0: Whimsy, a new trend, may be a life raft for Zillennials.
1: 새로운 트렌드인 whimsy, MZ세대의 구명보트일지도 라는 제목입니다. 저기 Zillennials가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MZ세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Millennials하고 Z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게 영어에서는 흔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네요. Zillennials.
0: Yeah, it's probably the more equivalent to MZ, right?
1: 맞아요.
0: Yeah.
1: 그래서 Millennial하고 Generation Z를 합쳐서 Zillennial이라고 합니다. You're not a Zillennial, are you?
0: I am not. I am Gen X. Proud to be. Yes, I'm very proud.
1: I'm sort of right in the middle between Gen X and Millennial. And they call people like me the Xennials.
0: Xennials,
1: So I lived with X세대 like you. And then I guess I'm a part of this new generation that also experienced all these smart devices overnight and had to really adapt to it very quickly.
0: Just say you're a millennial.
1: No, I'm a Xennial.
0: Xennial, okay.
1: 근데 그거랑 Zillennial은 다르죠?
0: Yes.
1: Zillennial은 또 그 다음 세대입니다.
0: Gen Z, yeah.
1: Millennial, M세대와 Z세대 합쳐진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 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유행의 가짓수가 다양해진 건 물론이고 유행 주기도 엄청나게 빨라졌는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whimsy라는 트렌드가 새롭게 뜨고 있습니다. How do you spell whimsy?
0: Yeah, whimsy is W-H-I-M-S-Y. It's a noun, too.
1: When I think of whimsy, I think of something that's funny. It's something small.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e word whimsy?
0: I think something quirky.
1: Quirky,
0: right?
1: Okay.
0: It's odd, but it's fun and it's lighthearted.
1: Ah,
0: right?
1: Quirky, fun, lighthearted. 이런 것들이 whimsy. 그러니까 좀 약간 엉뚱한, 재밌는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Whimsical이라고 형용사로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엉뚱하다, 기발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whimsy 트렌드는 대체 뭔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0: Liz Plank, a podcaster in Los Angeles, started her year in the doldrums. Her spirit, she felt, was being weighed down by a breakup with her longtime best friend and roommate, compounded further by the punishing news cycle. But her mood began to improve when she went to bed in her whimsy pajamas, a cream-ruffled tank top and shorts. More whimsical activity followed. I started having a really cute coffee ritual in the morning, Plank, 39, said. I got this really cute coffee machine, made little sprinkles, and all these things that were just for me. And it really did transform my mood, she added.
1: LA에서 팟캐스터로 활동하는 Liz Plank는 올해를 우울한 기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랜 절친이자 룸메이트였던 친구와의 결별로 마음이 무거워진 데다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혹한 뉴스까지 겹치면서 더욱 침체된 기분이었는데요. 그는 크림색 프릴이 달린 탱크톱과 반바지로 된 이른바 whimsy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더 많은 whimsy한 활동들을 이어갔는데 39살인 이 Liz Plank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침에 정말 귀여운 커피 루틴을 하나 시작했거든요. 귀여운 커피 머신을 장만하고 나만을 위한 작은 스프링클과 온갖 소품들을 준비했고요. 그랬더니 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0: Yeah, this seems like the whole theme of today's show, right? Even in part one, we were talking about just living life, right?
1: Yeah.
0: Finding joy in the little things.
1: Exactly. Oh, enjoying the little things. 그 little things를 여기서는 whimsy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t's kind of quirky, but fun, maybe cute as well.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Okay, let's have a look at be in the doldrums.
0: Yeah, so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his person, Liz, was in the doldrums, D-O-L-D-R-U-M-S. Doldrums means a state of sort of inactivity where you're stagnated, right? And you're feeling listless and down. So if you're in the doldrums, that means you are sort of in low spirits, I would say.
1: 그렇죠. So Liz Plank, she started the year, 올해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in the door.

0: Doldrums, 우울하게.
1: Sluggish.
0: Yes.
1: Yeah.
0: Because of the reasons we mentioned before, but she decided not to let that weigh her down. In fact, despite all the punishing stuff going on around her, she decided to pick herself up in a way.
1: Yeah.
0: What's a punishing thing?
1: Yeah, so if something's punishing, it's extremely harsh and demanding. It could be actually physically or mentally exhausting as well. And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the news cycle these days. The economy's bad, there's wars, diseases, things like that. It could be very exhausting, right? And punishing to you.
0: Yes.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이 퍼니싱 했대요. 자신에게 벌을 준건 아니고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들리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1: Yeah. You could say I have a punishing work schedule this week, right?
0: 아,
1: It means I'm going to be very busy.
0: Exactly. Something that makes you tired. It's very difficult.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런 게 punishing 하는 무언가입니다. So, despite the punishing news cycle and everything that was going on, she broke up with her best friend and everything. Liz Plank put on her whimsy pajamas, and that made her feel better.
1: So you imagine pajamas that are maybe unusual, they could be funny, but pleasant still, nonetheless, right? And she described it as cream ruffled tank top and shorts, right? It's quirky.
0: 그래요. 이 whimsy라는 게 지금 옷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의 그냥 평범한 잠옷은 아닌 거예요. 이게 프릴도 달려 있고 좀 귀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약간 엉뚱한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어린이 잠옷처럼 생기거나 아니면 공주풍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아니면 요즘에 그런 이제 카툰 캐릭터 프린트 있는 것들 잠옷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whimsy pajamas가 될수 있어요.
1: Sure.
0: Anything that's kind of funny, as you said, cute, maybe a little bit childlike. All of these things combined is whimsy.
1: Yes.
0: 장난기가 좀 이렇게 또 느껴질 수도 있고, 귀여운 거, 그런 거다 포함입니다. 엉뚱한 것들. 자, 이어서 가볼게요.
1: Whimsy is having a moment, thanks to Gen Zers and some millennials who have recast the word to characterize a lifestyle that blends playfulness, spontaneity, and being present. Etsy, a marketplace known for whimsy adjacent products like handmade and vintage items, said that searches for whimsical jewelry, whimsical decor, and whimsy related items were each up by at least 50% from last year. We're seeing shoppers turn to whimsy as a form of everyday escapism, seeking out pieces that feel personal, playful, and a little unexpected to make everyday life more extraordinary, said Dana Isom Johnson, Etsy's trend expert.
0: 이렇게 whimsy라는 트렌드가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Z세대와 일부 밀레니얼 세대가 이 단어를 재해석해서 유쾌함과 즉흥성,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는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덕분입니다. 수공예품이나 빈티지 아이템 등 whimsy스러운 물건들이 거래되는 것으로 유명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엣시에 따르면, 최근 whimsy한 jewelry, whimsy한 인터넷 소품, whimsy 관련 상품 등에 대한 검색량이 작년에 비해서 각각 최소 5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엣시의 트렌드 전문가인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whimsy 트렌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개성 있고 유쾌하고 약간은 예상치 못한 아이템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eople are having a moment.
1: Yeah, when you're having a moment or something is having a moment, it's getting a lot of attention, it's popular, it's relevant culturally, you would say.
0: Right. In this case, whimsy is having a moment.
1: Yeah.
0: Whimsy라는 것이 요즘의 대세다, 트렌드다. Whimsy is having a moment.
1: Yeah, I like the 대세, right? It
0: 대세,
1: has
0: 마음에
1: that
0: 드세요.
1: sort of meaning,
0: 좋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escapism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Here it says, whimsy

0: be a form of everyday escapism.
1: Yeah, so we have the word escape in there, and in the noun form, escapism would be a way of sort of avoiding an unpleasant or boring life by thinking, reading about more exciting but impossible activities, right? Sort of like daydreaming.
0: 에스케이피즘이라는 것은요, 현실 도피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잠시나마 도피하기 위한 그 도피처로 귀여운 것들, 뭐 옷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whimsy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돼요. 이 whimsy한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크거나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작지만 또 굉장히 독특하고 나만의 스타일은 미소를 번지게 하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네요.
1: Right. And anytime we see ism, ism, it becomes 주의, right? Like
0: 그렇죠.
1: capitalism, escapism.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 아니면은 현실
1: 도피주의,
0: 도피 주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가볼까요?
1: And it's not just products. For example, sending postcards and doing activities one's 10-year-old self might have enjoyed are considered whimsy hobbies. There is a whimsy lexicon. Those who use it might say saunter, for example, instead of walk. At a glance, the style is a few steps away from being twee. But whimsy enthusiasts see it as a response to compounding anxieties over a series of stressors, including a challenging economy, multiple wars, and a volatile presidency. For some, embracing this brand of quirkiness amid the uncertainty offers a sense of control.
0: 이런 경험은 단순히 물질적인 제품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엽서를 보내거나 10살 때의 자신이 좋아했을 법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whimsy 취미로 여겨지고요. whimsy 특유의 어휘도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산책한다는 뜻으로 walk를 쓰지 않고 대신에 saunter라는 동사를 쓴다는 건데요. 언뜻 보면은 이 whimsy 스타일은 트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걸로 느껴지는데, 윔지 애호가들은 이 트렌드를 어려운 경제 상황과 복수의 전쟁, 또 변덕스러운 대통령 집권기 등 일련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쌓여가는 불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이러한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행동이 어떤 이들에게는 일종의 통제감, 컨트롤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Even the lexicon can be whimsy.
1: Yeah, how you speak, right? Because lexicon is the sort of language that's used in a specific group, or you can just say the English lexicon, meaning just the whole entire dictionary, the English language.
0: 그래요. 그래서 lexicon이라는 것은 단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휘조차도 일반적인 어휘 말고 조금은 독특한 단어들을 쓰는 것도 이 whimsy 트렌드 중에 하나래요. So I'm going for a walk. 대신에 I'm going to saunter.
1: And it sounds so much better with your accent,
0: saunter?
1: Sue.
0: 이게 뭐 산책 가다라는 뜻인 거죠?
1: Saunter.
0: 네, 그래요. saun, saun, 그다음에 terter, saunter 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한가로이 걷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1: Yeah, you normally don't say this. You could say, I'm going for a stroll, going for a walk, I'm going for a saunter.
0: 이것도 일종의 좀 엉뚱한 독특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트렌드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It's all about the quirkiness. And they also said it's similar to twee, which is sort of being cute. I guess, and sweet, but it's not the same.
1: Yeah, I don't normally use this word. I guess
0: No.
1: it's more like a
0: I think it is a British
1: British
0: thing.
1: word. Yeah, twee, twee. Is it almost to the point of being immature?
0: It's silly. 이게 좀
1: Silly. Okay.
0: 장난스러우면서 귀여운 거. 이런 걸 트위라고 하는데 그 느낌도 있긴 있지만 또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1: Yeah.
0: 똑같진 않습니다.
1: It's not commonly used in the American lexicon.
0: 그래요.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요, 저희가 요즘 미국 젊은 MZ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이른바 whimsy

0: whimsy 트렌드의 성격은 이 단어의 구성 자체에도 드러납니다. 16세기에 쓰인 명사 whim-wham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whimsy는 언어학자들이 종종 지소전미사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는 전미사로 끝나는데, 이런 전미사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 애정 같은 것을 전달합니다. 뉴욕대학교 언어학 프로그램 책임자인 맥켄지에 따르면 많은 언어에서 단어를 작거나 귀엽게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미사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doggy 끝부분에 있는 이 소리와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주류 입성 가능성이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그렇듯이 이런 whimsy의 부상에도 일부 회의론자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she is more whimsy처럼 명사인 whimsy를 억지로 형용사처럼 쓰는 사례를 보고 불쾌해하는 문법 학자들인데요. 그외 다른 이들은 whimsy 트렌드의 과시적인 측면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Right, the trappings of adulthood. That's what people are trying to turn away from.
1: Trappings are sort of these visible or superficial elements that come with something rather than the substance itself, the secondary sort of things.
0: The trappings of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의 겉모습이 되겠죠.
1: Like a celebrity might lament the fact that, the paparazzi, the fame and the attention these are all the trappings of fame, right?
0: 그렇죠. 유명해지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지금 이 기사 속에서는 the focus on the desire to turn away from the trappings of adulthood is conveyed in the makeup of the word.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에서 그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단어 자체에서도 드러납니다. 단어가 원래 명사인데요. 형용사처럼 쓰고 있죠, 사람들이.
1: It's being misused in a
0: 원래 이제
1: way.
0: whimsy pajamas 안 되고 원래는 whimsical pajamas 해야 되고요. She is whimsy. 아, 원래 안 돼요. She is whimsical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어떤 품사조차도 거부하고 바꾸는 겁니다.
1: Because it ends with a Y, right? It's very cute when you end it with a Y.
0: Exactly. 그래서 어떤 그 허울만의 장식, 겉모습 이런 게 trappings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to see a noun pressed into service as an adjective. 이 표현을 좀 볼까요? Break it down.
1: When you press something or someone into service, you're using that something or someone. It's not completely suitable because nothing or no more suitable is available.
0: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등을 그 이용하는 것, 동원하는 것을 press someone or something into service입니다.
1: Think about the military. If you need soldiers, right? You can literally be pressed into service in that case.
0: So maybe you weren't fully trained, but because we just need more people, you can get everyone to join the military. 뭐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pressing the noun whimsy into service as an adjective. That's not how it's supposed to be, but that's how it's being used.
1: It could have been a mistake at first because when something
0: Maybe.
1: ends in a Y, it looks like an
0: Oh,
1: adjective,
0: it could have
1: right?
0: been. Yeah, exactly. 그래요. But that's just how language evolves and changes over time as well, isn't it?
1: It's a convenient error.
0: Maybe in the next 50 to 100 years, whimsy will become the adjective form.
1: And then
0: Who knows?
1: dictionaries will have
0: They have to
1: to,
0: change and adapt it.
1: revise their
0: 그럴
1: definitions.
0: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트렌드가 있답니다.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J.D. Suther, Smoke Gets in Your Eyes.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Now moving on to Tuesday's news coverage. 매년 이맘때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꽃 박람회, Chelsea Flower Show에 대해서 다시 듣겠습니다.
1: At Chelsea Flower Show, a gnome controversy and some good British madness.
0: Chelsea Flower Show에서 벌어진 정원 요정, gnome 논란과 재미있는 영국식 소동. 자, 여기서 G-N-O-M-E, gnome이라는 게 그 어떤 요정 모양의 장식품이죠. So it's like a little, maybe a stone statue. Not doesn't have to be stone, but you know, a little figurine almost. It's hard to describe.
1: Well, gnomes traditionally are magical figures, similar to fairies, and they.
0: It's like an elf, not quite.
1: Different to elves. Yeah. It's similar in look to a dwarf, except they're tiny. They don't even come up to your knee. They have white beards, and they often have red pointy hats, and you'll find them in gardens all over the UK.
0: Exactly. 자, 그래요. 그래서 이 gnome이라는 게 요정 같은 거기는 한데요. 보통은 다 이렇게 수염이 있죠.
1: White beards, usually.
0: 어, 맞아요. 수염이 있는. 모습은 약간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작고 그 다음에 sorry pointy hat 같은 거?
1: Yeah, pointy red hats. They look like happy little grandpas.
0: 그래요, 좋아요. 자, 이런 모양의 그런 장식품인데 자, Chelsea Flower Show 하면은 매해 영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꽃 박람회예요. 꽃 외에도 다양한 식물과 정원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아주 인기입니다. 영국에서는 가드닝에만 초점을 둔 그런 방송 채널이 있을 정도로 가드닝을 정말 사람들이 아주 진심으로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번에 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 Chelsea Flower Show의 올해 행사를 취재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 gnome이라고 불리는 요정 모양의 정원 장식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킹 찰스, 지금 현재 영국의 국왕 킹 찰스도 어릴 때부터 가드닝을 너무나 좋아했죠.
1: Yeah, he'd often talked about talking to his plants.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1: On the first day of what is considered the world's most prestigious garden show, King Charles III surveyed plantings of goldenrod, mulberry and rhubarb with David Beckham, who had a new white shrub rose named for him this year. A long uninvited guest had joined them, the garden gnome. At the event, the Chelsea Flower Show in London, a ban on gnomes was temporarily lifted by the organiser,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0: 국왕 찰스 3세도 참석해 금잔화, 뽕나무, 대황 등을 둘러봤고요. 이 자리에는 올해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덩굴 장미가 선보인 데이빗 베컴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여기 오랫동안 초대받지 못했던 손님도 왔는데 그것은 바로 가든 노움, 정원 요정 인형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이번 첼시 플라워 쇼 행사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원희의 자선단체이자 원예계의 권위기관으로 행사 주최 측에 해당하는 왕립원예협회는요, 지금까지 내려졌던 정원 인형 전시 금지령을 일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보통 정원 인형을 지나치게 유치하다고 여겨왔으나 올해는 특별히 정원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모금 활동을 위해서 유명 인사들의 그런 초대도 있었고요. 또 인형들을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lifting a ban.
1: Yes, if we lift a ban, we take the ban away. We remove it. And a ban is where we basically say no to something. We say you can't have that something here, or that kind of person can't be here. So you might have, I don't know, for example, in a theater, they might have a ban on popcorn. No popcorn in this theater. We want people to enjoy the show in silence.
0: But then when you lift the ban, then you
1: Well,
0: say
1: everybody
0: you
1: can have
0: can do
1: popcorn.
0: it. Okay. A ban, 금지 또는 금지령, 그것을 lifting, 해제한다. 그래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So there used to be a ban on gnomes at the Chelsea Flower Show, but now, the Chelsea Flower Festival, but now they lifted that ban. So that means you can have gnomes in the garden.
1: Temporarily, Sue.
0: Oh,
1: It's
0: yes, of course.
1: not a permanent lifting of the ban.
0: 좋아요. 이 temporarily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이 금지령이 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So this is for all the green-fingered people out there. It's a fantastic festival. What does green-fingered mean?
1: If you are green-fingered, it means you're good at gardening. In the US, they say green-thumbed, which always seems strange to me because you use all your fingers for gardening. So I
0: True.
1: prefer the British expression, but you can use either. If you're green-fingered or green-thumbed, you are good at making plants grow. You're good at gardening.
0: 그래요.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 원예를 좋아하는 사람, a green-fingered person or a green-thumbed person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arbite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권위자라는 뜻이 있어서 the arbiter of green-fingered taste,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lifted this ban temporarily. 그래서 지금 그 Royal Horticultural Society에서 또 horticultural 이 단어도 원예랑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요. 원예의 학, 원예의 의라고 할때 horticultural. 그러한 영국의 왕립 원예 협회가 기존에 내려졌던 그런 금지령을 잠시 풀었습니다. 자, 이 garden gnome은요, 정통 영국식 정원에 두기에는 너무 좀 유치하다 그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의 뜻을 표하는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들어볼게요.
1: But Tom Allen, a British comedian who had outfitted a gnome in a painted suit and tie for the charity to auction, said he hoped that officials might abolish the ban for good. Something that's quirky and different and a bit passé like a gnome is actually what the world needs, he said. Clearly, some agreed. A gnome with a miniature guitar decorated by Brian May of the rock band Queen sold at auction for £3,700, nearly $5,000. In the privacy of your own garden, you can do what you want, May said.
0: 영국 코미디언인 톰 앨런은 당국이 이 금지 조치를 영구적으로 풀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이번 행사의 자선 경매를 위해서 수제 양복과 넥타이를 입은 것처럼 채색된 노움을 출품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움처럼 기발하고 독특하며 다소 구식인 것들이야말로 세상에 진짜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 분명 일부 사람들은 이에 동의한 듯 록밴드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도 장식한 미니 기타를 든 정원 요정 인형 노움을 이제 들고 왔는데요. 경매에서 3,700파운드, 약 5,00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브라이언 메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의 정원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뭐든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거다.

0: 그리미스라는 거는요, 얼굴을 찡그린다는 뜻입니다. 아우, 그거 싫어. 이런 느낌으로요. 자, 그래서 노움에 대해서 뭐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 왜안 어울려? 이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웬저그 수염 달린 꽃갈모자 쓴 할아버지 요정을, 아이고, 안 어울려. 이러는 사람들도 꽤 많았대요. So a lot of people grimaced, but generally, I guess the gnomes were, well, they kept a low profile.
1: Yes, now inanimate objects usually can't keep a low profile. It's
0: No.
1: normally people or companies, organizations. And if you keep a low profile, you keep out of the spotlight. You try not to be noticed. So, for example, there are some celebrities who want everybody to look at them all the time, who will go to the red carpets, who love the paparazzi. There are other celebrities who just want to be ordinary people. You know, they like acting or singing, whatever, but they like to wear ordinary clothes and go to ordinary places. They don't
0: Yes.
1: look for attention, they keep a low profile.
0: Exactly. And you mentioned that the gnomes here, you know, they wouldn't themselves keep a low profile because they're inanimate.
1: Yes.
0: They're not alive.
1: Yes, but.
0: However, it's just used humorously
1: Well,
0: here.
1: we're anthropomorphizing them,
0: Yes,
1: we're
0: exactly.
1: making them more human.
0: 그래요. 지금 좀 의인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시됐던 놈들이 대체적으로는 세간의 이목을 피해서 그렇게 막 튀게 하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놈들이 뭐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한건 아니겠죠. 누군가가 놈들을 그렇게 배치를 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좀 의인화된 것처럼 마치 놈들이 자기가 알아서 they kept a low profi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대중적인 장소에 잘 가지 않고 그냥 굉장히 조용히 지내고 그러면 they keep a low profi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매년 영국에서 열리는 첼시 플라워 쇼에 대한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만 한시적으로 금지령이 풀린 노움 장식에 대한 찬반 양론도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플라워 쇼의 대미를 장식하는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폴?
1: For purists wanting nothing to do with even a gnome decorated by the likes of Cate Blanchett, there was only one thing to buy. Every year, in the final hour of the show's last day, a loud bell heralds a 10-second countdown to a free-for-all during which attendees in straw hats and floral prints throw decorum aside and jockey to buy prize-winning plants. The sale helps rapidly empty stands that have been meticulously built up across weeks and sends many home with botanical souvenirs. Plants are stripped from pots, roots and soil stuffed into plastic bags. Banknotes are waved overhead, though credit cards are accepted. Lines form for bouquets of daffodils named after Winston Churchill.
0: 유명인이 장식한 요정 인형조차 관심 사절인 순수주의자들에게는 이날 살수 있는 물건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매년 전시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1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이때 밀짚 모자를 쓰거나 꽃무늬 옷을 입고 우아하게 돌아다니던 관람객들은 곧바로 예의를 벗어던진 채 상을 받은 출품작 식품을 사기 위해서 서로 앞다퉈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판매 행사는 몇 주에 걸쳐 정성껏 꾸민 전시대를 순식간에 비워버리고 많은 이들에게 식물 기념품을 들려 귀가시키는데 그 현장은 굉장히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꽃과 나무들은 화분에서 끄집어내지고 뿌리와 흙은 비닐봉지에 척척 담겨지고요. 사람들은 지폐를 꺼내들면서 아우성이고 윈스턴 처칠의 이름을 딴 수선화 꽃다발을 사려는 고객들은 길게 줄을 섭니다. Alright. What's a free for all?
1: A free-for-all is when everybody's going into whatever it is. I think of the big sales during the year, like in America they have Black Friday and things like that, where they open the doors and suddenly hundreds, thousands of people rush into the store looking for the best bargains. That's a free-for-all. It can be when people are all chipping in their own ideas. That can be a free-for-all. It's the idea is it's chaotic, it's messy, everybody is doing what they want.
0: 그래요. Free for all이라는 것은요, 그런 무질서한 상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들 예쁘게 전시된 거 보고 마지막에 탁, 그 쇼를 클로징하기 전에 여러분 가져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럼 그때 그 혼란
1: 네.
0: 상상이 되시죠? 다들 너도 나도 막, 나 이거 가져갈래, 이거 갈래. 요 느낌이 바로 free for all 이고요. And they throw aside, you know, all the lovely fancy stuff.

0: they have going on.
1: Well, they throw aside decorum.
0: Okay, what's that?
1: Well, decorum is their politeness, their etiquette. So basically, they become really badly behaved.
0: Ah, throw something aside는 뭔가를 옆으로 치운다, 벗어 던진다. Decorum은 점잖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 점잖게 쇼에서 구경하다가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그런 거 없어요. 빨리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꽃 들고 가야죠. What about jockey?
1: Yes, if you jockey to do something, it means like a jockey on a racehorse. You're trying to get first place. You're trying to get the right position.
0: 동사입니다. Jockey to buy prize-winning plants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다투다. 너도 나도 앞다퉈 그 꽃들을 가져가고 싶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As showgoers stumbled away with cut bunches of South African flowers peeking out of bags and arms stretched around oversized pots, the floor of the nearby Sloane Square underground station was soon littered with stray leaves and petals. Richard Perry of London hugged a towering blue delphinium that cost £30 and stood roughly 7 feet tall. He planned to deliver it to his parents in the Midlands of England somehow. First, I've got to sneak onto the tube, he said. There's a height limit on what you can carry on, so I'm going to hold it at an angle.
0: 전시회 관람객들이 각자 쇼핑백에서 살짝 고개를 내민 남아프리카산 꽃다발이나 팔로 커다란 화분을 감싸 안고서 비틀거리면서 행사장을 떠나면서 인근 슬론 스퀘어 지하철역 바닥은 이들이 떨어뜨린 잎과 꽃잎들로 금세 뒤덮입니다. 런던 주민인 페리는 이날 30파운드나 주고 산 키가 약 7피트나 되는 거대한 푸른 참제비 고깔을 꼭 껴안고 있었는데요. 그는 어떻게든 이 꽃을 미들랜드 지역에 사는 부모님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일단 지하철에 몰래 타는 게 급선무예요. 열차 내 반입 수화물의 높이 제한이 있어서 아무래도 꽃을 비스듬히 기울여서 타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Alright, so he has to carry the flower at an angle.
1: Yes, meaning it's not straight up, it's not straight across, it's slightly off. It's at 10 degrees or 15 or 20 or 45 degrees.
0: 그래요. 이걸 비스듬히 들고 탄다라는 것은 비스듬히 at an angle 어떤 각도로 그래서 비스듬히 들고 타야 된다라는 거고요. 뭔가 뭐 들고 탈 때 우리가 carry on이라고 표현을 해요.
1: 네.
0: 그냥 carry 하면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now let's say I'm carrying a bag and a cup and a pen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carry on은 어디에 탈 때 내가 들고 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기내에도 이제 기내 탑승하면서 들고 가도 되는 그런 이제 네. 가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a carry on이라고 명사처럼 표현하기도 하죠. Alright, well, that was a look at two of our news coverage stories of the week gone by, of course, from Monday and Tuesday. Well,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by Stephen Bishop. It's It Might Be You. Have a great one,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조용히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분들께 깊은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첫 곡은 쉐미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로 시작합니다. 바버는 20세기 미국의 작곡가였지만 당대의 급진적인 흐름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19세기 낭만주의의 서정성을 지켜간 인물인데요. 노래하듯 이어지는 선율과 깊은 정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느리고 절제된 선율만으로도 깊은 슬픔과 위로를 전하는 작품인데요. 장중하게 이어지는 현의 울림이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기억과 추모의 마음을 조용히 대신 전해주는 듯한 곡입니다. 잠시 마음을 낮추고 함께 들어볼까요?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 작품으로 10일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6월 6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바버의 현우리란 아다지오 작품으로 10일 유진 오르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입니다. 슈베르트의 실내악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자 현악 사중주 레퍼토리의 걸작으로 꼽히는 곡인데요. 죽음과 소녀라는 제목은 슈베르트 자신이 작곡한 가곡 죽음과 소녀의 선율을 이 악장의 주제로 사용하면서 붙여졌습니다. 이 곡을 쓸 무렵 슈베르트는 가난과 병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품 곳곳에는 두려움과 체념, 또 그것을 넘어서는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고뇌가 현악기의 밀도 높은 울림으로 펼쳐지는 현악 사중주 14번 D단조 도이치번호 810 죽음과 소녀 중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를 에머슨 스트링 쿼르텟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D단조 도이체번호 810 죽음과 소녀종 1악장과 2악장을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컬렉션 라이브러리

적인 에너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번 시장초 작품으로 2의 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그리고리 소콜로프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번 시장초 적무로 2의 3종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를 그리고리 소콜로피언즈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디아 블랑제의 룩스 에테르나 영원한 빛을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과 이무지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나디아블랑제의 록세 때르나, 영원한 빛을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과 이무지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조 적모노 74 비창 중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시아 셔먼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6월 6일 토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오펜바우의 자크린의 눈물, 라파엘라 그롬스의 첼로, 율리안 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펜바우 하면 보통 화려하고 경쾌한 오페레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소품집 숲의 조화에 수록된 두 번째 곡이었는데요. 오랫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가 독일의 첼리스트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편곡과 연주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존 루토의 레퀴엠 중에서 제1곡 레퀴엠 에테르남, 영원한 안식, 제3곡 비의 예수, 자비로운 예수, 제7곡 룩스 에테르나, 영원한 빛, 스티븐 클레어베리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 연주입니다.

존 루트의 레퀴엠 중에서 제1곡 레퀴엠 에테르남, 제3곡 비의 예수, 제7곡 룩스 에테르나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스티븐 클레오베리가 지휘하는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 연주였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마이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입니다. 이 작품은 1913년 모스크바에서 라마이노프 자신의 피아노 연주로 초연됐습니다. 초판은 규모도 크고 기교적인 요소도 많았는데요. 작곡가 자신도 이 곡이 장대하다고 느껴 1931년에 조금 더 간결한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세 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나타에는 라마이노프 특유의 짙은 서정성과 격정, 그리고 어딘가 불안하고 쓸쓸한 정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과장되지 않고 강렬하지만 깊은 내면의 울림을 지닌 라마이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B플랫 단조 작품 번호 36 전악장을 세르지오 피오렌티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마이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B플랫 단추 작품으로 36 세르지오 피오렌티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훈톱 디볼케즈 페어필레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소프라노 군둘라이노비치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차트카펠레 연주입니다.

베버이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운투옵디 볼케지 퓨어필레, 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소프라노 군둘라 야노비츠,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차트카펠레 연주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쾌모노 550 중 2악장 안단테,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끝없이 펼쳐진 길을 바라보면 매슈와 애니 처음 초록 지붕집으로 오던 길이 떠오른다. 매슈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메쉬와 마릴라가 꿈꾸던 건장한 남자아이가 아닌 이 깡마른 빨강머리 소녀가 겪어야 할 슬픔을 상상하며, 하지만 아직 자신이 잘못 도착한 이방인임을 모르는 애는 끊임없이 천진무구하게 조잘된다. 처음으로 나의 집이 생겼다는 설렘을 가득 안은 채 이렇게 아름다운 길은 본 적이 없다며, 바로 그 사랑스러운 조잘거림 덕분에 메슈는 앤에게 첫눈에 반하고 만다. 정여울 작가의 책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빨간 머리엔 OST에서 더 트래지컬리 힙의 Ahead by a Century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이야기 장수에서 펴낸 산문집입니다. 정여울 작가의 책,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빨강 머리엔 이야기인데요. 정여울 작가님이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그 지점에 대해서 적어두고 계십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이 매슈의 잘 보이지 않는 사랑. 이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이잖아요. 그 매슈 아저씨. 그 매슈의 잘 보이지 않는 사랑. 이것을 읽어내는 것이 이 소설의 숨은 백미였다. 이 작품의 숨은 백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읽어드린 부분 참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이 남매가 농장 일을 도울 수 있는 인력으로는 남자아이가 좋겠다라는 그런 약간 보수적인 생각으로 남자아이가 집에 오리라 생각하고 이제 매슈가 데리러 간 건데 거기서 기다리는 존재가 이제 빨강머리엔이었던 거죠. 깡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매슈는 그 여자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자아이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드디어 나도 내 집이 생겼네요. 이 길은 너무 예뻐요. 왜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예쁜 길에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죠. 매슈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도 모르고 막 조잘거리는 그 앤의 어떤 성격, 그 사랑스러운 성격에 반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정여울 작가님이 여기에 써두신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 마릴라가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매슈에게 우리에게 이 여자아이가 뭘 해줄 수가 있겠어. 우린 이 아이가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여동생에게 매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아이 입장에서 사랑을 우리가 또줄 수가 있다라는 지점을 건드립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 정여울 작가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빨강머리엔 너무 좋아하지만 또 우리 북카페에도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그림이 있잖아요. 빨강머리엔 있기도 하지만 여기 다시 읽을 때마다 진짜 이 매슈 아저씨의 이 사랑, 이 정말 그 진한 이 진짜 뭐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아주 그 진한 사골 국물. 네, 아무튼 그 음식에 비유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6월 첫날 이렇게 빨강머리엔 그 속에 들어있는 매슈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김아리님, 오늘 하루를 앤셜리 찻잔 세트 배송 시작 메시지로 시작을 했는데 앤셜리 찻잔 세트를 사셨군요. 근데 북카페도 앤셜리 이야기로 시작을 하니 너무 신기하네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쵸? 이 이름 끝에 이가 꼭 들어가는 그 앤셜리. 네,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는 캐릭터인데 오늘은 매슈 이야기도 함께 전달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셨죠?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보니까 8745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버스 기사님이시죠? 번쩍번쩍 하시면서 등장하셔서 오늘은 오후반 늦은 순번이라 북카페 끝나고 나서 출발하는 날이네요. 오전 산책하고 들어왔어요. 지난 토요일에 드디어 카페인을 승객으로 태웠습니다. 우리 버스 기사 카페인님 차에 승객 카페인님이 타신 거예요. 무려 대구에서 올라오신 카페인님이에요. 어플을 보고 제 버스를 기다렸다 타신 것 같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몇 마디 못 나누고 같이 사진 한장못 찍어 아쉽지만 많이 반가웠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또 서로를 알아보셨네요. 이 대구에서 출발해서 일부러 그 어플 보고 카페인님 버스를 타야지 챙겨 타신 카페인님과 그리고 또, 몇 마디 못 나눴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고 지금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카페이님 너무 정겹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승현님, 반짝 주말에 동생 생일 축하해주고 카페인들도 몇몇 만나고 온 알찬 주말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두 분이 만나신 건 아니죠? 그런 건가요? 혹시 카페인님들끼리 이렇게 자주 만나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났어요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뭔가 카페인님들끼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냥 북카페를 들었을 뿐인데, 그쵸? 한희정의 꿈꾼다. 좋아서 하는 밴드의 1초 만에 만나는 방법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두분 만나신 카페인님 누구실까 궁금했는데요. 사연 나란히 주셨던 그두 분이었습니다. 이승현님이 맞아요. 그 대구에서 서울 버스 기사님 만났던 카페인이 저예요라고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카페인님들이 721번 버스 그거 맞아요 하시면서 이게 북카페 오픈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마 내용을 미리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인님들이 이 기쁜, 우연한 만남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운전하시는 버스, 저도 언젠가 정말 타고 싶은데, 그런 날이 오겠죠? 안정숙님, 저는 방금 전에 김아리님 만났습니다. 아, 방금 전 사연 읽어드렸던 김아리님을 만나셨다고. 정숙님과 이 아리님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이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이렇게 좀뭐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만나시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재미났던 이유 하나는 그 예전에 우리 벌써 한몇년 전에 일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 북카페의 그 선물 책이 이제 그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받으실 분 성함까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카페인님 해서 드리는데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그쓴 이름이 잘못 발송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A, B, C 세 분이 있으면 이게 C님께 A님한테 가고 A님께 B님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그 카페인님들이 요걸 이제 만나셔가지고 그걸 바로 잡으면서 책을 교환하셨다는 그 얘기를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조현수님이 또그 단톡방을 엮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톡방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도 인연이다 하시면서 너무 그 과정을 즐기시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와, 이런 방송 청취자들이 또 계실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뭐 그런 혼동은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그런 거조차도 즐겨주시는 놀이처럼 받아들여주시는 카페이님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요. 오수미님, 여기서 가만히 있는 저한테 사진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아, 이 대구에서 오신 그 승현님과 이게 버스에서 만나신 그 카페인의 우연한 만남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단톡방에 아마 올리신 모양입니다. 박주영님은 대전에서 전체 정모합시다 하시고요. 지금 요 분위기 궁금하시면 반디앱 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이런 뭔가 이게 신나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오픈 톡방도 있으니까요.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카페인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만의 보폭. 나만의 보폭이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시기죠. 6월 1일이에요, 카페인님. 나만의 보폭으로 잘 올한해 여기까지 흘러오셨죠? 네. 근데 마음이 좀 조바심이 나지 않나요? 약간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조금 느릿한 걸음으로 할수 있는 일들 또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요즘 우리는 그야말로 요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꺼운 고전소설 한 권을 단 10분 만에 훑어주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드라마나 영화도 1.2배속, 1.5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인지, 주인공이 결국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핵심적인 줄거리만을 재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똑똑한 삶의 방식처럼 여겨집니다. 남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뿐하게 삼키며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미련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덜컥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속도전을 하듯 다른 사람이 씹어 삼켜준 요약본만 편식하다 보면 문득 우리 마음 한구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헛헛한 갈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결론만 재빨리 취하는 그 납작한 감상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나만의 호흡과 사유의 여백이 쏙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아주 두꺼운 책, 이른바 벽돌책을 조용히 꺼내들게 됩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처럼 무겁고 막막한 두께 앞에서는 애초에 속도를 내어 빨리 읽겠다는 조급한 욕심 자체를 저절로 내려놓게 되니까요. 우리가 벽돌책을 읽는 이유는 결코 그 안에 담긴 방대한 지식이나 결말을 빨리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론을 향해 가는 그 느리고 지난한 과정 자체를 내 호흡으로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작가가 한 땀 한 땀 공들여 쌓아 올린 묘사를 따라가며 인물의 슬픔에 깊이 이입해 보기도 하고 내 마음을 정통으로 찌르는 묵직한 문장 앞에서는 한참 동안 책을 덮어둔 채 내 삶의 궤적을 가만히 뒤돌아보기도 하죠. 요약본을 보는 것이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질주하며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이라면 두꺼운 벽돌책을 읽는 호흡은 울퉁불퉁한 흙길을 두 발로 직접 걸으며 길가의 들꽃과 뺨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남들이 친절하게 요약해놓은 성공의 지름길만을 쫓아 헐떡이며 달려가는 삶은 결국 내 심장 박동에 맞지 않는 타인의 보폭을 억지로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남들보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조금 늦어질지 몰라도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기듯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정직하게 밟아나가는 나만의 묵직한 보폭, 속도를 포기한 대신 삶의 깊이와 여백을 온전히 소유하기로 결심한 그 느릿하고 단단한 걸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한편의 위대한 고전 문학으로 완성해가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이 아닐까요? 남들의 화려한 요약본을 부러워하며 숨가쁘게 걷기보다는 오직 나만이 짚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두꺼운 페이지들을 음미하는 6월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김광민의 지구에서 온 편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이 속도의 시대의 벽돌 책을 읽는 그 느릿한 호흡 전달을 해봤습니다.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보폭으로 책 읽기 하고 계실까요? 우리 카페인님들? 아, 빨리 이 책을 다 완독하겠다. 이런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가 이 책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 그걸 그 자체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읽는 속도도 다르고요. 우리 지금 수학능력 시험 때 이제 그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문을 지금 독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나만의 보폭으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이렇게 나만의 보폭으로 얽힌 이야기 계속 전달을 해볼게요. 0225 쓰신 카페이님, 토요일에 EBS 다녀왔어요. 조금이나마 북카페 커피 향 맡고 와서 기분 좋았답니다. 하셨습니다. 와, EBS 이 지금 공개 방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카페이님들 많이 오셔서 지금 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북카페도 있는데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와, 이 제가 마음 놓고 갔어요. 네, 주워 가셨죠? 이용성님. 저는 카페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만난 사람들을 카페인으로 끌어들이려고 늘 친구들에게 북카페 추천해요. 종종 제 지인이 쓴 책이 소개되는 경우에는 지금 바로 들으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이런 마음으로 주변에 전파하시는 카페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용성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은님, 고님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셨고요. 임근서님도, 아, 고은 작가님 첫 방송부터 들어서인지 이제 목소리 미세한 변화까지 알아채게 되나 봐요. 목이 안 좋으실까요? 건강 유의하세요. 따뜻한 차 드시고요. 하셨는데요. 예, 지금은 멀쩡한데 이게 뭔가 지금 콧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가 시작되려고 하나? 아니면 비염인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병원에 가서 네, 약을 먹을 계획이에요. 네, 그냥 멀쩡히 잘 주말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아, 목소리가 미세하게 바뀌나 보다. 목이 전혀 아프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봐 주시는 카페인 분들의 그 귀에 놀라고 있습니다. 서명희님, 나이만큼 시간이 빠른 속도로 간다는데 전책 읽는 속도에서만큼은 반대로 천천히 느리게 가는 길로 바뀌었어요. 방대한 책 목록 앞에 속도를 포기하고 깊고 풍성한 독서를 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속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두는 거죠. 저도 어제 제가 저도 지금 단행본 작업 중이고 그리고 또 북카페도 있으니까 매일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제 지인이 책을 내거나 하면 또 빨리 읽고 싶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속도를 생각하면서 읽는 책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토요일까지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제 손을 잠깐 떠나도 되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약간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요일에 어제는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던 거예요. 다른 책이 읽고 싶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대부분 북카페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덩달아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상관없이 이책 너무 궁금한데 했던 책을 그냥 훅 치고 들어온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느낌 그냥 이 책이 좋았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책을 천천히 읽는 느낌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힐링을 좀 했습니다. 이런 느낌들 카페인 분들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현상의 A Book of Love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까지 두곡 듣고 이제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한국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 염승숙 작가, 최동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동민 작가님 2주 만에 이렇게 또 만납니다.
2: 와.
0: 네, 지금 계속 더 반갑다고 카페인님들이 얘기해 네. 주시는데요. 네,
1: 이 반응을 네. 기대하고 가끔 한 주씩.
0: 아, 그래요?
1: 자리를 비우면.
0: 네. 우리 빈자리를 못 느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죠. 네,
1: 관심이 고픈 사람인가 봐요.
0: 네. 아니, 동민 작가님이 지금 6월 1일 넘어오면서
1: 아, 네.
0: 6월이 싫다.
1: 아, 또 그걸 밝히시면 어떡해요.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0: 아, 죄송해요.
1: 아니요,
0: 아, 지금
1: 아니요.
0: 잠깐 일시적인 감정이었죠?
1: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막 현충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네. 전쟁기념관도 가고 막 이런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2: 근데
1: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좀 무서웠나 봐요.
2: 아.
1: 그래서 6월이면 막 그런 그림도 포스터도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2: 아, 네. 이해돼요.
1: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약간 너무 좀 무섭고 그래서 아. 6월이 되면 항상 약간 좀 전쟁의 전조 현상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지 6월 되면 항상 약간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0: 아, 우리 일상을 네.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긴장감 네. 이런 걸 크게 느끼실 거죠.
1: 그래서 뭔가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6월이 되면 6월 초가 딱 되면 약간 불안해져요.
0: 아, 불안하다.
2: 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네. 것들 지금 막 표어 같은 거 생각나는데 통일한복을 짓기
0: 뭐 네.
2: 방공 포스터 그리기
0: 아,
2: 이런 거 많이
0: 그런
2: 했잖아요.
0: 거 있었죠.
2: 그래서 더 그런가 봐요.
1: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기억을 해가지고.
0: 그러니까 이 네. 역사와 뭐 우리가 뗄래야 될 수 없을까요?
1: 네.
0: 그래서 6월을 저는 6월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1년 12달 중에 제일 좋다라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냥.
1: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0: 네.
1: 저의 이유로 6월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0: 네. 근데 아무튼 오늘 또 6월 1일이어서 이 책을 고르신 건 아니겠지만 어쩐지 또 같이 어우러져서 읽힐 수도 있

0: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을 또 골라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좀 이렇게 쭉 지금 훑고 있는 거잖아요. 문학 작품으로 어떻게 보자면. 그렇죠.
1: 네.
0: 이소숙 작가님.
1: 6월 1일에 걸맞는 소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아니 뭔가 이 역사의 어떤 질곡 같은 거, 무게감 이런 거를
1: 아,
0: 느낄 수밖에
1: 그렇죠. 지금
0: 없잖아요.
1: 뭐 저희가 이태준부터 시작해서
0: 네.
1: 계속해서 근대 소설들을 읽고 있는데 이 읽어나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26년의 한복판에서
0: 네.
1: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소설을 근대 소설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면서 소설들을 읽어나가게 되는 것 같고
0: 네.
1: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고 함께 살아내지 못했던 거의 100년 전의 삶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환기함으로써 그 시절의 어떤 공기, 그 시절의 어떤 공포와 같은 것들을 현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0: 네.
1: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의미론적인 질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자, 오늘의 책을 먼저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책이 그래서
1: 네,
0: 무엇인가요?
1: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책은 강경애 작가의 소설이고요. 제목은 소금입니다.
0: 소금.
1: 네.
0: 강경애 작가의 소금으로 이야기하고요. 오늘 카페인 분들 함께 하시면 우리 책 선물도 드립니다. 아, 오늘 소금으로 할게요.
1: 네.
0: 소금, 말머리. 소금 달고 샵 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소금 이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촌이라는 제목의 그 단편, 중단편 소설집 안에 수록된 작품이니까요. 강경애 작가의 지하촌이
1: 네.
0: 갈 예정입니다. 문학과 지성사 버전이고요.
1: 네.
0: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도 함께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45요. 그리고 카페인님들 지금 이윤정님, 카페인님들을 직접 만나면 내적 친밀감으로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우리 많이 주말 사이에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2: 네.
0: 근데 소설 북클럽 시간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신다라고 보이지 않을 분. 네, 앉아 계신다. 상상을 하고
1: 네.
0: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 나죠. 네.
2: 그런다고 다들
0: 다들 그렇게.
2: 엄청 반응이
0: 그러니까
2: 네,
0: 저도 잘은
2: 예리하게.
0: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7179 쓰시는 카페인님이 죄송합니다. 목소리의 변화를 조금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볼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2: 막
0: 네.
2: 그런 좋은 거 쓰고 계신 거 아닐까요? 좋은 스피커나 요즘 그런 거 보면
0: 네.
2: AI 기능으로 막 클리어 보이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1: 아,
2: 네, 더
1: 조정이
2: 이렇게
1: 되는.
2: 네, 맑고 선명하게 이렇게 들리게
0: 네.
2: 하는 뭐 그런 거 쓰신 게 아닐까요?
0: 그러니까 알아봐 주신 카페인분들이 좀 계시죠. 저 지금 약간 비염기가 좀 있는데,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청취자로 저도 좋아하던 그 프로그램들 이렇게 들어보면, 뭐 지금도 듣기도 하지만 들어보면 가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끝이 이제 음악으로 끝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었는데, 어떤 날은 음악 이렇게 하고 어떤 날은 음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음악 이러면 이분 저분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생각하고 청취자로서 음악 이러면 되게 오늘 에너지 넘치시나 보다
2: 그러게요.
0: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두 가지 버전만 있는 걸로 봐서
2: 녹음을 해놓고.
0: 녹음한 두 가지 버전이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나갔던 게 아닐까 랜덤으로.
2: 근데 그두 가지 버전을 녹음한 것도 신기하네요. 굳이
0: 아,
2: 낮은
0: 그러네요.
2: 버전, 높은 버전을 만든 게.
0: 그러네요. 끝에가 아무튼 이렇게 내려가는 버전과 올라가는 버전이
2: 약간
0: 있었는데,
2: 홀짝홀짝으로 할까요? 2부제로 해가지고.
0: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기분에 의한 거다, 아니면 컨디션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녹음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은 이제
2: 아니면 그런 거 아니고요.
0: 로고는.
2: 소금 같은 작품 할 때는
0: 네.
2: 내리고,
0: 아, 그
2: 밝은
0: 분위기에
2: 작품 같은 거
0: 따라서?
2: 할 때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약간 결을 맞춘.
0: 그런
2: 네.
0: 건가?
1: 근데 뭐 말씀을 듣다 보면 뭐 그것이 생방이든 녹음이든 이 모든 걸다 떠나서 지금 방송하는 진행자의 어떤 목소리,
0: 네.
1: 컨디션 이런 모든 것들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애정
0: 그렇죠.
1: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네요.
0: 그렇죠. 저도
1: 네.
0: 그런 청취자거든요.
1: 그렇죠. 저처럼 둔감한 사람은 잘못 알아챌 수도 있는데.
0: 아, 그래요?
2: 네,
1: 네.
2: 저도 사실 이거 잘못 알아채거든요.
0: 네. 아, 못
2: 네.
0: 알아채는.
2: 심지어 제 목소리도 지금 어떤지 잘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1: 신경을 잘안 쓰는 거죠, 사실.
2: 아니, 신경은 쓰지만, 신경과 애정과 감성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들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주파수마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네. 맞죠, 맞죠. 네.
0: 자, 지금 승수 작가님 어떻게든 수습하라고 하는데 지금 동민 작가님이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2: 그러니까요. 네. 6월만 되면 이러네요.
0: 그래서 아니 지금 김기은님 좋은 이어폰 아닙니다. 고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동민 작가님 샘나시나요?
2: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게 알아채질 못하니까 네. 저는 누가 머리 자르고 와도 잘 못 알아채거든요.
0: 우리 네. 알아봐 줍시다. 아니 네. 오늘은 모자 쓰셨네요.
2: 그러니까요. 승수 작가님도 머리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네.
1: 단정하게 하고요?
2: 머리 자르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거 잘 못 네. 알아채가지고
0: 아유 저 네. 저기 상혁 시인님 네. 그 안경 바꾼 지 몇 달 만에 제가 어머 안경 바꾸셨네요. 아유,
2: 기억나네요. 그날
0: 다 그런 게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카페인님들 너무너무 아무튼 이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0: 자, 오늘의 책, 지금 한번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의 소금.
1: 네, 강경혜 작가의 소금이고요. 보통 이제 지하촌이나 인간 문제와 같은 장편 소설로 강경혜 작가의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소금은 길이가 이제 중편에 가까운 분량이기도 하고, 간도로 이주한 이 식민지 조선인 여성의 아주 절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서 읽기에 그다지 쉽진 않아요. 네, 강경혜 작가의 모든 소설이 그렇지만, 강경혜 작가는 이제 1906년생이고, 이 소금이라는 작품은 또 1934년 작품이거든요. 당시에 어떤 강경혜 작가의 입장과 처지, 생활상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 강경혜 작가만 하더라도, 1931년에, 장하일이라는 사회운동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출생이기도 하고 좀뭐 황해도 연변이나 어떤 평양 이렇게 오가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31년에 그 장하일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만주 간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일제 치하의 어떤 감시 통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조선 중앙 내부에서의 활동이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당대의 어떤 만주 지역이나 간도 일대는 이 독립운동가, 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아주 주요한 활동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간도로 이주하게 됐고, 일제 통치가 아주 직접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정치적 공간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막상 강경희 작가가 만주, 간도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사람 사는 꼴이 아닌 거예요. 뭔가 조선 내부에서는 자기 땅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주 작게나마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자기 땅을 포기하고 이 북쪽으로 간 거잖아요. 만주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조선인 이주민들의 삶이 너무나 궁핍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아주 척박한 땅이라도 중국인들 지주들 밑에서 소작을 지어야 하는 이 농경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지주는 지주대로 조선인들을 착취하려고 하고, 어쨌든 만주와 간도 일대에도 이 일본인 경찰들이 이제 군대가 또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뭐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군과 만주군 세력의 그 협력하는 조선인 내부자들도 생겨나는 거죠. 내부 분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작농으로 이 지주의 온갖 착취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농사지은 값을 또 조선인 내부 분열자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조직한 치안단체에 또 상납해야 하는 어느 일정 부분 세금도 내고 착취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악랄한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강경희가 작가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그러한 광경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경험하면서 써낸 소설이 이제 지하촌, 소금, 뭐 이런 마약 이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너무 읽기에 힘들다라는 것은 소설이 가독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절절함이 너무나 극사실주의의 세계로서
0: 그쵸.
1: 펼쳐져 있기 때문에, 리얼리즘 소설이란 이런 것인가? 너무 이제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도 이 봉염 어머니라는 여성이 주인공이거든요. 아들, 딸 낳고 남편과 간도 지역에서 이제,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는데, 첫 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용정에서 팡농. 그러니까 이 집방자를 써가지고 이 집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어로. 그래서 팡둥이 왔다고, 그러니까 중국인 지주가 왔다고 기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지주가 왔다는 기별이 오면 소작농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이제 뭐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왜 늦어지냐면 하면서 뭐 사정하는 처지가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별이 와서 이제 남편이 벽에 걸린 두루마기

0: 걸치고 이문 밖을 나섰다라는 게이 소설의 시작 부분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봉염은 이제 딸이고 봉식이 아들인데 이 남매를 둔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남편이 문 밖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소설의 시작인데 그 와중에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팡둥이 와서 그 기별을 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 혹은 자위단이나 보위단 사람들이 와서 꼬드겨서 내 남편을 꼬드겨서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자위단, 보위단이라는 이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두 가지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위단은 이 만주지역 내부의 어떤 조선인 마을에서 좀 군사적인 치안 조직을 조선인들이 만들었던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일본 군대는 항일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잖아요. 누가 독립군인가, 누가 항일 세력인가 다 찾아내서 이제 전멸하리라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본 군대가 주둔해 있는데 조선인 내부에서 친일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항일 세력을 추출해내는 데 앞장선 게 자위단이라는 거예요.
1: 네.
0: 그 자위단이 있고 또 보위단은 당연히 이제 주민 통제, 뭐 치안, 안보 이런 목적으로 또 만들어진 경비 조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일파 조선인들이 앞장을 섰고 무엇보다 자위대보다 보위단이 더 나빴던 건이 같은 조선인들을 물자를 징발하고 세금을 거두면서 깡패 조직처럼 변질되었다는 것에 있었던
1: 네.
0: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지금 팡둥이 왔다고 해서 중국인 지주가 왔다고 해서 저렇게 서둘러서 집 밖을 나섰는데 아니야, 이거 거짓 선동이 아닌가? 자위단이나 보위단에서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내 남편을 끌어간 건 아닌가? 이게 너무 지금 끝없이 불쌍하고 막 가여운 심정이 되어서 너무 초조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1: 그 당시 그 간도에서의 삶이 어땠을지가 이 소설 따라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너무나 생생하게. 근데 지금 소설 도입부부터 우리를 정말 긴장 안으로 이렇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딸 한아름이 함께한 곡 나의 이름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강경애 작가의 중편 소설 소금입니다. 이 소금, 수록된 지하촌이라는 소설집 받고 싶으시면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포함하셔서 지금 말머리 소금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소금 달고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3148 쓰시는 카페인님은 옛날 한국 소설이나 근현대 소설에서의 우리 선조들, 고증조 부모님들, 극사실주의 소설 책이라도 활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입이 되면 차마 다 읽기가 힘들어요. 네, 감정이입이 되면 다 읽기가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덩달아 독자도 힘든데 이걸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작가, 네. 그 작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1: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간도로 이주했던 작가 자신의 어떤 삶의 이력이 문학 작품 속에 고스란히 투영돼서 네. 그것을 이제 서사화해 놓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어떤 작가의 눈으로 목격된 어떤 가난의 실상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식으로 어떤 낭만화 관념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이 지하촌만 하더라도 사실은 소금은 아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어떻게 내면

0: 어머니 붕괴되고 외적으로도 가난과 빈곤이 봉염 어머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표제작인 지하촌 같은 경우에도 장애를 입은 식민지 시기의 남성이 등장하잖아요.
1: 네.
0: 칠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근데 이제 칠성은 눈먼 처녀인 이 여성을 좋아하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매매혼이죠. 정말 그 부잣집으로 팔려나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지킬 수 없고 뭐 마지막에는 막 엄청난 폭우로 자연재해까지
1: 맞아요.
0: 이루어지면서 동생을 잃게 되잖아요. 이런 너무나 이 명명백백하게 사실로서 주어졌던 그 인물들의 큰 갈등과 위기의 상황들이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읽어 나갈 때이 사실주의 형태가 너무 힘겹긴 한데, 그래서 정말 이 박원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산문을 통해서 해방 이후에 강경의 작품을 읽었을 때, 느꼈던 이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기술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1: 네.
0: 너무나 이제 놀라운 해방 이전에 식민지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정신적인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인데, 그것이 너무 격렬했던 나머지 어떤 육체적인 충격감까지 더해져서 강경애 작가의 작품을 읽고 여러 차례 구토했다. 이런 말씀까지도 산문에서 쓰셨을 정도로 이 강경애의 소설이 갖는 너무나 격렬한 정서적 지점들이 있어요. 뭐 정말 읽다 보면 나의 내면마저 황폐해질 것 같은 이 모든 역사적 삶의 격동과 이 모든 파동을 몸으로 겪어내야 했고,
1: 그쵸.
0: 작가로서 직시했어야 했던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1: 맞아요. 우리 오늘 일카에서도 그 나만의 보폭으로 책 읽는 속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강경애 작가의 지하촌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벽돌 책도 아니지만,
0: 그쵸.
1: 이 소설을 요약본으로 접할 때는 진짜 아무런 울림을
0: 어떻게
1: 느끼지
0: 요약본으로
1: 못할 것
0: 접하죠?
1: 같아요.
0: 네, 말도
1: 요즘에
0: 안 돼.
1: 워낙 요약본으로 접할 수도
0: 아,
1: 있잖아요.
0: 줄거리만.
1: 줄거리만.
2: 그쵸. 결론까지 딱딱딱
0: 네, 안
2: 해가지고.
0: 돼.
1: 안 되는 거라.
0: 네.
1: 맞아요. 지금
0: 네.
1: 얘기한 이런 울림은 그 요약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당대의 황해도 사투리라든가 그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들, 지금은 우리가 각주를 달아서 읽을 수밖에 없는, 아,
1: 네.
0: 이게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근대 소설을 읽는 현대 독자로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시대와 역사와 호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 그쵸.
0: 줄거리 요약본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죠. 네.
1: 이은설님이 지금, 와, 항상 설명을 지금 너무 잘해주시는 염승숙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2: 네.
1: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식님은, 아, 소설 북클럽에서 소개된 디아스포라 소설 모두 읽었어요. 일제강점기 이후 세계로 흩어진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발견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 네. 3148님께서는 그냥 그저 순박하게 살았는데 우리나라 민족의 침입, 핍박, 억압의 세대는 대대로 이어진다. 지금의 나도 행태만 다르지 눈물 세워 산다. 이렇게 네, 또
0: 시 같은데요?
2: 네,
0: 그렇죠.
2: 현재의
0: 사연이?
2: 삶까지 이어가지고 그렇죠.
1: 맞아요. 이 지금 소금, 이 상황 속으로 다시 좀 들어가
0: 네.
1: 볼게요. 지금 집주인이 왔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
0: 네,
1: 네.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중국인 지주가 왔다고 해서 뛰쳐나갔는데, 이 봉염 어머니는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바가지 몇짝 달고 고향에서 떠날 때는 마치 끝도 없는 망망한 바다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떠나는 듯 뭐라고 형용하여 아픈 가슴을 설명할 수 없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고향에서 떠나와서 간도에 정착할 때 바가지 몇 짝을 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사실은 남편이 사망해서 돌아오거든요. 이 아들의 품에 안겨가지고
1: 네.
0: 남편이 시신이 돼서 돌아와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렀는지 밝혀진 바 없이 도망치듯이 이제 그 간도에서 정착했던 소작농으로서의 위치도 다 버리고 또다시 도망치거든요. 이때 유추해 볼수 있는 건이 봉염 어머니의 남편이 자위단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당대의 어떤 조선인 소작농으로서 중국인 지주의 땅

0: 땅을 떼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서도 이 조선이 내부에서 분열되어서 어떤 친일 행각에 가담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형당한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자신의 아들도 실종되는 상황에 이르고 또 실종된 아들을 찾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딸 봉염과 함께 둘이서 이 모녀가 아주 정말 너무나 힘겨운 가난과 배고픔에 휩싸여가지고 이리저리 이동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또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면서 아니 실제로 공산당이 아니었나? 아닌가?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했나? 이런 너무나 혼란한 판단 불능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염 어머니라고 하는 이 조선인 여성의 머릿속에는 누가 적인가가 너무 지금 힘겨운 거죠. 네, 남들은 공산당을 너무나 저주하고 증오하고 적대해야 하는 이 목소리로만 떠도는데 이 공중에 떠도는 이 적대와 혐오 만약에 나의 아들이 공산당이었더라면, 어떻게 나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집단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머리가 복잡한 와중에 봉염, 딸이 굶고 있으니까, 나부터도 너무 굶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봉염 어머니가 굶주림이 죽음보다 더 힘겹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계속해서 배를 고르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참혹하고 추악하게 만드는가를 절절하게 토로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이어지면서 읽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1: 그렇죠. 지금 김영하님, 저도 특히 일제강점기 근현대 문학 읽기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준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또 그것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0: 네, 맞아요.
2: 그리고 7739님께서는 100여 년 전에 작품을 만난다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겠어요. 승숙님이 추천하는 강경의 소설 꼭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1: 네, 진짜. 지금 100여 년 전의 작품이라고 했는데, 진짜 책을 열어보면, 오래전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0: 맞아요.
1: 여기서 지금 봉염 어머니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혼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완료된 이책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0: 맞아요.
1: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또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미나의 무엇이 되어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의 책은 강경애 작가의 중편 소설입니다. 소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3323 쓰시는 카페이님은 몇년 전에 달인을 거쳐 단둥 백두산 다녀왔는데 가도 가도 들판, 강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간도로 이주하셨던 그분들, 농사 짓기 참 힘들었겠다 생각했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념으로 나누어져 서로 할퀴다니 안타까워요
1: 아,
0: 하셨습니다.
1: 맞아요. 이 소설
0: 아.
1: 소감만 읽어봐도 소작농으로서 이런 땅덩어리 빌려주면서 먹고 살라고 하고
0: 네.
1: 세금이며 물자 차출이 너무 심하니까 막 억울하다 원망하는 대목들도 많거든요.
0: 그쵸.
1: 그러면서 막, 아, 제발 하느님 원망스럽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팔자가 무슨 놈의 팔자고 하느님도 무심하지 막 이런 원망 섞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앞서서 봉여모머니의 남편이 지주 만나러 나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0: 네.
1: 했잖아요. 그때 봉여모머니가 직감하는 장면이 그런 거였어요. 소금. 아, 소금만 좀 조선 땅에서 소금으로 만들어 먹던 것처럼 소금이 조금 값이 쌌으면 소금을 적절히 써서 간장도 뭐 아니면 된장도 된장찌개라도
0: 네.
1: 다 간을 맞춤 맞게 해서 없는 밥이고 없는 반찬이라도 좀 맛있게 먹었을 텐데 한평생 아내 된 도리로서 남편한테 밥을 해줄 때간 하나 맞추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이때 간도에서 소금은 조선에서 통용되는 소금이랑 너무 똑같은데도
0: 네.
1: 거의 뭐 수십 배 이상 되는 값어치로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관염이라고 해가지고 관아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소금의 중량을 달아가지고 값을 매기는 그것을 통제를 했는데 소금의 이 유통을 통제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폭리가 심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소금 한대 사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놈의 소금 메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널어놓으면 뭐 하지? 소금이 있어야 된장을 만들고 다이 소금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먹일 텐데 이 소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남편의 시신 앞에서 절규하던 이 봉염 어머니의 내면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남편이

0: 죽고 아들도 실종된 마당에 뭐 먹고 지낼 곳이 없으니까 잠잘 곳이 없으니까 또 다시 이 중국인 지주 땅을 떼어줘서 농사짓게 했던 팡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식모로 부려만 달라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그냥 잠만 잘수 있게 해달라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팡둥 집에 계속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팡둥 지주의 아내가 잠시 친정집에 다니러 갔을 때, 성적으로 착취당하죠. 지주에 의해서.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인가 싶으면서도 왜 어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악몽 같은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마음이 착잡해지면서도. 그런데 결국에는 봉염 어머니가 딸아이 봉염 보기에도 부끄럽잖아요. 배가 불러오고, 어떻게든, 아이를, 좀 자연적으로, 잃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 정말, 뭐 그런 거죠. 너무, 뭐, 배를 뭐 기둥에 가서 부딪힌다든가. 근데 이게 아이를 이제 없애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 몸도 해하는 장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는 꿋꿋이 이 봉염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출산에 이르게 되는데 출산 직전에 팡둥에게 사정하려고 해요. 사실은 아이가 들어섰다. 이 집에서 내딸 봉염과 함께 좀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뭐 팡둥이 어디에서 바깥에서 그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네 아들 봉식이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죽었다더라. 내가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너희 모녀를 우리 집에 머물게 할순 없다. 내가 무슨 화를 입으려고 하면서 간밤에 내쫓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이 낯선 중국인 집문 두드려가지고 헛간에 재워달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요. 볏짚 이렇게 쌓여 있는 곳에. 그래서 딸은 잠들고 이 배고픈데 이제 진통이 오는 거죠. 아이를 낳을 것만 같은 진통에 휩싸이고 그 엄청난 이 통증 속에서 또 비가 옵니다. 또 비가 오는데 헛간에서 막 비가 막 새니까 딸은 봉염이 자고 있으니까 비가 안 새는 곳으로 봉염을 밀어서 이제 헛간 더미 아래쪽으로 밀어주고 자기는 그비 쏟아지는 비 새는 그 철벅한 헛간 더미 위에서 산통을 시작하는 거죠. 결국엔 애가 나와서 정말 이 애가 나오면 아무도 몰래 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 한밤중에 아무도 눈 뜨지 않는 새벽에 이 아이의 목을 졸라서라도 내가 이 아이의 흔적을 없애리라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울고 있고 갓난 애를 바라보는 순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2: 그쵸.
0: 어머니로서. 그래서 이제 부둥켜 안고 울고 봉염도 깨어나서 너무너무 놀라지만 엄마를 또비안 오는 헛간 더미 위로 또 옮겨주고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봉염의 이 학교 다니던 시절 친구가 있었어요. 용애라고. 근데 그 용애 어머니를 또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던 용애 어머니를 만나서 불러오죠. 딸아이가 불러와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하면서 막 하니까 우리 집에 가자 라고 해서 또 옮겨가죠.
1: 지금 이게 남편과 아들과 뭐 이런 지금 너무나 혼란 속에서 그들의 빈자리,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지금 나에게 또 딸려있는 또 다른 자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지금.
0: 맞아요.
1: 여기서 너무너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진짜 뭐라도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0: 그렇죠.
1: 사실 할 말을 좀 잃게 만드는 그런
0: 맞아요.
1: 소설이었어요.
0: 맞아요. 봉우영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내 운명.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개인의 운명. 개인의 팔자,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인식 구조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소설을 아주 큰틀 안에서 통시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봉염 어머니가 감내해야 하는 이 몹쓸, 모질고도 몹쓴 고통은 단지 개인의 것인가? 개인의 탓 마신, 만인가? 라는 생각을

0: 하게 돼요. 결국에는 사회 구조적인 이 집단적인 이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조선인 내부에서 분열된 어떤 이 친일과 반일의 정서로 나뉘는 이 계급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남편이 어디, 이 친일과 반일 중에 어디에 서 있었는지, 나의 아들의 어떤 이념적 갈등이 공산당과 이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1: 그쵸.
0: 이 계급 구조에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너무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이 개인적인 곤경과 어떤 공적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1: 네.
0: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삶과 어떤 계급 문제에 대한 사유까지, 사유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작품인 거죠.
1: 이 조금 앞부분에 그런 대화도 나오잖아요. 그 봉야미가 운동화
0: 네,
1: 얘기하는데,
0: 맞아요.
1: 그,
0: 엄청 혼내고.
1: 엄청났잖아요.
0: 아,
1: 나도 운동화
0: 운동화
1: 있으면,
0: 사줘.
1: 얘기 한번 했다가, 우린 돈 없어. 너 운동화 사줄 돈 있으면 그걸 봉식이 공부시킬 거야. 뭐 이런 식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돈이 없어? 이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거지들에게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0: 그쵸.
1: 부자들에게 태어나지.
0: 그쵸.
1: 왜
0: 그러니까,
1: 자식이 뭐야? 이러면서.
0: 딸아이가 봉염이 묻고 있는 건 그거예요. 가난은 어디서 왔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천진하게 물어본 건데,
1: 계속 나오지, 반복되잖아요.
0: 그쵸.
1: 왜 돈이
0: 근데,
1: 없어?
0: 맞아요.
1: 이렇게.
0: 근데 봉염 어머니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거지고, 우리는 돈이 없고, 그게 왜 가난한 부모한테서 왜 태어났니? 라고 오히려 이 근시안적인 면면을 보여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봉염 어머니가 이 봉염을 혼내는 장면이 저도 이제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얘, 너도 지금 같은 개화 세상에 나왔으니까 그나마 공부라도 하는 줄 알지. 우리들 때에는 뭘 어디를 가, 물 깃고 배 짜고 여름에 김 메고 짚신 신고 다녔지. 어디서 운동화 타령이야? 이러면서 막 혼을 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 질문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죠. 우리 지금 동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가난, 빈곤, 질병, 이런 극한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아무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고, 결국에는 막 오늘날에도 주거 문제, 양육 부담, 노후 빈곤, 우리는 너무
1: 맞아요.
0: 이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가난의 이 역사로부터,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1: 유혜경 님이 조금 전 들었던 가야금 선율이 돋보이는 처연한 가수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게 됐어요. 찾아듣고 싶은데 노래 제목이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정민아입니다. 정민아의 무엇이 되어.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걸 아까 띄워드렸고요. 아마 이 곡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나윤선의 사회 찬미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강경애 작가의 소금입니다. 497이 쓰시는 카페이님, 사회찬미 이 버전 참으로 처연하네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울컥하여 보냅니다. 하셨는데요. 나윤선 버전 지금 띄워드렸죠? 그 척박한 삶을 살아온, 아니, 살아낸 과거의 우리네 엄마, 언니, 동생들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그 시기를 다 거쳐 지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1: 네.
0: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 영화 얘기도 하고 막 문학작품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시절이 참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간접이잖아요. 어쨌거나
1: 그쵸.
0: 후대의 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읽는데도 이렇게 아까 박완서 작가님 얘기도 하셨지만 몸으로도 그 증상이
1: 그쵸.
0: 나타날 정도로 충격이
1: 네.
0: 된다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어땠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맞네요.
0: 또 볼까요?
1: 네, 1610님께서는 아직 읽어보지 못한 소설인데 남편의 아들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녀의 시련이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가 자신도 간도해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삶의 순간들을 이렇게 날카롭고 의미 있게 문학으로 남겨주셨다는 게 존경스럽네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 묻히셨다고 들었는데 남겨진 소설로 강경애 작가와 연결되고 싶습니다.
0: 정말 젊은 나이에 36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작품은 살아남으니까요. 우리가 강경의 삶과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들어요.

0: 박친경님은 마음이 아파서 읽기가 무서울 정도로 슬퍼요. 마음이 울렁거려요라고 하셨는데요.
1: 맞아요. 초반에 봉염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을 잃는 상황도 너무 가슴 아픈데,
0: 네.
1: 이제 이 정말 갓난애, 이 중국인 지주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해서 낳은 아기, 봉희까지 생겨났단 말이죠. 근데 어디 가서 돈을 벌 재주가 없으니까, 용의 어머니라고 그 봉염의 친구 엄마가
0: 네.
1: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 일자리가 돈 많은 집에서 갓난애가 나왔는데 출산 이후에 저지돌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저더멈을 구하는데 혹시 와줄 수 있냐? 이렇게 일자리를 주선해 준 거예요.
0: 네.
1: 당장 너무 반가운 제안이지만 봉염 어머니에게는 봉희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젖을 먹여서 키워야 하는 똑같은 갓난애가 있는 건데 그 갓난애를 데리고 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애달파도 일단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젖 먹이면서 유모로서 일하고 그 돈으로 이제 방 하나를 월세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봉염과 봉희를 놓고 일단 좀 지내봐라 라고
0: 네.
1: 하고서는 이제 봉염 어머니가 돈 벌러 떠나는데 이 과정에서 봉희도 갓난쟁이지만 봉염도 어리단
0: 그쵸.
1: 말이에요.
0: 그쵸.
1: 봉염이도. 근데 봉염이한테 애기 보고 애기를 보라고 하니까 너무 힘겨운 거죠. 밥 챙겨 먹는 거, 재우는 거, 뭐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려운데 그 과정에서 한여름에 열병이 돌면서 이 봉염과 봉이 둘다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거든요. 봉염 어머니는 뭐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0: 무너지죠, 진짜.
1: 달려와서 이
0: 네.
1: 두 아이를 거두는데 너무 가슴 아픈 장면들이 있어요. 봉염이 막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방 천장에 이제 달라붙어 있는 거미줄 같은 것들을 희미한 눈으로 바라보고 거미줄이 슬었는데도 어머니가 안 오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봉염 어머니는 봉염과 봉이가 자는 동안에 그 부잣집을 나와서 맨발로 뛰어와서 아이들을 보고 가고 그랬어요.
0: 네.
1: 그걸 이제 봉염은 모르는 거죠. 그런 장면들도 가슴 아프고 결국엔 두 딸마저 잃고 나서 혼자 살아만 남았는데 봉염 어머니가 양잿물을 마시고라도 죽을 수가 없으니까
0: 네.
1: 이제 나중에는 소금 밀수까지 손을 대게 되죠. 한 번만 그강 건너 물 건너서 소금 한 보퉁이만 이고 지고 와서 비싸게 팔면 장사 미천이라도 되니까
0: 네.
1: 한번 갔다 오자라고 누가 제안을 해서 진짜 목숨 걸고 강 건너서 소금 보퉁이를 이고 지고 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주막집에서 정말 다 건너 왔는데 주막집에서 그 형사한테 걸려요.
0: 네.
1: 사염을 판매한다고. 관표를 내놓지 않으면 잡아가겠다. 뭐 이런 결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정말 문제적인 장면은 그 소금 보퉁이를 잃고 이고서 머리에 이고 강물에 휩쓸려가는 공포심을 이겨내면서 강을 건너왔을 때 총소리가 들려요.
0: 네.
1: 누구냐? 손들어. 근데 그게 이제 항일 무장 세력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 주머니를 뺏길 줄 알았는데 빼앗지 않고 그들이 그냥 보내줘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소금을 밀수해서라도 삶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이 가난이 도대체 어디에 온 것입니까? 막 너무 가슴 아프게 연설에 연설을 하면서 이 봉염 어머니 무리를 일행을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그 주막에 정말 이 관염표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봉염 어머니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 가난의 원인이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 식민 지배 하에 이 열악한 착취 구조에 있었던

0: 사회 구조 속에서 판별하려고 하는 인간 내부의 의식의 전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 각성의 시점을 보여준다는
1: 그쵸.
0: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거거든요.
1: 독자로서 이 소설 따라 읽어가면 뭐 어떤 이념이 뭐 어떻고 이런 건
0: 네,
1: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0: 맞아요.
1: 지금.
0: 맞아요. 이 표지작 지하촌도 보세요. 어디 지하에 있는 공간이란 뜻이 아니에요.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간의 처지를 은유하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는, 소금은 정말 인간 생존의 최소 필요 조건이면서 어떤 식민지 수탈 구조까지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봉염 어머니로 하여금 어떤 저항과 각성의 계기까지 가능하게 하는 소재였던 것
1: 자, 음악을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겠습니다. 1263 쓰시는 카페이님이 처음 들어보는
0: 같아요.
1: 작품인데 지금 집중해서 들었다고 하시면서 염 작가님 잘 따라갑니다. 최동민 작가님, 그래도 6월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실 거죠? 라고.
2: 아, 출구 상점에서요?
1: 네.
2: 아, 드려야죠, 드려야죠.
1: 뭐, 문을 닫는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한 달간 쉰다거나.
2: 아, 6월에 힘드니까, 아니, 힘들 때일수록, 끼니를 챙겨야 되잖아요, 저희. 항상
1: 그렇죠.
2: 문화적 끼니를 또 챙겨드려야 되니까,
1: 맞아요.
2: 과연 그 끼니가 어떤 맛이 날지는, 노래 듣고 와서,
1: 좋습니다.
2: 같이 맛을 보는 것으로.
1: 기대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수뇌부 비타민 PD님은
0: 네.
1: 소설 후반부에 검열로 인해서 지워진 부분,
0: 맞아요.
1: 이것을 또 후대 문학과 학자들이 복원한 거, 그 노력에 또 인상 깊게 또 이렇게 좀
0: 맞아요.
1: 집중을 하셨던 것
0: 이
1: 같습니다.
0: 소설은 좀 지워진 부분이
2: 맞아요.
0: 많거든요. 네모 칸으로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검열의 흔적이고, 후대의 연구자들이 복원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국문학자,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신 한만수 선생님께서 그런 작업을 굉장히 끈질기게 하셨는데,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식실의 협조까지 받아서 지워진 글자를 막 복원하기도 했거든요. 이 소설집 읽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쵸. 그한 글자 한 글자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송소희의 달무리 듣고 이제 출구 상점으로 넘어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네. 김지현님도요.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맞아요, 읽어야겠네요 맞아요. 하면서 네. 복원해서 소름 돋았다고.
1: 아, 그러니까 이걸 저희 영화 같은 거 볼 때 요즘 OTT 볼 때 그 스페이스바라든지 화살표 없으면 못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방향키 없으면 난 못 본다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조금만 지루해도 15초 넘기면 해버리니까. 근데 책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 한 글자 복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0: 그렇죠.
1: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너무 진짜 서글프겠다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0: 맞아요.
1: 또 한편으로 또 감독님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영화를 이것 때문에 찍었는데 그게 제일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지루한 장면일 때도 있으니까 넘기실 때가 많으실 텐데 이런 작품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넘기지 않아야 되는 연습. 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이 책은 이렇게 복원돼서 이렇게 힘들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찾은 책이야. 절대 넘겨서는 안 되라고 하고 안 넘기고 보면 또 그 경험이 또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네. 넘기지 말고 한번 제대로 봐보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복원 부분도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앞서 또 6월이 싫다고 말을 했는데 네. 네, 이 작품으로 조금 더 네, 6월이 무거워질 것 같은 느낌도 네.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예전 같으면 이걸 좀 환기시키고자 좀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좀 전환시켜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까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기면 조금 더 딥하게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네.
1: 그러니까 봄이면 조금 더 가벼워져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보통 그렇잖아요. 너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조금 좀 잡아줘야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날아가고 이렇게 좀 무겁고 무게가 조금 더 가중될 때 그럴 때 조금 더 무게를 더 얹어보는 것도 나쁘지 네.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축구 상점에서도 네, 6월을 조금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0: 더 무겁게
1: 네, 이왕 무거워진 거 조금 더 무게에 도전해보는
0: 네. 네,
1: 요즘 헬스가 유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조금 더 무게추를 올려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0: 음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음반을 가져왔고 빌리 홀리데이의 LP 음반이고요.
1: 네.
0: 네, 스트레인지 플루시라는 이상한 과일이라는 제목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드는 그런 제목의 LP 음반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1: 오, 이 음반에도 뭔가 사연이 있나 보죠?
0: 굉장한 사연이 있고요.
1: 네.
0: 네, 사연이 소금 못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빌리 홀리데이가 이렇게 노래했던 그
1: 네.
0: 흑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그 이전 세대의 흑인들이 받아야 했던 그런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또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또
1: 그렇죠.
0: 아픔은 모양이 다르다 뿐이지 아픔의 강도라든지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건또 비슷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받았던 그런 흑인들의 인종차별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노동 환경, 그리고 삶의
1: 네.
0: 환경,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읽었던 소금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가 그것을 노래했다라고 한다면 이 음반은 어떻게 보면 소금의 주제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네.
1: 그렇죠.
0: 이 인상적인 걸 조금 더 인상적으로 만들어 드리자면 이 제목에 걸린 과일이 뭘까, 그러면? 이상한 과일,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저는 처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흑인들이 뭐 원래 살던 고향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미국 땅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이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저희가 예전 시대에 바나나를 같은 거 봤을 때
1: 네.
0: 신기한 모습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상한 과일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입니다.
1: 나무에서
0: 네,
1: 열리는
0: 힌트를 일단 이 정도 들리자면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많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상하지 않잖아요. 과일이
1: 네.
0: 나무에서 열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꽃이 피면 당연히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왜 이상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나무에 걸린 빌리 홀리데이가 과일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1: 네.
0: 그 과일은 시체였습니다.
1: 아.
0: 네. 저희가 이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흑인들을 법과 상관없이
1: 네.
0: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해한 후에 그걸 뭐 감추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들이 나무에 사체를 매달아 놨다고 해요.
1: 네.
0: 그런 일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살아남은 흑인들이 보기에는 그 나무에 이상한 과일이 열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리 홀리데이가 그런 그 시대의 이야기 이런 것을 자신의 그런 목소리와 재즈 선율에 이렇게 담아서 만든 이 앨범이 바로 이 이상한 과일이라는 제목의 LP 앨범입니다.
1: 그 당시에 그게 죄인 줄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그들은 뭐 당당했겠죠. 그 당시에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더 묶어놓고 더
1: 그렇죠.
0: 나무에 걸어놓고
1: 과시하듯이.
0: 그렇죠.
1: 오.
0: 나의 전리품처럼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봐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통용됐던 그런
1: 네.
0: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봤던 소금 속에서도 그 아들이 이렇게 소문이긴 했지만 공산당에 참여를 하면서 처형을 당했다. 뭐 이런
1: 네.
0: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소식이 전혀 낯설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형당하고 누군가 죽고 죽이고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상을 가진 쪽에서는 그들을 제압하는 게 오히려
1: 네.
0: 더 용맹한 일이고 굉장히 승전보를 올리는 그런 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소문이지만 감추지 않고 더 알리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걸 마주해야 됐던 봉식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빌리 홀리데이가 살았던 그 시절의 흑인들의 가족들이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걸 또 이걸 바꾸어낼 수 없는 환경은 또 얼마나 또 잔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봉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자신의 그런 가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흑인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게 잘못이야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1: 네.
0: 그래서 나무를 베거나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모습이나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소금 속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 역사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겹쳐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이 소금의 약간 메인 주제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0: 그런 느낌이 돼서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자, 지금 카페인님들이 막 울고 계실 것 같은
0: 아,
1: 느낌입니다.
0: 그쵸. 이 노래 들으시면 더울수 있어요. 근데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1: 그리고
0: 울고
1: 기억할
0: 있을
1: 건
0: 때.
1: 기억해야 된다.
0: 그쵸.
1: 그쵸.
0: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더 딥하게, 이런 슬픈 감정, 이런 슬픈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간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요약이나 이런 거 말고,
1: 그쵸.
0: 네. 저희가 이야기 너무 잘해 주셨지만 직접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두분 발표할게요. 5233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사연
2: 네.
1: 주셨습니다.
2: 북카페 애청자입니다. 6월에 읽으면 좋은 작품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행복한 1인입니다. 카페인이 되어가서 좋으네요.
1: 네.
2: 좋으네요.
1: 좋네요. 그리고 9267 쓰시는 카페이님, 북카페 창립 청취자입니다. 윤고은의 북카페가 한 7년째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7년인데 지금 처음으로.
0: 네네.
1: 네.
0: 커밍아웃을 이렇게.
1: 네.
0: 네.
1: 반갑습니다. 점심시간 때마다 이어폰 꽂고 누워서 힐링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하셨는데. 네. 네, 이렇게 두
2: 네.
1: 분께 선물 드릴게요. 아, 오늘 얘기하면서 진짜, 아, 인간으로서 산다는 게 어떤 거지라는 생각 또 많이 하게 됐어요.
2: 맞네요.
1: 진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예전에 윤동주 특집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았을 때가 있었는데
1: 네.
0: 그때 윤동주도 이 용정에 가서 이렇게 마을을 일구고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 당시에 여기 가고 싶어서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심지어 여기
1: 돌아가고 싶어서
0: 그쵸 남쪽 땅은 너무
1: 고향이.
0: 힘들고 일본 일세도 너무 많고
1: 네.
0: 하니까 저 만주에 가면 살게 너무 많대. 땅이 진짜 끝도 없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다내 땅이래
1: 네.
0: 라고 하고 기차표를 구하기 너무 어려웠다고요.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막상 간 사람들은 땅이 그 땅이 아니잖아요. 네.
2: 그렇죠.
0: 게다가 소금도 진짜 안 나는 그런
2: 그렇죠.
0: 땅이었으니까 그런 모습까지 역사적 사실까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독서가 될수
2: 네.
0: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좋습니다. 8672 쓰시는 카페인님은 엄청난 소설이라고 하시면서 태백산맥 읽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3년을 걸쳐서 읽으셨대요. 이 책도 1년 걸릴 것 같네요. 그럼에도 천천히 마음 다스려가면서 읽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용기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두분 함께해서 좋았고, 다음 주에
2: 네.
1: 어떤 책으로
2: 다음
1: 얘기할까요?
2: 주에는 나혜석 작가의 소설이고요. 제목은 경희입니다.
1: 나혜석 작가의
2: 네. 네,
1: 경희.
2: 이 소설은 근대 여성 작가선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이 작품으로 만날게요.
2: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빌리 홀리데이의 스트레인지 프루트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the gallant South, the bulging.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0: 어떤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그리움에 관한 노래라는 타이틀로 음악을 골랐습니다. 노래 테마인 그리움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고향이나 특정 장소일 수도 있죠. 또 과거의 어느 시점일 수도 있고요. 흔히 노스텔지아라고 말하는 그리움을 담은 노래. 토요일인 오늘은 실존했던 사람을 그린 노래, 지금은 고인이 된 위대한 인물에 관한 노래들로 플리를 꾸몄습니다. 오늘이 또 현충일이라서 의미가 있네요. 첫 곡은 팝의 디바 셀린 디옹의 노래입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소녀 셀린 디옹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매니저이자 남편이었던 르네 앙젤리를 추모하는 노래 앙코 응스와 또 다른 저녁. 토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6월 6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갱은 셀린 디옹의 프랑스어 노래 Encore un soir, 또 다른 저녁이었습니다. 26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했던 두 사람이었죠.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그런 상실감, 또 사무치는 그리움을 과하지 않게 아주 담담하게 노래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노래였습니다. 셀린 디옹의 노래였고요. 세 명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들. 이번에는 브라질 보사노바를 전 세계에 알린 위대한 두 사람을 다른 나라 뮤지션들이 그린 음악입니다. 먼저 미국의 마이클 프랭스가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에게 헌정한 1977년 노래 안토니오 송 들으시고요. 보사노바 여성 보컬의 스타일을 확립한 가수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를 그린 1987년 곡 아스트루드, 폴란드 가수 바시아 츄르츄블랩스카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 그리고 바시아의 아스트루드였습니다. 음악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 그리움의 대상이 특정 인물인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화가에 관한 노래네요.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아주 유명한 노래죠. 돈 맥클린의 1971년 발표곡 빈센트, Starry Starry Night. 리안 라하바스나 엘리 굴딩, 훌리오 글레시아스, 조시 그로반 같은 다양한 가수들의 커버곡이 있지만요. 오리지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돈 맥클린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그린 노래입니다. 스페인 그룹 메카노의 연주한 노래로 에운헤니오 살바도르 달리, 천재 살바도르 달리, 이 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맥린의 빈센트, 그리고 메카노의 에운헤뇨 살바도르 달리였습니다. 위대한 화가를 노래한 두 곡이었네요. 세명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 고인이 된 위대한 예술가들의 노래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즈 뮤지션을 그린 노래네요. 빌리 홀리.

데이, 엘라 피처럴드, 사라 본. 전설적인 3대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 두 명에 관한 노래 먼저 보내드립니다. 먼저 빌리 홀리데이를 그린 알마 데 블루스, 블루스의 혼. 스페인 그룹 프레센토스 임플리카도스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프랑스 노래 엘라 엘라입니다. 약간의 언어 유희죠. 엘라, 그녀는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엘라 피처럴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갤이 불렀고요. 그리고 한 곡 더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한 삶이었던 재즈 뮤지션 챗 베이커에 관한 노래인데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파비오 콘카토가 발란도 콘 챗 베이커, 챗 베이커와 함께 추물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까지 포함해서 만든 타이틀곡입니다. 발란도, 댄싱이라는 곡, 이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음악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재즈 뮤지션에 관한 노래 세곡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스페인 그룹 프레센토스 임플리카도스의 알마 데 블루스, 블루스의 혼. 프랑스 갤의 엘라 엘라, 엘라 그녀는 갖고 있어요. 세 번째 곡, 파비오 콘카토의 발란도,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까지 함께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 고인이 된 위대한 예술가를 그린 노래 두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영화감독이죠.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를 그린 노래, 브라질의 가이타노 벨로즈가 부른 노래입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들으시고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잘 알려진 카루소,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테너 에니코 카루소에 관한 노래죠. 오늘은 이 노래를 만들고 제일 먼저 불렀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달라의 원곡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에타노 벨로소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그리고 루치오 달라의 카로소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세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움에 관한 노래, 특정 인물을 그린 노래들로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정치인에 관한 노래네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위대한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고 넬슨 만델라를 위한 노래입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에 나온 노래지만요. 이후 넬슨 만델라를 상징하는 곡이 된 아스

신보나가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네. 조니 클레그와 그의 밴드 사부카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것이죠. 세계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시디키예를 대표하는 스타 음악인 반열에서 무스타파 산달, 그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튀르키예 팝 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올렸을 때 무스타파 산달, 그는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였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팝은 과도기에 있었다네요. 지중해 멜로디라 일컫는 서양식 선법보다 세분화된 음계, 중동권 선율 등의 음악 전통은 유로 댄스팝을 끌어들이며 새로운 사운드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죠. 세젠 악수, 아자 페칸 등등 당대 튀르키예 스타 가수들의 곡을 쓰던 무스타파 산달은 편곡과 프로듀싱까지 관여하면서 이 시기 튀르키예 팝의 새로운 어법에 눈을 뜹니다. 그러다가 1994년 가수로 데뷔한 앨범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단숨에 튀르키예 최고의 팝스타가 되죠. 그러기 무섭게 무스타파 산달은 영국 런던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칩거합니다. 두려워서였다네요. 급작스레 쏟아진 미디어와 팬들의 과도한 관심, 기획사의 압력 속에서 더는 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답니다. 런던의 아파트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지 몇 달 후 무스타파 산달은 두 번째 앨범을 완성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한 앨범 걸귀데 아이느는

튀르키예의 팝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판매고를 기록했다네요. 이는 무스타파 산달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성공이었습니다. 영국 현지의 댄스팝과 테크노 리듬으로 튀르키예의 음악 전통을 결합하는 실험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튀르키예의 스타 시스템에서 벗어나 싱어송라이터, 총괄 프로듀서로서 창작의 주도권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무스타파 산달의 행보는 튀르키예의 팝 역사에서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죠. 중동과 서아시아, 유럽을 아우르는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문화적 특성이 20세기 후반 혼종 음악, 달리 말하면 하이브리드 팝으로 공식 현대화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날 무스타파 산달은 또 다른 튀르키예 출신의 스타 타르칸과 함께 1990년대 튀르키예 대중음악의 르네상스를 견인한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팝 시장에서 산달의 위상은 타르칸을 넘어선다네요. 일례로 그는 영국 예술위원회 아트 카운슬 오브 잉글랜드가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공식 인정한 경우에만 부여하는 영국 평생 비자와 거주권을 받은 최초의 튀르키예 예술가랍니다. 특히 유럽 음악 시장에선 그를 특별히 무스디라는 별명으로 애칭으로 부른다죠. 튀르키예 팝을 세계화한 영웅이라는 속뜻이 있다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튀르키예의 음악 전통을 글로벌 팝으로 현대화한 아티스트 무스타파 산달이었습니다. 첫 곡이 아라바 자동차라는 제목이네요. 2000년 초반에 유럽의 각종 차트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싱글이고, 이 곡을 계기로 그런 국제적 인지도를 쌓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두 번째 곡은 이시앙카라. 2000년 초반 역시 성적이 좀더 좋았습니다. 이 한자릿수 포지션으로 각종 뭐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차트에서도 성적이 좋았고요. 이 얼마 전에 튀르키예의 타르칸을 소개했지만, 타르칸 같은 경우는 세젠 악수가 구축한 그런 스타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그 공정을 거친 그런 스타 메이킹, 글로벌 전략, 뭐 그런 고려를 통해서 두루두루 만들어진 완전체 스타였다면, 무스타파 산달의 노선은 내가 혼자 다 하는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연주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작곡가로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변별력은 어디 있지?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의 퍼포먼스에 좀더뭐 진정성, 뭐 그런 약간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런 걸 느낄 것이냐 일 수도 있겠지만, 좀더 흥미로운 거는 그둘다 튀르키예의 뿌리가 튀르키예니까, 한국에 뽕이 있듯이 대중문화 전반에 뭐 학술적으로도 그런 뽕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럴 때도 됐으니까요. 뭐 단조 오음계의 보컬 뭐 꺾기, 이 전통가요 트로트에서 흔히 우리가 듣는 그런 거가 출발점이라면, 그리고 한국 문화 전반에 뭐 한, 흥 이런 걸 논하는 시기가 됐다면, 튀르키예에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있습니다. 예. 이스탄불 특유의 우울, 애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휴진이라는 표현인데요. 뭐 선법 얘기도 본문에 나왔는데, 그런 뭐 이슬람의 막함, 그리고 보컬에서 느껴지는 그런 멜리스마, 그런 미분음, 뭐 이런 데서도 뭐 찾아볼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듣는 입장에서 누가 더 예, 마음을 울리나, 뭐 이런 게참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다 댄스업을 한 음악을 하는데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는, 아무튼 그러니까 케이팝의 뿌리는 트로트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아무튼 튀르키예의 팝의 2000년 초반에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타르칸, 그리고 좀더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는 듯 싶은 무스타파 산달, 오늘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La voz eterna del Perú, Perú의 영원한 목소리. 페루에서 차부카 그란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자동으로 따라붙는 수식어 구랍니다. 지금 흘러나온 노래는 차부카 그란다의 대표곡 중 하나인 La Flor de la Canela입니다. 계피꽃이라는 뜻의 이 노래에도 이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못지않은 엄청난 수식어구가 따라다닙니다. 페루의 비공식 국가라고 하네요. 1950년 1월 7일 페루 수도 리마의 프랑스 약국에서 일하던 차부카 그란다는 창밖을 지나가는 어느 흑인 여자의 우아한 모습을 본 순간 찬탄했답니다. 그 흑인 여자는 리마의 흑인 공동체에서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존재 빅토리아 앙굴로였습니다. 차부카 그란다는 빅토리아의 피부색과 우아한 모습에서 계피꽃을 떠올렸고 그 영감을 곡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빅토리아가 오래된 다리를 걸어 강을 건너서 산책로를 걷는 동선은 노랫말과 선율의 흐름으로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La Flor de la Canela, 계피꽃은 차부카 그란다의 음악적 세계관을 집약한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개비꽃 송가 이후 자부카 그란다의 음악은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를 겪었고 나아가 20세기 중반에 페루 대중음악을 혁신합니다. 먼저 그녀는 앞으로 페루비안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알렸습니다. 자부카 그란다는 앞으로 페루비안 공동체의 정체성을 음악 미학을 거쳐서 페루의 주류 문화로 이끌었습니다. 백인 상류층 출신인 그녀에게는 재능 이상의 결단이 필요했던 과업이었죠. 당시 리마의 엘리트층은 스페인계 백인의 전유물과 같았던 음악으로 이 우아한 살롱 스타일의 무시카 크리오요를 즐겨 들었습니다. 이에 아프로 페루비안의 음악은 천박한 하류 문화에 지나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백인 가문의 영예였던 자부카 그란다가 아프리카계 페루 사람들의 아지트를 드나들며 전통 악기 까혼부터 이 흑인 노예 후손들의 리듬을 백인식 왈트에 섞기 시작한 겁니다. 상류층 사교계와 평론가들은 무시카 그리오요의 고귀한 전통을 타락시켰다며 그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럴수록 자부카 그란다의 음악과 삶은 그들이 뿌리 내린 세계의 근원을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En la sangre el silencio de una hoguera encendida, dando siempre contigo. 자부카 그란다는 유럽식 왈츠에 기반한 페루 음악의 주류를 아프로 페루비안 음악으로 재정립했습니다. 페루 흑인 음악의 스타일과 리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고유한 아름다움,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시문학의 언어로 되살렸습니다. 페루 흑인 노예 여성을 상징하는 이름 마리아 그리고 아프로 페루비안의 전통 춤곡 스타일을 뜻하는 란도를 합친 제목의 노래 마리아 란도에선 자부카 그란다는 이렇게 노래하죠. 새벽은 밝은 낮과 태양을 선사하지만 마리아 란도에게는 낮도 태양도 없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페루의 백인 상류층 출신인데 페루의 흑인 음악을, 원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로 이끌고 흑인의 인권 그리고 복지를 위해 싸운 아티스트 차부카 그란다 를 만나봤습니다. 그리오요라는 표현이 늘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남아메리카로 정복을 위해서 아니면 뭐 정착을 위해서 신대륙에 도착한 유럽에서 태어난 그런 계층이 있고 그 다음은 그들의 후손으로 아메리카 정착 이후에 태어난, 뭐 이 경우는 페루에서 태어난 그런 지배층을 크리오요라고 불렀다고 하고, 그리고는 메스티조스, 혼혈 계층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하층에는 원주민, 그리고 노예 출신의 흑인 계층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거친 분류겠죠. 끄리오요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얼핏 저는 그 이런 로컬 서민들 피지배층의 음악이겠거니 하고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대부분은 오늘 차부카 그란다가 한창 음악을 만들고 초기에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유럽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현지 엘리트층, 지배층이 선호하는 그런 음악을 통칭해서 무시카 그리오요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남미의 이 다른 나라별로 좀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데 첫 곡이 라프롤 델라 까넬라, 계피꽃이었죠. 이 곡 같은 경우는 왈스 그리오요라고, 그리오요 왈츠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그리오요라는 이 표현이 문화사적으로는 페루의 리마를 중심으로 차부카 그란다 같은 이 지배층 출신의 아티스트, 운동가를 다리로 그 그리오요의 문화는 그 백인 지배층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바뀐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두 번째 곡은 한참 후인 74년에 발표되었네요. 가르도 오 세니사, 엉겅퀴 또는 재. 좀 더 뉘앙스, 좀 문학적으로 제목을 번역해 보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찌르는 가시가 될까, 흩어지는 재가 될까.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비올레타 파라, 누에베 칸시온의 상징적인 칠레 출신 아티스트에게 받쳐진 차부카 그란다의 곡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비올레타 파라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 배경에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어떤 고통, 열망, 수치심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나이 차이가 꽤 큰 그런 대상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 히스토리, 그 스토리텔링을 차부카 그란다가 이 곡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메르세데스 소사, 아르헨티나의 거장이 있고 방금 언급한 비올레타 파라, 칠레의 대표 누에바 칸시온의 거장이 있고, 그리고 페루의 차부카 그란다. 상대적으로 저는 차부카 그란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이들이 그 대표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3대 여성 거장, 오늘에야 확실히 알았네요. 그
지배층, 피지배층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그좀 신기하죠. 뭐 지금 떠오른 거지만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땅고를 또 새롭게 격상시켰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거리의 음악, 황등가의 음악이었던 게 피아졸라를 통해서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려지고 포르투갈의 파두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백스토리가 있잖아요.

1983년 여름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를 끈 노래가 흐르고 있죠. 프랑스 뉴 웨이브 록 그룹 언더신 그들의 1982년 곡 러벙투리의 모험가입니다. 1980년대에 청춘을 맞이했고 이제는 중장년이 된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이 노래를 들으며 향수에 젖는다고 합니다. 시원한 신테사이저와 후끈한 팝락의 에너지는 1980년대 당시 글로벌 팝을 주도한 뉴웨이브 록의 공법이었죠. 하지만 프랑스어 가사로 성공을 거둔 것은 이 노래 러벙투리에가 처음 거의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프랑스 밴드 언더신에게도 최초의 성공을 안겨준 곡이었습니다. 히트곡 이상의 의미도 뒤따라 왔죠. 프랑스의 더 큐어 당시 뉴웨이브 록을 대표했던 영국의 밴드에 빗댄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칭찬보다는 비아냥에 가까운 별명이었다네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언더신, 그들이 글로벌 뉴웨이브 록의 성지에 프랑스어로 쓴 깃발을 꽂으며 독립 선언을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왕도시인을 이야기할 때 먼저 뉴웨이브 록을 프랑스의 이름으로 다시 전유한 밴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뉴웨이브 사운드의 동양의 무드를 결합한 유럽 록밴드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인도차이나라는 뜻의 밴드 이름만 봐도 이들이 처음부터 뭔가 작정했음을 알 수 있죠. 이 명칭은 밴드의 리더 니콜라 시리키스의 성장 배경과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195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프랑스 외에도 몰도바, 이 유대계 이주민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를 벨기에에서 보내

식민 시절 아시아가 감내했던 상처를 팝 상업주의로 소비하는 철부지들의 음악. 엉더 시인의 성공을 두고 많은 프랑스 평론가들은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프랑스 팝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장르를 융합한 사례라는 평가도 받게 됩니다. 경쾌한 전자드럼 비트와 베이스라인을 수용하며 뉴웨이브 록 음악과 연대하는 동시에 멜로디에 이 동양의 전통적 옴계, 즉 펜타토닉 스케일을 과감히 끌어들인 공을 뒤늦게 인정받았다고 할까요? 리더인 니콜라 시르키스의 친아시아 감성은 경계에선 아웃사이더의 멜랑콜리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긴 생머리, 동양풍 의상을 선보인 무대는 마초 이미지를 내세웠던 당대 샹송이나 록 문화에 맞서서 양성적 이미지라는 안티테제였다는 평가도 곁들여야겠습니다. 엉더 시인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은 재평가의 말머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 뉴웨이브 팝록의 영지에서 프랑스형을 처음 선언하고 주류 문화에 맞서는 안티테제로서 동양성을 끌어들인 프랑스 밴드 엉더신이었습니다. 82년도 발표곡 그리고 2013년 발표곡 순서대로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먼저 곡은 러뱅투르의 모험가라는 곡이었고요. 발표 당시 프랑스 차트 2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 곡이 당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였고요. 2위 다음 3위 곡이죠. 영국 아티스트 데이비드 보위의 Let's Dance라는 곡이 바로 3위 곡이었답니다. 인기가 상당했네요. 그리고 12번째 정규 음반, 2013년 발표 음반에 수록된 Black City Parade라는 곡 방금 들으셨습니다. 확실히 사운드적으로는 진화가 느껴지네요. 예, 스타일도 변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그 이국적 동양 취향의 뭐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뭐 그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당시에 영국의 재팬이라는 그룹도 있었죠. 그 유명한 데이빗 실비안이 멤버였던 밴드. 이 재팬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좀 코웃음을 치긴 했었는데, 저도 뭐 이런 취향까지 백인들이 재팬이라는 그룹명을, 또 약간 가부키 화장 같은 그런 시도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가부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이샤, 예, 느낌의 그 비주얼을 연출했던 앨범 커버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80년대 이 뉴웨이브 전반의 그런 공통 언어 중 하나인 이국 취향, 특히 동양 정서를 동경하고 끌어들이려는 엉더신 같은 경우는 뭐 음악적으로도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편이니까요. 그리고 문학성, 이게 그러니까 정통 하드락이나 뭐 이런 좀 그런 영역에서도 이런 막 치장이나 분장 그런 걸 통해서 판타스틱한 그런 요소들을 끌어들이면서도 문학성까지 얘기하는 선은 아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편견인지. 제가 중학교 당시 학생이었는데 이런 80년대 뉴웨이브가 막 인기를 얻으면서 제가 제 귀로 처음 접한 그런 시절이, 특이하게도 뭐 이국 취향, 문학성,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섹슈얼

퀄리티. 지금의 문법으로는 퀴어 코드의 어떤 직접 발화.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약간 혼돈은 있었는데, 요즘에야 뭐,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를 통해서 당시 프레디 머큐리의 사정, 조지 마이클의 이야기도 또 이들이 다 커밍아웃 하지 않은 시절에 음악을 통해서 보여지는, 쉽게 얘기하면 퀴어처럼 보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실제 그런 퀴어 정체성은 명시되지 말아야 하는 그런 특이한 대중문화적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앙도신의 리더이자 작곡자인 니콜라 시리케이스 같은 경우는 커밍아웃 한 적은 없다는데요. 그 곡의 서사에서 1인칭 판타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한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또 유지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밴드가 현재 진행형이군요. 평균 50대 후반 멤버들이 25, 26년 현재에도 투어 중이고, 상당한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정보가 있네요. 팝 차트에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들의 기록 중에서 2000년 중반, 2010년, 14년 무렵에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인 스타드 프랑스 스타디움 공연에서, 와, 규모가 그러니까 8만 관객 당일 매진. 4년 후에는 악천후 속에서도 15만 관객 동안, 뭐 이런 식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사운드적으로도, 스타일적으로도 계속 변하는, 진화하는 앙도신의 이야기였습니다.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간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2: 매일 오후 5시

0: 6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람은 저마다 가슴 속에 비밀스러운 초능력들을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알람 소리 한 번에 눈을 번쩍 뜨는 능력, 출근길 지하철에서 빈자리를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한 입으로 스트레스를 순간 삭제하는 능력까지요. 영화처럼 지구를 지키거나 하늘을 날지 못해도 우리는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미션들을 열심히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루를 마칠 때 밀려오는 그 뻐근함은 어쩌면 세상과 열심히 싸워낸 우리에게 주는 훈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버텨내느라 고생한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무거운 망토는 잠시 내려놓고 충전해보자고요. Hi, I'm DJ Jinjin. I want to be a hero for 항공이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 네, 첫 곡으로는 하현우님의 돌덩이 듣고 왔습니다. 아주 묵직한 노래죠. 지친 퇴근길을 달래주는 노래 한 곡, 그리고 힘들 때 전화를 받아주는 가족. 이렇게 생각만 해도 든든한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히어로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저에게는 뭐 가족이 가장 큰것 같아요. 일단 멤버들도 가족이니까 저한테는 멤버들과 가족이 좀큰 히어로입니다. 힘들 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정말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 그럴 때마다 저는 멤버들과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오히려 그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는 근본이죠. 슈퍼맨. 아주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슈퍼맨 같은 든든한 존재가. 그리고 저는 그 하늘을 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하늘을 날아서 정말 자유롭게, 물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날아다니는 거지만, 한 번쯤 그 자유로움을 좀 만끽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뭐, 아빠한테 항상 그 무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등 태워가지고, 이런, 이, 하늘 위로 나는 것 같은 제스처를 하면서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히어로처럼 멋지다! 하는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우산을 안 가져갔어요, 제가 학교에서. 근데 엄마랑 연락을 딱히 한게 아닌데, 제가 이제 그냥 집에, 아, 비 맞고 가야겠다. 그렇게 한, 멀지 않아서, 뛰어가면 한 5분 안에 집에 도착하는 거리여가지고, 아, 뛰어가야겠다 했는데, 엄마가 딱 있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그때 감동.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엄마의 등장에 뭔가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막, 그때 약간 사춘기 때여가지고, 엄마, 어떻게 알고 왔네? 그랬지. 아이, 당연하지. 하면서 그, 받아줬던 엄마의 그 따뜻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정말 히어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히어로 같은 존재가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저는 히어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성우님들 오늘 방송을 같이 할 성우님들한테 이제 제가 스페셜 DJ고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폴라로이드를 같이 이렇게 찍어서 사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시면서, 아, 이런 걸또 감사하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되게 소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우리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히어로라는 존재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사람들이 진짜 히어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는 여러분의 행복 가득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K 전래동화 극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진의 Good Enough.

0: 네, 제 노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시간이죠. K-전래 동화 극장. 여기에 이분들이 빠지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성준님, 강예나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쭈니쭈니쭌 성준.
2: Strong me, 헤라입니다.
0: 네. 자, 오늘의 주제 히어로였습니다.
1: 아, 히어로.
0: 히어로. 두 분은 뭐, 히어로 본 영화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1: 네.
0: 뭐, 아, 내 인생의 히어로는 이 사람이다.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1: 히어로는
0: 네.
1: 너무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0: 아.
1: 시리즈별로 다본것 같은데,
0: 네네네.
1: 와, 진짜,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I'm Iron Man. 아이언맨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예.
0: 그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1: 너무너무 잘 나왔죠.
0: 정말.

0: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1: 아하.
0: 같다라는 느낌.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수트를 입고
1: 와.
0: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구해주는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아이언맨을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0: 해나님은요?
1: 저는 약간 히어로 영화는 좀잘안 보는 편이라, 아, 왠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공감이 좀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0: 아, 이 세상에 없잖아.
1: 아,
0: 약간 이런 느낌?
1: 약간 뭔가 그런 느낌스?
0: 네.
1: 아,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어린이 드라마를 좀 많이 좋아했었어가지고, 예, 약간 좀, 뭐, 마법을 부리는 가족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또 뭐,
0: 어머.
1: 이게 막,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사람을 구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옛날에
0: 네.
1: 저희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그
0: 그쵸.
1: 마법 목걸이를
0: 목걸이를 이렇게.
1: 문구점에서 팔았었어요.
0: 딱
1: 이거,
0: 이거
1: 예.
0: 돌리면은.
1: 3,000원 주고 사고 막
0: 맞아요.
1: 그랬거든요.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아,
0: 매직 키드 마술이.
1: 맞습니다.
0: 너무 좋죠.
1: 네.
0: 그 뭔가 이렇게, 예, 얍!
1: 맞아요.
0: 이 감성이죠, 막. 이 기를 모아가지고,
2: 맞아요.
0: 야! 이 감성.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뭐, 삐용! 펜던트 이렇게
1: 빛나고,
0: 딱
1: 예.
0: 돌아가면서 빛나고.
1: 환장했죠.
0: 너무 좋았죠.
2: 그러니까요.
0: 문구점 가면은 다 있었잖아요.
2: 무조건이었죠.
0: 야, 엄마 다시 저거 사줘. 이러면서 졸랐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히어로가 된다면 갖고 싶은 능력 같은 게 있을까요?
2: 아, 있죠. 저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0: 아,
2: 예.
0: 창조하는.
2: 만능 대장장이처럼.
0: 가장 그러면 먼저 만들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2: 저는 일단은 이제 여러 능력들도 만들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0: 그렇죠.
2: 이 능력이 담긴 무엇? 이런 것들을
1: 이런
2: 만들 수 있는데.
1: 욕심쟁인데요?
0: 욕심쟁이.
1: 욕심.
0: 이것이 너의 금도끼냐, 은도끼냐 했을 때. 아닙니다요. 해야 되는데 이게 다제
2: 다제
0: 거예요.
2: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제 겁니다요.
0: 다제 거예요.
2: 저는
0: 저 양손잡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2: 예. 네, 다 갖고 싶나 봐요.
0: 그렇죠. 약간 속도가 빨라지는 신발. 뭐
2: 그런
0: 이런
2: 것도
0: 거. 뭐
2: 있고요.
0: 순간 이동을 하는 신발. 이런 것도
1: 아,
2: 날수
1: 맞아요.
2: 있는 케이프, 망토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되게
0: 너무
2: 많거든요.
0: 좋겠다.
2: 예.
0: 재밌겠다.
2: 아니면 어디서나 숨을 쉴수 있게 만들어주는 헬멧 그런 거 이제
1: 우주로
2: 만들어서
1: 가시게요?
2: 네.
0: 우주로 가서
2: 바로 이제 또
0: 아니면
2: 이제
0: 심해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2: 그러니까요
0: 탐험을 한다던가
2: 많은 걸할수 있습니다
0: 역심쟁이 해나님은요?
1: 저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뭔가 되게 위기의 상황에 닥치거나 혹은 좀 되게 너무 창피한 실수를 했을 때막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무마시킬 수 있고 그렇잖아요.
0: 그쵸.
1: 에휴.
0: 방지할 수 있고.
1: 맞아요. 안전하게.
0: 약간 도르마무
1: 예,
0: 이런 느낌.
1: 도르마무.
0: I'm here to bargain.
2: I'm here to
0: 이런
2: bargain.
0: 느낌.
1: 네, 그렇게.
0: 거래를 하러 왔다.
1: 네.
0: 근데 뭔가를 내어주어야 한다면 그래도 예를 들어 막 시간을 되돌리는 대신에 너의 수명을
1: 수명이요?
0: 1년을 깎겠다.
1: 아, 1년이요? 아, 근데 그런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뭔가 내가 1년을 버리면서까지 너무 창피하거나
0: 네,
1: 그런
0: 너무
1: 게
0: 힘든
1: 아니면,
0: 막.
1: 예, 네, 그러니까 좀 무게를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선택을 좀 해볼 수도. 네.
0: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근데 모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2: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0: 약간 뭔가 예상을 하고 무언가를 겪는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이.
2: 오. 그렇네요.
0: 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약간 그 현자의 느낌처럼.
0: 네, 약간 굳이 내가 그 지금이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닌가?
1: 와우, 명언이다.
2: 진짜 감명받은 느낌이거든요.
1: 명언인데요?
0: 네, 그런 느낌?
1: 와우.
0: 재밌네요. 우리가 진짜 뭔가 히어로가 된다면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 전래동화 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3: 아이고, 이제 이 팥죽만 다 쓰고 나면

0: 그놈의 호랑이 녀석이 날 잡아먹으러 오겠지. 아이고 내 발자야.
1: 팥죽을 다 만들면 자신을 잡아먹겠다는 호랑이와의 약속의 날이 다가온 건데요. 그리고 잠시 후
2: 아, 할멈 나왔소이다. 스멜. 팥죽 냄새가 아주 좋구먼.
0: 뭐냐? 안 그래도 마지막 팥죽이다 생각하고 아주 정성껏 만들었다. 이 팥죽 다 먹고 나를 네 소굴로 끌고 가든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이놈아.
1: 핏발선 눈을 번뜩이며 들어서는 호랑이. 하지만 부엌 한쪽에서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한 작은 영웅들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0: 얘들아, 집중. 오늘 작전명은 호랑이 혼쭐내기 프로젝트다. 작전 개시! 모두 자리로 간다, 실시!
2: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일단 몸부터 녹여야겠다. 어라? 근데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이게 뭔 소리지?
1: 호랑이가 아궁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는데요. 그 순간 첫 번째 주자인 알밤이 초고속으로 날아갑니다.
0: 간다! 알밤 스매시! 으아!
2: 아우, 어떤 놈이 내 눈에 알밤을 던진 거야!
1: 눈을 부여잡고 허둥지둥 물 항아리로 달려간 호랑이. 하지만 그 안에는 두 번째 주자인 자라가 숨어 있었는데요.
3: 물인 줄 알았지? 어디 코맛 좀 보자.
2: 꼬불지 마. 숨 쉬어야 된다고.
1: 혼미백산한 호랑이는 그대로 부엌 밖으로 도망쳤는데요. 하지만 마당에는 함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 어딜 도망가려고? 오늘 미끄럼 담당은 나다!
2: 아구 내 허리에! 근데 이 냄새는... 누가 여기에다... 아이고, 구약한 냄새...
1: 쇳똥에 미끄러져 정신을 못 차리는 호랑이의 엉덩이를 향해 이번에는 날카로운 송곳이 돌진하는데요.
0: 엉덩이 찌르기 작전 개시!
2: 내 엉덩이 살려! 호랑이 살려!
1: 엉덩이에 불이 난 듯 팔짝팔짝 뛰는 호랑이를 향해 대기하고 있던 다음 주자가 등장합니다.
5: 잘 말았죠? 자, 호랑이 똘똘 김밥처럼 야무지게 잘 말았수다. 지경님, 마무리 잘 부탁해요.
6: 오케이! 저 멀리 깊은 산속으로 바로 지금 호랑이 배송하러 갑니다.
1: 멍석에 돌돌 말린 호랑이는 지게에 실려 다신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산속으로 쫓겨나고 말았는데요. 그제야 팥죽 할머니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0: 얘들아 고맙다. 호랑이도 쫓아냈으니 다 같이 팥죽을 먹자꾸나.
1: 작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할머니는 팥죽을 나눠 먹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7: 야하! 네!
1: 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을 맞춘 노력의 산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8: 맞아요.
7: 감동이네요.
8: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였죠.
7: 하이라이트.
1: 네. 느낌이 아주 뭔가 한 편의 연극 같은 느낌.
8: 이게 또 내레이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1: No, no, 절레절레.
8: 절레절레.
1: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네. 와, 캐릭터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혜나성우님 아주 다양한 목소리로 해주셨고 호랑이가 저번 주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7: 아, 네.
1: 네, 아주 약간 바보 호랑이 같은 느낌이 조금 물씬 났는데 역시 두 분의 느낌 어마무시합니다.

0: 맞습니다. 자, 일단은 K전래 동화 극장에서는 저희가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 네. 이 전래동화는 어떤 큰 시련도 모두가 힘을 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0: 네, 동화 관련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팥죽 할머니처럼 최근에 겪은 약간 위기, 이런 일이 있었나요?
2: 아, 정말 위기가 한번 있었죠.
3: 오!
2: 때는
3: 바야흐로.
2: 바야흐로.
3: 바야흐로.
2: 제가 읽혔군요.
0: 예.
2: 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
2: 제가 고속도로를 한창 옆에서 이제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0: 오우.
2: 옆에는 이제 선배님과 함께 이제 차로 운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0: 오오오.
2: 그런데 갑자기!
0: 갑자기!
1: 어이.
2: 갑자기! 갑자기!
1: 어이.
2: 다른 신호에도 막히지 않았던 신호가 화장실 신호가 와버리고 만 거예요.
0: 아.
2: 근데 또 고속도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휴게소가 있어야만
3: 맞아요.
2: 졸음 쉼터가 있어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었는데
3: 맞아요.
2: 안타깝게도 없었던 거예요.
1: 아하이.
2: 진짜 인고의 시간이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떡하지? 난 진짜 이럴 수가 없는데 진짜 안 된다. 난 인륜적으로 날 지켜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마냥
3: 네.
2: 기적이 일어났어요.
3: 뭐죠?
2: 화물차나 버스들이 주유하는 주유소가 따로 있어요.
0: 어...
2: 되게 크게 돼 있는데
3: 그쵸?
2: 눈앞에 그게 보인 거예요.
3: 오.
2: 그래서 선배님,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한 번만 여기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우린 그럼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드리프트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쓸 수가 있어가지고
0: 어우, 다행이다.
2: 정말 살았다.
0: 야.
2: 이 위기의 순간, 이 핀치를
0: 진짜.
2: 극복했던 정말
0: 야.
2: 힘들었던 일이 있었죠.
0: 너무 힘들거든요.
1: 맞아요.
0: 예기치 못한 그
1: 에이.
0: 배 아픔.
2: 아유.
0: 전날에 내가 왜 매운 걸 먹어가지고 전날에 나 유당불리증 있는데 왜 우유를 먹어가지고 굴을 먹었는데 갑자기 노로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네.
0: 왜 내가 이걸 먹었는지부터 와, 난 이걸 참을 수 있을까? 이 시간 동안 휴게소는 어디인가? 화장실은 어디에 갈수 있지? 아니면 정말 저 정글 숲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1: 맞아요.
0: 듭니다.
2: 맞습니다.
0: 하나님은 이런 경우 있습니까?
1: 저는 이런 정도는 인간성을 좀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0: 예.
1: 그냥 그 가방에 제가 일을 하러 다닐 때마다 이 태블릿을 같이 갖고 다니는데.
0: 네.
1: 그날따라 되게 버스를 놓치면 안 됐어가지고 막 엄청 달렸었어요. 근데 텀블러에 물을 넣고 가방에 같이 넣은 상태였는데 딱 타고 하고 앉으니까 뭔가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왜 축축하지 하고 보니까 가방이 젖어 있는 거예요. 어라? 왜 뭐야 하고 봤는데 텀블러 뚜껑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내 태블릿 큰일 났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안 묻어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말았어요.
0: 에.
1: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이틀 동안 방치를 해뒀다가 한번 그 일을 해야 하려고 딱 켜봤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왜안 켜지지? 하고 보니까 카메라에 습기가 차 있는 거죠. 이거 좀 큰일이다 하고 고객센터로 갔더니 기사님께서 이거 카메라에 습기 찬거 보니까 안에 아마 물이 차 있을 거다. 이게 좀 오래된 기종이기도 하고 아마 수리비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새로 구매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고 3시간 뒤에 찾으러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에 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다 말려주시긴 했는데 켜봤더니 이 액정에 물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화면 자체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뒤로 돌아서 바로 매장으로 가서 혹시 이건 얼만가요? 바로 결제.
0: 왜냐면 당장 내일 일을 해야 되니까.
1: 예.
2: 그쵸.
1: 너무나도 큰 비용을 치렀습니다.
0: 인생 교훈을
1: 예.
0: 돈으로 맞았네요.
1: 네.
0: 아, 정말 사실 저도 가끔 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물을 뭔가 조심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2: 네.
0: 그냥 일상이니까
1: 네.
0: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2: 네.
0: 그냥 기계 들고 가는 겁니다.
2: 아.
0: 저 역시도 어릴 때 휴대폰을 이제 물놀이를 갔다가 해서 망가뜨려가지고 엄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2: 그렇죠. 아,
0: 물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2: 네.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움이

0: 필요해 보일 때 나는 먼저 나서서 돕는 편인지, 내가 굳이 돕지 않아도 많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전자를 고르시겠지만, 뭔가 굳이 나서지 않는 편인지.
1: 저는 먼저 돕는 편인 것 같아요.
0: 오.
1: 항상 저도 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받은 만큼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딱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괜히, 이거 도와드리면 좀더 편해지실까,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가 혼자선 고될 수가 있는데, 나누면 또 이제 기쁨은 두 배고, 힘듦은 반이 되니까, 좀더 그런 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약간,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뿌듯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약간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0: 현아님은요?
2: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봐 뭔가 확실하게 아, 저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안 서면 잘 선뜻 제가 먼저 도와드리겠다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0: 저는 그래서 저는 원래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전자였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와야지였는데 이게 직업 특성상 뭔가 나서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괜히 굳이. 이제 뭐 정말 안 좋은 경우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굳이 이제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가서 여쭤봐요. 뭐 도움 필요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면 네.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 네, 도와드릴게요. 하고 뭔가 먼저 동의를 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이거 되게 좋은데요?
2: 그러니까 오늘 명언이
1: 많아.
2: 많아요.
1: 많아요.
0: Jimmy Magic. Yeah. 저는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회 흐름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옛날에는 막 서로 돕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좀더 개개인의 느낌이 좀더 강해진 거다 보니까 좀더 조심스러워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뭔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정면 돌파를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도망가서 나는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하시는 편인지.
1: 저는 정면 돌파하기엔 멘탈이 세지 않기 때문에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0: 어느 정도 회피는
1: 어떡해.
0: 하고 생각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는 편.
1: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수가 나요. 정면 돌파를 했는데, 근데 내가 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지? 어떡해, 어떡해 하면서
0: 패닉에.
1: 패닉에 빠질 때가 좀 많았어가지고, 잘 생각해야 돼.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걸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안 오면 실수가 좀 잦은 것 같아요.
0: 그쵸. 뭔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잘 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수가 있었을 때 되게 패닉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2: 맞아요.
0: 해나님은요?
2: 저도 약간 비슷한 타입이어서 바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약간 일을 그르치는 적이 좀 있었다 보니까
0: 맞아요.
2: 약간 좀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0: 맞아요. 저 역시도 정면 돌파를 했다가 멘탈이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포기 또한 뭔가 방법이다.
2: 또 다시
1: 명언이? 이렇게 명언이에요?
2: 아니.
1: 벌써 3회?
0: 포기 또한 해결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고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잘하는 것과 못하는 일이 있으면 굳이 못하는 걸 잘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어서 잘하는 걸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라는 느낌으로 엠믹스의 Dash 듣고 오겠습니다. Dash, I wanna dash.

0: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run it.
1: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조금 전 K전래동화극장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2: 자라에게 코를 물린 호랑이가
3: 안 되겠다! 도망가자!
4: Today, we're going to learn the Korean phrase 도망가다. It means that one moves to another place in order to get away from something. In English, it would be to run away.
1: 네, 그럼 오늘의 한국어 도망가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랑이가 도망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살다 보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망을 가는 편인지.
5: 아, 저는 바로 취미생활로 도피!
1: 아, 행복으로 도피!
5: 도피! 바로 이제 현실을 잊을 수 있게 저는 약간 액티비티한 그런 취미생활이나 볼링을 치러 간다거나
1: 아~
5: 게임을 또 좋아해서 뭐 보드게임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트를 이제 하러 간다거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밌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1: 맞아요.
5: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좀 도망가고 싶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취미 생활을 했을 때 뭔가 그 일상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5: 네.
1: 굳이 내가 막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즐길 수 있는 시간.
5: 네.
1: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나님은요?
6: 저는 당장 침대와 함께.
1: 아.
6: 침대로 도피!
1: 침대로 이불 속으로 도피!
6: 아, 왜냐면 일단은 뭔가를 할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일단 침대에 누워서 짧은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력이 회복이 돼요.
1: 맞아요.
6: 그러다 보면은 현실을 자각하면서 내가 너무 한심해지고
1: 아~
6: 어차피 해야 되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1: 그렇죠.
6: 그래서 그때 그냥 일어나서 하는 거죠.
1: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움직이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어요.
5: 네.
1: 왜냐면 지금은 정면 돌파하기엔 내가 깨질 것 같거든.
6: 아...
1: 그러니까 잠깐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짧은 영상 잠깐 누워서 본 다음에 아 이러면 안 되지.
6: 네.
1: 이걸 느끼고 하면은 그래도 아 지금까지는 미뤘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뭔가 지는 느낌이잖아요.
5: 네.
1: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두 가지 일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6: 어~
1: 두 분, 성우님, 두 분께서 얘기하신 걸 둘 다 하고 있어요.
5: 아... 네,
1: 취미 속으로 도피를 했다가 도피를 한 다음에 또 도피를 합니다. 침대 속으로.
6: 도피의 도피. 네,
1: 도피의 도피.
5: 이중 도피를.
1: 이중 도피 한 다음에 아 이러면 안 되지.
5: 아.
1: 이러고 작업실로 직행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잠시간을 줄이죠.
5: 아.
1: 네, 하고 싶은 걸 전 선으로

0: 괜찮았는데
1: 맞아, 맞아, 맞아,
0: 이거 왜
1: 맞아.
0: 채색만 하면 이상하게 내 그림이 이상하지 하면서 막 엄청 위축되는 거예요.
1: 무섭고 막.
0: 에막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나 봐 하면서
1: 아.
0: 약간 그때부터 미술 시간이 올 때마다 무언가를 그려야 할 때마다 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때.
1: 그럴 수 있죠. 자신이 없을 때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아, 나이 과목 재미가 없고 자신도 없는데? 약간 이러면 현실 도피하고 싶습니다. 헤라님은요?
2: 아, 저는 그냥 체육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1: 오, 전 너무 좋았는데.
2: 오, 세상에.
1: 오.
2: 너무, 너무 반대편에 있군요, 저희.
1: 그쵸, 그쵸.
2: 이 거리만큼
1: 그쵸.
2: 멀리
1: 지금
2: 있군요.
1: 멀리 있어요. 거의 이불 속과 지금 저는
0: 스테이지의
1: 스테이지의
2: 차이.
1: 느낌.
2: 그쵸, 그쵸, 그쵸.
1: 그쵸, 그쵸,
2: 아,
1: 그쵸.
2: 근데 뭔가 제가 운동신경이 너무 없기도 했고, 체육 시간에 아무래도 피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0: 맞아, 맞아,
2: 이게
0: 맞아.
2: 뭔가 저 공을 내가 맞을 것 같다라는 그 긴장감과, 그리고 계속 다녀야 되고, 그리고 못했을 때이 친구들이 야유를 하는 게 견디기가 좀 힘들었어요.
1: 해나야, 그걸 못 잡으면 어떡하냐?
0: 그러니까 너 때문에 졌잖아. 이런 느낌.
2: 미안해. PTSD가 갑자기.
1: 그렇죠. 저희는 재현 잘하거든요. 전래전래 전래동화처럼. 네.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할 때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그 체육 시간 전에 체육복을 갈아입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이 전 너무 설렜어요.
0: 이제 곧 다니까.
1: 네. 그 커튼을 닫는 담당이 저였거든요.
2: 어이?
1: 싹 해가지고 옷 갈아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물함에서 체육복 이렇게 갈아입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빨리 막 나가가지고 그 축구공 하나 들고 막 나가고 싶고
0: 뭔지
1: 그
0: 알죠?
1: 감성. 요즘엔 그런 느낌이 좀덜 하지 않을까 싶은데.
0: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1: 에, 그
0: 싶어요.
1: 바닥에 그 삐걱삐걱대는 나뭇간자 소리와, 그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축구화 이렇게 딱 갈아 신고 이렇게 흙을 밟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감성. 그땐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0: 그니까요.
1: 요즘에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2: 그니까요.
1: 자,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으십니까?
0: 너무 몸에 와닿게 있죠.
1: 어.
0: 성우 공부를 하면서
1: 네.
0: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전 진짜 도망을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뭔가 계속 뭐이 생각이 뭔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버티게 됐어요.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보니 지금 여기 앉아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제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이제 오래 버텨서 이렇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어쨌든 여러 가지를 찾다가 어쨌든 성우의 길을 달려오셨고 그걸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그리고
0: 그쵸.
1: 앞으로도 버틸 거라는 거. 아주 좋죠. 혜나님은요?
2: 이게 그 성우 공채 과정에서 그 현장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간단하게 약간 인터뷰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럴 때 약간 좀이 지원자의 끼를 보기 위해서 혹시 준비하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파워 아이고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발산하는 게 너무 어려운 타입인데 저희 장기자랑 시간을 너무 싫었어요, 진짜. 너무 도망가고 싶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제가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꿈이었기
1: 그렇죠,
2: 때문에
1: 그렇죠.
2: 어떻게든 해냈던 기억이 나네요.
1: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데뷔 초창기 때.
0: 네.
1: 개인기 있으세요? 지금 닭살도 왔어. 안
0: 안돼.
1: 진짜 근데 선배님들이 시키는데 안할 수도 없고
0: 그쵸.
1: PD님들 막 작가님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압박감 속에서 이걸 이겨내고 사람들을 웃겨야 된다는 그걸로 저는 성대모사를 했지만
0: 와우.
1: 그 싸늘한 분위기와
0: 아.
1: 그 어우
0: 안
1: 지금
0: 돼.
1: 생각해도 어우 저는 그래서 약간 포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개인기를 잘 못하니까.
2: 근데 혹시 어떤
1: 아, 저는
2: 성대모사였어요?
1: 해리포터의 그 도비를
0: 아,
1: 네,
0: 집요정.
1: 집요정을 했었는데 막 해리? 막 이러면서 했던
0: 오,
1: 네, 그런 느낌이
0: 귀여운데?
1: 있는데 네, 그거를 사실 잘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해리포터를 안 보신 분들 그리고 주류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비주류의 캐릭터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좀 아, 그거 아, 네, 알죠.

0: 이러니까 저도 모르시는구나. 아, 그래서 개인기를 준비할 때 꿀팁은 대중성이 있는 캐릭터를 해라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1: 네.
0: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버텨왔습니다.
2: 아, 저희
0: 끝까지
2: 잘
0: 지금
2: 버텼네요.
0: 네,
1: 진짜 잘
0: 정말 잘
1: 버티신
0: 버티고
1: 거예요.
0: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잘 버텼다. 과거의 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1: 네.
0: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BG의 매니악.

0: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 그 어딘가에 놓인 당신의 하루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들어드립니다.
1: We'll turn your ordinary or extraordinary day into a sparkling star.
2: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를 칭찬하자고요.
0: 뽁뽁뽁 클럽!
1: At 뽁뽁뽁 Club, you're here to celebrat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no matter what you've done. We'll give you a big round of applause. You can send us your stories via social media account EBS FM Korean.
0: 네, 칭찬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DAST 카나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오늘도 많이 공부했어요. 제 꿈 위에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1: I studied hard today. I'm trying my best for my dreams. Please cheer me on.

0: 님이 뭔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모습의 초창기를 좀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공부했어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뭐 제2의 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뭔가 두 성우님은 좀 자기 개발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새로운 캐릭터를 연구한다. 뭐 이런 게좀 있지 않을까요?
1: 저는 녹음을 하다 보니까
0: 예.
1: 제가 목이 생각보다 약한 걸좀 느꼈어요.
0: 오.
1: 그래서 약간 이걸 어떻게 좀 개발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아는 선배님한테 좀 털어놨어요. 이거를 좀 제가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더니 나한테 발성 한번 들어볼래? 해가지고 발성을 한 번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튼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더 오래 쓸수 있는 목을 가지고 싶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 직업 관련으로 이제 자기 개발을 한 거였죠. 그래서 요즘 약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0: 근데 진짜 중요해요. 발성이 저도 이제 보컬 수업 겸 발성을 지금은 좀안 받고 있지만 그때 딱 받았을 때 발음부터 어쨌든 모든 그 구조가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썼을 때 목이 쉰다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하다던가 소리가 되게 변질이 돼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나님은요?
2: 저는 지금은 하는 게 없는데, 좀 약간 제가 뭐 노래를 녹음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다 같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 약간 그런 대사 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제가 박자 감각이 살짝 좀 부족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박자 감각을 좀 살리려면 뭐 드럼이라도 좀 배워봐야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0: 드럼 개인적으로 진짜 취미 생활로 추천해 드리는 게 특히 소극적인 해나님 같은 경우 진짜 스트레스 많이 풀리실 거예요.
2: 아, 진짜요?
0: 저는 이제 취미로 드럼을 5년 동안 쳤었으니까. 네, 어릴 때였지만 그 뭔가 베이스가 뻥 하고 터지는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인내의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 고무 패드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박자 메트로놈에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이러면서 이거를 하면서 한 인내의 시간 한 3개월 정도.
2: 3개월이나요?
0: 네. 근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실 거니까 뭐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서 고무 패드 한 여덟 수업 정도만 여덟 번의 수업 정도만 고음 패드 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드럼을 뻥빵 하나씩 이제 딱 치면은 그걸 이제 알고 나서 드럼을 이제 치게 되면 정말 뭔가 내 세상 안에서 자꾸 음악들이 펑펑 터지는 약간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어폰을 꽂고 보통 이제 저처럼 생긴 인이어로 보통 해서 드럼을 이제 귀를 보호하면서 쳐야 되니까 인이어 같은 걸 끼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저 멀리서 들리는 그 베이스 소리들 약간 북소리 같은 느낌들이죠. 예, 그런 게 진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예, 그 취미 생활 또한 또 자기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 좋은데요.
0: 예, 박자 감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메트로놈 들으면서 그 박자를 다 맞춰야 되는데도.
1: 그렇죠.
0: 예, 그걸 이제 성우를 위한 3개월
2: 아하.
0: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취미 생활로 넘어가는 딱그 느낌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2: 좋네요.
0: 좋습니다. 우리 카나오 님이 우리 세 명을 또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빠트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카나오 님에게 칭찬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잘한다, 잘한다, 카나오. 잘한다, 잘한다, 뽁뽁뽁. 네, 뽁뽁뽁 클럽에 참여해주신 모든 항공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청취 소감 사연 보내주세요. 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마치 짠 것처럼. 스페셜 DJ를 또 하는 기간 동안 우리 성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2: 마지막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마지막일 리 없어.
0: 안 돼. 안 돼. 약간 이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약간 한 번은 예기치 못한 헤어짐?
2: 네.
0: 약간 이런 느낌, DJ를 할 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끝을 알고 만난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1: 맞아요.
0: 그런 부분이 또 새롭게 힘든 것 같습니다.
1: 네.
0: 두분 어떠셨는지?
1: 아, 저는 이제 약간 추억 열차 딱 타고 내리는 느낌이에요. 1년 반 저희 이렇게 다 같이 하다가
0: 맞아요.
1: 이제 또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차를 탄 느낌이었는데 내리니까 되게 많이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0: 그렇죠.
1: 아쉬웠던 만큼 행복한 마음도 같이 크게 가져가는 느낌이라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잊고 있던 게 되살아난 느낌도 또 있고. 네.
1: 네.
0: 혜나님은요?
2: 아, 딱 저희 약간 좀 더워질 때쯤에 다시 또 재회를 했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약간 좀 한여름밤의 꿈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또 만나겠죠?
0: 그쵸.
2: 네.
0: 꿈이 깨질 않기를
2: 네.
0: 바라봅니다. 네, 다음에 또 함께할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끝곡으로 루시의 히어로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송주님, 혜나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3: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

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오늘 잘 쉬셨나요? 다들 투표하셨나요?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건 단순히 선택 하나를 넘어서 내 의견을 사회에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투표는 vote, 그리고 투표하다, 이걸 cast a vote라고 하는데요. cast는 원래 이제 던지거나 내려놓다 라는 뜻입니다. 이 종이에 적은 표를 투표함에 툭 하고 던지듯 넣던 방식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 선택을 사회에 던져 넣는다 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툭 던진 그 한 표가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줄 겁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Leftover cuties, when you are smiling.

Good evening, everyone. 6월 3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한창입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니까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투표장으로 신분지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동할 때 또 센스 있게 이브닝 스페셜 틀어놓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갈 때 1부, 올 때 또 2부. 네.

0: 자, 한 분 모실 때가 됐습니다. 왠지? 왠지?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투표장에 달려갔는데, 아, 나 투표권 없지? 하고 허무하게 돌아오는 길에 귀여운 강아지 마주쳐서 한 시간 동안 쓰담쓰담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선생님, 바로 크리스틴 선생님입니다. 많은 일이 벌어졌죠?
1: Oh, oh my god. Wow, that's a story. That's a full story. Thank you for that.
0: A lot was going on.
1: Yeah. A lot was going on. You know very well.
0: 쌤은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1: 왠지.
0: 우울하다가도 왠지 뭔가 또 이렇게 잘 극복하실 것 같아요.
1: I think we haven't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0: Right.
1: But I feel you've known me for a very, very long time. Really.
0: 저 잘 알아요.
1: 정말.
0: I know you
1: yeah.
0: more than you
1: and
0: know yourself.
1: Myself. And you know the potential. Mm-hmm. Like what could happen. Mm-hmm. That is true.
0: 갑자기 제 칭찬으로 끝나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바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짧은 꽁트와 함께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고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CEO Jensen Huang is said to arrive in Korea tomorrow, where he'll hold the second round of high-profile meetings with top business leaders and visit major companies. Beyond the boardroom, Huang's itinerary blends tech with pop culture, featuring a ceremonial first pitch at a baseball game and appearances on entertainment shows, highlighting his broad push to scale AI collaboration across industry and culture.
0: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내일 방 안에 기업 총수들과 2차 회동을 갖고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야구장 시구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AI 협력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1: As the U.S. tightens its embargo on Cuba,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rapidly. A wave of airline and hotel withdrawals is hammering the tourism industry, while an intensifying power shortage has gone so far as to cancel university entrance exams, underscoring how the damage is spreading even to the education sector.
0: 미국의 대쿠바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쿠바의 경제 사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호텔 체인의 잇단 철수로 관광업이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전력난으로 대학 입학시험까지 취소되는 등 교육 영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Marilyn Monroe's birth, more than 1,000 fans gathered in Palm Springs, California, breaking a Guinness World Record with a mass cosplay event in her honor. All dressed in her iconic white halter neck dress from the seven-year itch, the crowd transformed the desert city into a scene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celebrating an enduring legend.
0: 할리우드 배우 메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 1,000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먼로 코스프레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영화 7년 만의 외출 속 흰색 홀터넥 드레스 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1: A new international study finds that a teacher's emotions in the classroom have a direct impact on student performance. When teachers experience enjoyment, academic achievement goes up. But when anger enters the picture, both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ent grades go down.
0: 교사의 수업 중 감정 상태가 학생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즐거움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반대로 분노는 수업의 질과 성적 모두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CEO

0: Jensen Huang is set to arrive in Korea tomorrow, where he'll hold the second round of high-profile meetings with top business leaders and visit major companies. Beyond the boardroom, Huang's itinerary blends tech with pop culture, featuring a ceremonial first pitch at a baseball game and appearances on entertainment shows, highlighting his broad push to scale AI collaboration across industry and culture.
1: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내일 방 안에 기업 총수들과 2차 회동을 갖고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야구장 시구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AI 협력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대만 일정을 마치고 내일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젠슨 황 CEO죠. 지난번에 이 깐부 회동이라고 해서 치킨 먹고 맥주 먹고 했었던 그 모임 이어서 이번에는 삼소 회동, 그래서 성수동에서 삼겹살하고 소주를 마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이거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I think he really
1: right?
0: enjoys coming to Korea.
1: Yes.
0: I mean, of course, it's for business,
1: right.
0: but he really does enjoy what Korea has to offer.
1: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Mm-hmm.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한국 IT 업계의 거물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0: Yeah, this is a big trip. He's like a celebrity almost,
1: yeah.
0: right? So he is expected to focus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local AI and semiconductor companies, mm-hmm. which we all know. He's going to be meeting conglomerates like SK, LG, Hyundai Motor Group, and Naver to discuss collaboration, semiconductors, HBM supply chains, and robotics and physical AI. Lots of things to talk about.
1: 와 진짜 스케줄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할 것 같아요.
0: yeah.
1: 이제 당연히 이제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랑 협력 강화에도 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기타 뭐 이제 최근에는 그런 뭐 피지컬 AI라고 해서 새로운 또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여기도 출연하고 저기도 출연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삼겹살까지. 또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0: I know it. He's a busy man.
1: I know. 젠슨 황 CEO님. Let me tell you.
0: Stop mm-hmm. by EBS.
1: Once you go 삼겹살, there's no turning back.
0: 네,
1: 돌아올 수 없어요. 네. 이분 조만간에 한국 가서 사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은근히 듭니다.
0: I think he's going to make a reason to come here.
1: Right.
0: Okay.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CEO Jensen Huang is set to arrive in Korea tomorrow, where he'll hold a second round of high-profile meetings with top business leaders and visit major companies.
1: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내일 방 안에 기업 총수들과 2차 회동을 갖고 주요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round of high profile meetings를 이제 한국에서 갖게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당연히 second round라는 게 두 번째를 얘기를 하겠죠. 두 번 도는 거. 근데 그냥 meetings가 아니라 high profile meetings를 예정하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0: Well, if something is high profile, mm-hmm. it means that it's getting a lot of media attention
1: okay.
0: or just public attention.
1: Mm-hmm.
0: And it's usually something that is famous mm-hmm. or widely known. So these meetings are not just your everyday
1: right.
0: company meetings.
1: Mm-hmm.
0: These are high profile mm-hmm. meetings. Big, you know, The big guys are coming together.
1: 누구나 딱 아는.
0: Yeah.
1: 너무 유명해서.
0: Yeah.
1: 아, okay. So
0: right.
1: high profile meetings라고 하면 이거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 하고 뭐 동네, 뭐 옆집 누구 뭐 가족까지 다 할 정도로
0: sure.
1: 너무너무 중요도도 높고 대외적으로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행사, 모임을 말하겠네요. 그렇죠?
0: And one thing I would like to point out is that usually high-profile people mm-hmm. or meetings, it's important.
1: Okay.
0: But it doesn't always have to be.
1: Mm-hmm.
0: It doesn't always have to be.
1: Okay.
0: Someone could be high-profile, mm-hmm. but they're not really that important or significant. They just got the attention.
1: Okay. 그냥 꼭 정말 의미가 크고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high-profile이라고 하겠지만 mm-hmm.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알면 그 사람도 여전히 high profile이긴 한다라는
0: exactly.
1: 느낌인 거네. 결국에는 very well known인 거죠.
0: Yeah,
1: 그렇죠?
0: that's right.
1: Uh-huh. Very nice. Okay, 연결해 볼게요.
0: Beyond the Boardroom, Hwang's itinerary blends tech with pop culture, featuring a ceremonial first pitch at a baseball game and appearances on entertainment shows, highlighting his broad push to scale AI collaboration.

0: collaboration across industry and culture.
1: 아울러 야구장 시구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AI 협력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와, 굉장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뭔가 뭐 심각하고 막 진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그 황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런 거를 그냥 블렌드 시킨다라고 표현을 특이하게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블렌드 시키냐면 테크하고 지금 팝 컬처를 황's itinerary가 블렌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0: Okay, itinerary. Right. We all travel. Mm-hmm. People travel, and when you travel, you have a schedule.
1: Right.
0: Right. Like, what are you going to do on this day and next day?
1: Yes.
0: That word is itinerary.
1: Okay.
0: But the pronunciation is quite difficult.
1: Right. Itinerary.
0: Itinerary.
1: Yeah. All right.
0: Itinerary.
1: 이 단어는 진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봤을 법한
0: sure.
1: 단어인 것 같아요.
0: And people mm-hmm. who have business trips
1: right.
0: always have uh-huh. an itinerary.
1: Okay, so 얘는 일정표인데 여행 일정표를 얘기를 할 때 mm-hmm. itinerary라고 mm-hmm.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방문 계획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바로 전에 beyond the boardroom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boardroom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회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회의실, 뭐 이사회, 뭐 room 그거를 넘어서서 이런 일도 한다라고 굉장히 쿨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것 so tech하고 culture, pop culture 를 블렌드 시키면서 featuring a ceremonial first pitch at a baseball gam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Yeah. Right. A ceremonial first pitch. If you like baseball, mm-hmm. you know what this is.
1: Yes.
0: There's like a guest. Uh-huh. You know, it could be a politician, right. it could be a singer, an mm-hmm. athlete, and they come and they throw the first pitch. Oh. It's just a kind of symbolic gesture.
1: 뭔가 상징적인 gesture, 표현 같은 거잖아요.
0: Yes.
1: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연예인이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 나와가지고 첫 번째, 우리 흔히 시구라고 하죠. 그것을 ceremonial first pitch. 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Scale AI collaboration across industry and culture.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AI collaboration을 scale 시킨다라는 게 뭘까요? 한 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0: Yeah, we've heard of this. And especially in economics or business, this is a very important word. To scale a company, or in this case, scale AI, it means to kind of expand to kind of make bigger to increase so that it can handle these things.
1: 아, 진짜 스케일을 크게 만드는 거네요.
0: Yeah.
1: Right?
0: Yeah.
1: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scale이라는 단어가 뭔가 big 이런 단어가 없어도 verb으로 scale 시킨다라는 걸 뭔가를 expand 시킨다.
0: Yes.
1: 아, 그렇다면 지금 그 황 젠슨 황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industry와 culture, 이 문화 Yeah. 를 걸쳐서 AI collaboration 협력을 막 넓히려고 하는 거에 일환으로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0: So Huang is basically you can see from this trip
1: right.
0: that he doesn't want just, you know, kind of a B2B uh-huh. sort of situation. He wants to make it kind of very massive and uh-huh. very you know, accessible to people and things, cultural things uh-huh. and he wants to use AI. He wants AI in all uh-huh. of those areas.
1: Oh, it's got goosebumps.
0: Yeah.
1: 그리고 진짜 I don't know. Personally, I think he is a real celebrity. I mean, you know,
0: I know,
1: he's smart, but then he's really cool like this, you
0: yeah,
1: know? Going
0: you know,
1: places like these.
0: He's
1: right?
0: famous for that leather jacket.
1: Oh, yeah. Oh, yeah.
0: The black leather jacket. you know, the
1: 같아요.
0: cool guy.
1: 나도 약간 시그니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재킷을 좀 입은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너무나 바쁜 거예요. 여행 일정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합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 작가님이 찜질방이라고
0: 써야
1: 찜질방도 가나요? 아, 저의 시그니처가 찜질방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가끔 방송할 때 그 갈색 옷을 입고 오거든요. 근데 그 계속 작가님께서 찜질방 옷이라고
0: 부르셔 가지고 You have two shirts that's like very 찜질방.
1: That's my signature.
0: That's your signature.
1: Right? Yes.
0: Okay, I like it. I like it.
1: 어, 눈물이 납니다. 오케이, 젠스왕 이제 ES에도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Evening special.
0: Wouldn't that be amazing?
1: 네, 그럼 뭐 okay. 치킨 삼겹살 다 사드립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CEO Jensen Huang is set to arrive in Korea tomorrow, where he'll hold a second round of high-profile meetings with top business leaders and visit major companies. Beyond the boardroom, Huang's itinerary blends tech with pop culture, featuring a ceremonial first pitch at a baseball game and appearances on entertainment shows, highlighting his broad push to scale AI collaboration across industry and culture.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go ahead and listen to Troy Sivan with Angel Baby.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s the U.S. tightens its embargo on Cuba,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rapidly. A wave of airline and hotel withdrawals is hammering the tourism industry, while an intensifying power shortage has gone so far as to cancel university entrance exams, underscoring how the damage is spreading even to the education sector.
0: 미국의 대쿠바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쿠바의 경제 사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호텔 체인의 잇단 철수로 관광업이 타격을 받은 데에 이어 전력난으로 대학 입학시험까지 취소되는 등 교육 영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쿠바 경제 전반에

0: 사회의 불안정성이 진짜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난까지 또 겹치면서 이 교육 시스템까지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1: Yeah, absolutely. So, and tourism has taken a big hit. Some flights, like a direct flight from Madrid to Havana, has been suspended for now. Okay. And then hotel chains have been shut down. They shut down operations at more than 60 resorts across
0: 와,
1: Cuba. 60, more than.
0: 60.
1: Yes.
0: 지금 관광업이 그러니까 타격이 엄청난 거네요.
1: 어,
0: 방금 뭐 직항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시길 마드리드에서 뭐 아바나 직항이 뭐 중단이 되었다.
1: Yeah, this is just one of the
0: 와,
1: flights that have been canceled.
0: 그리고 쿠바 내 지금 60개라고 하셨는데 60,
1: Yeah, more than
0: 60.
1: 60.
0: 와, 60개 넘는 그런 리조트 운영도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1: And it's affected the education sector. They've canceled university entrance exams altogether. Some universities have closed their doors earlier this year. School meal programs have been suspended. I mean, it is just the list
0: 와,
1: goes on and on.
0: 계속 약간 체인 리액션처럼 계속 퍼지네요.
1: It is a chain reaction.
0: 와, 지금 보니까 정전이 또 계속 반복이 됐대요. 뭐그 최대 48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정전 때문에 뭐 그걸 하게 되면 입학 시험도 당연히 못
1: You
0: 보는
1: can't.
0: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한 문장씩 표현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1: As the U.S. tightens its embargo on Cuba,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rapidly.
0: 미국의 대쿠바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쿠바의 경제 사회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지금 큐바에다가 embargo를 굉장히 조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엠바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발음할 때 embargo라고 하고요. 그거는 금수 조치죠. 그러니까 수입도 금지하고 수출도 금지하고 이런 것들 점점 조이면서 지금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컨디션들이 deteriorating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나왔어요. deteriorating rapidly 하고 있다라고
1: Yeah,
0: 나왔습니다.
1: it's a long word. Deteriorate comes from the word deteriorate. If something deteriorates, it worsens, it gets worse over time. It doesn't necessarily mean quickly, not so, but it just continues to get worse and worse and worse.
0: 와, 계속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네요. 꼭 그게 뭐 천천히가 됐든 빠르게 됐든 간에 점차적인 느낌이 여기 싹 들어가 있는 느낌. 근데 여기 이제 rapidly.
1: Rapidly. So here's the thing. Right. So the word deteriorate means to get worse, but here we see rapidly. So it's actually happening very quickly.
0: 아, 오케이. 꽤나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가 rapidly 때문에 뉘앙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1: Yeah.
0: 그래서
1: And we hear this, Sam, in the hospital a lot with a person who is sick and his condition is deteriorating or deteriorating rapidly.
0: Okay. 그게 결국에는 it's getting worse and worse.
1: Yeah.
0: Okay. So 만약에 처음에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get worse and worse를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잖아요.
1: Okay,
0: 그렇죠?
1: yes,
0: Right? 얘가 조금
1: absolutely.
0: 더 formal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연결해 볼게요.
1: A wave of airline and hotel withdrawals is hammering the tourism industry, while an intensifying power shortage has gone so far as to cancel university entrance exams, underscoring how the damage is spreading even to the education sector.
0: 항공사와 호텔 체인의 잇단 철수로 관광업이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전력난으로 대학 입학시험까지 취소되는 등 교육 영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비행기, 뭐 호텔 관련해가지고 뭐 취소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투어리즘 인더스트리를 막 해머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while an intensifying power shortage has gone so far as to cancel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부분만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intensifying power shortage라고 하면 극심해지는 전력 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지금 so far 갔다. 그래서 University entrance exam을 cancel 하다? 지금 뭔가가 섞여 있는 부분 중간에 so far as to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1: Yeah, so the expression is go so far as to.
0: Right.

0: all very simple words mm-hmm. put together as an expression.
1: Okay.
0: So what this means it's, so already it's bad, mm-hmm. okay? But it's so bad mm-hmm. that it even canceled university entrance exams. It went mm-hmm. to that extreme.
1: Uh-huh.
0: Right? So it went beyond what we normally expected.
1: Okay. okay. 그러면 지금 power shortage가 너무 너무 안 좋아져서 mm-hmm. 심지어 college, I mean a university entrance exams를 cancel 시킨 정도로까지 안 좋아졌다.
0: There you go.
1: Is that right?
0: That's right.
1: Okay. Mm-hmm. 그럼 거의 이런 느낌인 거네요. Mm-hmm. To the extent, yeah. well, or to the point where, you know, something like that,
0: yeah.
1: right?
0: So the key here is mm-hmm. go so far.
1: Mm-hmm.
0: It's supposed to stop here, mm-hmm. but it went way over there.
1: 너무 갔어요.
0: 너무 갔어요.
1: 너무 갔어요.
0: Yeah.
1: 너무 가서 이걸 할 정도로.
0: Yeah.
1: 그렇게 아예 그냥 직역으로 이해하는 거가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0: Yes,
1: 그렇죠?
0: actually, okay. you're right.
1: So something went so far as to 이거 할 정도로.
0: Yes.
1: 여러분들 이거 예문 많이 만들어 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power shortage가 너무 많이 가서 as to cancel 할 정도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education sector로 지금 데미지가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mm-hmm. 얘기를 했습니다. Education sector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S-E-C-T-O-R, sector. Basically, it is a part or division of a bigger thing.
1: Okay.
0: So, we have the education sector. We have mm-hmm. the healthcare sector. We have the tourism sector. Mm-hmm. They're just different parts of a bigger organization.
1: 아, 그냥 분야라고 mm-hmm. 생각을 해도 yeah. 괜찮겠네요. Mm-hmm. 뭐 이거 맥락에 따라 뭐 industry가 될 수도 있겠고 무슨 field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분야, right?
0: That's
1: so
0: right.
1: 지금 education sector까지도 지금 막 퍼지면서 오케이,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As the U.S. tightens its embargo on Cuba, the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rapidly. A wave of airline and hotel withdrawals is hammering the tourism industry, while an intensifying power shortage has gone so far as to cancel university entrance exams, underscoring how the damage is spreading even to the education sector.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Marilyn Monroe's birth, more than 1,000 fans gathered in Palm Springs, California, breaking a Guinness World Record with a mass cosplay event in her honor. All dressed in her iconic white halter neck dress from the Seven-Year Itch, the crowd transformed the desert city into a scene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celebrating an enduring legend.
1: 네, 할리우드 배우 메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 1,000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먼로 코스프레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영화 7년 만의 외출 속 흰색 홀터넥 드레스 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도 먼로, 나도 먼로. 저는 사실은요, 이거 쌤한테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왠지 이 모인 사람 중에 한 반 정도는 남자일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사진을 작가님이 보여주셨는데,
0: right.
1: 한 반은 남자입니다.
0: 진짜. You are right. You are right. You know, America has a fascination towards Marilyn Monroe.
1: Right.
0: She is just, you know, she died very early, mm-hmm. but she was such an icon. Mm-hmm. And that scene where she's standing on top
1: yes.
0: of that subway, mm. the air is coming out and blowing her dress
1: yeah.
0: is such an iconic scene mm-hmm. in Hollywood that people are obsessed.
1: 모르는 사람이 그냥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 장면,
0: yeah.
1: 바람이 막 올라오고 치마를 이렇게 내리고, 그쵸?
0: And you have to understand uh-huh. that now that scene was like no big deal.
1: Right.
0: But at that time, uh-huh. it was kind of risque.
1: 그쵸.
0: 약간 little,
1: 위험할 수도
0: a
1: 있는.
0: A little too sexy.
1: I know, yeah. I know.
0: Right?
1: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뭔가 장면이 나왔고 그게 결국에는 icon 같은 yeah. 장면이 됐고 저는 I still remember that, you know, that beauty mark
0: that
1: right above,
0: that,
1: right
0: that's
1: above
0: right, that's
1: her
0: right.
1: lip.
0: She's got that. Mm-hmm.
1: Yeah.
0: yeah.
1: 그런 것들.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기억이 남잖아요.
0: That's right.
1: 네, 그래서 그것을 뭔가 그 위대한 상징을 향한 팬들의 좀 애정이 아닌가
0: yeah.
1: 싶네요.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Marilyn Monroe's birth, more than 1,000 fans gathered in Palm Springs, California, breaking a Guinness World Record with a mass cosplay event in her honor.

0: 할리우드 배우 메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 1,000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먼로 코스프레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자, 이거를 그냥 이벤트도 아니라 a mass cosplay event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In Korea, people say cosplay. In English, Americans say cosplay.
0: Cosplay, play까지
1: Play.
0: 해야죠.
1: Yeah, cosplay.
0: 프레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1: That's
0: 거죠.
1: right. It's cosplay. And of course, I think everybody knows what that is. It is to dress up in, certain characters. Like there's a famous Comic-Con where, people gather and they dress up like superheroes or like Star Wars. There are all kinds of cosplay
0: 저는
1: events.
0: 그거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요. You know, it's just a very special way, of expressing
1: Oh,
0: yourself.
1: yeah. I
0: No?
1: mean, if
0: Right?
1: you're a fan,
0: Yeah.
1: you want to you want to imagine yourself
0: I
1: in that
0: know.
1: situation.
0: 그래서 여기서 mass라고 한거 보니까 굉장히 큰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 방송국이 있는 일산 근처에도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Oh, yeah.
0: 그래서 가끔가다 슈퍼맨 지나가고,
1: Kintex.
0: 맞아요.
1: I've
0: 그리고
1: seen it. I've seen characters.
0: 배트맨 지나가고
1: Yeah, that's right.
0: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So, 여기서 cosplay는 costume play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벤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in her honor이라고 돼 있습니다.
1: So, in memory of her, to kind of celebrate her, to respect her. Yeah, if you do something in someone's honor.
0: 그러면 만약에 궁금한 게 in her honor 이러면 이랬을 때꼭 세상을 떠난 사람을 그 기억할 때만 쓰나요?
1: Not
0: 아니면 살아있는
1: always.
0: 사람도한테 뭔가 리스펙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수
1: Sure.
0: 있나요?
1: Yeah, you can throw an event in someone's honor. Yeah, and they can still be alive. Yeah.
0: So 누구를 기리기 위해 뭐 그런 느낌도 될수 있겠지만 그냥 뭔가 존중하기 위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So in her honor, 그녀를 기리기 위해 이어가 볼게요.
1: All dressed in her iconic white halter neck dress from the Seven-Year Itch, the crowd transformed the desert city into a scene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celebrating an enduring legend.
0: 네. 참가자들은 영화 7년 만에 외출 속 흰색 홀터넥 드레스 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크라우드가 이 데저트 시티, 이 도시를 트랜스폼, 바꿔버린 거죠. Into a scene, 어떤 장면인데, 그냥 장면이 아니죠.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이라고 했습니다.
1: So when we hear this expression old Hollywood, it is specifically referring to maybe around 19 starting 1920s to 1960s. Like Humphrey Bogart, Grace Kelly, Cary Grant, those real famous iconic actors and actresses. It's during that time.
0: 근데 그런 시대를 그대로 보여준 느낌이었네요.
1: Yeah, it feels like it is from that time.
0: Right, straight out of 그런 시대, right? Old Hollywood. So
1: Yes.
0: something straight out of 어떤 시대, 뭐 어떤 배경 이렇게 하면 정말 거기서 그냥 나온 것 같은 그
1: Yes.
0: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이라고 느낌을 주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Marilyn Monroe's birth, more than 1,000 fans gathered in Palm Springs, California, breaking a Guinness World Record with a mass cosplay event in her honor. All dressed in her iconic white halter neck dress from the Seven-Year Itch, the crowd transformed the desert city into a scene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celebrating an enduring legend.
0: 네. 다림님이요. 우리 크쌤이 코스프레를 하신다면 어떤 캐릭터가 좋을까요? 찜질방 체험하러 온 젠슨 황 코스프레? 크쌤은 뿔테 안경 쓰시고 악마를 프라다 입는다? 메릴 스트립? 와.
1: 다림님.
0: 와우.
1: She is so on point.
0: 안 되겠어요. 다음번에 한번 하고 오는 거 어떨까요?
1: Okay, let's
0: 네,
1: do it. Let's
0: 알겠습니다.
1: do it.
0: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영어로 드릴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film starring Marilyn Monroe, the iconic American actress?
1: Number one, Some Like It Hot. Number two, The 7-Year Itch. Number three, Gentlemen Prefer Blondes. Number four, Wicked.
0: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film starring Marilyn Monro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Marilyn Monroe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를 고르는 문제였죠. 정답 어떻게 되나요?
2: Oh, this is an easy one. It's number four, Wicked.
1: Wicked,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Marilyn Monroe가 출연한 굉장히 아이코닉한 영화들이 되겠죠.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박호선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해피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guys.
1: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 new international study finds that a teacher's emotions in the classroom have a direct impact on student performance. When teachers experience enjoyment, academic achievement goes up. But when anger enters the picture,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ent grades go down.
1: 네, 교사의 수업 중 감정 상태가 학생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즐거움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반대로 분노는 수업의 질과 성적 모두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정말 공감, 공감, 핵 공감 기사입니다. 이게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도 즐거워야 당연히 학생들도 그것을 즐겁게 배울 수 있고 이건 정말 너무 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 학생들 다 마찬가지인가 아닐까 싶거든요.
2: I think that it would

0: What's interesting is that we have known it or we have kind of assume it.
1: Right.
0: But there was actually a research team in Germany
1: right.
0: from the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okay. Munich in Germany. And they analyzed 679 math teachers and about 17,500 wow. students across 8 countries.
1: Okay.
0: This is a huge study.
1: Wow.
0: And so they discovered that, yes, when the teachers are happy
1: mm-hmm.
0: or, you know, they're enjoying mm-hmm. what they're doing, the students feel it.
1: Mm-hmm.
0: Yeah.
1: 느끼는 거죠.
0: They feel
1: okay.
0: it. And so there's a great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1: Mm-hmm.
0: And also the management is better.
1: Right.
0: Their grades go up. All these positive things 와, are happening.
1: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느낌, 감이었어요. 그렇죠? 맞아. 내가 즐거워야 우리 학생들도 지금 기분 좋게 배우겠지, 더 좋겠지 상상만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분석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네요.
0: Yeah. 어? So what's interesting, Sam, is that not only because I just thought, okay, I have to make it entertaining and interesting for the students so that they can listen.
1: Right.
0: But this study shows that they not only listen, but their grades improve.
1: Oh.
0: So that means, think about it, Sam. If we are enjoying Evening Special
1: right.
0: and teaching our listeners English, their English will improve.
1: 자, 웃으세요. 웃으세요. 네, 이게 영어도 결국 똑같을 것 같아요.
0: Yeah.
1: 그러니까 그게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게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하 허허 즐기게 된다면은 이게 흡수율도 빠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일 경우에는 이제 성적이 실제로 올라간다. 자,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항상 즐겁고요. 자, 그렇다면 쌤, 여러분들 on the count of three, right? We're gonna say 즐겁자 할 거예요. One, two, three. 즐겁자.
0: 즐겁자.
1: 좋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A new international study finds that a teacher's emotions in the classroom have a direct impact on student performance.
1: 교사의 수업 중 감정 상태가 학생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선생님의 emotions, right?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교실 안에서가 have a direct impact on student performance라고 얘기 나왔네요.
0: It means that it has a clear and immediate effect on the student's performance.
1: 뭐 좋을 수도 있고요가 아니라.
0: No.
1: Okay.
0: It means right away.
1: 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0: It is affecting them. Just like the rising oil prices has a direct effect on everyone who drives a car.
1: 바로 영향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선생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So direct impact.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에게 impact를 끼친다라고 할 때는 on something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0: When teachers experience enjoyment, academic achievement goes up. But when anger enters the picture, both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ent grades go down.
1: 네, 즐거움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반대로 분노는 수업의 질과 성적 모두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돼요. 지금 반대가 되는 게 각각 나왔어요. 아, 이런 academic achievement는 goes up 하고요. 그리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ent grades는 go down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o up and down, right?
0: Yeah, that's right. So, of course, the phrasal verbs mean increase and decrease.
1: Okay.
0: So, we've often talked about stock market prices going up and, you know, or oil prices going up and down. But grades can go also up and down.
1: Right.
0: And also, Sam, your mood can go up
1: and
0: or
1: down. 저는 진짜 go up and down이 너무나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increa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상승한다는 건 말은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 elevator가 go up and down 한다고는 하지만 increase 된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go up and down이 더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고 두루두루 쓸 수 있고요.
0: I absolutely agree.
1: 저는 이게 좋아요. 아무튼 자 하지만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이 기분 좋으면 당연히 모든 게 좋아지겠지만 when anger enters the picture 하면 뭔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enter the picture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This is an

0: Interesting way of saying when anger becomes relevant to a situation, when anger appears. And it's interesting, if something enters the picture, it wasn't there before, but suddenly it appeared. And somehow that thing that appeared has some sort of impact.
1: Significance가 있는 게
0: There
1: 되는
0: is, there
1: 거군요.
0: is. Right. So it's like it wasn't there before, but suddenly money problems entered the picture.
1: 뭔가 돈 문제가 갑자기 생기거나.
0: Yes.
1: Okay. So something enters the picture 한다는 게 사진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기서 picture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거나 개입하다. 그리고 방금 얘기처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 뭔가 들어온 것이.
0: Yeah.
1: 뭐 AI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AI 없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all of a sudden
0: Now,
1: AI entered the picture and then changed everything,
0: yeah,
1: right?
0: it has entered the picture, and now it is the picture.
1: Oh yeah. Oh.
0: How's that?
1: 픽처 그 자체가 돼 버렸네요. 우리 스스로 감동하는 또 우리. 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A new international study finds that a teacher's emotions in the classroom have a direct impact on student performance. When teachers experience enjoyment, academic achievement goes up. But when anger enters the picture, both the quality of instruction and student grades go down.
1: 네.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했고요.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 님이요. 그래서 이스가 더 공부가 더잘 되나 봐요. 두 분의 케미 덕에 공부 효율이 쑥쑥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Yeah, that's what we're aiming for.
1: 자, 즐겁자. 즐겁자.
0: 즐겁자.
1: 그리고 제니 러브스 뮤직님 그리고 조혜승 님 등 많은 분이 저희들과 함께 또 즐겁자 계속 외쳐 주셨다고 합니다. 약간 유행 됐으면 좋겠어요.
0: All right, let's
1: 네.
0: do it.
1: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자, 정말 정말 스펠링도 그렇지만 deteriorate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0: Yeah.
1: Worse and worse and worse. 근데 여기서는 rapidly가
0: yeah.
1: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The weather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rapidly tonight.
1: 오늘 밤 날씨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어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와, 이거는 예문을 쓰기 딱 좋았던 덩어리 표현이었는데요. 뭔가가 go so far as to 어떤 verb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뭔가가 너무너무 심해서 뭐뭐 하기까지 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0: He went so far as to apologize publicly.
1: 그 사람이 너무너무 어떤 행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공개적으로 사과하기까지 해야 했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방금 나왔습니다. Enter the picture. 새로운 요소나 사람이 상황에 개입하다.
0: I was fine until money entered the picture.
1: 오, 돈 문제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괜찮았죠. 와.
0: Money 이거. does that. Money does that.
1: 그러니까 여기서 yeah.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온 거가 그거가 significance가 있는
0: yeah.
1: 거군요.
0: Like maybe a money issue. Someone borrowed money, didn't pay you back. You know, it entered the picture and I'm not fine now.
1: 아.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겠네요. 같이 사업하자고 뭐 했는데
0: yes.
1: 갑자기 돈 얘기가 생기면서 둘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
0: Yes.
1: So enter the picture이라는 표현을 좀 활용해 봤고요.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old Hollywood는 예를 든 것뿐이고요. 올드 할리우드에서 그대로 나온 듯한 느낌.
0: The whole scene felt straight out of old Hollywood.
1: 전체 장면이 옛날 할리우드 영화 같았어. 진짜 그래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in her honor. 그녀를 기리기 위해.
0: They named the library in her honor.
1: 네. 그녀를 기려 도서관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뭐 세상을 떠났던가 아니던가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AI 시스템을 스케일 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꼭 AI 시스템 아니어도 뭔가를 확장하거나 규모를 키우다라고 하는 게 스케일이었죠.
0: We need better tools to scale AI systems efficiently.
1: AI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키울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봅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0: We'll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Michael.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오버투어리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유명 관광지가 아닌 호주의 한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내가 사는 동네에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 미션입니다. 자, 간단한 한 문장인데요. 쌤, 어떤 게 있죠?
1: Why do I bother?
0: Why do I bother?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일상생활에 정말 혼잣말로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거 누구 도움 없이 꼭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문장이었죠?
1: Why do I bother?
0: Why do I bother? 아, 표정까지 같이 보셨어야
1: Why do
0: 됐는데.
1: I bother?
0: 자, 이거 의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네,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Australia's prettiest street is grappling with fame.
0: 호주에서 가장 예쁜 거리, 유명세와 씨름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 되겠습니다. 쌤, 일단 제목 자체에 grappling with fame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We've talked about this expression grapple with. Remember
0: yes.
1: wrestlers, they grapple each other.
0: Mm-hmm.
1: So basically, if you're grappling with something, you are dealing with something that is kind of difficult. You're struggling.
0: Okay.
1: But in this case, it's with fame. So fame, of course, means to be famous.
0: Right?
1: So this little street, it became really famous.
0: Okay.
1: And they're having a hard time.
0: Okay. So, 아니, fame은 좋은 건데, 유명세인데, 왜 그거랑 씨름을 할까? 일단 grapple with something이 씨름하다인데, 왜 그걸로 힘들어할까? 하는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자, 각종 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요. 여기 꼭 가봐야겠다 싶은 장소를 또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오늘 소개할 곳이 그런데요. 호주의 한 해안 마을에 있는 평범한 주택가 도로 타스만 드라이브라는 길인데요. 원래는 주민들만 알고 있던 숨은 풍경 명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관광객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관광 명소가 된 동네의 거리의 이야기, 기사 내용 일부 모두를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도로를 찾은 관광객들,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거나 도로 한가운데 서서 인증샷을 남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풍경이길래 사람들이 이곳으로 불러모으고 이곳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걸까요? 먼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For the past 12 months, tourists have swarmed there, posting thousands of videos on Instagram and TikTok. Multi-million dollar properties line one side of Tasman Drive, but the other side of the road is the main attraction. A large stretch of grass offers a vantage point down to rolling green hills that frame the ocean. If you stan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the bay seems to swallow the road.
0: 지난 1년 동안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소셜미디어에 영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쪽에는 고급 주택들이 줄지어 있지만 반대편이

0: 실제 명소입니다. 넓은 잔디와 언덕, 바다가 이어지는 풍경이 인상적이고 도로 한가운데에 서면 바다가 길을 삼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뭔가 눈에 막 그려져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여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와, 영상으로
1: gorgeous.
0: 보면 gorgeous, gorgeous, gorgeous.
1: Incredible.
0: 와, 그 뭐라 그럴까요? 진짜 언덕이 쫙 내려가면서 옆으로 grass가 펼쳐지고.
1: It's picture perfect.
0: I know, right? 완벽입니다,
1: perfect.
0: 완벽.
1: It
0: 그래서
1: is, absolutely.
0: 그리고 파도가 쫙 치면서 이거는
1: My gosh.
0: 나 여기 살아 이러면 대박일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는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약 145km 정도 떨어진 한적한 해안 마을 게링공의 타스만 드라이브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For the past 12 months, tourists have swarmed there, posting thousands of videos on Instagram and TikTok.
0: 지난 12개월 동안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수천 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지난 12개월간 tourists가 have swarmed there 이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들어본 것 같아요.
1: We right. know this word, everybody.
0: Oh, yeah.
1: When we talked about the bugs, the mayflies, mm-hmm. and insects, right? Swarming, meaning they just, it's a lot in large groups.
0: 때였죠, 때.
1: Yeah, that's yeah. right. Right. So we can use that for this sort of situation okay. where tourists swarm a certain place.
0: 아, okay. Mm-hmm. 이거는 gather 정도의 동사의 느낌이 아니라 이 swarm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정말 때로 몰려들다라는 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Yes.
0: 그리고 참고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요. A swarm of something 하면 한때의 무엇?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사진들 같은 거 인스타그램, 틱톡에다가 포스트를 막 하면서 자, 이어가 볼게요.
1: Multi-million dollar properties line one side of Tasman Drive, but the other side of the road is the main attraction.
0: 네. 타스만 드라이브 한쪽에는 수백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들이 줄지어 있지만 진짜 볼거리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타스만 드라이브의 one side에는 multi-million dollar짜리 properties. 여기서 property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재산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 을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많이 쓰게 돼요. 땅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Sure.
0: 근데 그것들이 지금 line one side of 어떤 길 이렇게 나왔네요.
1: So usually in a street, mm-hmm. on a street, we have you know trees line the streets,
0: right.
1: meaning that there are rows of trees mm-hmm. on both sides.
0: Right.
1: Here in this case. One side mm-hmm. has all these beautiful homes, right. expensive homes, mm-hmm. and the other side of Tasman Drive,
0: okay.
1: it has the main attraction.
0: Right.
1: This is why people come here.
0: 아, 사람들은 멋있다 이 집들. 이걸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진짜 real main attraction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1: yeah.
0: right? Okay. So, line on side one side of 무엇 하면 어떤 길의 한쪽을 따라 줄지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line은 동사 verb가 되겠네요. Okay, 연결해 볼게요.
1: A large stretch of grass offers a vantage point down to rolling green hills that frame the ocean. If you stan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the bay seems to swallow the road.
0: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서 내려다보면 완만하게 이어진 초록 언덕들이 바다를 감싸고 있는 풍경이 펼쳐지죠. 도로 한가운데서 보면 바다가 마치 도로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a large stretch of grass라고 얘기를 하면 이 grass 풀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크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right? 그런 부분이 뭐를 offer 하냐면요. a vantage point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1: Okay. So vantage comes from the word advantage.
0: Okay.
1: So it's not an unfamiliar word,
0: mm-hmm.
1: but a vantage point is a point where we're given the advantage.
0: Okay.
1: Meaning it is kind of the point where we could get the best view.
0: 아, 제일 잘 보이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1: Yeah.
0: Oh, okay. So 우리가 여기 뭐라 그럴까 놀러 갔는데 나는 의도치도 않았는데 제일 높은 곳에 서 있던 거죠. 그래서
1: yeah.
0: 아래 장면이 쫙 보인다든가 이런 것. 그래서 vantage point는 advantage에서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전망 지점.

0: 잘 보이는 위치를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grass가 그런 포인트를 우리에게 선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Down to rolling green hills라고 얘기 나옵니다.
1: 아, rolling green hills. Well, something rolls, a ball rolls.
0: Right.
1: But in this case, it's the hill is not going to roll.
0: That's what I'm saying. 어떻게, how can a hill roll?
1: Yeah, that's right. But if it's full of green and it's like long grass and there's a wind, it seems like it's rolling. So it's a very literary way of saying this beautiful kind of wave-like moment.
0: With the wind.
1: With the wind and the grass moving.
0: 막 상상이 갑니다. Okay, so roll은 구르다인데 당연히 이런 green hills, 초록 언덕이 구를 수는 없는 거고요.
1: Yeah.
0: 그렇게 구르듯이 뭔가 그 그림 같고 바람이 살살 불면서 grass가 흔들리고 이런 정도로 상상을 하면 되겠네요.
1: Yeah, think of like typically the English countryside or the Scottish Highlands. They have a lot of rolling green hills.
0: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Yeah.
0: 특히 문학 쪽에서 무슨 rolling hills 이렇게 얘기하면 개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완만하게 좀 이어진 부드럽게 이어진 언덕을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For the past 12 months, tourists have swarmed there, posting thousands of videos on Instagram and TikTok. Multi-million dollar properties line one side of Tasman Drive, but the other side of the road is the main attraction. A large stretch of grass offers a vantage point down to rolling green hills that frame the ocean. If you stan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the bay seems to swallow the road.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Peter Elias with Bonfire.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 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요. Australia's prettiest street is grappling with fame. 호주에서 가장 예쁜 거리 유명세와 씨름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0: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관광객은 늘었지만 모두에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주민들에게는 이런 관심이 때때로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시드니 계린공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1: During vacation periods, the traffic can be so bad that locals say they try to run errands in the morning before hunkering down at home during the busiest part of the day. Sometimes the two-lane road becomes clogged with cars parked on both sides of the street. Visitors have asked to use residents' bathrooms or kitchens, and there have been reports of tourists relieving themselves on front lawns, a recent council meeting noted.
0: 휴가철이면 교통이 너무 심해져서 주민들은 아침에 볼일을 몰아서 보고 한낮에는 그냥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로는 양쪽 주차 차량 때문에 자주 막히기도 하고요. 일부 관광객이 집 화장실이나 부엌을 쓰게 해달라고 하거나 앞마당에서 용변을 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런 결국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예전에 살던 곳에는 근처에 큰 쇼핑몰이 있었어요. 일요일 토요일만 되면 특히 토요일 되면은 시간이 딱 있어요. 이때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공감이 되는 게몇 시까지 그냥 차라리 나가서 뭘 하고 와요. 그리고 그 중간엔 가만히 있다가 몇시 되면 사라졌겠군 이러면서 나갑니다.
1: Just like this.
0: 그러니까요.
1: Oh my goodness.
0: 이게 참 사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Right? Okay.
1: Absolutely.
0: 자, 그러면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During vacation periods, the traffic can be so bad that locals say they try to run errands in the morning before hunkering down at home during the busiest part of the day.
0: 휴가철이 되면 교통이 너무 심각해서 주민들은 가장 붐비는 시간대를 피하려고 아침에 볼일을 다 봐두고 한낮에는 그냥 집에 머물곤 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아, 아니야, 할거다 하자 해가지고 run errands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뭘 달리는 걸까요?
1: Yeah, it's spelled ERRANDS. Running errands means to do things that you need to do. Small things you need to do. Grocery shopping. Go to the bank. Go to the pet store. Pick up your child or drop off your child. Things that you or the dry. Well, I was gonna say dry cleaners, but in Korea, they deliver it to you.
0: Oh, that's true.
1: Right?
0: 너무 편하니까 그건 빼군요.
1: Okay, so I took it out.
0: 아, 오케이. So,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심부름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이렇게 루틴적으로 해야 되는 꼭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을 간다든가, right? 잠깐 병원에 간다든가, 뭐, 픽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할 때, 자잘한 볼일을 본다라고 할 때, run errands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거 근데 자잘한 일을 한다. do chores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chores는 하는 거는 보통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을 특히나 많이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낮에 제일 바쁠 때는 그냥 집에서 hunkering down 하고 있다고 하네요.
1: Hunker down.
0: hunker down,
1: 예, hunker
0: right?
1: down. This is a great expression. Literally, hunkering down is to crouch low, like this.
0: like this.
1: Yeah, that's right. That is the literal meaning, physical meaning. So when you're hunkering down, usually you've kind of come upon a difficult situation and you're kind of in a position until that difficult situation passes. You kind of hunker down, you stay in that position until, okay, it's clear, it's safe.
0: 뭐 괴물이 지나간다든가. 오케이. So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느낌보다는 웅크리고 있는 건데, 틀어박혀 있는 건데, 나쁜 상황이 지날 때갈 때까지 이렇게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hunkering down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틀어박혀 있다. 어디 안 나고 있다. 버티다.
1: Yeah.
0: 언제? 그 사람들 갈 때까지.
1: That's right. Okay. That's right. Because it's so busy. It's so crazy. They're hungry. So it's a very kind of dramatic way of saying it. But when we use this, it is for like maybe a hurricane in America. You got to hunker down in the attic. Or I mean, not in the attic, in the basement. Until the hurricane passes.
0: 아, 오케이. 몸을 웅크리고 버티고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Sometimes the two-lane road becomes clogged with

0: cars parked on both sides of the street.
1: 가끔은 왕복 2차선 도로가 양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꽉 막히기도 하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로 클럭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클럭된 거는 근데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 아닌가요?
0: Well, that is true. Usually like toilets get clogged, sinks get clogged, pipes get clogged. It means that it gets blocked. It's filled so that you can't move past.
1: 맞아요.
0: And so traffic can also be clogged.
1: Oh, okay. So 우리는 생각하기에 변기만 클럭이 되는 거 아닌가, 막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뭔가 좁은 통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 쓸 수가 있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2차선 도로가 완전 클럭 됐다는 건 거기가 완전 트래픽이 발생을 한다든가.
0: Yeah, terrible traffic.
1: 얘기할 수 있겠네요. Okay. 이어가 보겠습니다.
0: Visitors have asked to use residence bathrooms or kitchens, and there have been reports of tourists relieving themselves on front lawns. A recent council meeting noted.
1: 네, 심지어 일부 방문객들은 주민집 화장실이나 부엌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앞마당에서 용변을 본 사례까지 보고됐다고 최근 주민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예요. 리포트들이 있었어요. Of tourists relieving themselves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relieve 하는 건 이렇게 힘을 하 빼는 거잖아요.
0: Well, yeah, in some ways you've got all this water and you've got to let it out. So it is a nice, actually, way, a softer way of saying they went to the bathroom.
1: Oh, right? Okay.
0: But when we talk, we don't say, hold on, I need to go relieve myself. We never say that, right?
1: Excuse me, can I relieve myself?
0: Yeah, that's right.
1: Right.
0: We, for some reason, when you describe a situation, you say they relieve themselves somewhere.
1: Right.
0: But with us, I'm going to go to the restroom, or you know, I got to go to the bathroom.
1: Okay.
0: That kind of thing.
1: 이게 화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할 때는 relieve oneself가 스스로를 편하게 해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용변을 보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데 회화체에서 나 용변을 보고 올게. 근데 우리말로도 나 용변 좀 보고 올게 안 하거든요.
0: Right.
1: 그렇게 대화체에서는 좀 어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자, part 2 가보겠습니다.
0: During vacation periods, the traffic can be so bad that locals say they try to run errands in the morning before hunkering down at home during the busiest part of the day. Sometimes a two-lane road becomes clogged with cars parked on both sides of the street. Visitors have asked to use residence bathrooms or kitchens, and there have been reports of tourists relieving themselves on front lawns, a recent council meeting noted.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오늘의 미션은 해석입니다. 영어로 Why do I bother? Why do I bother?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상 문장으로 해석해 보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0: Let's listen to Ellie Goulding's How Long Will I Love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요, Australia's prettiest street is grappling with fame. 호주에서 가장 예쁜 거리, 유명세와 씨름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스만 드라이브 길은 수년 동안 주민들만 아는 조용한 명소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게링공 지방 당국도 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과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주차 제한이나 다국어 안내판 설치, 쓰레기통 추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 갑작스러운 유명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편으론 불편도 있지만 대체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죠.
1: The Dale said they would welcome the council adding infrastructure to cope with surges in tourism. Some of their neighbors are more negative about the throng of tourists, Kevin Dale said, but overall they are happy to share their seascape. I've been overseas a few times and I think, why do I bother when I've got one of the prettiest places in the world to live, he said.
0: 지역 주민인 데일 부부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늘리는 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이웃은 불편해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함께 나누는데 만족한다면서 해외 몇 번 가봤지만 결국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근데 솔직히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기 동네가 이렇다면은 오히려 되게 프라우드 할 것 같은데.
1: Well, 그쵸? I mean, it's so beautiful. Like, how can you stop people from coming?
0: 그러니까요.
1: Because it is really just so gorgeous.
0: Right? 그리고 여기가 좋아서 온다고 하는 건데 너무너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The Dales said they would welcome the council adding infrastructure to cope with surges in tourism.
0: 데일 부부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국이 인프라를 추가하는 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they would welcome the council adding infrastructure 한다는 거 환영한다. 근데 자, 뭐 하기 위해서 to cope with surges in tourism 쪽에서라고 얘기를 했네요.
1: So if you're coping with something, and this is the key expression, it means that you are dealing with a difficult situation, but you're trying to manage it well enough despite, you know, the difficulty.
0: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당하려고 노력하다네요.
1: Yes, there is that trying element. So oftentimes we hear this with like to cope with stress.
0: Okay.
1: You know, or you have articles, how to cope with stress.
0: 제목에 꼭 정해져 있어요.
1: Yeah, that's
0: 이상하게.
1: Right. Or maybe someone you loved pass away and you are coping with grief or loss.
0: Okay.
1: So these are things, obviously, it's difficult. But we're trying to overcome it.
0: So is it pretty much the same as the deal with something?
1: Yes, but it does feel, if you deal with something, it's usually a problem, sometimes not emotional.
0: Okay.
1: It's just a problem that you have to handle.
0: You just deal with it.
1: That's right. But coping with something does, on occasions, feel there is a kind of emotional connection.
0: So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deal with something 한다는 거, deal with는 그냥 일반적인 거를 다루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cope with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조금 어려운 일 같은 거,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거나 대처하다.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surges라고 하는 거, surge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급증이죠. 그래서 그거 관광객 급증에 대응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1: Some of their neighbors are more negative about the throng of tourists, Kevin Dale said, but overall they are happy to share their seascape.
0: 네, 케빈 데일은 일부 이웃들은 관광객들에 대해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멋진 바다 풍경을 함께 나누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어떤 네이버스들은 좀 부정적이겠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요? The throng of tourist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tourists가 아니라.
1: No. Right. So, a throng of tourists is very close to crowd.
0: Crowd, okay.
1: However, it's much more and there is a kind of energy. Like, whoosh,
0: okay.
1: like a throng of tourists descending.
0: 확 몰려오는 느낌을 yes, 주는 거냐?
1: Yeah, right. Okay. So like in the morning it's quiet, but like noon it's like whoosh, they come. Mm-hmm.
0: Okay, so throng, a throng of someth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때를 지은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a swarm of something보다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a crowd of보다는 좀 많이 몰려오는 듯하는 느낌을 주는 그게 되겠네요. Okay, so a throng of tourists, 몰려든 관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negative 해요. 하지만 overall, 전반적으로는 그들의 seascape을 나누는 거에 만족하는 거죠.
1: Sure.
0: 굉장히 특이해요. seascape, 우리가 landscape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풍경을 얘기를 하는데 sea가 들어가니까 바다 풍경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아,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예. 이어가 볼게요.
1: I've been overseas a few times and I think, why do I bother when I've got one of the prettiest places in the world to live, he said.
0: 네. 해외도 몇 번 가봤지만 결국엔 굳이 왜 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네요. I mean, I've been overseas a few times. 아, 몇 번 나도 외국 가봤다. 근데 이런 생각 들더라. Why do I bother? 이 느낌. 어떤 의미인가요?
1: Okay. So when you say, why do I bother? It's a rhetorical question,
0: okay.
1: which means that you're not asking for a reason.
0: I mean, for an answer. 내가 왜 bother 하지? 이런 궁금한 게 아닌 거잖아요.
1: No.
0: Okay.
1: So when you say that, it means like you're like, what? You know, it's kind of a waste of time. You know, it's meaningless.
0: Mm-hmm.
1: Like, oh gosh, you know, there's no need to do it.
0: 왜냐면 내가 어차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굳이
1: right? is good.
0: Right?
1: Yes.
0: So, 내가 굳이 왜 내가 뭘 해야 되지? 굳이 해봤자 뭘 하나? 라는 의미 정도가 Why do I bother?
1: Why do I bother?
0: 뭐 짧게 하면은 why bother?
1: Why bother? Why bother? There you go. Why bother?
0: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part 3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Dales said they would welcome the council adding infrastructure to cope with surges in tourism. Some of their neighbors are more negative about the throng of tourists, Kevin Dale said. But overall, they are happy to share their seascape. I've been overseas a few times and I think, Why do I bother? When I've got one of the prettiest places in the world to live, he said.
0: 네. 하! 여기서 느낌이 온 것 같아요. 오케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Anne Marie with Perfect to Me.

0: to me.
1: Deep Dive Daily. Australia's prettiest street is grappling with fame. 호주에서 가장 예쁜 거리 유명세와 씨름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 동네가 하루아침에 소셜미디어 명소가 되는 현상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용한 주택가를 선택해서 이사 온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몰려든 관광객들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관광 명소의 명암 마지막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Susan Grantham, a professor of social media at Griffith University in Australia, said it could be frustrating for residents when their neighborhoods go viral overnight. These people bought houses on a quiet street and are now inundated with travelers wanting that perfect shot, she said.
1: 한 전문가는 동네가 하루아침에 핫플로 핫플처럼 퍼지면 주민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거리에서 집을 샀는데 이제는 그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든다는 거죠. 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당연히 그럴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 누구는 아 여기가 집값이 오르겠다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평생 살아도 좋겠다. 여긴 조용해서 좋아. 뭐 여기는 오히려 북적여서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0: Well, I mean, I think a lot of people move here specifically to right. get away from the city.
1: That's right.
0: They want to live in this quiet, you know? And then the city came
1: 갑자기
0: to this neighborhood.
1: 너가 시리를 피해 간다고? 시리가 올게. Okay. 해서 사람들이 왕창 몰려들었네요.
0: Yeah.
1: Oh, that's right. The city came. Right, 자,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0: Susan Grantham, a professor of social media at Griffith University in Australia, said it could be frustrating for residents when their neighborhoods go viral overnight.
1: 네. 호주 그리피스 대 소셜미디어 교수인 수잔 그랜썸은 동네가 하루아침에 핫플처럼 퍼지면 주민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frustrating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감정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 것 같아요.
0: I agree with you. And so I feel that a lot of Korean people who are trying to learn English find themselves very frustrated. Okay. And the feeling is that you are trying to do something, but you feel like there's no progress. You feel sometimes you're helpless, you're irritated, you're annoyed.
1: Right.
0: It is all in there in this word.
1: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상하게 프로그레스가 없는 것 같고
0: yeah.
1: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0: yes.
1: 이런 모든 감정

0: travelers wanting that perfect shot.
1: 네, 조용한 거리에서 집을 샀는데 이제는 그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끊임없이 몰려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street 자체가 원래는 quiet인 것을 원했고 그런 곳을 샀는데 이제 갑자기 travelers로 inundated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0: The word inundated is often heard at work. When you have that 1 week or 1 month, it's like you got 500 deadlines. You are inundated with work, meaning that you have so much that it is almost overwhelming.
1: 거의 압도되는 수준이네요. 그 아래
0: Yeah.
1: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
0: So, that's it.
1: Okay.
0: That's right. So you could be inundated with work, a customer. Maybe there was a machine and there's a problem with it.
1: Okay.
0: And so customer service, you're inundated with calls or complaints all day.
1: Oh no. 완전 스트레스겠네요.
0: Yes.
1: 왜냐하면 커스터머 서비스에서는 계속 그런 컴플레인트를 받으니까
0: Right.
1: 끝도 없이 넘치겠네요.
0: Yeah.
1: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inundated 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flooded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람된 그러니까요. 그렇죠? 막 뭔가가 넘치는이라고 할때 inundated을 쓰는데 뭐 뭘로 도대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쓴다면 inundated with something 이렇게 쓰면 어떤 것으로 정말 압도될 정도로 꽉차 있다, 그렇죠? 막 쏟아져 있다, 뭔가 일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뭐 I was inundated with work 이렇게 쓰면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은 travelers로 inundated 됐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Right. 자, 그리고 그 perfect shot을 찍으려고 하는 travelers로 차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perfect shot이 뭡니까?
0: Oh, it's the perfect
1: 네.
0: photo. 인증샷.
1: 인증샷. 그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0: That's
1: 인생샷 같은
0: right.
1: 것을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샷이야, 뭐, 아, 제대로 나온 사진이야, 쓰려면 the perfect shot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0: Susan Grantham, a professor of social media at Griffith University in Australia, said it could be frustrating for residents when their neighborhoods go viral overnight. These people bought houses on a quiet street and are now inundated with travelers wanting that perfect shot, she said.
1: Alright.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 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기사였죠. 자, 앞에서 드린 미션 정답자 선물 드려야죠. 오늘 해석 미션이었는데요. 문장은, What do I bother? 네, 여러분 주신 답좀 보겠습니다.
0: All right, 7227님 says, 나랑 뭔 상관? 흥.
1: 흥? 자, 5740님이요. 뭐 어쩌라고? 나름 느낌 비슷하죠,
0: Okay,
1: right?
0: 정효경님,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 건데?
1: 요것도 느낌
0: I like
1: 비슷합니다,
0: it.
1: right? 자, 이영희님이요. 관심 없음. Period. 오,
0: 오,
1: 나이스.
0: okay. 주예현님,
1: 아하.
0: 괜히 고생,
1: 생고생했네.
0: 생고생했네. 뭐 하라고 이 고생하지?
1: 아, 자, 이건 뭔가 생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요, 여러분들 뭐. Why did I go through all that?
0: Yeah, that's
1: 이런
0: right.
1: 식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효경 님이 방금 나섰는데. 네. 자, 두 분께 선물
0: Oh, we've
1: 보내드리도록
0: got one more. 6986님.
1: 6986 님이 계시네요.
0: 내가 굳이?
1: 내가
0: Oh,
1: 굳이?
0: that's a good
1: 내가 꼭
0: one.
1: 그렇게 해야 돼? 아주
0: Ah.
1: 좋습니다. 자, 결정됐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주예현님께 보내드리고요.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6986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1: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Ed Sheeran with Shape of You.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샘, 틱톡에서 엄청 뜨는 호주거리 봤어?
0: 인생샷 찍으려고 막 다들 모여있던데.
1: 아, 주민들이 좀 안 됐지. 조용한 동네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 뒤집혔잖아.
0: 그게 바이럴의 단점이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조용히 지내는 거잖아.
1: 아, 근데 너 아무도 몰라.
0: 아무도 모르나?
1: 몰라.
0: 언젠가부터 굉장히 민해지셨어요.
1: You know, I can hear our writer's laughter outside.
0: 이럴 수 있어요?
1: 네. 우리 샘.
0: 모를 수 있죠.
1: Your humor, we love it.
0: 아, 참.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유명해지면 피곤할까 봐 혼자 조용히 사는 마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마유의 대사였죠. 그게 바이럴의 단점이지라는 문장인데요.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So basically, the downside is the negative side, okay. The disadvantage. But you're kind of, usually when you use this word, you're saying there's good stuff, but there's a downside.
0: Okay.
1: So going viral makes you famous. That's a good thing. But the downside is something. Say, for example, I've got a great job. I love my job. But it takes me 2 hours.

0: to work, which is a serious downside.
1: 와, 나 너무 내일 좋은데 회사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려.
0: So usually when you use this word, and we also have the upside as well.
1: Aha.
0: So there's a little bit more of the good things,
1: Mm-hmm.
0: but there's a downside.
1: Ah.
0: Or you have, oh, a lot of like, oh, it's not that great, but there's one good thing. There's the upside.
1: 아,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냥 단순하게 뭐 다운사이드는 단점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뭐 업사이드는 장점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에 느낌이 아니라 downside of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the downside of something. 대부분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 요거는 좀안 좋다라는 느낌. 이렇게 예외성을 줄수 있고 반대로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나쁜 것들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0: Yes, and
1: 이런
0: that is so important when you are learning a language is where and how do we use this?
1: Right.
0: It's good to know what it means, but how do we use it?
1: 정확한 뉘앙스와 언제 사용해야 될지. 그래서 여기서 그게 바이럴의 단점이지라고 얘기를 하면 that's the downside of going viral이라고 하는 거. 물론 going viral 하는 거는
0: It's good.
1: 유명해지기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너무 유명해지면 좀 이렇게 사는데도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크리스틴 쌤이 말씀해주신 크리스틴 쌤이 말씀해주신 업사이드도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좋은 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자, 대화에서 나온 표현들이 몇개더 있는데요. 크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한 동네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 뒤집혔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완전히 뒤바뀌거나 엉망이 되거나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0: It gets turned upside down.
1: Get turned upside
0: Upside down.
1: down. 오, 진짜 말 그대로 위아래가 뒤집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엉망이 됐다라고 쓸 수도 있는
0: Yeah,
1: 건가요?
0: you can. That's it.
1: 오케이.
0: Usually it's in the negative. Like your life can also get turned upside down. You know, maybe like something terrible happened. Or maybe something like really amazing happened. You went viral and
1: Okay.
0: you became so famous. And you know, you got all these like, sponsors. In that way, your life can also get turned upside down too.
1: Okay. So 그러면은 뒤집혔다라는 게 나쁜 것으로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것도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 you came into my life and you turned my world upside down.
0: There you
1: 오, 이렇게
0: go. That's a good one.
1: 제가 좀 느끼한 연기 좀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너무 느끼해서요.
0: Very nice.
1: 자, get turned upside down 하면 뭔가가 완전히 위아래가 뒤바뀌다. 그러니까 엉망이 되다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크게 좋은 식으로 벌어졌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나좀 이따가 일부러 조용히 지낸다라고 하는 거 눈에 안 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Stay under the radar. 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그게 바이럴의 단점이지. That's the downside of going viral. 이었습니다. 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Have you seen that street in Australia that's blowing up on TikTok?
1: Yeah, people are flocking there for the perfect shot.
0: I feel bad for the locals. Their quiet neighborhood got turned upside down overnight.
1: That's the downside of going viral. That's why I'm intentionally staying under the radar. You know what I'm
0: But
1: saying?
0: nobody knows you.
1: Oh, no one does?
0: No.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Al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s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크쌤, 수고하셨습니다.
0: Oh, likewise, Mayu. And thank you all for hanging out with us. We'll be back tomorrow.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a final song by Craig David. It's Rise and Fall.
1: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1: Bye. Sometimes in lif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Review! 자, 이번 주는 우리가 table manners, table etiquette. 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식사나 요리에 관한 그런 표현들을 배워봤잖아요. 우리 배웠던 표현 중에 please pass me the salt, please pass me the cup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는데 보통 음식 먹을 때 우리는 저 앞에 있는 걸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손을 뻗어서 가져올 때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 앞이나 이렇게 음식 위로 팔을 뻗는 거가 별로 이렇게 그 good manner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It's not good to have your arm stretched over someone else's food. Right, Zach?
1: Right.
0: 네, 그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please pass me 뭐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Sometimes you might still have to reach across someone and then you would say, pardon my reach.
0: 아, pardon my reach. 제가 이렇게 팔을 뻗는 거,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팔을 뻗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런 경우는 차라리 그 사람한테 저걸 좀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pardon my reach 이런 표현들도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공손한 말이죠. 자 그리고 please pass me the cup 했는데 컵을 줬는데 그냥 받지 마시고 thank you라고 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 쭉 한번 복습 시작해 볼까요? Let's go on with Monday.
1: Okay, let's jump right in.
0: Okay,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Monday's expression was, please pass me the cup.
0: 자, 이 표현 기억나시죠? Please pass me the cup. 네, 컵을 좀 건네주세요. 인데 그 컵이니까 the cup이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m so thirsty.
3: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0: 나 너무 목말라.
1: I'm so thirsty.
0: I'm so
1: thirsty. T-H-I-R-S-T-Y.
0: 그렇죠. 그래서 thirsty는 목이 마른, 배가 고프는 hungry. 요 두 개를 꼭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I'm so thirsty라고 했더니 물병에 물이 좀 있어.
1: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0: 빈칸에는
1: pitcher, P-I-T-C-H-E-R.
0: 그렇죠. 그래서 pitcher가 우리는 보통 맥주를 피처 단위로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피처는 그 담는 용기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을 담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 주스를 담아놓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3: Here you go.
0: 잘 됐다. 그 컵 좀 건네줄래?
1: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1: Pass me the cup. Pass is P-A-S-S.
0: 그쵸. So please pass me the cup.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여기 있어.
1: Here you go.
0: Here you
1: go. G-O.
0: Here you go. 라고 해서, 당신 여기서 가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네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냥 here 라고만 해도 되지만 here you go 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우리가 복습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들어볼게요.
2: I'm so thirsty.
3: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2: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3: Here you go.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uesday.
1: Okay, Tuesday's expression was,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 라고 했죠. 자, 그래서 wash는 여기서 씻다고 ingredients는 재료인데 여기 있는 이 요리를 위한 그 재료들이니까 the ingredients라고 했고요. I'll로 시작했는데 나 뭐뭐 할게, 내가 뭐뭐 할게 이렇게 좀 의지를 나타내거나 할 때는 I'll로 문장이 시작한다고 했었죠.

0: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1: Let's start making dinner.
2: Good idea. What should I do?
0: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자.
3: Let's start making dinner.
0: Let's start. 우리의
3: Start. S-T-A-R-T.
0: 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죠. Start English. Start. 자, let's start making dinner라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야.
3: Good idea.
0: 난뭘 할까?
3: What should I do?
0: What should I do? Should는
3: Should.
0: 맞습니다. So what should I do?는 제가 뭘 할까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I'll wash the ingredients.
2: Then I'll prep the meat.
0: 내가 재료를 씻을게.
3: I'll wash the ingredients.
0: Ingredients. 스펠링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3: INGREDIENTS.
0: 맞아요. 조금 길고 헷갈리는
3: Yeah.
0: 스펠링이긴 한데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ingredients는 재료라는 뜻도 되지만 뭐 속성, 요소라는 의미도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고기를 준비할게.
3: Then I'll prep the meat.
0: Once again.
3: Then I'll prep the meat. P-R-E-P.
0: 이게 prepare를 줄임 표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preparation도 prep으로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prep, P-R-E-P.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많이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I'll prep the meat. 그리고 meat는 모든 육류를 다 통틀어서 meat라고 하는데 참고로 소고기는 beef라고 하고요. 돼지고기는 pork. 닭고기는 그냥 chicken이라고 하죠. 양고기는 뭐라고 하나요? Lamb이라고 할까요, 잭쌤? Mutton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Mutton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화요일 대화 내용 쭉 받고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Let's start making dinner.
2: Good idea. What should I do?
1: I'll wash the ingredients.
2: Then I'll prep the meat.
0: All right, let's go to Wednesday now.
3: Moving on to Wednesday, the expression was.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양파를 써는 게 어때요? 라는 질문이었죠.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자, 그래서 why don't you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이었지, 너왜안 해? 라는 뜻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수요일에 대화를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앞부분 먼저 시작해 볼게요.
1: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2: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채소 씻는 거다 했어.
3: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0: I'm
3: Done. D-O-N-E.
0: 그렇죠. D-O-N-E, done. I'm done 이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로도 다 끝냈어요, 나다 했어요 라는 말이라고 했죠.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라고 해서 채소 씻는 것다 했어요 라는 의미죠. So ing가 와서 washin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vegetables이죠. 스펠링은 조금 어렵지만 VEGE 다음에 tables가 오면 돼요.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자, 채소 씻는 거다 했다고 하니까 잘했어. 양파를 써는 게 어때? 라고 했죠.
3: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Great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3: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So, 빈칸에는
3: Why?
0: why.
3: Capital W-H-Y.
0: 네, 그리고 chop이 chop, chop, chop, 쑥닥쑥닥, 뭐 싹둑싹둑이라는 이렇게 써는 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그러한 의성어입니다. chop, 그래서 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썰다인데, 그럼 어떻게 썰어줄까라는 말로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하죠. 자, 뒷부분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1: Sure. How do you want them?
2: Please slice them thinly.
0: 알았어. 어떻게 썰어줄까?
3: Sure. How do you want them?
0: Sure. How do you
3: Want. them.

0: WANT.
1: 네, 그것들을 어떻게 원해?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썰어줄까로 의역할 수 있는 표현이죠. How do you want them? 자, 어떻게 해달라고 하죠? 얇게 점여줘.
0: Please slice them thinly.
1: 빈칸에는
0: Thinly, thinly.
1: 맞습니다. 그래서 thinly가 들어가는데 slice 자체가 얇게 썰다, 점여 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lease slice them 까지만 해도 얇게 써는 건데 thinly니까 더 얇게 썰어달라 뭐 이런 말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일도 복습 끝났습니다. 대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2: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3: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2: Sure. How do you want them?
3: Please slice them thinly.
1: All right, let's move on to Thursday now.
0: Okay, Thursday's expression was, you have to keep stirring.
1: You have to keep stirring. 계속 저어줘야 해요 라는 말이었죠. stir가 젓다라는 의미였고요. You have to 뭐뭐는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보통 요리할 때는 그 조리법을 꼭 따라야 할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The sauce is boiling.
3: Turn down the heat.
1: 소스가 끓고 있어.
0: The sauce is boiling.
1: 자, 요 단어 boiling. 일단 스펠링은요?
0: BOILING.
1: 네, 그리고 우리의 보글보글이랑 비슷한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잭쌤은 boggling이라고
0: 네, it's
1: 한다고
0: boggling.
1: 했어요. 저는 boggling이 더 좋네요. It sounds funnier. 자, 그래서 the sauce is boiling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불을 줄여라고 했죠.
0: Turn down the heat.
1: Turn down the heat. 빈칸에는
0: Turn, capital TURN.
1: 맞습니다. 그래서 turn down이라고 하면 어떤 걸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줄이다, 뭐 온도를 줄이다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turn down the heat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까요?
2: Should I cover the pot?
3: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1: 냄비 뚜껑을 덮을까?
0: Should I cover the pot?
1: 빈칸에는
0: Cover. C-O-V-E-R.
1: 네, 덮다라는 뜻이죠. Cover. Should I cover the pot? Pot이 냄비이고요. Should I를 시작하면 뭐뭐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 자, 그랬더니 아니, 계속 저어주어야 해.
0: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1: 그쵸? No, you have to
0: Keep stirring. KEEP 들어가요.
1: 맞아요. 그래서 keep는 뭐뭐 상태를 유지하다, 뭐 계속해서 하다라는 뜻의 표현이었죠. You have to keep stirring.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요일도 다 복습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더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The sauce is boiling.
3: Turn down the heat.
2: Should I cover the pot?
3: No, you have to keep stirring.
1: All right, now Friday.
0: Okay, Friday's expression was, it needs more salt.
1: It needs more salt. 소금이 더 필요해요라는 말이었죠. 자, 소금이 더 필요하다. 약간 맛을 볼때쓸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배웠던 다이얼로그의 또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Can you taste this?
3: Sure, let me try.
1: 혹시 맛좀 봐줄 수 있어?
0: Can you taste this?
1: Can you?
0: Taste. TASTE.
1: 그쵸. Taste this라고 해서 taste는 맛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맛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taste가 맛을 보다라는 질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로도. 그래서 can you taste this라고 하면 이것의 맛을 볼수 있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말했더니 물론이지 내가 먹어볼게 라고 했네요.

0: Sure, let me try.
1: Sure, let me
0: try. T-R-Y.
1: 네, try는 뭐 시도해보다 라는 뜻인데, 해보다 라는 의미로 뭐 먹어보다, 입어보다, 읽어보다, 뭐 다 되죠, 그쵸? 그래서 try 알아두면 아주 좋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나머지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What do you think?
3: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1: 어떤 것 같아?
0: What do you think?
1: What do you
0: think? T-H-I-N-K.
1: 그쵸. What do you think? 어떤 생각이야,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뜻이지만 그냥 어떤 것 같아? 라는 아주 가벼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맛있는데 소금이 더 필요해.
0: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1: It's good, 맛있어 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뉘앙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It's good.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맛있어인데 It's good. 이렇게 좀 뒤로 올리면 아 근데 뒤에 뭐가 더 남아있구나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t's good, but 하지만 It needs more salt. 자, 빈칸에는 needs가 들어가는데요. Mm-hmm. 스펠링은?
0: N-E-E-D-S.
1: 그쵸. N-E-E-D-S. needs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But it needs more salt. Good job. 자, 그럼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Can you taste this?
3: Sure. Let me try.
2: What do you think?
3: It's good, but it needs more salt.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다 복습을 해봤습니다. 우리 배웠던 표현들 다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그 컵 좀 건네주세요.
0: Please pass me the cup.
1: 제가 재료를 씻을게요.
0: I'll wash the ingredients.
1: 양파를 써는 게 어때요?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1: 계속 저어주어야 해요.
0: You have to keep stirring.
1: 소금이 더 필요해요.
0: It needs more salt.
1: 자,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영어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따로 해주시고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때는 생생 대화문 사용하시면 돼요.
0: Magnificent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이넌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This is Juch.
0: 네, 자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함께했던 내용은.

0: 그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So be careful 이런 말도 있었고, stay alert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1: Stay alert.
0: 네.
1: When you stay alert, you're staying wide awake and being careful.
0: 아, 그러니까 be careful 하면 그냥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런 말이 되는데 stay alert 하면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조금 주변을 살피면서 있어라. Stay alert, ALERT가 되겠습니다.
1: Alert.
0: 네, 제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었는데 모두 일상에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적도 있었고 또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Right.
0: 자, 모쪼록 사고 없는 그런 일상 되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All right.
0: 네, 교재 우리 6월호 3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 Okay.
0: 월요일, 그 6월 1일 시작한 표현이었는데, 그 바닥이 이렇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말도 있었고, 그 바람이 좀 부니까 이 그 난간, 네, 이렇게 기대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1: Right.
0: 있었죠.
1: So we're talking about it could be windy that evening. So be careful near the railing.
0: Yes,
1: Railing.
0: 그렇죠.
1: Yeah.
0: 네,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조심해라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Railing 하게 되면 이 난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네,
1: Right.
0: 자, be careful near 하면은 뭐뭐 근처에서는 조심해. Be careful near the railing, but be careful near the door 하면 문 근처에서 조심해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겠고요.
1: Right.
0: 왜냐하면 오늘 밤좀 바람이 부는 날씨라서 그렇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it's a little windy tonight.
1: It's a little windy tonight.
0: 네, 그래서 내가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일 뻔 했지 뭐니.
1: 뻔한 거죠.
0: 네.
1: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0: Without thinking, 생각하는 과정이 없이라는 말 그대로 without think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리고 watch your step 이란 말이 있었는데 발을 이렇게 디딜 때 걸어가면서 조심하라고 watch your step 이런 말이 있었어요.
1: Watch your step.
0: 네. 자, 월요일이니까 하도 예전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까봐 미리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화 들어볼까요?
2: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3: It really is,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It's a little windy tonight.
2: Good point.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3: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0: 네, 그렇습니다. 자, 응용 문제 2번 해볼까요, 선생님?
1: Okay.
0: 머리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1: Watch your head.
0: Watch your head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1: Simple.
0: 네, watch 하면은 뭐뭐를 조심해라,
1: Yeah.
0: 다치지 않게라는 말이 되죠.
1: Be careful not to hit your head.
0: 네.
1: Watch your head.
0: Watch your head. 그렇군요.
1: Right.
0: 자, 이제 다음 화요일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1: Okay.
0: 40쪽에 있는데요. 그 요즘 그 전화기 보느라고 아래만 계속 보느라고 그 바로 몇 발자국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
1: That's right.
0: 네.
1: We're constantly like looking at our phone. You're not paying attention.
0: Right.
1: Not paying attention to your surroundings.
0: 바로 저겁니다.
1: Yeah.
0: You are not paying attention to your surroundings 하면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You are not paying attention. 선생님, 그래서 so people
1: Right.
0: keep looking down on your phone.
1: Right.
0: 굉장히 많이 아래만 보고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왜길 건널 때
1: Right.
0: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 그 불빛 바뀌는 것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1: 바닥에
0: 있는 경우 있어요.
1: 길게
0: 예. 네.
1: 맞아요.
0: 불그 라이트가
1: So it's kind of sad that it's so dangerous looking at your phone when you're crossing the street. So these green lights and red lights,
0: Yes.
1: they're warning you, telling you to wake up.
0: Right. They're on the ground, really. 그러니까
1: That's right.
0: 바닥에 있어서 그런 경우 참 똑똑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it's a smart move 그런 생각도
1: Right.
0: 했지만서도 한편으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kind of sad 조금 마음이 안 됐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1: Right,
0: 네,
1: exactly.
0: 그렇죠. 자, 화요일 대화 이제 들어보세요.
3: They're doing road work. Be careful near the edge.
2: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3: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They can be slippery.
2: Thanks.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0: 네, 바로 이거죠. I was too busy. 내가 너무 바빴잖니.

0: I was too busy. 뭐 하느라고? Looking at my phone. 내 전화기 보느라고.
1: Yeah,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I was so into my phone.
0: I was so into my phone.
1: 예.
0: 네, 내가 아주 전화기에 빨려 들어갈 듯이 into my phone. 빠져 있었다. 모두 정신이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들뜬 바닥 타일들도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1: Right.
0: 바로 loose tiles 였습니다.
1: Loose.
0: 네.
1: 뭔가 헐렁헐렁한 것도 loose고 뭔가 이게 잘안 맞춰져 있는 것도 loose인데
0: 네.
1: like my clothes can be loose if it's not a tight fit.
0: Right.
1: It's a little big for me.
0: 그렇습니다.
1: It's loose.
0: 네. But that's the style.
1: It could be my loose style,
0: 네, 그렇죠.
1: my fashion.
0: 그리고 또좀 긴장한 사람한테 야, 여유를 좀 가져. 긴장
1: Ah,
0: 풀어. Loosen up.
1: loosen
0: 네, 그럴 수도 있죠.
1: up.
0: 네. 그러니까 loose가 꼭 나쁜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몸을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loosen 해라. loosen을 붙여서 동사로 써서요.
1: Right.
0: loosen up 하면은 좀 힘을 빼고 여유를 가지라고. loosen up.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1: Relax,
0: 네, 바로
1: right?
0: 그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 1번 해볼까요, 선생님?
1: Okay.
0: 나는 거기에 그 사람이 서 있는지도 몰랐다.
1: I didn't even notice him standing there.
0: 네, I didn't even notice. 기억나시죠? 나는 뭐뭐를 눈치채지도 못했어. 알아채지도 못했어. I didn't even notice him. 그 사람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건데 그 사람이
1: Right.
0: 거기 서 있었던 거를 몰랐다. I didn't even notice him standing ther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Perfect.
0: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2일 대화를 이렇게 살짝 복습해 보셨습니다.
1: Okay.
0: 자, 이제 슬슬 기억이 아, 그래, 맞아 하고 좀더 뚜렷하게 되살아날 법한 수요일 대화로 넘어갈게요.
1: All right, Wednesday.
0: Wednesday 41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데 꼭 난간 손잡이를 잘 붙들어라 해서 handrail 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요. 가방 이렇게 잘 챙기라고. 네. 이렇게 그 몸에 잘 붙이고 있으라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1: Keep your bag close to you.
0: Keep your bag close to you. 네몸 가까이에 close to you 이렇게 붙이고
1: Right.
0: 있으라고. 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 Close to your body.
0: 그렇습니다. 자, 대화 들어볼까요?
2: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3: I know.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2: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3: Exactly.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2: Good point. You never know.
0: 네, 그렇죠. 자, keep your bag close to you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keep your 뭐뭐 close to you를 응용을 할수 있을 때
1: Sure.
0: 이제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혹은 무슨 전시회를 갔어요.
1: Sure.
0: 근데 아이들이 You know, kids can get wild, really.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 run around 하고 뛰어다닐 수가
1: 아주
0: 있거든요.
1: 어린아이들,
0: 아주
1: 그쵸?
0: 어린아이들.
1: Okay.
0: 그렇죠. 이제 10대에 넘어갔는데 그러긴 좀 힘들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을 때 거기
1: Right.
0: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이들 좀잘 챙겨주세요. 아이들 너무 뛰어다니지 않게 잘좀 챙겨주세요. 혹은
1: Yes.
0: 길 잃어버리지 않게 챙겨주세요라고 부모님들에게나 부탁을 할때 keep your children, please keep your children close to you.
1: 네.
0: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 At all times.
0: At all times. 어떤 경우에라도. At all times. Keep your children close to you at all times.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 손 놓지 말고 가까이에 데리고 있으라고.
1: At all times means always.
0: 네.
1: All the time,
0: All
1: right?
0: the time. 그러니까
1: Yeah.
0: 어떤 경우에라도란 말이 되겠죠.
1: That's right.
0: 그래서 keep your bag close to you라고 했는데요. 자, 여권은 지금 응용 문제 2번입니다.
1: Okay.
0: 여권은 금고 안에 두세요.
1: Keep your passport in the safe.
0: 네. Keep your passport in the safe. 네. 이런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오케이.
0: 네. 어디 어디에 꼭 두세요라고 할 때. 아까는 close to you였지만 이번에는 in the safe라고 위치를 가리키는 말을 좀 달리 바꿔봤습니다.
1: 금고죠? Safe.
0: Safe, 그렇죠.
1: Do you have a safe at home?
0: No.
1: No, I don't have one either.
0: 네. 뭐 넣을 게 별로 없어요. 네.
1: 저도요.
0: 그냥 서랍에나 넣어두지. 네. 네.
1: That's right.
0: safe 한 자리가 safe가 되는 거죠, 뭐.
1: Absolutely.
0: 네. 자, 이제 목요일 순서 갑니다. 4일
1: All right.
0: 순서였죠. 42쪽인데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막그 케이블 같은 경우, 전선 같은 거 바닥에다가 얽히설기된 채로 두게 되면 사고 나기 십상이다라고 말할 때, 그,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이 있었습니다.
1: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0: 네.
1: 아, 너 그러다가 이제

0: 무조건 사고 난다 너. Yeah,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1: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그러니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0: yes.
1: 또 있을까요?
0: Yeah. There is a sense of, you know, you better change. You better, you know, be careful. Don't do what you're doing now.
1: 아,
0: It's too dangerous.
1: 그렇구나.
0: Change your behavior.
1: Change your behavior.
0: Yes.
1: 그렇습니다. Or change the setting maybe. 그러니까
0: sure.
1: 그 세팅을 좀 바꾸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0: Yeah.
1: Something's gotta be done about it.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yeah. 있다라는 말이 되겠군요.
0: So what you're doing now, it's dangerous. Stop doing it.
1: 그렇습니다.
0: I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1: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0: Yeah.
1: 빨리 발생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다, 사고다라는 뜻으로 뭐 직역하자면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0: Yes.
1: 자, 여기서는 충전 케이블이 바닥에 막 이렇게 널려져 있었던, stretched 되어 있었던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0: Mm-hmm.
1: 대화 들어보세요.
2: Ah, I almost tripped over that charger cable.
3: Yeah, it's been stretched across the floor all morning.
2: That'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3: I know. I meant to move it, but I completely forgot.
2: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0: Mm-hmm.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please do that before someone actually gets hurt. 누군가
0: right.
1: 정말로 다치기 전에 꼭 좀 그렇게 move it, 치워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0: Right.
1: 네.
0: Here, move it means don't leave it there. It's dangerous. Move to a safer location.
1: 그렇습니다.
0: Yeah.
1: 좀 안전한 곳으로 좀 이렇게 옮겨달라라는 말이 되겠죠.
0: Right.
1: 자, 응용 문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0: Okay.
1: 내가 너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사실 너무 바빴어 라는 말을 한번 영어로 해보려고 해요. 1번입니다.
0: I meant to text you, but I was too busy.
1: 네, I meant to text you, but I was too busy.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뜻으로 말할 때 I meant to 다음에 동사를 이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0: Right.
1: 근데 며칠 전에도 I meant to call you 하면 내가 너한테 전화 안 그래도 하려고 했어. I meant to text you. 문자 하려고 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0: Right.
1: 네.
0: So the word text, 문자를 동사화시켜서
1: 네.
0: text, to text someone, send someone a text message.
1: 그렇죠.
0: 한 단어로
1: 네.
0: text you.
1: So text me, 그러면 나한테 문자하세요.
0: That's right.
1: 네.
0: Yeah.
1: Text me, can I text you? 문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0: Yeah. To text someone, right?
1: 아, 그렇군요.
0: That's right.
1: 네. 자, 이 밖에도 응용 문제들 저희가 두 개씩을 매일 해당하는 그 내용에 붙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간 관계상 한 개씩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Right.
1: 나머지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0: That's right.
1: 네, 자 이제 드디어 금요일 어제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0: Oh, yesterday.
1: 네, yesterday. 이제 그렇죠. 바로 어제 내용을 바로 복습하는 거라서 더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아요.
0: Mm-hmm.
1: 여기서는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옆에 골목길에서 스쿠터가 확 튀어나왔을 때. 네.
0: Whoa, that was close.
1: 아, 스쿠터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선생님?
0: 그렇죠. 난 가만히 있으니까.
1: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골목길은 특히 밤에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자, 어디선가부터 느닷없이 스쿠터가 튀어나왔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였습니다.
0: Mm-hmm.
1: 먼저 들어보세요.
2: That scooter came out of nowhere.
3: I saw that. It passed way too close to you.
2: I barely had time to react.
3: These side streets can be tricky, especially at night.
2: Seriously,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1: 네, that scooter came. 자, 저 스쿠터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out of nowhere. 느닷없이 어디에선가라고 하는군요.
0: So if something comes out of nowhere, it comes unexpectedly.
1: 아,
0: like surprise.
1: 그렇구나.
0: 슝.
1: 그러니까 예상하지
0: right.
1: 않은 상태에서 튀어나왔을 때
0: right.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할 때 쓰는 말이 out of nowhere가 되는데
0: right.
1: 이제 비슷한 말로 in the middle of nowhere라는 표현을 그 열심히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요.
0: 그런 표현 있죠.
1: 네.
0: In the middle of nowhere.
1: In the middle of nowhere. 그러니까 보통 아무것도 없는 한 가운데
0: right.
1: 아주 외딴 곳. 이렇게 말할 때.
0: You are far from everything. Middle of nowhere.
1: 아, 그렇게 말하니까 확 느낌이 사네요.
0: Like nothing nearby.
1: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의 어떤 대학을 말할 때
0: 맞아.
1: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밖에 할 게 없어.
0: Yeah.
1: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0: Right, right.
1: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The college is
0: In the middle of nowhere.
1: Is in the middle of nowhere.
0: 그 Ivy League 대학교 중에 코넬 대학 있잖아요.
1: 네네.
0: 유명한 Cornell University. Beautiful campus.
1: 어.
0: It's in Ithaca, New York. Ithaca is in the middle of nowhere.
1: 어.
0: Outside of Ithaca, there's like nothing. There's trees and forest and miles of nothing.
1: 어.
0: It's in the middle of nowhere.
1: 아주 그냥 공부밖에 못하게끔.
0: Just go and study.
1: 하다 보니. 네.
0: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구나.
1: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in the middle of nowhere.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0: Yes.
1: 정말 연락도 잘 닿지도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소라고 할 때 in the middle of nowhere. 여기서는 out of nowhere라고 해서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그러면서 이제 골목길이란 뜻의 표현으로 side streets가 나왔어요.
0: Oh, yeah. Very common expression. Side street. So there's a big street or main street, and there are many small streets in between, right?
1: 아,
0: so they're called side streets.
1: Side street.
0: Yeah.
1: 그러니까 뭐 작은 길이라기보다 그 the main 길 뒤쪽에 있는 어떤
0: yes.
1: 길이라고 봐서 골목길 정도로 생각할 수
0: yeah.
1: 있겠습니다.
0: Side streets.
1: Side streets can be dangerous라고 해서 can be tricky, 좀 애매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tricky라고 한다고 했죠.
0: Yeah.
1: 네.
0: So something dangerous can be tricky or something difficult can be tricky.
1: 어.
0: Like the exam was very tricky. The final test was very tricky. 일부러 선생님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1: 아.
0: tricky하게.
1: 저는 그걸 트릭을 썼다. 뭔가 속임수를 썼다.
0: 속임수 썼다.
1: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나 싶었는데 뭐 꼭 뭐 연관되는 게 있긴 있겠죠.
0: 틀리지 않습니다.
1: 네, 네. 그렇지만서도 여기서는 약간 애매하고 까다롭다라는 뜻으로
0: right.
1: 쓰는 것이 tricky가 되겠네요.
0: tricky.
1: 네. 자,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겠다.
0: That's right.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1: 네. I need to stay way more alert. 그러니까 be
0: right.
1: alert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있는 이란 말이 되는데 stay alert 하면은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 yeah. 되겠습니다.
0: 긴장해. Stay
1: 네.
0: alert.
1: Stay alert.
0: Be alert.
1: 그렇죠. Be alert.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조금 헤이해지지 말고 계속 그래라. Stay alert. Stay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
0: Yes.
1: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응용 문제 해볼게요.
0: Okay.
1: 아니, 저 아이가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왔지 뭐예요?
0: That kid came out of nowhere.
1: That kid came out of nowhere.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0: That's right.
1: 혹시 관련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런 표현들을 응용하셔서 이용하셔서 영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Perfect.
1: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de.
1: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제임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1: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0: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1: Exactly.
0: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1: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0: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1: Join us every day.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트 57초 교양 정보. 대지진에서도 살아남은 건물이 있다고? 1923년 일본 도쿄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지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호텔만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죠. 이 건축가의 위대한 내진 설계 때문이었는데요. 지진이 많은 환경에 맞추어 이른바 조립식 객실을 만들어 하나로 연결한 겁니다. 그 결과 호텔 건물은 지진의 충격을 나누어 받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죠. 이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특별한 설계, 세상의 많은 건물들을 또 생명들을 구한 셈이네요.

눈 떠보니 번개처럼 여기 광활한 폐허에 이르렀다. 이 시집 속에는 다섯 살 때의 유서, 칼과 환멸, 상처와 헛수고와 에로스가 숨쉬고 있다. 훈내기들이 만지기엔 좀 아까운 것도 있다. 혼돈과 두려움 사이 늑대 울음이 핏방울처럼 싱싱하기 바란다.

문정희 시인의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식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오브 몬스터스 앤드 맨의 더티 포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민음사에서 펴낸 문정희 시인의 시집입니다.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의 자서 전문을 읽어드렸어요. 문정희 시인,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 오실 예정입니다. 북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시 직접 목소리로 낭독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시를 쓰셨는지 들려주실 때마다 몇 차례 그랬던 적이 있죠? 많은 카페인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아마 오늘도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단 57년째 매일 시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시인이시죠? 오늘 아침에 시를 쓴 시인이 진짜 시인이다. 몇년 전에 쓴 걸로 시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에 바로 또 처음처럼 시를 쓴 사람이 진짜 시인이다라고 강조를 하시고 지금 실제로 정말 등단 57년째 계속 현역으로 시 작업을 하고 계신 문정희 시인의 새 시집으로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방향숙님이 문정희 시인님 아우라가 느껴지는 문장.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이렇게 밑줄 긋듯이 다시 제목을 읊어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숨어있는 늑대들을 한번 다 꺼내보는 늑대의 안부를 묻는 시간으로 오늘 2부 초대석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수련님, 반짝 오늘은 쉬어서 여유가 있네요. 라고 하셨어요. 수련님은 또 학교 선생님이시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쉬어가면서 또 북카페에도 이렇게 흔적을 남겨주셨네요. 투표하셨나요? 카페인님들 어떻게 오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연으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듣고 있어요. 북카페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영덕님, 반짝고은님, 주말에 사전투표하고 평일 낮 여유 있게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미리미리 또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시죠. 사전투표는 또 어디서나 할수 있으니까 신분증 갖고 있으면 이게 또참 편리하기도 하고요.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아침 일찍 또 투표장으로 혹은 또 잠시 후에 또 투표장으로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소중한 한표잘 행사하시고 오늘도 북카페에서 2시까지 생방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그리고 모리카와 나츠키의 올 오브 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페인님들 뭘 하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0750 쓰시는 카페인님은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라면 끓여서 점심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라면 그냥 그대로 그 라면 봉지의 그림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거기 뭔가를 이렇게 추가하는 걸 좋아하세요? 카페인님들마다 라면 취향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치즈 들어간 라면을 좋아해서 꼭 치즈 한 장을 올려서 끓이거든요. 끓인 다음에 이제 먹기 직전에 올리는 거죠. 살짝 녹을 수 있도록. 장미희님, 저도 아침 일찍

관리 행사하고 딸이랑 드라이브 나왔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좀 일찌감치 투표하시고 그리고 볼일 보거나 출근하시거나 하신 것 같습니다. 따님과 어디로 드라이브 가시나요? 지금 딱 6월 초 어디로 가면 좋을지 미희님 가시는 곳 좋으면 한번 길 나눠주시죠. 알려주세요. 이인철님, 사전 투표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문정희 시인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직접 시 낭독해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번 시집 좀 두툼합니다. 이 시집 안에서 직접 또 우리 카페인 분들께 오늘 소리내서 읽어주고 싶은 그시두 편을 골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볼륨 높이시고 네, 오늘 2시까지 함께해 주시죠. 그리고 4392 쓰시는 카페이님은 어제 이 동민 작가님 북토크에서 예전에 조우했던 부산 경남 카페인 4명이 모였어요. 이 예고를 보내주셨었죠. 사연으로 제가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소개는 못했지만 사연은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카페인 분들 네 분쯤이 모이신다. 대한민국 남해 어디쯤에서 모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또 사진 포함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멸치 쌈밥도 먹고, 저희 마당에서 고기도 굽굽하고 가셨어요. 이 경남 카페인 네 분이. 와,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이, 지금 수미님이시죠? 이렇게 보내주신 그 사진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와, 이 누구 집 마당에서 이렇게 지금 고기가 익어가고 있네? 라고 할수 있는데 오수미님 마당에서 이렇게 지금 고기도 굽굽하고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 북카페에는 홍길동파와 병약파가 있다고 제가 정리했었어요. 병약파인 저는 무지하게 피곤하네요. 기분 마사지한 좋은 만남이었어요. 기분이 마사지를 받은 것 같다. 서로서로 마사지를 해준 것 같다. 아, 그 정도로 너무 힐링되었던 만남이신 것 같고. 그러나 어쨌거나 체력적으로 나는 홍길동파 아니고 병약파이기 때문에 왜, 한번 이렇게 한 3인 이상 모이고 나면 다음날 좀 쉬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기뻐도 몸이 뭔가 피곤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지금 우리 수미님이 좀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신나게 논 거죠, 마음으로. 유경희님, 굿모닝이요. 저는 동네 설렁탕 맛집에서 딸과 늦은 아침 먹고 투표하고 왔네요. 무더위 징조를 느끼네요. 집에서 살짝 식곤증을 느끼며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와, 이 평온한 일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평온한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무서운 글자, 무더위 징조. 요거 저도 어젯밤에 좀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여름 한복판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희준님, 저는 아침에 퇴근하고 투표한 다음에 비빔국수를 먹으면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설렁탕, 비빔국수, 지금 메뉴가 다 나오네요. 아까 라면도 있었고요. 비빔국수, 딱 여름에 특히 이런 게좀 땡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입맛 이렇게 돌게 만드는 그런 새콤달콤한 그 매콤한 맛. 투표 잘 하셨습니다. 신민호님, 저는 투표 사무원이라 새벽 4시에 나와서 업무 보다가 교대로 점심 먹으러 나와서 잠시 북카페를 듣습니다. 전국의 공무원분들 화이팅 하셨습니다. 와, 민호님은 지금 이렇게 새벽 4시부터 출근하셔서 지금 투표 사무원으로 또 오늘을 보내고 계시네요. 긴장감,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일상이자 역사의 한복판에 계신 거잖아요. 민호님 너무 든든한데요. 멋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공무원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세요.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간 카페인 또 만나볼게요. 이번 주 주제가 나만의 보폭이죠. 오늘은 진짜 느린 속도로, 느린 걸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얘기 들려드릴게요.

여기 세상 가장 느긋하게, 느리게 움직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느리다의 의미가 들어간 생물, 바로 완보동물인데요. 영어 이름도 타디그레이드, 느리게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고 통통한 네 쌍의 다리를 가진 이 동물은 1mm 정도의 크기로 현미경으로 보아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한데요.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곰과 닮아 물곰 또는 곰벌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작고 느리지만 동물계에 독립된 완보 동물 문에 속해 있는 엄연한 동물이고요. 히말라야 고산지대부터 심해까지 전 세계 1,500여 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생김새만 보면 신기한 외계 생명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느린 완보 동물, 알고 보면 극한의 환경 어디서든 살아남는 최강의 생존 능력자들입니다. 극한의 환경이 닥쳤을 때 완보 동물은 머리와 다리를 오므리고 몸을 주름지게 만들어 줄인 후 대사를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이 상태를 툰 혹은 가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툰 상태로 극한 상황을 버티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다시 몸을 펴고 활동을 재개하는 거죠. 한 예로 2007년 유럽 우주국은 우주선에 완보 동물을 싣고 가서는 우주 공간에 열흘간 노출시키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도 산소도 없는 우주의 진공, 극저온,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도 완보 동물은 살아남았고요. 일부는 지구에 돌아와 번식까지 성공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동물의 생태를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자 이원영 박사는 책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다 해서 완보 동물의 생존 전략에 대해 무조건 강함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츠릴 줄 아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느리게 걷지만 조용히 버티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몸을 펴고 빠르게 뛰며 세대를 남기는 존재라는 거죠. 작고 느리고 약한 존재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버티기를 선택했다는 점은 눈물겹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버티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빠르게 치고 달려나가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앞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버티는 것도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음을 완보동물이 알려줍니다.

리스트 6개 위안, 썰번호 172중 2번, 운 포코피 모쏘, 피아니스트 박연민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느리게 걷는다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 완보 동물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어요. 5억 년을 이렇게 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생태계에서는 이끼나 미세조류, 세균 등을 갉아먹는 작은 포식자로 부지런히 제 몫을 하고 있고요. 너무 작아서 1mm라고 하잖아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존재다 보니까 이 대중의 관심에서는 오랫동안 비껴나 있었던 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보 동물. 나 진짜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완보동물 생각하시면서 버티자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까 그 딸과 함께 드라이브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장미희님이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든 딸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이 바깥 활동, 그할수 있는 바깥 활동이 드라이브라서 이렇게라도 힘을 주고 싶어서 웃는 모습 보고 싶어 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힘들고 할 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아, 차를 타고 이렇게 그 좋은 속도로 흘러갈 때, 그때 이 딸의 마음도 또 부모님 마음도, 미희님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덩달아 안심이 됩니다. 힘들 때이 완보동물 이야기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574 쓰시는 카페이님, 치고 나가는 것만큼이나 버티기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순간순간을 열심히 버티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하루하루 우리가 그냥 일상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긴 하지만 그 일상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뭔가 거창한 거 시도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면서 여기 내 자리에 잘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두 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808 쓰시는 카페이님, 지금껏 삶을 뒤돌아보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완보 동물처럼 느리게 사는 삶도 건강과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그 악보에 보면 그 속도 빠르기 지침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작곡가가 적어둔. 그런데 그냥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그래도 쓰고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가끔 어떤 연주자들이 악보 밖으로 일부러 이탈하기도 한다는 거죠. 일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만의 해석으로 작곡가가 지시했지만 그대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가끔은 악보 밖으로 이탈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거장들도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사실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게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펼쳐진 악보 그대로 완벽하게 연주하는 거. 그것도 물론 너무나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지만 밖으로 일탈하는 거, 이탈하는 거, 그것도 내 자유다, 권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빠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는 동역해서 펴낸 김은주 작가의 책 경성 백경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풍경들 알고 보면 이 도시 곳곳에 100년 전 일제강점기 경성의 흔적들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20년대 경성 전차 노선을 따라서 당시 세워졌던 100개 건축물들을 하나씩 되짚어갑니다. 아, 단지 옛날 건물을 구경하는 책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식민 지배의 폭력, 또 근대화를 향한 욕망,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뒤엉킨 그 아픈 역사를 직시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도록 만들죠. 오늘부터 이틀간 이렇게 100년 전 경성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성역,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역 서울 284 건물 이야기부터 만나볼게요.

9월 18일이다.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제물포항과 노량진 사이를 운행하다가 1900년 한강 철교가 놓이면서 마침내 한강을 건너 서대문역까지 이어졌다. 이때 염천교 인근에 목조 남대문 정거장이 설치되었고 1923년 경성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목조 경성역은 몰려드는 사람과 물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현대적인 대규모 역이 필요했다. 새로운 경성역은 1922년 6월 착공이 시작되어 이듬해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여파로 공사가 지연되어 1925년 9월에 비로소 준공되었다. 낙성식은 다음 달 10월에 열렸다.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일명 만철이 주축이 되어 일본과 조선을 거쳐 만주까지 연결되는 국제 철도를 계획하면서 경성역은 대륙 진출의 중심역으로 자리 잡았다. 경성역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붉은 벽돌로 마감된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다. 설계는 츠카모토 야스시가 맡았고 남만주 철도회사가 시공했다. 경성역의 외관은 유럽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스위스 루체른역을 본떠 지었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의 돔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지어진 건물 전면에는 시계가 설치되어 근대적 시간 개념이 경성 부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층 중앙홀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1, 2등석 남성 대합실과 부인 대합실, 귀빈실, 역장실이 있었고 동쪽에는 넓은 3등 대합실이 마련되었다. 돔 아래 중앙홀 천장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었으며 12개의 거대한 기둥은 근대 건축물의 위엄과 규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2층에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구식 레스토랑이 자리했다. 개업 초기 공식 명칭은 2층 식당이었으며 경성역 식당으로도 불렸다. 지하 조리실에서 음식용 덤웨이터로 요리를 올릴 만큼 설비가 현대적이었고 한 번에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었다. 1960년대에 리모델링을 거치며 서울역 그릴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 경성역은 해방 이후에도 경성역으로 불리다가 1947년이 되어서야 서울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4년 KTX 고속철도 역사가 신축되기 전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왔으며 새로운 철도 역사가 완공된 후 서울역은 폐쇄되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역 서울 284로 거듭났다. 284는 옛 서울역의 사적 번호다. 경성역은 독립운동가와 매국노, 자본가와 노동자, 상경하는 사람과 귀향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이들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었다. 문화역 서울 284로 이름이 바뀐 지금도 외벽 한편에는 제3대, 제5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1923년 5월 20일에 새긴 정초석이 남아있고 역 앞 광장에는 그를 향해 폭탄을 던진 강우규의 동상이 서있다. 근대화를 향한 열망과 제국주의의 그림자, 시민의 일상과 투쟁이 교차한 경성역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이 도시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장유정의 세기말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김은주 작가의 경성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서울역 건물,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명동과 남대문 사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쓰이는 곳인데 구조선은행 건물이죠. 이 건물 역시 우리 일제의 뼈아픈 역사를 담고 있어서 지우고 싶은 흔적이기도 하나 또 보존해야 할 역사일 수도 있을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을지 낭독 통해서 짐작해 보시죠.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선은전 광장 사진들에는 우마차, 전차, 자동차, 자전거가 조선은행 앞을 오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양복과 양장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들, 한복에 갓을 쓴 사람들, 기모노 차림의 일본인까지 다양한 복장이 한 시대, 한 공간에서 교차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조선은행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은행의 역사는 대한제국 말기와 일제강점기의 격동 속에서 시작된다. 1907년 11월 이 건물은 일본 제1은행의 조선지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9년 통감부 주도로 중앙은행 성격의 한국은행으로 전환되면서 건물의 용도와 위상이 다시 바뀌었다.

이어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자 한국은행은 1911년 조선은행으로 개편되었다.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름과 성격이 세 차례나 달라진 셈이다. 1912년 1월 조선은행 본점으로 준공되어 사용되기 시작했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은행 본점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당시 건물의 지붕과 내부 일부가 파괴되었으나 1956년 미국의 원조로 임시복구가 이루어졌다. 1987년 복원계획 수립과 함께 확인된 조선은행 설계도를 토대로 1989년까지 복원공사가 진행되었다. 현재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개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조선은행 건물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화강암으로 마감되었다. 화강석 장식은 견고하면서도 유려한 미감을 보여준다. 입면은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건물 양 끝에는 박공지붕 형태의 날개동과 동지붕을 얹은 원통형 계단실이 배치되어 있다. 중앙 현관 포치는 배흘림 기둥 두 개와 벽 기둥 두 개로 구성되어 자동차가 현관 바로 앞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경사로의 화강석 장식과 도로 경계석은 20세기 초 관공서 건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건물은 정자형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대형 금고를 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졌다. 조선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기도 하다. 중앙의 영업홀에 들어서면 1층과 2층이 트여 있으며 2층 복도는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다. 화폐 박물관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내부 일부가 개조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건물 정문 오른쪽 외벽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쓴 정초석이 남아있다. 원래는 정초일과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으나 해방 이후 누군가에 의해 그 부분이 훼손되고 융희 3년 7월 11일이라는 문구가 새로 새겨졌다. 융희는 대한제국 순종의 연호로 융희 3년은 1909년에 해당한다. 정초석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이유로 철거를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초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상처와 기억을 증언하는 물적 증거다. 지운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남겨두는 일은 그 시대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오늘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파레의 살롱드 경성 발췌로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한 책 동역해서 펴낸 김은주 작가의 경성 백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 서울역 역사 그리고 구 조선은행 건물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내일 또 다른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박선영님, 뇌출혈로 수술을 하고 그 와중에 갑작스레 남편까지 하늘로 떠나보낸 친구와 오후에 약속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그렇게 좋아하던 독서도 영화 보기도 힘들다더니 며칠 전부터 아침시 필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를 사랑하는 친구가 문정희 시인의 식구처럼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처럼 울고 싶을 때울수 있기를 다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 이 시집을 선물해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이 아침마다 다시 시 필사를 시작했다고 영화 보기도 힘들고 독서도 마음이 너무 힘들 땐 독서도 힘들거든요. 아, 그런데 아침마다 이제 시 필사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 친구의 사연을 이렇게 선영님이 주셨는데, 네, 이 문정희 시인 잠시 후 2부에서 예고 드린 것처럼 뵐 수가 있는데, 문정희 시인의 이번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읽으면 아마 그 친구분도 그리고 이렇게 사연 전해주신 선영님도 너무나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에게 시집을 선물해야겠어요 하는 마음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늘 2부에서도 북카페 초대석 전통이죠. 북카페 에디션 만들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 이걸 그려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7일 3일 쓰시는 카페인님도 평소에 낮방은 거의 조용히 듣다가 집에 가서 밤빵 듣는 카페인인데 오늘은 새벽에 투표하고 필라테스 갔다가 지금 시아버지 납골당 가는 길에 북카페 듣고 계시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오늘 좀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아영님도 지금 이른 아침에 투표장 다녀와서 조조영화 보고서 B급 감성과 A급 재미로 들뜬 상태였는데 북카페 이야기 들으면서 차분하게 내려왔어요. 요즘 스트레스 너무 심했는데 이 또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풀어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2부 초대석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1부 끝곡 존 레논의 러브로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눈 떠보니 번개처럼 여기 광활한 폐허에 이르렀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폐허에서 길어올린 싱싱한 생의 감각, 칼과 환멸, 상처와 헛수고와 에로스가 숨쉬고 있는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품고 오신 문정희 시인과 함께합니다.

0: 싱싱한 계절에 싱싱한 새 시집과 함께 문정희 선생님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얼마 만인가요 또?
1: 그렇죠.
0: 네.
1: 1년은 분명히 넘었고요.
0: 맞아요. 네. 지금 또 이 싱싱한 계절에 너무나 매력적인 그 시집을 들고 제목의 시집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 이 패션도 이번 시에 패셔니스타라는 시도 있던데요. 패션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오셨어요. 워낙 멋쟁이시긴 하지만 오늘 또 이건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 두르신 것도 너무 예뻐서요.
1: 네. 내가 너무나 그 패션을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젊은 날에는 나 이런 젊은 날에는 지금은 이런 말이 너무 싫은데 할 수 없이
0: 네.
1: 옛날에 좀 더 펄펄거릴 때는 뭐 많은 머플러도 하고 옷도 이렇게 반듯한 것보다 비틀어진 걸 입고 뭐 등등 네. 그런 시절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도 그래요. 여전히 사실은 근데 좀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0: 그 마음을 귀찮음이 또 네. 들 수도 있으나
1: 귀찮음이라는 이 것이 굉장히 인생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0: 귀찮음 우리 되게 무시하는데 네. 귀찮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1: 인생을
0: 거죠.
1: 인생을 엄청나게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귀찮음 같은데 네. 너무 또 많아지니까 약간 귀찮아졌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0: 네.
1: 제가 머플러로 산 거예요. 새벽 시장에
0: 네.
1: 밀라노에 갔는데 옛날 한 3, 4년 전
0: 네.
1: 제가 워낙 그 저 옷도 좋아하고 뭐 장신구 좋아했는데 밀라노에다 갖다 앉혀놓으니까 이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명품의 화상
0: 네.
1: 이런 겉껍질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덧없어지고 그래서 안 했는데 새벽 시장에 갔더니 너무나 우선 가격이 가장 편한 가격.
0: 네.
1: 그런 걸로.
0: 부담 없는 가격인데 예. 너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1: 매력 꽃, 있죠?
0: 꽃이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꽃이에요.
0: 꽃이 주성이가 이렇게 네. 피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들을 통해서도 또 짐작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에도 보면 뭐 그 멕시코 시티 전당포에서 사셨던 초록소,
1: 네.
0: 카리브해 아래에 있었던
1: 네.
0: 그 태양 아래에 있었던 초록소도 내 책상 위에 있고 그리고 칠레에서 샀던 그 세이크남 원주민 인형,
1: 네, 네.
0: 그 인형도 내 책상 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선생님 시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책상의 풍경이 어떨까 이번 시집 보면서 더 상상하게 됐다니까요.
1: 세계의 모든 무당들이 다 와 있는 거죠.
0: 아, 그 책상 위에.
1: 제가 무슨 장신구를 좋아해서 하는 게 네. 아니라 만났을 때 이거는 시가 되겠다. 이거는 스토리를 가져오겠구나 하는 걸 사거든요.
0: 스토리를 가져온다.
1: 네.
0: 시가 되겠다 싶은 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1: 네. 그 초록소는 그 잉카나 마야의 그 골동품을 그 정복자 스페인이 싼값에 네. 헐값에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전당포. 그 전당포의 이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비의 산이에요.
0: 아, 네.
1: 거기다 갖다 그 조상의 보물을 갖다 맡기면 나중에 못 찾아가잖아요. 돈이 없어서.
0: 그렇죠.
1: 그럼 그대로 그냥 많이 착취한 그런 물건을 파는 그 자비의 산의
0: 네.
1: 현재 그 모습. 거기 가서 초록소 한 마리를 샀는데 그 입을 벌리고 있어요.
0: 네.
1: 그게 재털이라서 그래요.
0: 재털이 용도로 원래 만들어진.
1: 예. 예. 그래서 그 주인이 여기다 재를 터세요 하는데 순간
0: 네.
1: 그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농가에서 올라왔던 수많은 배가 고픈 어떤 잎들, 농민의 잎들 막 이런 네. 게 떠올라서 이건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이런 내용들이 다 시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이번 시집 제목부터 제목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죠?
1: 네.
0: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1: 해필 또 늑부가 나타나가지고
0: 그러네요.
1: 반 시집을 선전하고 댕기는 바람에
0: 네.
1: 뭐 저 아주 반응이 좀 요즘 뭐 책도 잘 안 된다는데도
0: 네.
1: 좀 좋았어요.
0: 그래서 많이 기다렸죠. 독자들이 또 샘시를. 네.
1: 좋았는데 지금 싶었다지 않습니까 이게?
0: 네.
1: 싶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더 절절해지는 나이예요 이게.
0: 네.
1: 나이 든 사람이라는 것이 생에 대해서 좀

0: 뭘 비우고 주머니는 비우고 입도 다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긴커녕 입은 더 열고 싶고 주머니는 열때 열고 싶은 거지 뭐 아무 때나 열고 싶지 않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리고 더 싱싱해지고 싶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렬한 생에 대한 의욕과
1: 네.
0: 열망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 태양 아래 더덥다는 것
1: 네.
0: 이런 걸좀 많이 표현했어요.
1: 그래서 이번 시집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카페인님들 함께 하시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이 시집 북카페 에디션도 선물로 드립니다. 류수련님, 멋쟁이 문정희씨님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0: 멋쟁이, 네, 좋습니다. 저는
1: 안정숙님,
0: 너무
1: 네.
0: 겸손하지 못하거든요.
1: 아우. 멋집니다. 우리 왜 멋쟁이 하면 멋쟁이면 멋쟁인 걸 인정해야죠. 네. 안정숙님, 어여쁜 문정희 시인님 보려고 보라를 틀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인철님도 문정희 시인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직접 신앙송 해주신 거 너무 인상적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으로 오늘도 시 읽어주시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부에서부터
0: 네.
1: 사연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 0808 쓰시는 카페이님. 와, 소품들도 시로 연결하시는 문정희 시인님, 멋지고 아름다워요 하셨습니다. 그쵸? 그냥 물건이 사물이 아닌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0: 그래서 버리질 못해요. 하나하나가
1: 아,
0: 너무나 이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못 버리는 게 조금 험이죠.
1: 미니멀리즘이 뭔 말인가?
0: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이번 시집 보면서 지난번 시집에 비해서 확실히 더 야생, 야성, 야성미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더 그러니까 뭐랄까 문명으로 한 커플 덮어둔 듯한 그 야만적인 세계에 그한 커플 덮인 것도 그냥 휙 치워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떤 에너지를 좀 느꼈어요.
0: 언어를 그 조금 장치나 수식어 부사 이런 걸 통해서 언어를 좀 많이 수식하지 않고 지금 거짓말할 시간이 없거든요.
1: 네.
0: 응석 떨 시간도
1: 네.
0: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몇 권이나 혹은 몇 편이나 내가 조금 좋아하는 시를 쓰다가 또못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좀더 절박하고 절절한 그런 걸
1: 네.
0: 쓰다 보니까 좀 벗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야성의 소리다.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그게
0: 네.
1: 느껴지는
0: 그런 것
1: 거죠. 시인의
0: 같습니다.
1: 마음과 함께 이어져서. 그리고 이런 언어에 대한 고민도 좀, 이 시집을 읽고 나니까 많이 하게
0: 저
1: 됐어요.
0: 이번에 언어에 대한 고민은 옛날부터 너무 많이 했는데
1: 네.
0: 최근에 더욱 절절해지는 것이 우리가 왜 생수 한 잔을 마실 때도
1: 네.
0: 여기에는 뭐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있다던가 오염이 됐다던가 하고 굉장히 물한 잔도 애를 써서 골라
1: 그쵸?
0: 마시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너무 많이 오염돼 있고 우리가 지금 너무 사는 게 두렵고 희망도 많이 작아지고
1: 네.
0: 괴롭고 남이 좀 미워지고 이런 이유는 언어의 혼탁과 언어의 타락 때문이 아닌가.
1: 네.
0: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그 생애를 살았다고 할수 있죠. 뭐 작가였으니까.
1: 그쵸?
0: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언어가 무엇인가. 이 언어를 씻어서
1: 네.
0: 좀 제자리에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 그게 느껴졌습니다.
0: 네, 그래서.
1: 그리고 네.
0: 네네. 특히 이제 뭐, 문학의 언어도 그러다 보니까 뭐 안개 속에 휩싸여 있지만은 정치, 경제, 뭐, 이렇게 다 보면
1: 네.
0: 오염된 언어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 얘기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1: 이 당신의 허공이라는 시에는 요런 구절이 있어서 밑줄을 그어뒀습니다. 시는 정확한 표현을 향한 욕구. 시라는 이름으로 비틀고 위장한 말을 써야 하나요? 그렇다면 시도 싫어요. 요런 표현.
0: 네, 당연합니다.
1: 네.
0: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적확한 것.
1: 네.
0: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갈증하고 너무 애쓰고 하는 것들이 작가의 고통이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언어라는 것을 하나의 내 존재의 중심에 두고 살았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매우 축복이었어요, 제 삶은.
1: 네.
0: 에도 불구하고 언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미흡함, 언어가 입 안에서 내 뱉어질 때 언어가

0: 그 사유나 의미를 차단해버리는 언어의 절망. 그래서 언어가 그래도 존재를 밝혀주는 가장 최선의 도구이면서도
1: 네.
0: 언어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고 그 언어 때문에 사람 사이에 불신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1: 그쵸.
0: 세상의 모든 비극도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 뭐 성경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 해서
1: 네.
0: 언어의 체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불경도 언어 도단에서 언어가 미치지 못하는 그 무한량의
1: 네.
0: 세계라든가, 그다음에 그래도 뭐 언어의 미흡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뭐 염화 시중의 미소니 이런 거 하지만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또 설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절망을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언어가 갖고 있는 아마 본질적인 고민이지요. 그래서 한 시대, 한내 생애를 언어에 의존해서 살면서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건 언어의 절망이었고 언어의 미흡이었는데 내
1: 네.
0: 스스로 이번엔 언어를 막 가지고 있는 언어도 씻고 씻고 또 씻어서 옷이라면 옷을 또 벗고 벗고 벗어서
1: 네.
0: 그런 쓰는 기분? 절벽에서 보는 어떤 마지막 노을 같은 그런 기분으로 언어 얘기 많이 했어요.
1: 자, 오늘 카페인님들 이 시집 너무 궁금하시죠? 사연으로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음악도 골라오셨죠?
0: 네.
1: 네, 첫 곡은 어떤 거 들어볼까요?
0: 메르세데스 소사의 그라시아스 알라비다는 생애 감사해 이런 건데
1: 네.
0: 이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이 가수 물론 돌아가셨지만
1: 네.
0: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한국어로 저런 시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1: 메르세데스 소사의 음악 같은 그런 시를 쓰고 싶다.
0: 예.
1: 네. 그래서.
0: 그래서 그 뚱뚱한 여인의 그 아름다움, 풍요함,
1: 네.
0: 그 육성에서 튀어나오는 인생, 비애, 슬픔,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죠. 그래서, 그라시아스, 이런 거뭐 우리가 많이 스페인어 꺼내가면 늘 하잖아. 고맙습니다.
1: 네.
0: 알라비다. 생애 감사해. 이런 겁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시집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가지고 문정희 시인 나오셨습니다. 아, 이번 그 시집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 사연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향숙님이 메르세데스 소사 가수의 아우라가 바로 문정희 시인님 같아요. 시인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소사인데 예, 문정희
1: 너무
0: 시인님.
1: 감사하죠. 나는 메르세데스 소사를 보면은
0: 네.
1: 뚱뚱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0: 아,
1: 그 뚱뚱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0: 그 안을
1: 없고,
0: 가득 채운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1: 대지모
0: 그쵸?
1: 같은,
0: 대지모.
1: 네, 뭐 여성이고 남성을 넘어선
0: 네.
1: 어떤 생명의 신 같은, 그런 원형
0: 아,
1: 같은,
0: 와.
1: 그런 것을 느끼죠.
0: 네, 진짜. 이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북카페 에디션은 늑대를 그려주시려나 싶었는데 이걸로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1: 안경을 그릴까 생각했어요.
0: 안경.
1: 네, 왜냐하면 자꾸 눈이 새로워지고 밝아진다는 건 살면서 중요하더라고요.
0: 네.
1: 저는 이제 되게 뭐한 40살이 되면 무슨 재미로 살지? 50이 되면 이거 조금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여성 뭐 60이 될
0: 네.
1: 때는 아니 뻔뻔하게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마다 너무나 다른 세계가 보이고 아름답고
0: 네.
1: 또 뭔가 하나는 좀 잃어버렸는데 그 대신 반드시 좋은 것이 또 오고 그래서 방금 그 메르세데스 소사 같은 나이든 여인의 어떤 그런 그 절절한 육성에서
0: 네.
1: 느껴지는 것 같은 거는 생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비애부터 슬픔, 기쁨, 감사함 이런 게
0: 그렇죠.
1: 들어있는데 그것이 또한 단계 더 가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그 눈가의 주름과 외모의 약간의 그 저는 이것이 이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0: 네.
1: 우리들이 젊은 날 생각했던 그 외모가 아닌 다른 외모로 바뀌었을 때 바뀐 건제 손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0: 네.
1: 자유로움이 있어요.
0: 자유로움.
1: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그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0: 네.
1: 자꾸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눈을 뜨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권리다. 네. 오늘은 그래서 안경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드릴게요. 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선생님의 시 낭독을 직접 목소리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고르셨나요?
1: 눈물은 어디에 두나?
0: 눈물은 어디에 두나?
1: 네.
0: 네. 눈물은 어디에 두나? 이 시를 고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 그 어느 날 내가 문득 거리를 걷다가 보니까 또 아침에 신문을 보거나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눈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하나의 눈을 갖고 저쪽 상대를 보고 당신 눈 하나다. 당신은 뭐 장애야.
0: 네.
1: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좋아요. 눈
0: 네.
1: 하나 좋은데 그렇다면 눈물은 어디에 두나?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가장 정성을 들였을 것 같은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 오션 부엉이라는
0: 네.
1: 사람이 쓴 건데 이 오션 부엉이라는 정말 미국의 가장 주목받는 작가 중에 한 분이 눈물 얘기 잠깐 썼더라고요. 저그
0: 네.
1: 소설 읽으면서 아,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같나 해서 눈물은 어디에 두나 이런 시를 썼는데 우리 현실과 조금 상징적으로 보셔도 좋고 자기 눈도 한번 만져보시고 오늘
0: 네.
1: 그래서 제가 안경도 그린다고 그랬는데
0: 아.
1: 그런 점에서 그러나 시는 가라앉은 언어로 제 딴에는
0: 네.
1: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썼습니다.
0: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눈물은 어디에 두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얼굴에 눈이 한 개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캄캄한 절벽이다. 어디로 갔을까 내 한쪽 눈. 신이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정성을 들였을 것 같다는 눈. 나 역시 눈과 눈물을 유난히 사랑했었다. 슬플 때, 슬퍼서 아름다울 때, 오른쪽 눈이 눈물을 흘리면 왼쪽 눈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제 희망을 허망이라 읽으면 어떻게 하나? 한쪽에만 눈이 달린 내가 두 눈 가진 너를 보고 장애자라 할 것 같다. 부패한 수족관 같은 TV 화면에서 한 눈 가진 사람과 두 눈 가진 사람이 서로를 병신이라 우기고 있다. 나는 울었다. 그런데 눈물은 어디에 두나? 좌파도 우파도 아닌 내 한쪽 눈 어디로 갔을까? 내 눈물은 어디에 두나?

0: 네, 문정희 시인 낭독으로 눈물은 어디에 두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최유하님이 문정희 시인님 분명 사람이신데 태산을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
1: 자꾸 저를 울게 만드실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좀 애절하게 읽은 이유가 실은 이런 거야말로 슬픈 시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와 이별을 했을 때
0: 네.
1: 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상실을 노래하는 시 그런 것들이 슬프고 그런 것 같지만 진실로 슬픈 건 이런 것들이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 눈이 한 개뿐인 눈으로 갖고 살고 있다는 내 모습과 또네 모습,
0: 네.
1: 틈과 틈에서 오는 어떤 슬픔과 분노와 미흡성,
0: 네.
1: 네, 이런 것들, 미완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나약하지 않습니까?
0: 네.
1: 고통을 견뎌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한 50년 이상 시를 썼지 않습니까?

0: 57년째, 예,
1: 그렇습니다.
0: 이번이.
1: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도 한국어로, 우리 모국어로 이렇게 시를 쓴 작가라면, 어떤 꽃과 바람, 또 인간 사이의 이쁜 어떤 연애 감정의 사랑도
0: 네.
1: 좋지만, 눈이나 눈물에 대한 얘기, 진정한 어떤 본질적 슬픔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0: 이것도 어떻게 보면 57년 전에, 그러니까 딱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던 젊은 그 시인 문정희라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오다가 지금 이 시점이 됐기 때문에 쓸수 있었던 시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뭐 연륜이 쌓여서 시를 잘 쓴다.
0: 네.
1: 또 신인이기 때문에 신선하다.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막 등장한 젊은 시인인데 애늙은이들도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1: 아주 능청스럽고 또그 나름으로 저 공감이
0: 네.
1: 있죠. 근데 이렇게 나이도 많고 오랜 세월 시를 썼는데도 참으로 가뿐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파릇파릇한 그 소녀가 다시 기어나올 수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물 얘기할 때 젊은 시절의 눈물과 지금 내가 겪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물이 다르듯이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좀 다르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0: 박선영님, 문정희 시인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요즘 눈물이 또 나이듦이 상실의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드는 날들인데 제 눈물은 어디에 둘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네요. 고맙습니다. 위로받고
1: 너무
0: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0: 네.
1: 자꾸 위로를, 시에서의 위로를, 너 괜찮아. 너 이뻐. 인생은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위로의 방식을 전 좋아하지 않아요.
0: 네.
1: 이건 진정한 위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내면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일 반창고 같은 걸 붙여주는 그런 위로라고 생각하기
0: 너무
1: 때문에,
0: 작은 몸짓인 거군요.
1: 예. 그래서 그 위로도 너뭐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런 위로보다는
0: 네.
1: 좀더 다른 위로, 특히 또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문정희 시인의 위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음악도 듣고 갈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존 바이즈의 도나 도나 이렇게.
1: 네, 이존 바에즈는 제가 80년대 중반에 뉴욕에 살고 있을 때그존 바에즈가 그 노벨상 탄 시인이며 작사가 유명한
0: 네, 밥 딜런.
1: 밥 딜런 연인이었을 때죠. 그
0: 아.
1: 미네소타의 시골에서 온촌밥 딜런을
0: 네,
1: 촌
0: 총
1: 바,
0: 받들.
1: 네,
0: 네. 아,
1: 촌뜨기였어요. 그것을 존 바에즈는 워낙 유명했으니까
0: 네, 알겠습니다. 네.
1: 그렇게 이제 끌고 댕기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 뭐 서로 뭐 노벨상 하나 받았다 해서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극단이지만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존 바에즈를 보면서 나보다 조금 위시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를 좀 느끼는 것도 있고 이 도나도나라는 그 내용은 뭐다잘 아실 테니까요. 끌려가는 소
0: 네.
1: 소울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0: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쓰신 문정희 시인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카페인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안경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아, 시 낭독 해주신 것 때문에 지금 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곳곳에서. 기운덕님은 지금 운전 중에 시 낭독 들으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하셨어요. 뭔가를 딱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눈물 막 울어야죠. 너무 뭐 사내가 울면 안 되라든가 어릴 때도. 어머니 우리 엄마 나만 너무 많이 울보거든요.
0: 네.
1: 근데 엄마가 그 좋은 눈에다 왜 눈물을 집어넣느냐 이러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좀 넣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0: 아, 어머님의 그 표현 그것도 시 같은데요. 그 좋은 눈에 눈물을 집어넣는다.
1: 네. 네. 네. 눈물이 있어야 눈이 좋죠. 네.
0: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또 흐를 때는 흐르게
1: 네.
0: 두라. 908이 쓰시는 카페인님. 다시 웃음도 눈물도 참지 못하는 나이에 이른 것은 불행 중 다행일까요?
1: 불행도 아니고 다행도 아닙니다.
0: 불행도 다행도 아니다.
1: 웃음도 눈물도 참지 못하는 나이에 이른 것은 자유입니다.
0: 자유입니다.
1: 자유에 이르신 네. 거죠. 네.
0: 아, 3393 쓰시는 카페인님은 오늘부터 문정희 시인님 팬 1일 차입니다. 매력 덩어리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1: 와우.
0: 네. 네, 이렇게 저는 그 문정희 시인 문정희 선생님의 이 그 시를 좋아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진부한 거에 대한 냉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틀기의 위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뻔하고 진부한 것을 계속 이렇게 더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냉소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딱 제안을 하는데 느낌이 예측 불가한 시가 너무 많아서요. 이번 시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얘기를 드리자면 그 틈이라는 시에서는 결혼 얘기를 하시면서 결혼에도 틈이 있어야 해라고 하시면서 그다음 최근에는 플라스틱 같은 것에 밀려나서 하면서 이제 결혼을 얘기하는데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진부한 연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가을 사람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가 말했다. 당신 눈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 연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녀가 웃었다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 쓰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1: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않아요?
1: 네. 굉장히 고생해서 찾아요.
0: 고생해서?
1: 네.
0: 네.
1: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네. 오는데 그 언어화 할 때
0: 아,
1: 그 언어화 과정에서 많이 애쓰죠.
0: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루룩 이게 나에게 스며들듯이 느껴지는데
1: 그렇게 느껴지도록
0: 하기 위해서
1: 천혜무봉이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0: 이제 네.
1: 하늘에 있는 것들이 꿰맨 그쵸. 자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어떻게 이렇게 시를 후루룩 쓰세요? 그러면서
0: 네.
1: 단숨에 휘갈기셨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수십 진짜? 번 곧 이 시집 중에 알몸시라는 게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알몸시 이렇게. 근데 본문에는 알몸이 붙어 있거든요.
0: 네.
1: 그거 띄는 거 하나도 그 틈 사이를 본문에는 붙이고 제목은 알몸시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붙였다. 그래서 편집자가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넘깁니다 그러는데 새벽에 벌떡 네. 일어나갖고 잠깐 비상 뭐 긴급 그래가지고 그 두 줄 중에 하나 빼 막 이러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0: 이제 출판이 되기 위해서 넘기는 네. 그 과정에서도 갑자기 이제 새벽에
1: 그럼요
0: 거기를 떼어야 된다.
1: 그럼요.
0: 아 끝까지요. 네. 이렇게
1: 그 11월에 잔설이 녹은가. 그 아티스틱 라이선스라는 시에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예요.
1: 네, 11월에 잔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11월에 과연 잔설이 있을 수 있나? 이 풍경은 아이오와 대학 풍경이거든요. 근데 잔설이에요. 거기는 뭐 10월부터 그냥 의무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0: 네.
1: 11월에 이건 말하자면 어떤 과학적 현실에 맞지 않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막 몇 번 생각하다가 시적 현실이니까 가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그 아티스틱 라이선스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아, 쉼표.
1: 네.
0: 모르겠다 느낌표. 인생 느낌표.
1: 네.
0: 이게 한 줄 한 줄 한 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1: 그럼요.
0: 진짜 딱 볼 때는 진짜 튀어나온 말 같은데 튀어나온 느낌을 주기 위해서
1: 그럼요.
0: 그렇게 재단을 하시고.
1: 네, 뭐 올렸다 내렸다.
0: 아, 네.
1: 뒤로 넘어졌다 뭐 난리를 치는 거지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최근에 그 1년에 그 다양한 그 젊은 시인들의 현상 중에 이렇게
0: 네.
1: 언어의 전략인가 아낌이 언어를 아껴서 쓰고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그러지 않고 소모하고
0: 네.
1: 과다하게 퍼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여백이라든가
0: 네.
1: 가락이 다 죽어버리고 산문인지 시인지 모르는 물론 시작법이 따로 있다고 우기진 않겠습니다만은
0: 네.
1: 시라는 것의 그 본질적 원래의 향기 같은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불만이죠. 그래서 이번 시집이 뭐 사람들이 아주 잘 읽었다
0: 네.
1: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쓰고 왜 이 시를 썼어? 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썼을 거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럼 어느 언어를 동원해서 그런 것에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0: 진짜 전력을 다해서 네. 쓰신 그 결과물.
1: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뭐 아, 미흡해요. 늘 부족하죠. 나는 시가 뭔지 이래야 되는데 난 그런 말 하기
0: 때문에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낭독을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루 세탁소라는 시를 읽어주실 거죠?
1: 네. 네. 왜 페루? 저는 페루에를 안 가봤거든요.
0: 네.
1: 근데 한계령도 물론 안 가보고 한계령을 위한 연가를 썼지만은
0: 네.
1: 이제 뭔가 어떨 때 왜 다 그만두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어느 고원에 가서 혼자 살고 싶고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저는 페루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0: 네.
1: 어느 그 수만 년이 엉켜있는 잉카 문명의 한가운데 가서 혼자 세탁소나 경영하고 살았습니다.
0: 아,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페루 세탁소도.
1: 우선 네. 물건이 없을 것 같아 아무도.
0: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느낌 우리 네. 낭독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페루 세탁소. 물풀의 나무 바람 앞에 흔들리다 뼈만 앙상해질 때 어떻게 하지? 그때도 미운 놈 있으면, 미운 놈이란 좀 낭만적인 표현, 시시한 날벌레들 잉잉거리며

아래 작은 돌집 간판 하나 있어도 없어도 좋아. 진종일 빈둥거리면 그만이니까. 배루 세탁소에 누가 옷을 맡길까? 짐승 털옷 아무 옷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좋아 배루 세탁소. 바람 부는 날엔 마추픽추 올려다보고 바람 없는 날엔 엘콘도르 파사 듣거나 보거나 불과사이 묘지들 사가가는 고대로 향하는 가파른 산길. 내 사랑하는 게으름 하나만 데리고 페루 세탁소. 자유로이 천년 말년 얼룩이나 지울까. 고독에 바스라져 광대 무변이 될까.

0: 문정희 시인 목소리로 이렇게 페루 세탁소 만나봤습니다. 와, 이 음악까지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저는 앞에 페루 세탁소 장사가 될까요? 이런 얘기 지금 했었는데, 고원의 그 돌집에.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천년 맞는 얼룩이나 지울까? 이 정도의 배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0: 네.
1: 너무나 그 한국적인 자존감을 많이 갖기 위해서 반만 년 유구한 역사, 5천 년의 역사 막 이랬잖아요.
0: 네.
1: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어떤 정말 오래된 고원이나 또 오래된 어떤 호수들 이런 거 가보면 천 년, 만 년이 막 굴러댕기잖아요.
0: 아, 막
1: 네,
0: 굴러다닌다고요?
1: 그리고
0: 네.
1: 나는 여기 서 있고 그랬을 때 속으로 시간의식을 다시 가져야 되겠구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5천 년도 물론 대단한 역사지요. 특히
0: 네.
1: 우리 민족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는 뭐 위대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수만 년, 수억 년,
0: 네.
1: 네,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이한 번밖에 없는 생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0: 그런 마음으로 쓰신 것이 지금 페루 세탁소.
1: 그럼 시간의식에다가 지금 우리 곁에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받게 하고
0: 네.
1: 작은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은 그 잉카의 그 고원에 가서 보면 그 부는 바람 한 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0: 정말 작은
1: 네,
0: 것들이다라고
1: 그래서
0: 생각을 할수 있도록.
1: 어디 고립된 장소로 도망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0: 네.
1: 좀더 광대무변한 데 가서 만 년이, 천 년이, 수억 년이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본 겁니다.
0: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미운 놈이란 좀 낭만적인 표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웃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위트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해두셨어요. 내 사랑하는 게으름
1: 네.
0: 하나만 데리고 선택하신 것이 게으름이에요.
1: 게으름이 아까 귀찮음 얘기 처음에
0: 네.
1: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인생을 뜻밖의 너무 많이 좌우해요. 그리고 우리는 게으름, 귀찮음 이런 걸 너무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로
0: 그렇죠.
1: 배제했지만은 그거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지배하는 건지 그리고 게으른 것이 필요해요. 하면 된다, 파이팅 이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시달리고
0: 네.
1: 너무 많이 망가뜨려졌어요. 왜 맨날 그래야 되는 건지.
0: 그런데 사실 문정희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면 막 부지런히 읽고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1: 다행입니다.
0: 네, 워낙 많이 읽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게으름하고는 아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겠구나 싶긴 하나 아무튼 되게 부지런해지게
1: 그거는
0: 만드는
1: 시간 너무 생명이 짧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어린
0: 네.
1: 시절부터. 이제 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고 이 목숨이라는 것 젊은 날에도 내면에 까만 죽음이 있다는 걸막 느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거 한 번밖에 없구나.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막 즐기기 위해서 이거 처음 하고 나왔거든요.
0: 네, 오늘 지금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1: 사놓은 지는
0: 거라고, 스카프를.
1: 한 10년가량 되죠. 예. 그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걸어놨다가
0: 네.
1: 오늘은 윤고은 작가에게 이걸 내 선물로 하자. 막
0: 네.

0: 주는 건 아니고
1: 그냥 아, 네. 보는 걸로.
0: 네.
1: 네. 좋습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갈게요. 아, 이 음악 들어야죠. 지금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드르 파사.
0: 네, 이저 페루 세탁소에 나오는
1: 네. 이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를 출간한 문정희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069 쓰시는 카페이님, 지난번 시집과 함께 북카페 오셨을 때는 혼잣말로만 속삭이고 마셨대요. 근데 오늘은 문자를 보내서 크게 얘기해 봅니다. 문정희 시인님,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1: 네,
0: 네.
1: 남성이신가요?
0: 모르겠어요. 그것은 알수 없지만 카페인님으로서 지금 완전히 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신수아님, 6월 3일 지금에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잔설이 있죠.
1: 그쵸?
0: 6월에도 내리는 눈을 볼수 있는 사람이 시인 아닐까
1: 네,
0: 싶어요.
1: 맞아요.
0: 그러네요, 진짜.
1: 네.
0: 시인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집 안에 있는 그 고독부 장관, 거기에
1: 네.
0: 이제 가장 외로운 시인이 그 고독부를 맡았으면 좋겠다 라고 쓰신 거죠. 헤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인은
1: 네. 아, 근데도 그럼 지가 하고 싶다 그러지 않나. 세상이 너무 오해와
0: 지가 선생님이세요? 아, 그럼 혹시 그렇게
1: 그럴까 봐
0: 들을까 봐?
1: 아주 조심했었어요.
0: 네.
1: 아, 세상은 너무 악의에 많이 차 있는 것 같아.
0: 아니, 저는
1: 비틀어져 있고.
0: 지금 지가 하고 싶지 않나? 여기서 지가 많은 지금 살아있는 많은 다 시인들이 다 그렇게 나올까봐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1: 아니에요.
0: 네, 아, 그건 아니군요.
1: 네.
0: 0050 쓰시는 카페이님. 와우, 시인님, 페루 세탁소 정말 제가 갈 곳을 마련해 주셨네요. 당장 가겠어요. 하셨습니다.
1: 가면 아마 고독부 장관이 그리울 거예요. 너무 외롭겠죠.
0: 아, 거기서 또. 최종은님, 아, 시 읽어주실 때마다 프랑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농도 짙은 1인극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으십니다. 하셨습니다. 네, 시가 있는 그 세계에 가까이라도 있으면 삶이 달라지죠? 그쵸? 시를 꼭 쓰는 사람이 아니어도.
1: 단숨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시를 모르면 뭐 인생을 모릅니다. 시는 향기로운 거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시에 매여서 이렇게 뭔가 그 하나의 야성 늑대를 시라는 밧줄에 묶어서 길러버린 게 아닌가.
0: 그 생각도 하시는
1: 네, 그런 생각
0: 거군요.
1: 했었어요. 너무 인생을 시에 묶여서 보내버렸구나. 훨씬 더 아마 발랄하고
0: 네.
1: 매혹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0: 시가 아니어도
1: 그럼요.
0: 충분히.
1: 그리고 시라는 것에 너무 묶여가지고 이것이
0: 네.
1: 최고인 줄 알고 여기에 매어 살다 보니까 이게 뭐간데? 뭐 이런 거
0: 이게 뭐가인데.
1: 네,
0: 네.
1: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0: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시가 밧줄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1: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밧줄을 쇠사슬을 풀어줘도
0: 밧줄이 심지어 쇠사슬이에요? 아,
1: 쇠사슬이죠. 어디에도 못 가는 꼴이
0: 네.
1: 돼버린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는 이제 아니 뭐 우리나라 시뿐만 아니라 저는 시인이라는 걸 매우 즐기고 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거침없이 뭐 여행도 댕겼고 해외에서 초청도 많이 받았고. 또 열심히 썼고요. 뭐 많이 읽었고 시를 쓰는 시인이었다기보다 시인을 살았다. 이런데 유감 없어요, 사실은. 애도 불구하고 끝없이 물론 제 시는 미흡하지만 시는 완성도 없고 끝장도 없어서 매혹적이에요, 사실은. 가야 할 길이 지금도 태산이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시가 뭐간데 여기까지 왔나. 예.
0: 오늘 얘기하신 이 단숨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고 시가 머관데 이것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1: 안경
0: 네.
1: 다 하나씩 또 새로 끼고
0: 네.
1: 싱싱한 늑대의 소리를 질러봅시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오늘 안경 에디션 받으실 분9081 쓰시는 카페인님 박선영님 그리고 8069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댓글로 꼭 주소 연락처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정말 고맙습니다.
0: 오늘 모세다데스의 LS2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3: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2: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야스쿠테 오이시이카라 이츠모 히토가 오이요.
0: 싸고 맛있어서 항상 사람이 많아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여서라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카라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건강하다.
1: 겐코다. 겐코다.
0: 겐코다. 건강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겐코.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한자어 사용하잖아요. 이 건강을 음으로 읽었습니다. 겐코. 이 뒤에 다가 연결됐어요. 건강하다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일본어로 건강하다라고 하면 겐키다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할 때는 겐코다. 그런데 활기차다, 기운이 있다라는 의미의 건강하다라는 뜻을 전하고 싶을 때는 겐키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하루 종일
1: 이치니치주
0: 하루 종일입니다. 이치니치 하루고요. 그 뒤에 주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어요. 한자로 쓰면 가운데 중인데요. 이 가운데 중을 주라고 읽으면은 그 앞에 나오는 단어의 범위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치니치 주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럼 1년 내내는 뭐라고 할까요?
1: 이치넨주
0: 이지넨주라고 하면 됩니다. 1년은 이지넨 그 뒤에 주에서 1년 전체니까 1년 내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하나 더 볼까요? 전 세계는요?
1: 세카이주
0: 세카이주라고 하면 됩니다. 세계는 세카이 그 뒤에 주 연결해서요. 그 세계 전체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 세계라고 하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 단어 볼까요? 모두
1: 민나

0: 민나
1: 행복하다.
0: 시아와세다 시아와세다
1: 시아와세다. 시아와세까지가 행복, 행복함 이런 뜻입니다. 이 뒤에 다가 연결돼서 시아와세다라고 하면 행복하다란 뜻의 나 형용사가 되는데요. 선생님, 행복이라고 하는 거 한자어잖아요.
0: 고흑다
1: 거흑다, 행복하다. 시아와세다랑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형용사고요. 젊은이
0: 와카모노 와카모노
1: 와카모노.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이형용사 혹시 기억하나요? 와카이라고 하는 이형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모노 중에서는요, 우리가 한자로 놈자라고 써서 모노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가리킬 때요. 그래서 와카이 이형용사와 모노 연결해서요, 하나의 복합어를 이루고 싶어요. 이형용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이룰 때 어간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와카모노, 젊은이라고 하는 뜻이 되었네요. 물론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와카이히토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젊은이 하면 청년이란 단어도 떠오르는데요.
0: 세넨, 세넨.
1: 청년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세넨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보죠. 인기 만점.
0: 모테모테, 모테모테.
1: 모테모테, 인기 만점, 인기가 많음이란 뜻을 나타내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여보세요?
0: 모시모시, 모시모시.
1: 모시모시. 혹시 일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받을 때 모시모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모시모시는요, 우리말의 여보세요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전화로 상대를 부르거나 혹은 대답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모시모시는 사람을 부를 때도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같이, 함께.
0: 一緒に, 一緒に.
1: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여서라는 의미의 접속조사 카라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카라는요, 접속조사로 뒤에 오는 문장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냅니다. 그럼 접속조사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에 연결해요?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카라는 문이 끝나는 종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문이 끝나는 형태이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아르바이트.
0: 바이토. 바이토.
1: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0: 바이토다카라. 바이토다카라.
1: 바이토다카라,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란 뜻입니다. 카라는 뭐뭐이기 때문에 란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조사고요. 이유나 원인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문이 끝나는 종지형에 연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카라 앞부분 한번 볼까요? 바이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이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자, 이렇게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됩니다. 바이토다카라,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좀 정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정중하게 문을 끝내면 되겠네요. 바이토데스, 문이 끝났습니다. 뒤에 카라 연결해서 바이토데스카라라고 하면 되죠. 다음 단어로 연습해 볼까요? 건강하다.
0: 健康다. 健康다.
1: 건강하기 때문에.
0: 健康だから. 健康だから.
1: 健康だから, 건강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카라는 문이 끝나는 형태에 연결됩니다. 어디 앞에 문이 끝났나 한번 살펴볼까요? 健康だ, 건강하다. 다로 문이 끝났어요. 이 뒤에 카라 연결하면 됩니다. 健康だから, 건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健康だ, 건강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정중하게 할 때는요, 다를 대수로 바꾸면 되죠. 健康です. 문이 끝난 형태죠. 뒤에 카라 연결해서 健康ですから.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또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여서 바빠요.
0: 今日は一日中バイトだから忙しいです. 今日は一日中バイトだから 忙しいです.
1: 今日は, 오늘은, 一日中, 하루 종일, 바이토다카라, 아르바이트여서, 忙しいです. 바빠.

0: 요라는 표현입니다. 바이도다, 아르바이트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카라 딱 붙여줍니다. 그래서 바이도다 카라, 아르바이트여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이소가시 바쁘다, 이형용사. 이형용사를 정중하게 할 때는요, 어미 이 뒤에 데스만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소가시 데스, 바빠요. 다음 문장 볼게요. 가족 모두 건강해서 행복해요.
1: 가족 민나 겐코 다카라 시아와세 데스. 가족 민나 겐코 다카라 시아와세 데스.
0: 가족은 민나, 가족 모두 겐코다카라, 건강해서 시아와세 데스, 행복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건강하다, 겐코다, 문이 끝난 형태입니다. 이 뒤에 이유 원인 나타내는 카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겐코다카라, 건강해서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고요. 시아와세 다라고 하면 행복하다.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다를 데스로 바꿔서 지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시아와세 데스 행복해요 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죠.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카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뭔가 예전에 여러분 카라 배운 기억 나시나요? 그렇죠. 명사에 연결되는 카라 배웠습니다. 이렇게 명사에 연결되는 카라는 격조사라고 부르고요. 뭐뭐부터 뭐뭐에서라는 시작점, 출발점을 나타냈었죠. 그럼 격조사 카라의 예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초급 일본어 수업은 오전 5시부터 5시 20분까지예요.
1: 初級日本語の授業は午前5時から5時20分までです。
0: 5時から시작점을 나타내고 있죠? 이번에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으로 2시간 30분 정도예요.
1: 東京から大阪まで新幹線で2時間30分くらいです。
0: 도쿄 까라, 이때 까라는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접속조사 카라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노래를 잘한다.
1: 歌が上手だ。
0: 歌が上手だ. 上手だ, 잘한다. 대상은요? 가라고 하는 조사로 나타냈죠. 그래서 歌が 上手だ. 노래를 잘한다. 이번에는 귀엽다.
1: かわいい。
0: 가와이 이형용사입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노래를 잘하고 귀엽다.
1: 歌が上手でかわいい。
0: 歌が 上手で 가와이이인데요. 여기에 접속조사 카라 한번 연결해 볼게요. 노래를 잘하고 귀엽기 때문에
1: 歌が上手で可愛いから。
0: 歌が 上手で 가와이이から 가와이이 귀엽다로 문이 끝났습니다. 종지형이죠? 이 뒤에 카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귀엽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1: 歌が上手で可愛いから、若者にモテモテだ。
0: 歌が 上手で 가와이이から 노래를 잘하고 귀엽기 때문에 若者に 젊은이들에게 모태모태다. 인기 만점이다. 저 아이돌은 노래를 잘하고 귀엽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에요.
1: あのアイドルは歌が上手で可愛いから若者にモテモテです。
0: あのアイドルは、저 아이돌은 歌が 上手で 가와이이 から 노래를 잘하고 귀엽기 때문에 若者に 젊은이들에게 모태모태 です。 인기 만점이에요. 가와이이 から 가와이이 귀엽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됐는데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가와이 데스카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까요?

0: 이네.
1: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왕링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어요.
2: 아, 모시모시, 대짱. 아시다 바이토가 야스미다카라 이쇼니 고한도.
1: 아, 모시모시, 태짱. 아, 여보세요, 태찌야? 라는 표현입니다. 태짱이라고 하는 것은 태찌야상의 애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근하게 부르고 있죠? 아시다, 내일 바이토가 야스미다카라. 아르바이트가 쉬는 날이어서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접속조사 카라 나왔죠? 바이토가 야스미다 라고 하면 아르바이트가 쉬는 날이다. 문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문이 끝난 형태의 가라 연결해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어요. 바이토가 야스미다 까라. 아르바이트가 쉬는 날이라서 이쇼니 고한도 같이 밥 어때? 같이 밥 먹는 거 어때?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아, 모시모시, 태짱. 아시다 바이토가 야스미다카라 이쇼니 고한 도?
1: 이어서 보면요.
2: 이네.
1: 이네, 좋네. 이때 네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이네.
1: 이어서 보면요.
2: 에키마에 노 이탈리안 레스토랑 와 도?
1: 에키마에 노 이탈리안 레스토랑 와 도. 역 앞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어때?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駅前のイタリアンレストランはどう？
1: 이어서 보면요.
2: あそこは安くて美味しいから、いつも人が多いよ。
1: 아소코와 거기는 이란 표현이죠. 야스쿠테 오이시이까라. 야스쿠테 오이시까지 먼저 볼게요. 저렴하다, 싸다, 야스이 이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가 문을 연결할 때는요. 어미 이를 크로 바꾸고 접속조사 테를 연결해요. 그래서 싸다, 야스이, 싸고는요. 야스쿠테가 됩니다. 오이시 맛있다죠? 야스쿠테 오이시 싸고 맛있다. 다로 끝났어요. 문이 끝난 형태네요. 이 뒤에 이유원이 나타내는 접속조사 카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야스쿠테 오이시이카라. 싸고 맛있어서 싸고 맛있기 때문에 이츠모 항상 히토가 오이요. 사람이 많아. 오이 뒤에 종조사 요가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아そこは安くて美味しいからいつも人が多いよ。
1: 이어서 보면요.
2: じゃあうちの近くのタイ料理屋は？
1: 자, 그럼 우치노 치카크노 타이 요리야와 우리 집 근처의 태국 음식점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찌 우리 집이란 뜻이고요. 치카크 근처란 뜻의 명사입니다.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연결할 때 노라고 하는 조사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타이 요리야 태국 음식점 마찬가지로 명사입니다. 연결할 때노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じゃあ、うちの近くのタイ料理屋は？
1: 이어서 보면요.
2: ああ、あそこは穴場だからいいね。
1: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소코와 거기는 그곳은 아나바다카라. 아나바다라고 하면 숨은 맛집이다라는 표현이죠. 문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카라 연결 가능합니다. 아나바다카라. 숨은 맛집이니까 이이네, 좋네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아, 아そこは穴場だからいいね。
1: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3: 아, もしもし、てっちゃん。明日バイトが休みだから一緒にご飯どう？
0: いいね。
3: 駅前のイタリアンレストランはどう？
0: あそこは安くて美味しいから、いつも人が多いよ。
3: じゃあ、うちの近くのタイ料理屋は？
0: ああ、あそこは穴場だからいいね。
1: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2: 바나나, 바나나,
1: 바나나, 바나나고요.
2: 오렌지, 오렌지,
1: 오렌지, 오렌지입니다.
2: 그레이프 프루츠, 그레이프 프루츠.
1: 그레이프 프루츠, 자몽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같은 거 있을까요?
2: 하이. 자몽은 일본에서는 영어명 그레이프프루츠를 그대로 써서 그레이프프루츠라고 합니다.
1: 랜덤박스 지시 출석은

0: 출석은 주로 학교나 수업, 모임 등에 몸이 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출석 체크처럼 정해진 장소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이 있는 단어인데요. 일본어로 출석은 어떨까요?
1: 하이, 일본어로는 출세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회의나 세미나, 결혼식처럼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한국어의 참석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학교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을 말할 때에는 출세키보다는 등교를 뜻하는 도코라는 단어나 수업에 나간다, 주교니 데루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다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사바토 사케토 도치라가 스키 데스까?
0: 고등어와 연어 중 어느 쪽을 좋아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와 B 중 어느 쪽이? 라는 두 개의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에 또 비 또 너지라가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어느 쪽?
1: 도치라 도치라
0: 너지라 어느 쪽? 이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현관벨 울렸을 때 누구세요? 할 때는요?
1: 도치라사마데스카?
0: 전화 거신 분은 누구세요? 할 때도요?
1: 도치라사마데스카?
0: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 성함을 정중하게 부를 때 누구세요?
1: 도치라사마데스카?
0: 여러분, 너지라는 어느 쪽이라는 의미인데요. 뒤에 사마를 연결하면 너지라사마, 어느 분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너지라사마데스카? 라는 형태로 누구세요? 라는 뜻도 나타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개, 강아지.
1: 이누, 이누.
0: 이누, 개, 강아지인데요. 개, 강아지 울 때는요?
1: 왕, 왕.
0: 왕, 왕이라고 합니다. 개, 강아지가 나오면 고양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양이는요?
1: 네꼬.
0: 네꼬라고 하죠. 그럼 고양이 울음소리는요?
1: 냥, 냥.
0: 냥, 냥. 또 있는 것 같아요.
1: 냥, 냥.
0: 냥, 냥. 너무 귀엽네요. 다음 단어 볼까요? 즐겁다.
1: 다노시. 다노시.
0: 다노시. 즐겁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입니다. 이로 끝났네요. 다음 단어 볼까요? 뭐뭐 보다.
1: 요리. 요리.
0: 이때 요리는요. 비교 기준을 나타내요. 나는 빵보다 밥이 좋아. 에서와 같이 뭐뭐 보다란 의미 요리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뭐 쪽, 뭐뭐 편.
1: 호. 호.
0: 호입니다. 한자로 쓰면 방향, 방입니다. 이 방이라고 하는 한자어를요. 음으로 읽을 때 호라고 합니다. 뭐뭐 쪽, 뭐뭐 편이란 뜻이죠. 만화.
1: 망가. 망가.
0: 만화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읽습니다. 망가. 선생님, 망가 하면 애니메,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는데요. 이 망가 그리고 애니메 어떤 차이가 있죠?
1: 하이, 망가라고 하면 만화책이나 웹툰 같은 이미지로 된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고요. 애니메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의 줄임말인데요. TV나 영화 등 동영상으로 된 애니메이션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0: 여러분, 망가, 애니메 차이점 아시겠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생선 이름 나왔습니다. 고등어.
1: 사바, 사바.
0: 고등어는 사바라고 하는데요. 우리 생선 이름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1: 하이.
0: 꽁치.
1: 삼마, 삼마.
0: 참치.
1: 마그로, 마그로.
0: 연어.
1: 사몬, 사몬. 혹은 사케, 사케.
0: 도미는요?
1: 타이, 타이.
0: 선생님, 우리나라에서는 붕어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본어에서는요?
1: 다이야끼.
0: 다이야끼 직역하면 도미빵입니다. 가다롱어.
1: 가츠오. 가츠오.
0: 마지막으로 장어까지 알아볼까요?
1: 은하기. 은하기.
0: 마지막 단어입니다. 소금구이.
1: 시오야끼. 시오야끼.
0: 시오라고 하면 소금입니다. 야끼라고 하면 구이죠. 시오야끼. 소금구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소금구이도 있는 반면에 일본인들 양념구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일본어로 양념구이는요?
1: 타레야키. 타레야키.
0: 이때 타레는 조미국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미국물 혹은 양념 같은 것을 발라가지고 구운 거 나타낼 때 타레야키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A와 B 중 어느 쪽이? 라는 일본어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A 또 B 또 너지라가 라는 표현이 바로 A와 B 중 어느 쪽이? 에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인데요. 이 A 또 B 또 너지라가 라는 표현은요. 두 개의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A와 B와 어느 쪽이이지만은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A와 B 중 어느 쪽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개, 고양이.
1: 이는 네코 이는 네코
0: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이?
1: 이는 또 네코도 도치라가 이는 또 네코도 도치라가
0: 이누토, 네코토, 도치라가. 이누토 하면 개와 네코토, 고양이와 도치라가 어느 쪽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조금 자연스럽게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테니스, 골프.
1: 테니스, 골프, 테니스, 골프.
0: 테니스와 골프 중 어느 쪽이?
1: 테니스도 골프도 도치라가 테니스도 골프도 도치라가
0: 테니스와 골프도, 골프와 도치라가 어느 쪽이라는 표현이지만요. 자연스럽게 테니스와 골프 중 어느 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이 귀여워요?
1: 犬と猫とどちらが可愛いですか?犬と猫とどちらが可愛いですか?
0: 犬と猫とどちらが可愛いですか?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직역하면 犬と개와 猫と고양이와 どちらが어느 쪽이 可愛いですか?귀여워요?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연스럽게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이 귀여워요? 라는 표현이고요. 可愛い, 귀엽다, 이형용사.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이 뒤에 데스 붙이면 됩니다. 可愛いです。 귀엽습니다. 可愛いですか?귀여워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테니스

0: 테니스와 골프 중 어느 쪽이 즐거워요?
1: 테니스도 골프도 どちらが 楽しいですか? 테니스도 골프도 どちらが 楽しいですか?
0: 테니스도 골프도 どちらが 楽しいですか? 테니스도 테니스와 골프도 골프와 どちらが 楽しいですか? 어느 쪽이 즐거워요?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테니스와 골프 중 어느 쪽이 즐거워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楽しい 즐겁다 이 형용사인데요.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어미 이 뒤에 데스 연결합니다. 楽しい です. 즐겁습니다. 楽しい ですか? 즐거워요?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포인트요. 여러분 どちら라고 하는 거 어느 쪽. 두 개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A와 B 중 어느 쪽이, 즉, 두 개의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뭐뭐한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럼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보다 B 쪽이 혹은 A보다 B가 와 같이 대답할 때는 A 요리 B 노 호가 라고 하면 됩니다. 앞서 단어에서 살펴봤었죠. 요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비교의 기준을 나타냈습니다. A 요리라고 하면 A보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호라고 하는 것은 뭐뭐 쪽, 뭐뭐 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노 호라고 하면 B 쪽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A보다 B 쪽이라고 하면 A 요리 미노 호가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그냥 B 쪽이 B가라고 할 때는 미노 호가 혹은 호가를 빼고 B가라고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B가라고 하면 조금 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호를 연결해서 미노 호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만화와 애니메이션 중 어느 쪽이 재미있어요?
1: 만화도 애니메도 どちらが 面白いですか?
0: 만화도 애니메도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조금 자연스럽게 만화와 애니메이션 중 どちらが 面白いですか? 어느 쪽이 재미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만화보다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어요.
1: 漫画より アニメの方が 面白いです。
0: 만화 요리 만화보다 애니메이션의 호가 오모시로이 데스. 직역하면 애니메이션 쪽이 재미있어요 인데요. 굳이 해석할 때는 뭐뭐 쪽이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즉,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어요? 또 가능한 것이죠. 그럼 오늘의 문장학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에도 비도 도지라가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묻고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1: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0: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입니다.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 중 어느 쪽이 맛있어요?
1: 타코야키도 오코노미야키도 どちらが 美味しいですか?
0: 타코야키도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도 오코노미야키와 혹은 오코노미야키 중 どちらが 어느 쪽이 美味しいですか? 맛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오코노미야키가 맛있어요.
1: 오코노미야키の方が 美味しいです。
0: 직역하면 오코노미야키가 오이시이데스 하면 되겠지만은 일본어에서는 오코노미야키노 호가 오이시이데스와 같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타코야키보다 오코노미야키가 맛있어요.
1: 타코야키よりお好み焼きの方が 美味しいです。
0: 타코야키 요리 이 요리가 뭐뭐보다란 뜻입니다. 둘다 맛있어요.
1: どちらも美味しいです。
0: どちらも 美味しいです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나요? 마츠노야에서 요시다 점장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지우상, 사바또, 사케또,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0: 지우상, 지우씨, 사바또, 사케또,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고등어와 연어와 혹은 고등어와 연어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해요? 라는 뜻입니다.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여러분, 스키다, 좋아하다. 나형용사 앞에서는요. 8과에서 배웠죠? 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どちらが 好きですか? 어느 쪽을 더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지우상, 사바토, 사케토, 도치라가 스키데스까?
0: 이어서 보면요.
1: 와타시와 사바노 호가 스키데스.
0: 私は 저는 사바노 호가 好きです. 직역하면 고등어 쪽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등어를 더 좋아해요?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사바노 호가 스키데스. 노호 빼고 사바가 스키데스. 당연히 고등어를 좋아해요? 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지만 조금 강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키다, 좋아하다는요? 그 대상을 나타낼 때 가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私はサバの方が好きで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じゃあ今日のまかないはサバ。
0: 자, 그럼 今日の 마카나이와 오늘 식사 메뉴는 사바, 고등어란 뜻입니다. 마카나이는요, 주방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먹기 위한 식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じゃあ今日のまかないはサバ。
0: 이어서 보면요.
1: わーい。
0: 와이, 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신나게 한번 더.
1: 와이
0: 이어서 볼까요?
1: 미소니 또 시오야키 또どちらがいいですか？
0: 미소니 또 시오야키 또 도치라가 이이데스까?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미소니 또 된장조림과 시오야키 또 소금구이와 혹은 소금구이 중이란 뜻이겠네요. 도치라가 이이데스까? 어느 쪽이 좋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스키데스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뭔가 취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지금 나온 이데스까 좋아요는요,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미소니 또 시오야키 또どちらがいい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시오야키の方がいいです。
0: 塩焼きの 方がいいです. 직역하면 소금구이 쪽이 좋아요 라는 표현이지만 그냥 소금구이가 좋아요, 소금구이가 더 좋아요 라는 해석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시오야키の方がいいです。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지우 さん、サバとサケとどちらが好きですか？
3: 私はサバの方が好きです。
2: じゃあ今日のまかないはサバ。
3: わーい。
2: 味噌煮と塩焼きとどちらがいいですか？
3: 塩焼きの方がいいです。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아플, 아플,
0: 아플, 사과고요.
1: 파인애플, 파인애플,
0: 파인애플, 파인애플입니다.
1: 메론, 메론.
0: 메롱, 멜론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사과는 영어 애플의 일본어 발음인 아플이라고 하는데요. 회사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음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사과,
1: 아플,
0: 파인애플,
1: 파인애플,
0: 멜론.
1: 메롱.
0: 랜덤 박스 지식, 철길 따라 흐르는 지역의 맛, 에키뱅. 일본 기차 여행의 진정한 묘미를 꼽으라면 역에서 파는 도시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 역에서 파는 도시락 뭐라고 하죠?
1: 하이, 에키벤이라고 하는데요. 1885년 도치기현의 宇都宮역에서 주먹밥과 단무지를 대나무 잎에 사서 팔던 소박한 시작은 철도망의 확장과 함께 지옥의 맛을 담아내는 한

0: 하나의 신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2000개를 넘는 종류의 에키벤이 각지의 특색을 품은 채 여행객을 맞이하며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여행의 첫인상을 완성하는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1: 에케벤이 정말 수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 대표 메뉴들이 있죠?
0: 네, 야마가타현의 규니크 도만나카라는 메뉴는 달짝지근한 간장 소스로 절인 부드러운 소고기가 일품이고요. 군마현의 도게노 가마메시는 도자기 솥에 담겨 나와 따뜻한 온기와 보는 즐거움을 더합니다.
1: 아,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 위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다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사카나노 나카데 사바가 이치반 오이시이 데스.
0: 생선 중에서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중에서 라는 3개 이상의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나니나니노 나카데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한국 음식
1: 한국 요리
0: 한국 하면은 한국 음식 하면요. 보통 다베모노라고 하는데요. 한국 음식은 일본어로 한국 요리 즉 한국 요리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한국 요리. 요즘 일본에서 굉장히 한국 요리가 인기가 많아요. 인기 있는 한국 요리 이름 한번 살펴볼까요?
1: 하이.
0: 비빔밥. 그 중에서도 돌솥 비빔밥은요?
1: 이시야키 비빔밥.
0: 전 부침개도 인기가 많대요.
1: 지지미.
0: 그리고 김밥도 엄청 인기가 많죠?
1: 김밥.
0: 개인적으로 저는 호떡도 좋아해요.
1: 호떡.
0: 다음 단어 넘어가 볼까요? 관광지. 관광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관광지. 관광 명소는요?
1: 관광 스포트라고
0: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혹은 최고.
1: 이치방.
0: 한자로 쓰면은 1번이에요. 우리가 추석부 부를 때 1번, 2번, 3번 할 때 1번도 이치방. 그런데 가장 최고와 같이 부사로 사용할 때도 이치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느 것도 모두
1: 도레모.
0: 도레라고 하면 어느 것

0: 영어로 die라고 읽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다, 정말 좋아하다, 나이스키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스키다 나형용사, 나이스키다 마찬가지로 나형용사. 선생님 싫어하다는요?
1: 기라이다.
0: 기라이다. 아주 싫어하다.
1: 다이키라이다.
0: 나이키라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1: 부타니크. 부타니크.
0: 마지막 단어 볼게요. 다음.
1: 즈기. 즈기.
0: 버금차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즈기라고 읽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뭐뭐 중에서 라는 의미를 가진 나니나니노 나까데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때 나까는요, 안, 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니나니노 나까데라고 하면 뭐뭐 중에서란 뜻을 나타내는데요. 나까데 이 뒤에 붙은 데는요, 범위를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도 나니나니노 나까데 뭐뭐 중에서 라는 표현은 3개 이상의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하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몇 개요? 3개 이상입니다. 2개 중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는요, 에또, 비또, 도찌라가 라고 하는 표현. 우리 11과에서 배웠어요. 3개 이상, 나니나니노, 나까데 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단어 싹 틔우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국 음식.
1: 한국 요리, 한국 요리,
0: 한국 음식 중에서
1: 한국 요리 の中で、韓国料理の中で、
0: 한국 요리 の 나까데 나까 뭐뭐 중이잖아요. 한국 요리 한국 음식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노가 들어가겠죠. 한국 요리 の 나까 한국 음식 중그 뒤에 범위를 나타내는 조사 대를 연결해요. 그래서 한국 요리 の 나까데 나니나니노 나까데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형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일본 관광지. 일본 관광지 중에서 니혼노 관광지 노 나까데 일본 관광지 중에서 란 뜻입니다. 니혼노 관광지 일본 관광지 명사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죠? 뒤에 나까 명사입니다. 연결하고 싶어요. 노예요. 니혼노 관광지 노 나까 범위를 나타내는 대에 연결해서 니혼노 관광지 노 나까데 일본 관광지 중에서 란 뜻이 되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한국 음식 중에서 뭐가 가장 맛있어요?
1: 한국 料理の中で何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韓国料理の中で何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한국 요리 の 나까데 한국 음식 중에서라는 표현이죠. 나니나니 노 나까데 뭐뭐 중에서 노가 있는 걸 보니까 앞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한국 요리 の 나까데 한국 음식 중에서 나니가 뭐가 이치방 가장 오이시데스까 맛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이시 맛있다 이 형용사 이 형용사의 정중형은요 이 뒤에 데스 붙입니다. 오이시데스 맛있습니다. 의문형은요 뒤에 까 연결해서 오이시데스까 맛있어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일본 관광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유명해요?
1: 日本の観光地の中でどこが一番有名ですか?日本の観光地の中でどこが一番有名ですか?
0: 日本の観光地の中で、日本관광地中에서、どこが、어디が、一番、가장、有名ですか、有名해요라는표현입니다。有名하다、有名だ。정중하게하고싶어요。나형용사의정중형은、어미다를데스로바꾸면되죠。有名です。의문형은요、뒤에까연결합니다。그래서、有名ですか、有名해요라는표현이나왔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나니나니노 나까데 뭐뭐 중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뭐가는 나니가, 어디가는 도꼬가, 누가라고 하면 나래가 와가지고

0: 같이 그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동암기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배운 나니나니 노 나카데는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국 요리 노 나카데, 한국 요리, 한국 음식, 니혼노 관광지 노 나카데, 니혼노 관광지, 일본 관광지와 같이 개별 사항을 아우르는 총칭 명사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별 명사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총칭 명사에 연결된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스포츠 중에서 뭐가 가장 재밌어요?
1: 스포츠 の中で何が一番面白いですか？
0: 스포츠 の中で 스포츠 중에서 이때 스포츠는요, 개별 스포츠 종목을 아우르는 총칭 명사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스포츠 の中で와 같이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테니스와 골프와 탁구 중에서 뭐가 가장 재미있어요?
1: 테니스とゴルフと卓球の中で何が一番面白いですか？
0: 테니스, 골프, 탁구와 같이 개별 명사를 토토로 연결해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니나니노 나카데, 뭐뭐 중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묻고 대답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일본 음식 중에서
1: 日本料理の中で、
0: 니혼 요리 노 나카데. 앞서서 한국 음식 할때 한국 요리라고 했습니다. 일본 음식 니혼 요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혼 요리 노 나카데, 일본 음식 중에서. 일본 음식 중에서 뭐를 가장 좋아해요?
1: 日本料理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
0: 니혼 요리 노 나카데, 일본 음식 중에서 나니가 이치반 스키 데스까? 스키가 나온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앞에 조사가 뭐가 사용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스키다, 좋아하다, 앞에 대상은 가를 사용하죠. 나니가 이치방 스키데스까? 해석할 때는 뭐를 가장 좋아해요? 대답해 볼게요. 초밥이요.
1: お寿司です。
0: 어스시데스. 초밥을 가장 좋아해요.
1: お寿司が一番好きです。
0: 어스시가 이치방 스키데스. 스키다가 나왔습니다. 앞에 대상 나타낼 때는 가 사용하죠. 그래서 초밥을 가장 좋아해요. 일본 음식 중에서 초밥을 가장 좋아해요. 일본 초밥은 정말 맛있어요.
1: 日本料理の中でお寿司が一番好きです。日本のお寿司は本当に美味しいです。
0: 니혼 요리 노 나카데, 일본 음식 중에서 오스시가 이치방 스키데스. 초밥을 가장 좋아해요. 니혼 노 오스시와 일본 초밥은 헌토니 오시이데스. 정말 맛있어요. 이번에는 다 좋아해요. 대답해 볼게요.
1: どれも好きです。
0: 도레모 스키데스. 도레라고 하면 어느 것, 뭐 연결해요? 도레모 어느 것이나 자연스럽게 모두 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모 스키데스. 다 좋아해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最高。魚の中でサバが一番おいしいです。
1: あははははそうですか。ジウさんはお肉も好きですか？
0: はい、大好きです。
1: 肉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豚肉？牛肉？
0: そうですね。鶏肉が一番好きです。
1: じゃあ、次のまかないは親子丼です。
2: 여러분、잘들어보셨나요？식사로김지우가고등어소금구이를먹고있어요。
3: 最高。魚の中でサバが一番美味しいです。
2: 最高。최고야。혹은문맥에따라서최고예요。魚の中で생선중에서サバが一番美味しいです。고등어가제일맛있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最高。魚の中でサバが一番美味しいです。
2: 이어서보면요。
3: あはははは、そうですか。ジュウさんはお肉も好きですか？
2: 아하하하そうですか저는웃음소리를잘못내겠네요아하하그래요지우さんは지우씨는お肉も好きですか고기도좋아해요라는표현입니다갑자기여러분들선생님스키다앞에는항상가가오는거아니에요그렇지않습니다우리가을를로해석하고싶을때만가를쓰는거고요그외에다른의미를나타내고싶을때는해당조사를사용하면되겠어요그래서뭐뭐도는모사용할수있습니다다시한번들어보죠
3: 아하하하하そうですか지우さんはお肉も好きですか
2: 이어서보면요
3: はい大好きです
2: 하이나이스키です네정말좋아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하이나이스키です
2: 이어서보면요
3: 肉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豚肉牛肉
2: 肉の中で고기중에서何々の中で뭐뭐중에서입니다何が一番好きですか好きだが나왔습니다무엇을좋아해요나니가스키데스까무엇을가장좋아해요나니가이지방스키데스까라고해도되고요우리가뭐가제일좋아요이렇게해석도사실은가능합니다니끄노나까데나니가이지방스키데스까고기중에서뭐를가장좋아해요고기중에서뭐가제일좋아요정도가되겠네요부타니크돼지고기유니크소고기다시한번들어보죠
3: 肉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豚肉、牛肉。
2: 이어서보면요。
3: そうですね。鶏肉が一番好きです。
2: そうですね。글쎄요。鶏肉が一番好きです。닭고기를가장좋아해요。닭고기를제일좋아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そうですね。鶏肉が一番好きです。
2: 이어서보면요。
3: じゃあ次のまかないは親子丼です。
2: じゃあ、그럼次のまかないは다음식사메뉴는親子丼です。親子丼이에요。여러분、親子丼은닭고기、달걀、덮밥입니다。다시한번들어보죠。
3: じゃあ次のまかないは親子丼です。
2: 그럼대화전체내용생각하면서조금빠른스피드로다시한번잘들어보세요。
0: 最高。魚の中でサバが一番美味しいです。
1: あはははは。そうですか。ジウさんはお肉も好きですか？
0: はい、大好きです。
1: 肉の中で何が一番好きですか？豚肉？牛肉？
0: そうですね。鶏肉が一番好きです。
1: じゃあ、次のまかないは親子丼です。
2: 지금들은이대화문세번이상반복해서듣고따라해보세요말하기실력이금방좋아질거예요 EBS 오디오악당생생대화문초급일본어에서이대화문만따로들으실수있습니다오늘의가타카나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3: 망고망고
2: 망고망고고요
3: 토마토토마토
2: 토마토토마토입니다
3: 키우이키우이
2: 키우이키위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3: はい망고라고할때끝에자음주의해주시고요키우이는처음으로세박자로발음합니다혹은키우이프루츠라고도많이표현하고있습니다
2: 랜덤 박스 지시 첫 장 속에 담긴 단 한 번의 인연 잊지고 잊지예. 일본의 사자성어 중에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말이 잊지고 잊지예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만나는 인연이란 뜻으로요. 일본의 전통 차 문화인 다도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선생님,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3: 네, 이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은 16세기 일본 다도를 집대성한 센노리큐의 정신을 잇는 다인들은 차를 대접하는 마음가짐을 이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설령 같은 다실에서 같은 사람과 다시 차를 마신다 해도 그날의 날씨와 계절의 공기, 마주앉은 이의 마음 상태는 매번 달라집니다. 완전히 같은 시간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차장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2: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와 쇼타 선생님은 잊지고 잊지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5월도 고생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볼 건데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복습이
2: 다시 돌아가요.
1: 맞아요.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듣기 통해서 복습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동생은 수영할 줄 몰라요.
2: 妹妹不会游泳.
1: 그렇죠. 游泳 예문에 있었던 단어도 외우셔야죠. 너 운전할 줄 아니?
2: 你会开车吗?
1: 여기서 할 줄 안다가 뭐죠?
2: 会.
1: 후이가 아니라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2: 会.
1: UI 사이에 에 넣어야 돼요. 会. 좋습니다. 오늘 누가 설거지해?
2: 今天谁洗碗?
1: 요 단어. 어떤 단어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오늘.
2: 今天.
1: 지금 10강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오늘 정도는 여유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일 하나 둘 셋.
2: 明天.
1: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여러분? 낮게 출발하죠. 明天 이게 아니에요. 이성은 아, 明, 明天. 어제는요?
2: 昨天.
1: 네,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아, 못 찾으신 분들 꼭 검색하셔야 됩니다. 누구?
2: 谁?
1: 단독으로도 많이 쓰이죠. 누구세요도 됩니다 여러분.
2: 谁?
1: 네, 혹은 뭐 뒤에 어기조사를 집어넣어서 뭐
2: 谁야?
1: 네, 谁야? 상관없습니다. 설거지하다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배우 아세요? 그 미생 주인공. 제가 임 하면 선생님이 이러세요. 네, 임.
2: 我不知道.
1: 네, 그 이거 읽으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임.
2: 洗碗.
1: 임.
2: 임? 임是什么야?
1: 제가 임이라고 한 거예요. 임시환 씨. 임시환 씨 모르세요?
2: 아, 我不知道他的名字. 네. 我知道他长什么样.
1: 한번 더 하시죠. 임. 洗碗.
2: 아하.
1: 네, 이렇게.
2: 오, 我现在明白了.
1: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2: 한번더
1: 지금 이걸 들으시고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네, 좋아요. 자, 한번더 할게요. 임.
2: 시완.
1: 그래요.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시완. 삼성이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세요. 시완. 설거지하답니다. 재밌는 건 이게 동사 명사 구조예요. 앞에 시가 동사입니다. 씻다. 선생님, 이 완이 무슨 뜻이죠?
2: 밥그릇.
1: 밥그릇. 네. 그렇다고 밥그릇 씻을 때만 이건 쓰는 거 아닙니다. 설거지하다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2: 没错.
1: 네. 다음 단어입니다.
2: 该.
1: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뭐뭐 할 차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본문을 통해서 암기하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2: 不好意思.
1: 한 번 더.
2: 不好意思.
1: 이런

0: 발음은 빠르게 발음하셔야 돼요. 不好意思. 그렇죠. 사자성어처럼 외우시고요. Excuse me도 포함되어 있죠, 선생님?
1: 没错.
0: 네, 그래요. 또.
1: 요.
0: 무조건은 아니지만 선생님, 요라는 발음이 있으면은요. 안 좋은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아유, 또 지각했어. 뭐 이런 느낌.
1: 아하, 又迟到了.
0: 네, 또 시작이네.
1: 又来了.又来了가
0: 또 왔다란 말이지만 또 시작이네. 이런 말이 있어요.
1: 是的,是的.也可以说又开始了.又开始了.
0: 야, 요보다 중요한 게 뒤에 있는 동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没错.
0: 그래요. 아이고, 또 까먹었네. 또 잊어버렸네.
1: 又忘了.
0: 그렇죠. 니 요忘了 하면 또 까먹었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까먹다라는 한국어 표현 아시죠?
1: 知道啊.
0: 아, 역시. 아,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됐다. 아유, 관두자.
1: 算了.
0: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아, 내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아이, 算了吧. 算了.
1: 快说说看嘛好好奇的我忘了我忘了又忘了又忘了
0: 까먹었다. 아무래도 못 마는 편이 낫겠다. 읽어볼게요.
1: 还是
0: 보시면 시가 경성이죠.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还是 해도 괜찮아요.
1: 可以的.
0: 네, 아무래도 집에 가는 게 낫겠어.
1: 还是回家吧.
0: 还是 땡땡 바로 끝나면은요. 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직이 아니라 아무래도 못 마는 게 낫겠어. 하나만 더 해보시죠. 아무래도 쉬는 게 낫겠어.
1: 还是休息吧.
0: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오다란 동사가 있네요. 쉽다. 오다.
1: 来.
0: 얘가 오늘 왜 있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 들어볼게요. 我们 一起来 听一下.
2: 第10课. 今天谁洗碗? 今天谁洗碗?
3: 该你了。不好意思，我又忘了。算了，还是我来吧。今天谁洗碗？该你了。不好意思，我又忘了。算了，还是我来吧。
0: 저희 둘의 설명을 듣고 이따 다시 들을 거잖아요. 그럼 더 잘 들릴 겁니다. 지금 우린 81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설거지해?
1: 今天谁洗碗?
0: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今天谁洗碗?
0: 누구 발음하실 때 정말 많은 초급자분들이 쉐이, 쉐이 사실 알아들어요. 그죠? 정확한 발음은 쉐이입니다. 쉐이. 자, 그럼 그 다음 네 차례야.
1: 该你了.
0: 선생님, 여기 패턴 있죠? 까이 땡땡 러.
1: 没错.
0: 네, 이 까이 땡땡러 사이에 이렇게 명사만 덩그러니 올 수 있나 봐요. 오, 선생님 차례예요.
1: 까이老师了.
0: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까이랑 러 사이에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갈 때가 됐네. 어, 가야 되겠다.
1: 까이走了.
0: 이렇게 말이죠. 까이走了. 어, 목이 좀 잠긴 것 같아. 이제 쉴 때가 됐어.
1: 该休息了.
0: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와, 너무너무 좋은 패턴이고요. 지금 80페이지에 있는 단어 페이지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는 말로 있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에 집중하겠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보다 집중해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까이니러. 죄송해요. 对不起도 있지만
1: 不好意思.
0: 저 또 잊어버렸네요.
1: 我又忘了.
0: 사실 까먹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좀 은어 같은 느낌이고 정확한 표현은 이제 잊어버렸다죠.
1: 没错.
0: 네. 됐어.
1: 算了.
0: 아무래도 내가 오는 게 낫겠다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 낫겠다?
1: 还是我来吧.
0: 주어 뒤에 来가 있으면은요. 오다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동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1: 没错.
0: 중국의 수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말해볼 사람. 차요, 차요, 차요.
1: 我来。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이, 오늘 설거지 누가 할래? 니 来吧.
1: 니 来吧.
0: 어, 그렇죠. 니가 해. 하다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1: 맞아.
0: 맞아요. 요거 다시 들어보세요. 훨씬 잘 들릴 겁니다. 오면 이치라이 팅이샤.
2: 今天谁洗碗?
3: 该你了。不好意思，我又忘了。算了，还是我来吧。今天谁洗碗? 该你了。不好意思，我又忘了。算了，还是我来吧。
0: EBS 초급 중국어 82페이지 어퍼 포인트, 83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사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언급을 다 했는데

0: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예문에 나온 단어도 진짜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 没错.
0: 단어를 알아야 말을 하죠. 네,
1: 当然了.
0: 어법보다 중요한 게 단어입니다. 보시죠. 까이땡땡러. 설명 잘돼 있죠, 여러분? 뭐뭐할 차례다. 러는 여기서 문장 끝에 변화구나. 요것도 중요하지만 통째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갈게. 나갈 시간이 되었어.
1: 我该走了.
0: 조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저우, 저울러 기억하시고요. 약 먹을 시간이야.
1: 你该吃药了.
0: 주어 뒤에다 까이를 쓴다는 걸알수 있겠죠. 약이 중국어로 뭐예요, 선생님?
1: 药.
0: 와, 감기약 하나, 둘, 셋.
1: 感冒药.
0: 와, 두통약 하나, 둘, 셋.
1: 头疼药.
0: 네, 이렇게. 선생님, 다른 약도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일단 이두개 약만 드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쉴 차례야.
1: 该我们休息了.
0: 선생님, 이 가이드의 주어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1: 是的.
0: 오, 그걸 보여드리려고 예문에 썼습니다. 잘했죠? 요런 게다 노트에 써 있어야 됩니다. 시우시, 시우시 하지 마시고, 왕 선생님처럼 다시 한번.
1: 休息.
0: 시어우, 아이유 사이에 오 넣으세요. 요, 땡땡러. 아유, 또 비가 오네.
1: 又下雨了.
0: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중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니면 비가 와서 싫은 느낌이에요?
1: 약간 별로 안 좋아요.
0: 그죠? 그래서 요
1: 아,
0: 땡땡
1: 또 왔어요.
0: 에이, 또 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무조건은 아니지만 요 땡땡러가 안 좋은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1: 是的.
0: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나 쟤 너무 싫은데 쟤또 왔어.
1: 他又来了.
0: 요 라일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시작이네라는 말도 있습니다.
1: 对.
0: 네, 그래요. 타요 라일러는 뜻이 두 개예요. 쟤또 시작이네. 쟤또 왔어. 둘다 되는 겁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하이시 땡땡바 살펴보시죠. 그거 아무래도 내일 가는 게 낫겠어.
1: 还是明天去吧.
0: 선생님, 앞에 장은 왜 저를 쓰고 여긴 또 취를 썼습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전부 다 목적지가 확실하면 보통 취를 쓰는 게 맞죠, 선생님?
1: 对的.
0: 예, 일단 뭐 목적지가 불분명하거나, 야, 일단 어디든 좀 가자, 이럴 때는 저를
1: 走.
0: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알수 있겠죠. 아무래도 차를 마시는 게 낫겠어.
1: 还是喝茶吧.
0: 아유, 방금 우리 피디님께서 쉬는 시간에 차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1: 우리 천사 피디님.
0: 천사 피디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1번, 好吃, 2번, 好喝.
1: 好喝.
0: 중국은 맛있다가 두 개예요. 마실 때는 好喝 하셔야 됩니다. 맥주 마시면서, 와, 맥주 너무 맛있다, 好吃 하면 중국인 웃잖아요, 선생님. 그쵸? 근데 비웃는 건 아니잖아요. 귀여워서 그런 거지.
1: 对呀,很可爱.
0: 귀엽대요. 표정은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그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어.
1: 还是问他吧.
0: 할시원 타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게요, 여러분? 바로 우한, 물어보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누는 게 낫겠어.
1: 还是明天再说吧.
0: 한번 더.
1: 还是明天再说吧.
0: 우리 청취자분들은 짜이라는 발음 들으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보통 짜이는 나 집에 있다,
1: 我在家.
0: 안녕히 계세요, 잘 가.
1: 再见.
0: 발음만 들으면 똑같은 ZAI예요. 이두 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보통 근데 기초하시는 분들은 짜이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디 어디 있다, 어디 어디에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문맹에 따라서 이 다시 제자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내일 다시 말하자. 이게 아니라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정말 많이 쓰는 표현. 네, 꼭 기억하시고요. 84페이지 우리 심화학습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선생님, 그 게시판에 가끔씩 올라오는 거 아세요? 보셨나 모르겠네요.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중국어 하시잖아요. 그게
1: 问是在说什么?
0: 무슨 뜻인지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이?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이치가 뭐죠?
1: 같이
0: 진入
1: 들어가다.
0: 진입하다죠? 네,
1: 对.
0: 심화 연습이
1: 深化练习.
0: 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빠르게 조합해서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정말 중국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是的,谢谢你.
0: 발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량합니다.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래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노래 부를 차례야. 까이 땡땡을러도 중요하지만 노래하다란 동사, 이 명사 구조를 모르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1: 该你唱歌了.
0: 한번 더.
1: 该你唱歌了.
0: 창, 너무 꺼 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처럼 힘을 빼시고
1: 唱歌.
0: 예. 쌍기역보다는 좀 기역과 쌍기역의 느낌인 것 같아요. 가운데 느낌.
1: 我觉得你很厉害哦.
0: 왜요?
1: 이게 발음 설명하는 게 太厉害了. 네.
0: 아,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칭찬받았어요. 실시간으로. 감사합니다.
1: 是真的.
0: 그러니까 진짜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창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힘을 빼고 창거, 그죠?
1: 네, 창거.
0: 창이 무슨 뜻이죠?
1: 노래를 부르다, 부르다?
0: 부르다. 거는 뭐죠?
1: 노래.
0: 그래서 이 사이에 가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나 BTS 노래 불러요.
1: 창 BTS 的 거.
0: 이렇게. 어, BTS 뒤에 더를 쓰셨어요. BTS의 노래.
1: 네.
0: 어, G.O.D 아세요?
1: 아, 我知道啊.
0: 저 G.O.D 노래 불러요.
1: 창 G.O.D 的 거.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我唱歌 BT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특유의 주술목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죠.
1: 시다.
0: 이런 느낌이에요. 나 노래 불러요. BTS.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알아들어요. 네. 나 또 감기 걸렸어.
1: 我又感冒了.
0: 지금 1번, 2번, 까이 땡땡러, 요 땡땡러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창거 그리고 감마오가 더 중요합니다. 감마오는 감기라는 명사도 있고 감기에 걸리다는 동사도 됩니다. 택시가 중국어로
1: 出租车.
0: 따라하고 계시죠? 한 번 더.
1: 出租车.
0: 자, 택시 타다는요?
1: 坐出租车.
0: 아무래도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어.
1: 还是坐出租车吧.
0: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으면은 去까지 같이 써도 괜찮아요?
1: 还是坐出租车去吧.
0: 선생님, 우리 오늘 시간도 좀 남는데 도와주세요. 자동차 발음 좀 도와주세요. 기초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우린 좀 어려워요. 물론 저는 이제 쉽지만 처, 처,
1: 아하.
0: 처. 네.
1: 应该是车.
0: 굳이 한국어로 대입을 시키면 츠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츠, 츠. 네. 처, 처, 처 하지 마시고 처 두 글자가 생각하시고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 샀어 옷 한 벌.
1: 我又买了一件衣服.
0: 와,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1: 我又买了一件衣服.
0: 삼성, 경성 보이십니까? 买了 튕겨줘야 돼요. 나이, 我们买了요 어감을 꼭 기억하시고요. 알 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 노래 아시면 저와 같은 세대. 아세요, 선생님?
1: 我真的不知道.
0: 아, 신세대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1: 没错.
0: 옷 한 벌 할 때 벌이 뭐예요?
1: 剑.
0: 선생님, 그냥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이후.
1: 能听懂吧?
0: 그렇게 말하는 중국인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1: 아, 因为我们是中国人. 아,
0: 하긴 우리도 옷 한 개라고 안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나는 옷 한 벌 샀다. 선생님, 그럼 이것도 뉘앙스가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我又买了一件衣服.
1: 아, 对于我来说是好的.
0: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요.
1: 지금 나 또 옷 샀어. 오, 오 기분 좋아요.
0: 我也是, 저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안 좋은 뜻으로 몰아가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확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뜻일 수 있습니다.
1: 是的.
0: 아무래도 책 보는 것보다는 영화 보는 게 낫겠어.
1: 还是看电影吧.
0: 아이고, 영화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영화 발음.
1: 电影.
0: 자, 띠에닝, 띠에닝 절대 안 됩니다. 연음, 니음 발음 들리면 안 돼요. 띠엔잉 들어볼게요.
1: 电影.
0: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중에서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요. ING 발음할 때 이건 조금 더 중국스럽게 제가 팁을 드리는 건데 북경을 중국어로 우리가 보통 베이징, 베이징 그러잖아요. 약간 이영 이런 발음을 따라하려고 해보세요.
1: 베이징.
0: 일부러 지금 그걸 빼셨네.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1: 베이징.
0: 어, 베이징. 칸디엔잉. 이런 식으로.
1: 네,
0: 좋습니다. 더 중국스러운 느낌이 될 수 있다. 우리 청취자분들 실력 따지기 하고 계시죠? 사실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실력 따지기는 단 한 개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냈기 때문에 틀리면 뭔가 지금 이해가 안 됐거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매 강마다 맨 뒷장에 있는 오늘은 또 성어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성어를 외우면 좋잖아요.
1: 没错.
0: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是的.
0: 네, 우리는 많이 안 사용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1: 아, 是吗?
0: 네. 그냥 왜 이렇게 동분서주해? 이렇게 안 해요, 잘.
1: 아.
0: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러지. 견물생심 이렇게 안 하거든요.
1: 那如果说的话会不会觉得哇这个人好有水平啊
0: 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구나. 그렇죠.
1: 아하.
0: 근데 중국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그냥. 어, 你这么觉得吗?
0: 네네네. 아닌가요?
1: 아, 我是中国人所以不知道没感觉.
0: 아, 중국인이라서 잘 그런 느낌은 없는데 어쨌든 많이 쓰는 건 맞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중국도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1: 井底之蛙.
0: 오, 여기서 개구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선생님?
1: 와.
0: 칭화 할 때.
1: 对,对, 칭화, 청개구리.
0: 청개구리 할때 청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 좋은 뜻이니까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0: 알겠죠?
1: 놀이学习.
0: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급 중국어 영원히 함께 하셔야죠. 영원히 말이죠.
1: 大家会害怕的.
0: 나 우물한 개구리야.
1: 我是井底之蛙.
0: 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谁洗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5: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말이
6: 살길이다.
4: 두 문장을 여쭤볼 텐데 왕 선생님과 동시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아무래도 영화를 보는 게 낫겠어. 시작.
6: 还是看电影吧.
4: 같이 말씀하신 거 맞죠? 저 지금 84페이지 복습한 거예요. 영화 띠에닝 띠에닝 하지 마시고 영화 발음
6: 띠에닝.
4: 그렇죠. 오늘 누가 설거지해?
6: 今天谁洗碗?
4: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뭐죠?
6: 我来.
4: 我来. 그렇죠. 오다란 말 외에도 주동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6: 你手里拿的是什么呀?
4: 어떤 분들은 지금 분명히 什么밖에 안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잠시 후에 한 20여 분 후에는 더 잘 들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치라이 칸이샤. 이것도 중국과 한국이 완전 다른 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선생님 보세요. 너 지금 손에 있는 거 뭐야? 우린 손해라 그래요. 한국어로. 손에 있는 거 뭐라 그래? 중국은 손해가 아니에요. 손안.
6: 아하.
4: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공감하시죠, 선생님? 중요한 것 같아요.
6: 是的.
4: 네, 들어볼게요. 발음.
6: 手里.
4: 자, 지금 경성 체크되어 있는데요. 삼성 경성은 그럼 원래 나이, 나이, 워먼, 니먼, 手里 이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다시 들어보세요.
6: 手里.
4: 리를 삼성 체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쇼 올린 거예요. 쇼리 이렇게. 진짜 삼성 경성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그죠?
6: 没错.
4: 네. 삼성 경성, 나이, 나이, 그 리듬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삼성, 삼성을 발음하신 거예요. 우리 왕왕씨가. 쇼리 이렇게. 그리고 쇼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입니다. 쇼우, 쇼리 꼭 기억하시고요. 쇼, 안 돼요.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단어. 들다, 잡다.
6: 나.
4: 한국어에도 있는 발음이죠? 나. 그렇죠. 막, 방금.
6: 깡.
4: 오, 깡. 한국어의 그 깡이 좋네 할 때 그 깡과 발음이 똑같네요, 선생님.
6: 아, 是吗?
4: 조금 다른가요?
6: 깡. 한국어는 是不是 깡? 아, 아닌가요?
4: 깡! 성조가 없습니다, 한국어는. 깡이 좋네. 아니에요. 전혀요. 좋습니다. 깡, 방금, 막,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사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단어 문장에 들어간 걸 봐야 됩니다. 사다.
6: 마이.
4: 복습 좀 할게요. 팔다. 하나, 둘, 셋.
6: 마이.
4: 그렇죠. 컵,

0: 퀴즈.
1: 들을 빼볼게요.
0: 베이.
1: 하면 한 잔.
0: 이베이.
1: 그렇죠. 선생님께서 그 다음 글자 실감나게 한번 읽어주세요.
0: 아이.
1: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0: 아이.
1: 에이, 그렇죠.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춤이세요. 아이, 아이, 이런 거. 매우, 아주, 뭐, 很도 있고, 非常도 있지만,
0: 팅.
1: 어떤 분들에게는 복습이 되겠네요. 꽤, 매우 이런 뜻입니다. 이 팅의 특징이 있죠? 본문 때 언급을 드리겠지만, 매우 좋아요. 들어볼게요. 팅 써서,
0: 挺好.
1: 혹은 맨 뒤에 그걸 집어넣어서,
0: 挺好的.
1: 挺好的. 그렇죠. 팅 뒤에는 습관적으로, 뭐뭐, 의 핸드폰, 나의 핸드폰 할때그 쓰이는 더 있죠? 예, 그 더가 함께 쓰입니다. 당연히 거기선 더가 뭐뭐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 보겠습니다. 귀여워.
0: 可爱.
1: 너무 귀엽다. 很可爱,非常可爱, 혹은
0: 挺可爱，
1: 더 집어넣어서
0: 挺可爱的。
1: 그렇죠. 난밥 먹을래. 너는 니, 너할때 너가 때에 따라서는 되물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강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오, 요렇게 외우지 마시고 역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 하다. 들어볼게요.
0: 就
1: EATO, B, IU 사이에 오 넣어서 찌우찌우 하지 마시고 찌오. 바로 갈게요. 그냥 공식 예문입니다. 나올 때마다 이제 이거 할게요. 나는 집에 가자마자 영화 본다. 하나, 둘, 셋.
0: 一回家就看电影。
1: 한번 더.
0: 一回家就看电影。
1: 지금 우리 왕 선생님 발음하신 거 E 사성입니다. 숫자 1 뒤에 이성이 오면은요, 숫자 1이 사성으로 바뀌어요. 이 회자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이 이게 아니라 이. 꼭 기억하세요. 좋아하다.
0: 喜欢。
1: 삼성 경성. 워먼 니먼 나이 나이 시환. 요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 결과보호래요. 뭐뭐 하게 되다. 요거는 본문 때 같이 외우겠습니다. 대화 들어볼게요. 먼저 이치 라이 티니샤.
2: 第11课，你手里拿的是什么呀？
3: 你手里拿的是什么呀？
2: 刚买的杯子。
3: 哎，挺可爱的呢。
2: 是吧？我一看就喜欢上了。
3: 你手里拿的是什么呀？
2: 刚买的杯子。
3: 哎，挺可爱的呢。
2: 是吧？我一看就喜欢上了。
1: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라고 할때 show 뒤에 있는 이 리를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손 안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0: 你手里拿的是什么呀？
1: 삼성이 연달아 두 개면 앞에가 이성이죠. 하지만 삼성이 연달아 세개 있으면 그때그때 성조가 달라집니다. 지금 리는 삼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속 세 개죠, 그럼? 그러면 이 주어부터 삼성이 연달아 세 개면은 보통 앞에 있는 니가 반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 선생님께서 니안 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0: 你手里拿的是什么呀？
1: 니 올라간 순간 틀린 발음이에요. 니, 쇼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쇼만 이성이 되는 거죠. 자, 들고 있는 것. 들다가 나예요. 근데 들고 있는 것.
0: 나다.
1: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는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같은 의미로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덜을 보시면 뭐뭐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넌내 거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어로.
0: 你是我的.
1: 네, 이 덕도 여기서 것이잖아요, 그죠?
0: 没错.
1: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什么만 해도 됩니다. 什么야. 야가 선생님 좀 가벼운 느낌인가요? 어때요?
0: 就是一个语气词吧.
1: 아, 그냥 어기조사 말투 좋습니다. 방금 새로 산 컵이야.
0: 刚买的杯子.
1: 설명드릴 게좀 많네요. 지금 나온 더는요, 완전 또 중요한 더입니다. 집에 가시는 할머니, 공식 예문입니다. 집에 가시는 할머니.
0: 回家的奶奶.
1: 명사와 명사 사이에 더가 붙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뭐뭐의예요. 하지만 문장과 명사 사이에 더는요, 문장하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산, 컵할때 산. 이 산의 뜻이 있는 거죠. 사다가 아니라 산, 집에 가시는, 는의 느낌인 거죠. 그렇죠. 방금 산 컵, 다시 들어볼게요.
0: 刚买的杯子.
1: 이 강의 위치는 동사 앞이라 보시면 됩니다. 부사겠네요. 네. 어머.
0: 에이?
1: 우리 어머인데 에이? 선생님, 근데 AI는 분명히 I잖아요. 근데 A라고 읽는군요.
0: 네, 口语里边 常常会变成这样.
1: 구어체에서는 그렇게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왕 선생님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I 이게 아니라 A 이렇게 말이죠. 어, 되게 귀엽다.
0: 挺可爱的呢.
1: 너 빼고 할게요.
0: 挺可爱的.
1: 너랑 너 다 뺄게요.
0: 挺可爱.
1: 전부 다 맞는 표현이죠.
0: 都可以.
1: 都可以. 전부 다 가능하답니다, 선생님께서. 그지?
0: 是吧?
1: 오, 바 뒤에 물음표가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발음해 주세요. 마 집어넣어서.
0: 是吗?
1: 예, 네, 다르죠?
0: 당연不一样啊.
1: 다 달라요. 是吗? 이거는 아 진짜? 아, 그래요? 이런 느낌이고. 是吧?
0: 맞지?
1: 내가 맞죠? 맞지?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왕 선생님 딱 발음 들으면 어때요? 선생님, 니 실종고란 마. 니 실종고란 마. 어떤 느낌이에요? 중국인이세요? 이게 아니에요. 중국인이죠?
0: 맞아요.
1: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거의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나 보자마자 딱 마음에 들었어.
0: 我一看就喜欢上了.
1: 한 번 더.
0: 我一看就喜欢上了.
1: 여러분, 숫자 1 뒤에 사성이 오면은 숫자 1이 이성으로 바뀌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이 아니에요. 이칸지오. 지우가 아니라 티오. 시환은 좋아하다예요. 근데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환 뒤에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보라는 이샹이 붙으면은요, 위가 아니라 좋아하게 되다예요.
0: 맞아요.
1: 네, 이거는 그냥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뭐 샹이 결과보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외우시라고요. A 시환상 B 러. 그리고 이 시환상의 특성상 맨 뒤에 러가 많이 붙죠.
0: 是的.
1: 네, 상태 변화의 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0: 没错.
1: 그렇죠. 그러니까 나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
0: 我喜欢上老师了.
1: 그거 보세요. 좋아하게 돼버렸다. 상태 변화. 아주 고급 표현이죠. 아 선생님 외국인이 한 외국인이 중국어로 我喜欢上老师了 하면 이 표현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0: 我觉得他说的很好. 他当然应该喜欢上我.
1: 찐반응이에요. 아 그럼요. 보통 초급자분들이 我喜欢老师 하잖아요. 이런 말 쉽지 않아요. A 喜欢上 B 了. 我喜欢上 초급 중국어 了.
0: 没错.
1: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저희끼리 자화자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원어민 선생님 발음. 我们 이치 라이팅이자.
3: 你手里拿的是什么呀？刚买的杯子。哎，挺可爱的呢。是吧？我一看就喜欢上了。你手里拿的是什么呀？刚买的杯子。哎，挺可爱的呢。是吧？
2: 我一看就喜欢上了.
1: EBS 초급 중국어. 본문 때 우리 왕 선생님과 웃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 예문 보면서 우리가 놀겠습니다. 90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는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0: 他是老师吗?
1: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인가?
0: 是的.
1: 네, 근데 확 바뀝니다, 느낌이.
0: 他是老师吧?
1: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거죠.
0: 네.
1: 선생님이지? 네, 그렇죠. 이거 네 거지?
0: 这是你的吧?
1: 네 것 할 때 것이 덥니다. 그리고 이 바의 특징은 선생님, 지금 내리면서 발음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这样的话表示确信我觉得
1: 아, 확신. 니더바? 또 되지만 우리 왕 선생님께서 니더바? 이렇게 안 했어요, 지금. 다시 들어보세요.
0: 这是你的吧?
1: 이렇게 좀 내리면서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집에 간다.
0: 他一下班就回家.
1: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숫자 1의 성조 변화예요. 숫자 1 뒤에 사성이 오면 이성으로 바뀝니다. 2 올라가죠. 그 밑에 보시면 듣다가 1성이잖아요. 숫자 1 뒤에 1성이거나 2성이거나 3성이 오면 4성으로 발음하세요. 자 그럼 집에 가다 후이 후이 하지 마시고요.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에이 들어볼게요. 집에 가다 발음만
0: 回家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그녀는 듣자마자 울었다.
0: 他一听就哭了.
1: 덕분에 우리 울다도 외웠어요. 울다가 뭐예요?
0: 쿠.
1: 쿠. 쿠. 한글로 표기돼요. 쉽죠, 그럼. 울지 마. 들어볼게요. 시작.
0: 别哭.
1: 하지 마라. 비에 기억하시고요. 못 찾겠으면 반드시, 모르겠으면 반드시 사전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91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0: 하면서 우리가 시환상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너와 함께 쓰인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 오, 요거는 사실 기초 버전입니다. 들어보시죠.
1: 我喜欢听音乐.
0: 그렇죠. 听, 듣다. 음악이 뭐죠?
1: 音乐.
0: 音乐. 오, 여러분이라고만 외우지 마세요. 모두들.
1: 大家.
0: 大家는 특성상 보통 떠가 많이 붙더라고요.
1: 没错.
0: 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럴 때도 떠 많이 씁니다, 여러분. 자, 들어볼게요. 모두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1: 大家都喜欢做运动.
0: 그 청취자분들 게시판 보니까요. 제가 발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는 걸 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是的,大家都很喜欢.
0: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거 지겹지 않으시죠, 여러분? 네, 지겨우면
1: 게시판을 남겨요.
0: 그만 좀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유는 어우예요. 또우가 아니에요. 따우, 따우. 예, 요거는 근데 지나치지 않아요. 많이 해도. 예, 답을 정해놓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네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겨워하지 마세요. 따우입니다. 절대 또우 하지 마세요. 나 이 노래 좋아하게 됐어. 이제 어려워지죠?
1: 我喜欢上这首歌了.
0: 노래도 양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래 한 곡 그러잖아요. 곡이?
1: 手.
0: 손이나 발음이 똑같네요. 그죠?
1: 没错.
0: 오윤 어우입니다. 쇼쇼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1: 쇼.
0: 노래하다가 두 글자로 뭐죠, 선생님?
1: 창거.
0: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노래해. 노래해. 중국어는.
1: 창거봐. 창거봐.
0: 혹은 창이쇼거봐. 아, 노래 한 곡 뽑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발음한 거 왕 선생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1: 창이쇼거봐.
0: 창이쇼거봐. 그렇죠. 자, 나는 그녀를 좋아하게 됐어요.
1: 我喜欢上他了.
0: 어때요, 여러분? A喜欢上B了. 이렇게 오는 게 낫겠죠? 그는 중국 요리에 반했어.
1: 他喜欢上中国菜了.
0: 다시 한번 사랑의 잔소리, 菜, 그리고 show, 运动, 做运动 이런 걸 다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92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王老师,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비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지켜드려야죠.
1: 谢谢.
0: 지금 표정이 약간 20년 이를 안 알겠습니다.
1: 我在算, 계산해야 되는데.
0: 저는 5년 됐거든요. 자, 그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대요. 졸업하다 중국어로 두 글자예요.
1: 毕业.
0: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다. 숫자 1이 이성으로 바뀌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1: 他一毕业就结婚了.
0: 결혼하다 선생님, 이거 병원 보니까 지혜훈, 지혜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UN 사이에 으어 들어갑니다. 지혜훈. 훈. 네, 좋습니다. 그 책 꽤 재밌어. 그러니까 이 팅이라는 글자가 매우도 있지만 한국어의 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我觉得很合适.
0: 매우 어울린다.
1: 꽤.
0: 아, 꽤라는 말이?
1: 오. 我觉得挺和怪真的很合适.
0: 아,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
1: 제 느낌이요.
0: 오, 그러면 선생님 느낌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왕老师가 보증하셨습니다. 꽤로 외우세요. 그 책 꽤 재밌어.
1: 那本书挺有意思的.
0: 삼성, 삼성이면 앞에 팅 이성으로 바뀌어야죠. 팅요. 요는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팅요, 이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맨 뒤에 더 빼고 갈게요.
1: 那本书挺有意思.
0: 재밌다. 有意思. 재미없다.
1: 没意思.
0: 네, 요를 집어넣어서.
1: 没有意思.
0: 다 됩니다. 너 그를 사랑하게 됐지. 시환 대신에 아이를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你爱上他了吧?
0: 바 끄는 거 기억하시고요. 난 그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
1: 我一看他就想笑.
0: 한 번 더.
1: 我一看他就想笑.
0: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이 없어요. 왕선생님 발음하신 것만 듣고 내가 정말 이 샹샤오, 샹샤오란 발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책을 보시면서 들으니까 우리가 샹샤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표정들이.
1: 是的. 네,
0: 정말.
1: 能讲得这么自然很难的.
0: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여기 풍경 예쁘지?
1: 这里的风景漂亮吧?
0: 펑징, 올라간 순간, 엄밀히 말씀드리면 틀린 발음이에요. 뒤에가 사성이잖아요. 반삼성이죠. 펑징, 끝내야 됩니다. 풍경이 중국어로?
1: 펑징.
0: 펑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这里的风景漂亮.

0: 그냥 막 내리면서 웃다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쇼.
0: 제가 이 단어 왜 가져왔게요? 아까 앞에 페이지에 울다가 있었거든요.
1: 코.
0: 이런 단어를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手里拿的是什么呀？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散。
1: 不散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단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3: EBS 초급 중국어.
2: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4: 살길이다.
2: 그런데 매월 마지막 화에는 복습을 생략하고 사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 맞죠.
2: 네, 우리 Q&A나 이런 게시판에 감동적인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이 쓰신 글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남겨 주셨는데 정모리 님께서 남겨 주셨습니다. 매일 카이처 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와,
2: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카이처는 아시니까 쓰신 거예요, 한자로.
4: 진짜.
2: 즐겁게 듣고 있다. 운전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다. 중국어로 하고 싶어요. 왕랑 씨가 좀 도와주세요.
4: 매일
2: 네, 매일 운전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중국어 수준이에요. 하나, 둘, 셋.
4: 매일 이변 카이처 이변 팅 초급 중국어.
2: 이변 A, 이변 B 패턴이네요. 제가 이거 언젠가 꼭 준비해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쨌든 이렇게 운전하느라 책은 거의 못 보지만 너무너무 출퇴근길에 재밌게 듣고 있다, 따라하고 있대요. 감동입니다.
4: 워야 쿨라. 네,
2: 아, 울고 싶어. 울 예정이다. 워야 쿨라.
4: 不是, 我很开心, 我在笑.
2: 네, 너무
4: 즐거웠어요.
2: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은 저희 둘에게, 우리 PD님 총 3명에게 큰 힘이 됩니다.
4: 맞아요.
2: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소개를 가끔씩 해드릴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목, 너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
4: 你在这儿住多久了?
2: 잠시 후에 이 문장이 조금 더 잘 들리고 명확해질 겁니다. 我们 이치라이 칸이샤.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고 어디 어디에서란 말도 있고 동사 앞에 쓰이면 진행형도 돼요. 다 발음 들어볼게요.
4: 在.
2: 나 집에서 밥 먹어. 아니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4: 我在家吃饭.
2: 거기서 吃饭 빼고 我在家 하고 마침표 해버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我在家 한번 해주세요.
4: 我在家.
2: 그렇게 발음하시면 在는 동사가 되죠. 어디 어디 있다. 그렇죠. 진행형 해드릴까요? 나 밥 먹는 중이야.
4: 我在吃饭.
2: 동사 앞에 있으면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어디 어디에서인가 봐요. 살다, 머물다.
4: 住.
2: 거주할 때 住죠.
4: 没错.
2: 그럼 한번 해볼게요. 你住哪儿? 들리십니까, 여러분? 你住哪儿? 이게 뭐예요?
4: 어디에서 살아요.
2: 오.
4: 어디서 살아요?
2: 어디에 살아요?
4: 아, 어디에 살아요?
2: 아니면 애도 안 써도 돼요. 어디 살아요?
4: 어허, 谢谢. 又学会了.
2: 不客气. 어, 又学会了.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지우. 아니죠. 아이.

0: 거죠. 또 7년러 이런 표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년, 6개월이죠.
1: 반년.
0: 같은 말로 당연히 6개월, 6개월 위에도 되지만 반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때?
1: 怎么样?
0: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러를 집어넣으면 어땠어가 아니에요. 怎么样 자체가 어때, 어땠어, 완료가 다 돼요. 알아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怎么样 러? 이건 뭐예요? 상태 변화죠. 어떻게 됐어 이거죠. 어제 수술했다며 어떻게 됐어? 怎么样 러?
1: 怎么样 러?
0: 그렇죠. 꽤 또 나왔습니다.
1: 挺.
0: 선생님 왜 또라 그래요? 저 처음 보는데 그러면 복습이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팅. 팅 뒤에는 맨 뒤에 뭐가 많이 수반된다? 하나, 둘, 셋.
1: 더.
0: 그렇지요. 조용하다?
1: 안징.
0: 꽤 조용하네. 한번 들어볼게요.
1: 팅 안징.
0: 더 집어넣어서.
1: 팅 안징다.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출하다. 집을 나서다.
1: 출문.
0: 그 외출하니까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선생님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깥 외자를 써요. 와이추.
1: 와이추.
0: 네. 어때요? 그러니까 저 밖에 나가서 밥 먹어요. 뭐 워취 와이추 칠판 알아들을 것 같은데.
1: 능팅明白.
0: 알아듣는데요. 하지만 알아듣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다시 한국인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그죠?
1: 他没有听 초급 중국어.
0: 아, 초급 중국어 안 들었구나 그렇죠. 네. 진짜 중국어는 추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와이를 쓰는 게 아니라 바깥 외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추만. 편리하다?
1: 方便.
0: 교통이 편리하다 한번 들어볼게요.
1: 交通方便.
0: 와, 교통이 한국어랑 발음이 비슷해요. 교통, 교통. 한 번 더.
1: 交通.
0: 좋습니다. 본문 한번 들어보시죠. 我们 이치라이 听一下.
2: 第12课. 你在这儿住多久了? 你在这儿住多久了?都半年了。住得怎么样?挺好的,安静,出门也方便。你在这儿住多久了?都半年了。住得怎么样?挺好的,安静,出门也方便。
0: 너 여기에서 얼마나 살았어?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나 오랫동안은 多久? 보통 동사 뒤에 많이 쓴다고요. 오늘도 그 패턴이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1: 你在这儿住多久了?
0: 너에서 여기 살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맞는 거죠?
1: 맞죠.
0: 그렇습니다. 너는 우리가 좋아하는 또 오랜만에 완료의 러가 되겠네요.
1: 是的.
0: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你在这儿住多久了?
0: 우리 초급자분들은 이 빠르게 말하고 싶은 로망이 있을 거예요.
1: 어허.
0: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하시듯이 한번 빠르게 해보실 수 있나요?
1: 你在这儿住多久了?
0: 모든 중국인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또박또박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你在这儿住多久了? 이렇게 다 알아듣죠. 근데.
1: 当然了.
0: 你在这儿住多久了? 앞에가 막 발음이 먹혀요. 이제는 또 어쩌라? 예, 그런 것도 이제 알아들으려면 반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벌써 반년이나 됐어요. 이미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1: 都半年了.年了.
0: 이성경성. 아하 생각하시고요. 할아버지가 중국어로
1: 예예.
0: 이성경성의 대표 발음입니다. 예예. 年了.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러는 완료가 아닌 것 같아요. 상태 변화죠.
1: 맞죠.
0: 그 러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러가 맨 뒤에 있으면은요 세 개라고 외우세요. 첫 번째 완료, 두 번째 상태 변화, 뭐뭐해졌다. 세 번째 아무 뜻이 없는 말투, 너무 비싸요. 太贵了.
1: 太贵了.
0: 여기서 러는 없어도 됩니다. 太贵. 네, 그런 러죠. 사는 정도가 어때? 이게 직역이에요. 어렵게 말씀드리면 정도 보호입니다. 수러. 그 뒤에 더, 그 뒤에 정도 보호입니다. 동사를 평가할 때, 동사의 정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라는 거야. 너무 재미없죠. 근데 정말 많이 쓰는 어법이에요. 들어보시죠.
1: 住得怎么样?
0: 쟤는 말하는 실력이 어때? 말하는 정도가 어때? 말 어때? 쟤 하는 거?
1: 说得怎么样?
0: 요리하다 할 때 하다가 뭐죠, 선생님?
1: 做.
0: 하는 정도가 어때? 만드는 정도가 어때? 그게 직역이에요.
1: 做得怎么样?
0: 되게 잘하던데? 그냥 헌허만 해도 돼요. 하지만 굳이 이런 보호로 만들어서 做得很好.
1: 做得很好.
0: 说得很好.
1: 说

0: 的很好。
1: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지내기 어때를 할 때, 지내기 어때라고 중국어를 할 때, 쭈다자 모양 이렇게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도 보는 나올 때마다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꽤 좋아, 아주 좋아.
0: 挺好的，
1: 더 뺄게요.
0: 挺好。
1: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팅 올립니다. 팅 하오 뚝 떨어지고요. 조용하다.
0: 安静。
1: 오, 안静. 아, 외출하기에도 편리해. 그래서 예가 있는 거예요. 외출하기에 도할 때 도가 예죠? 들어볼게요.
0: 出门也方便。
1: 자, 우리 왕 선생님 어때요? 너무 편하게 발음하시죠? 추먼 예. 예가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올라간 순간 틀린 거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추먼 예, 팡비엔. 예, 팡비엔. 그리고 앞에 있는 먼 이성은 끌어올려야 됩니다. 추먼 해도 알아듣지만 추먼 예. 들어볼게요.
0: 出门也方便。
1: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잘 들릴 거예요. 미션을 드릴게요. 지금 들으실 때는 책을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 이치 라이팅 이샤.
2: 你在这儿住多久了？
3: 都半年了。
2: 住得怎么样？
3: 挺好的，安静，出门也方便。
2: 你在这儿住多久了？
3: 都半年了，
2: 住得怎么样？
3: 挺好的，安静，出门也方便。
1: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많다가 중국어로
0: 多
1: 여러분 그거 아세요? 多 뒤에 형용사, 특히 한 글자 형용사, 어려운 말로 뭐 이름자 형용사라 그러죠? 또어 뒤에 한 글자 형용사가 오면은요, 많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노래 좀 부를게요. 얼마나, 얼마나 더,
0: 오, 唱的
1: 널,
0: 不错嘛。
1: 唱的不错。노래하는 정도가 좋다. 정도 보이네요, 또, 그죠? 선생님, 이 노래 아세요? 얼마나, 얼마나. 드라마 주제곡이에요.
0: 对，我知道。
1: 네, 드라마 제목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忘了。어쨌든, 또어 뒤에 한 글자 형용사, 얼마나의 뜻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어요? 너 올해 몇 살이니?
0: 你今年多大？
1: 찐니에는 시간 명사로서 주어 앞뒤에 올수 있어요. 맨 앞에 와도 돼요. 그런데 보통 중국인들은 뒤에 넣더라고요. 주어 뒤에. 또다 많고 크다가 아니라 얼마나 크냐예요. 재밌는 건 How old are you를 중국은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연식이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찐니엔 빼고 할게요.
0: 你多大？
1: 이렇게. 제가 선생님께 니 또다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0: 哦，你看我的眼睛，你可
1: 눈
0: 以吗？
1: 눈눈 보고 내 눈을 봐. 그게 되겠니? 이게 약간 누나, 아 누나 선배님들, 어르신들께도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0: 안 돼요.
1: 네, 그래서
0: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可以吗？
1: 나이가 어떻게 돼요? 좀 예의 없어요, 어른들한테도.
0: 아하.
1: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시죠? 네, 그래서 니엔지를 많이 집어넣어요, 중국은.
0: 是的。
1: 니엔지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니엔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께 뭐라고 여쭤보죠? 선배님들한테 닌, 극존칭 닌을 써서
0: 是您多大年纪？
1: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니 또었다 하니까 내눈 보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요. 그는 키가 얼마나 크니?
0: 他多高？
1: 재밌죠? 얼마나 높니가 직역이에요. 아하, 키 물어볼 때 까오릅니다. 그래서
0: 嗯，
1: 우리는 키가 크다 그러잖아요.
0: 是的。
1: 중국은 키가 높다 그래요.
0: 아，个子很高。
1: 그렇죠. 老师很大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국어로?
0: 年纪大吧？
1: 나이가 많다죠.
0: 嗯哼。
1: 근데 우린 키가 크다는 줄 알아요, 많은 분들이.
0: 아，
1: 헷갈리죠.
0: 是这样。所有人见到你都会问这个问题吧？
1: 아, 제가 키가 192cm거든요.
0: 그러니까。你多高？
1: 아, 맞아요. 또 하고 키가 몇이에요? 아, 저 192입니다. 192. 타이거 올라가.
0: 对呀。
1: 상하이는 여기에서 얼마나 멀어요?
0: 上海离这儿多远？
1: 얼마나 멀어요? 또 위엔. 멀다 기억하시고요. 어마어마한 패턴이 있어요. A 리, B 위엔.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멀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EBS에서 우리 집은 매우 멀다. 한번 들어볼게요.
0: EBS 离我家很远。
1: 이런 식으로 제가 할 말이에요. 저희 집 용인이거든요. 네. 벌써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숫자와 함께 쓰이면은요. 벌써 10시야.
0: 都10点了。
1: 十나게 출발. 10点了. 우리는 모두가 아니라 우리는 벌써 일주일이나 기다렸어.
0: 我们都等了一个星期.
1: 일주일.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겁을 드리는 거예요.

0: 어렵다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면 이거 싱치 뭐 3개월 산거 위에 반년 반년 이런 걸 실향 보호라 그래요. 시간의 양. 그래서 보어들은 항상 동사 뒤쪽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1: 보니까.
0: 네, 보어니까. 보어할 때 보가 무슨 보예요? 가위바위보예요? 보충할 보자예요.
1: 매초.
0: 뒤에서 보충하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앞에서 보충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따지시면 안 돼요. 뒤에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는 무조건 뒤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네. 5분 쉬자는 5분 정도 쉬우시가 아닙니다. 5분 쉬자.
1: 쉬시 5분
0: 그렇죠. 5분이 역시 시간의 양, 동사 뒤에 있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어 나올 때마다 문장 자체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보겠습니다. 네, 정도보어 구문입니다. 점 모양 자체가 정도보어 될수 있습니다. 너 요즘 지내는 정도가 어때?
1: 你最近过得怎么样?
0: 구어는 여기서 시간이 흐르다, 시간이 지나가다 할때그 동사입니다, 여러분. 요새 시간 보내는 정도가 어때? 이게 직역이죠. 요즘 주의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넣어서.
1: 最.
0: 그렇죠. 너 어젯밤에 잠을 잔 정도는 어때?
1: 你昨晚睡得怎么样?
0: 어젯밤, 昨天, 晚上 줄여서
1: 昨晚.
0: 놀다가 중국어로
1: 玩.
0: 얼화를 빼고 해도
1: 玩.
0: 됩니다, 여러분. 얼화를 뺐네요, 여기선. 너 오늘 노는 정도가 어땠어?
1: 你今天玩得怎么样?
0: 얼화 집어넣을게요.
1: 你今天玩得怎么样?
0: 전 확실히 북경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지 얼화를 집어넣는 게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1: 更舒服.
0: 네, 편안합니다. 그는 중국어 말하는 정도가 어때?
1: 他说汉语说得怎么样?
0: 왜 슈어를 두번 썼을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동사, 형용사를 어려운 말로 수어라 그러죠? 수어 뒤에 더가 와야 돼요. 한이 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 더는요. 반드시 수어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슈어를 두번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 칠판 더 이런 말은 없는 거죠. 니 칠판 칠더 블라블라 하는 거죠.
1: 你吃饭吃得开心吗？
0: 아, 吃得很开心，不是很开心，太开心了。네, 너 요즘 배우는 정도가 어때? 지금 제가 직역입니다. 지금 다.
1: 你最近学得怎么样？
0: 중국어를 집어넣어 볼까요? 니 최근 쉐 한위더 怎么样 하면 틀린 거죠.
1: 对，
0: 네, 니 최근 쉐 한위
1: 学
0: 쉐더
1: 得怎么样？
0: 그렇죠. 두번 쓰는 겁니다.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시죠.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수박 맛없으면 정말 짜증나요.
1: 没错，
0: 이런 시과.
1: 原来在这里哦。
0: 그렇죠. 수박을 중국어로?
1: 西瓜，
0: 네, 정말 잘해오시지 않습니까?
1: 没错。
0: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
1: 对的。
0: 얼마나 무겁니?
1: 这个西瓜多重？
0: 사람한테 쓸수 있습니다. 선생님, 多重?
1: 啊，这是秘密。
0: 아, 비밀, 미미입니다. 나 벌써 3시간이나 공부했어. 역시 동사, 수어 뒤에 3个小时 보이시죠? 들어볼게요.
1: 我都学了3个小时。
0: 아, 어렵다. 모두가 아니에요. 我都学了。네 남동생 정말 달리는 정도가 정말 빠르다?
1: 你弟弟跑得真快。
0: 정도 보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동사예요. 跑. 이걸 알아야 말을 하죠. 걔는 말하는 정도가 어때? 잘하니?
1: 他说的好吗？
0: 같은 말로 뭐예요, 여러분? 他说的怎么样?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환경 꽤 깨끗하네.
1: 这里的环境挺干净的。
0: 한번 더.
1: 这里的环境挺干净的。
0: 환경, 환境, 환경 비슷하죠, 여러분. 그럼 더럽다는 뭐예요?
1: 脏。
0: 脏, ZANG이고요. 짱짱 세게 발음하시면 ZH 같아요. 선생님처럼 하세요. 짱 들어볼게요.
1: 脏。
0: 이렇게 약간 한글로 표기 안 되는 지읒이에요. 짱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게좀 발음하기 힘드니까 항상 깨끗이 살자고요. 깐징 이렇게.
1: 有道理。
0: 좋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在这儿住多久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waiting forever.
1: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0: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 주에는 그리움에 관한 노래라는 타이틀로 음악을 골랐습니다. 노래 테마인 그리움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고향이나 특정 장소일 수도 있죠. 또 과거의 어느 시점일 수도 있고요. 흔히 노스텔지아라고 말하는 그리움을 담은 노래. 토요일인 오늘은 실존했던 사람을 그린 노래, 지금은 고인이 된 위대한 인물에 관한 노래들로 플리를 꾸몄습니다. 오늘이 또 현충일이라서 의미가 있네요. 첫 곡은 팝의 디바 셀린 디옹의 노래입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소녀 셀린 디옹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매니저이자 남편이었던 르네 앙젤리를 추모하는 노래 앙코 응스와 또 다른 저녁. 토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6월 6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갱은 셀린 디옹의 프랑스어 노래 Encore un soir, 또 다른 저녁이었습니다. 26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했던 두 사람이었죠.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그런 상실감, 또 사무치는 그리움을 과하지 않게 아주 담담하게 노래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노래였습니다. 셀린 디옹의 노래였고요. 세맹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들. 이번에는 브라질 보사노바를 전 세계에 알린 위대한 두 사람을 다른 나라 뮤지션들이 그린 음악입니다. 먼저 미국의 마이클 프랭스가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에게 헌정한 1977년 노래 안토니오 송 들으시고요. 보사노바 여성 보컬의 스타일을 확립한 가수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를 그린 1987년 곡 아스트루드, 폴란드 가수 바시아 츄르츄블랩스카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 그리고 바시아의 아스트루드였습니다. 음악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 그리움의 대상이 특정 인물인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대한 화가에 관한 노래네요.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아주 유명한 노래죠. 돈 맥클린의 1971년 발표곡 빈센트, Starry Starry Night. 리안 라하바스나 엘리 굴딩, 훌리오 글레시아스, 조시 그로반 같은 다양한 가수들의 커버곡이 있지만요. 오리지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돈 맥클린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그린 노래입니다. 스페인 그룹 메카노의 연주한 노래로 에운헤니오 살바도르 달리, 천재 살바도르 달리, 이 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맥린의 빈센트, 그리고 메카노의 에운헤뇨 살바도르 달리였습니다. 위대한 화가를 노래한 두 곡이었네요. 서명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 고인이 된 위대한 예술가들의 노래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즈 뮤지션을 그린 노래네요. 빌리 홀리데이, 엘라 피처럴드, 사라 본, 전설적인 3대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 두 명에 관한 노래 먼저 보내드립니다. 먼저 빌리 홀리데이를 그린 알마데 블루스, 블루스의 혼, 스페인 그룹 프레센토스 임플리카도스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프랑스 노래 엘라 엘라입니다. 약간의 언어 유희죠. 엘라, 그녀는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엘라 피처럴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갤이 불렀고요. 그리고 한 곡 더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한 삶이었던 재즈 뮤지션 챗 베이커에 관한 노래인데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파비오 콘카토가 발란도 콘 챗 베이커와 함께 춤을

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챗 베커의 트럼펫 연주까지 포함해서 만든 타이틀곡입니다. 발란도, 댄싱이라는 곡, 이 노래까지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음악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재즈 뮤지션에 관한 노래 세 곡 보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스페인 그룹 프레센토스 임플리카도스의 알마 데 블루스, 블루스의 혼. 프랑스 갤의 엘라 엘라, 엘라 그녀는 갖고 있어요. 세 번째 곡, 파비오 콘카토의 발란도,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까지 함께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그리움에 관한 노래, 고인이 된 위대한 예술가를 그린 노래 두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영화감독이죠.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를 그린 노래, 브라질의 가이타노 벨로즈가 부른 노래입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들으시고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잘 알려진 카루소,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테너 에니코 카루소에 관한 노래죠. 오늘은 이 노래를 만들고 제일 먼저 불렀던 싱어송라이터 루치오 달라의 원곡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에타노 벨로우조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그리고 루치오 달라의 카로소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세음의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대중음악의 거장을 소개하는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세계음악기행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움에 관한 노래, 특정 인물을 그린 노래들로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정치인에 관한 노래네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위대한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고 넬슨 만델라를 위한 노래입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에 나온 노래지만요. 이후 넬슨 만델라를 상징하는 곡이 된 아심보난가, 그를 다시는 볼수 없었네. 조니 클레그와 그의 밴드 사부카의 연주와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고은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것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EBS FM 세계 음악 기행.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것이죠. 세계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키리키에를 대표하는 스타 음악인 반열에서 무스타파 산달, 그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튀르키예 팝 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올렸을 때 무스타파 산달, 그는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였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팝은 과도기에 있었다네요. 지중해 멜로디라 일컫는 서양식 선법보다 세분화된 음계, 중동권 선율 등의 음악 전통은 유로 댄스팝을 끌어들이며 새로운 사운드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죠. 세젠 악수, 아자 페칸 등등 당대 튀르키예 스타 가수들의 곡을 쓰던 무스타파 산달은 편곡과 프로듀싱까지 관여하면서 이 시기 튀르키예 팝의 새로운 어법에 눈을 뜹니다. 그러다가 1994년 가수로 데뷔한 앨범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단숨에 튀르키예 최고의 팝스타가 되죠. 그러기 무섭게 무스타파 산달은 영국 런던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칩거합니다. 두려워서였다네요. 급작스레 쏟아진 미디어와 팬들의 과도한 관심, 기획사의 압력 속에서 더는 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답니다. 런던의 아파트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지 몇 달 후 무스타파 산달은 두 번째 앨범을 완성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한 앨범 걸귀데 아이느는 튀르키예 팝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판매고를 기록했다네요. 이는 무스타파 산달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성공이었습니다. 영국 현지의 댄스팝과 테크노 리듬으로 튀르키예의 음악 전통을 결합하는 실험이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튀르키예 스타 시스템에서 벗어나 싱어송라이터, 총괄 프로듀서로서 창작의 주도권을 되찾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무스타파 산달의 행보는 튀르키예 팝 역사에서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죠. 중동과 서아시아, 유럽을 아우르는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문화적 특성이 20세기 후반 혼종 음악, 달리 말하면 하이브리드 팝으로 공식 현대화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날 무스타파 산달은 또 다른 튀르키예 출신의 스타 타르칸과 함께 1990년대 튀르키예 대중음악의 르네상스를 견인한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팝 시장에서 산달의 위상은 타르칸을 넘어선다네요. 일례로 그는 영국 예술위원회 아트 카운슬 오브 잉글랜드가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공식 인정한 경우에만 부여하는 영국 평생 비자와 거주권을 받은 최초의 튀르키예 예술가랍니다. 특히 유럽 음악 시장에선 그를 특별히 무스디라는 별명으로 애칭으로 부른다죠. 튀르키예 팝을 세계화한 영웅이라는 속뜻이 있다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튀르키예의 음악 전통을 글로벌 팝으로 현대화한 아티스트 무스타파 산달이었습니다. 첫 곡이 아라바 자동차라는 제목이네요. 2000년 초반에 유럽의 각종 차트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싱글이고 이 곡을 계기로 그런 국제적 인지도를 쌓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두 번째 곡은 이시앙카라. 2000년 초반 역시 성적이 좀 더 좋았습니다. 이 한자릿수 포지션으로 각종 뭐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차트에서도 성적이 좋았고요. 이 얼마 전에 트리키예의 타르칸을 소개했지만 타르칸 같은 경우는 세젠 악수가 구축한 그런 스타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그 공정을 거친 그런 스타 메이킹 글로벌 전략 뭐 그런 고려를 통해서 두루두루 만들어진 완전체 스타였다면 무스타파 산달의 노선은 내가 혼자 다 하는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연주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작곡가로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변별력은 어디 있지?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의 퍼포먼스에 좀 더 뭐 진정성? 뭐 그런 약간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런 걸 느낄 것이냐 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흥미로운 거는 그 둘 다 튀르키예 뿌리가 튀르키예니까 뭐 한국에 뽕이 있듯이 대중문화 전반에 뭐 학술적으로도 그런 뽕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럴 때도 됐으니까요. 뭐 단조 오음계의 보컬 뭐 꺾기 이 전통가요 트로트에서 흔히 우리가 듣는 그런 거가 출발점이라면 그리고 한국 문화 전반에 뭐 한, 흥 이런 걸 논하는 시기가 됐다면 튀르키예에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있습니다. 예. 이스탄불 특유의 우울, 애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휴진이라는 표현인데요. 뭐 선법 얘기도 본문에 나왔는데 그런 뭐 이슬람의 마캄 그리고 보컬에서 느껴지는 그런 멜리스마 그런 미분음 뭐 이런 데서도 뭐 찾아볼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듣는 입장에서 누가 더 예, 마음을 울리나 뭐 이런 게 참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다 댄스업을 한 음악을 하는데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는 아무튼 그러니까 케이팝의 뿌리는 트로트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아무튼 튀르키예의 팝의 2000년 초반에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타르칸 그리고 좀 더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는 듯 싶은 무스타파 산달 오늘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0: te li meglio.
1: La voz eterna del Perú.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페루에서 차부카 그란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자동으로 따라붙는 수식어 구랍니다. 지금 흘러나온 노래는 차부카 그란다의 대표곡 중 하나인 La Flor de la Canela입니다. 계피꽃이라는 뜻의 이 노래에도 이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못지않은 엄청난 수식 어구가 따라다닙니다. 페루의 비공식 국가라고 하네요. 1950년 1월 7일 페루 수도 리마의 프랑스 약국에서 일하던 차부카 그란다는 창밖을 지나가는 어느 흑인 여자의 우아한 모습을 본 순간 찬탄했답니다. 그 흑인 여자는 리마의 흑인 공동체에서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존재 빅토리아 앙굴로였습니다. 차부카 그란다는 빅토리아의 피부색과 우아한 모습에서 계피꽃을 떠올렸고 그 영감을 곡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빅토리아가

오래된 다리를 걸어 강을 건너서 산책로를 걷는 동서는 노랫말과 선율의 흐름으로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La Flor de la Canela, 케이피코튼, 자부카 그란다의 음악적 세계관을 집약한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개비꽃 송가 이후 자부카 그란다의 음악은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를 겪었고 나아가 20세기 중반에 페루 대중음악을 혁신합니다. 먼저 그녀는 아프로 페루비안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알렸습니다. 자부카 그란다는 아프로 페루비안 공동체의 정체성을 음악 미학을 거쳐서 페루의 주류 문화로 이끌었습니다. 백인 상류층 출신인 그녀에게는 재능 이상의 결단이 필요했던 과업이었죠. 당시 리마의 엘리트층은 스페인계 백인의 전유물과 같았던 음악으로 이 우아한 살롱 스타일의 무시카 크리오요를 즐겨 들었습니다. 이에 아프로 페루비안의 음악은 천박한 하류 문화에 지나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백인 가문의 영예였던 자부카 그란다가 아프리카계 페루 사람들의 아지트를 드나들며 전통악기 까혼부터 이 흑인 노예 후손들의 리듬을 백인식 왈츠에 섞기 시작한 겁니다. 상류층 사교계와 평론가들은 무시카 그리오요의 고귀한 전통을 타락시켰다며 그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럴수록 자부카 그란다의 음악과 삶은 그들이 뿌리내린 세계의 근원을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Chabuca Granda는 유럽식 왈츠에 기반한 페루 음악의 주류를 아프로 페루비안 음악으로 재정립했습니다. 페루 흑인 음악의 스타일과 리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고유한 아름다움,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시문학의 언어로 되살렸습니다. 페루 흑인 노예 여성을 상징하는 이름 마리아, 그리고 아프로 페루비안의 전통 춤곡 스타일을 뜻하는 란도를 합친 제목의 노래 마리아 란도에선 자부카 그란다는 이렇게 노래하죠. 새벽은 밝은 낮과 태양을 선사하지만 마리아 란도에게는 낮도 태양도 없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여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페루의 백인 상류층 출신인데 페루의 흑인 음악을, 원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로 이끌고 흑인의 인권 그리고 복지를 위해 싸운 아티스트 자부카 그란다를 만나봤습니다. 그리오요라는 표현이 늘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남아메리카로 정복을 위해서, 아니면 뭐 정착을 위해서 신대륙에 도착한 유럽에서 태어난 그런 계층이 있고, 그 다음은 그들의 후손으로 아메리카 정착 이후에 태어난, 뭐 이 경우는 페루에서 태어난 그런 지배층을 크리오요라고 불렀다고 하고, 그리고는 메스티조스, 혼혈 계층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하층에는 원주민, 그리고 노예 출신의 흑인 계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친 분류겠죠. 크리오요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얼핏 저는 그 이런 로컬 서민들 피지배층의 음악이겠거니 하고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대부분은 오늘 차부카 그란다가 한창 음악을 만들고 초기에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유럽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현지 엘리트층, 지배층이 선호하는 그런 음악을 통칭해서 무시카 그리오요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남미의 다른 나라별로 좀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데, 첫 곡이 라 프롤 델라 까넬라, 계피꽃이었죠. 이 곡 같은 경우는 왈스 크리오요라고, 크리오요 왈츠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크리오요라는 이 표현이 문화사적으로는 페루의 리마를 중심으로 차부카 그란다 같은 이 지배층 출신의 아티스트, 운동가를 다리로, 그 크리오요의 문화는 그 백인 지배층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바뀐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두 번째 곡은 한참 후인 74년에 발표되었네요. 까르도 오 세니사, 엉겅퀴 또는 재. 좀 더 뉘앙스, 좀 문학적으로 제목을 번역해 보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찌르는 가시가 될까, 흩어지는 재가 될까,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위올레타 파라, 누에베 칸시온의 상징적인 칠레 출신 아티스트에게 받쳐진 차부카 그란다의 곡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위올레타 파라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 배경에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어떤 고통, 열망, 수치심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나이 차이가 꽤 큰 그런 대상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 히스토리, 그 스토리텔링을 차부카 그란다가 이 곡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메르세데스 소사, 아르헨티나의 거장이 있고, 방금 언급한 비올레타 파라, 칠레의 대표 누에바 칸시온의 거장이 있고, 그리고 페루의 차부카 그란다. 상대적으로 저는 차부카 그란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이들이

대표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3대 여성 거장, 오늘에야 확실히 알았네요. 그 지배층, 피지배층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그좀 신기하죠? 뭐, 지금 떠오른 거지만,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땅고를 또 새롭게 격상시켰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 거리의 음악, 황등가의 음악이었던 게 피아솔라를 통해서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려지고, 포르투갈의 파두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백스토리가 있잖아요.

1983년 여름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를 끈 노래가 흐르고 있죠. 프랑스 뉴 웨이브 록 그룹 언더신 그들의 1982년 곡 러벙투리의 모험가입니다. 1980년대에 청춘을 맞이했고 이제는 중장년이 된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이 노래를 들으며 향수에 젖는다고 합니다. 시원한 신세사이저와 후끈한 팝락의 에너지는 1980년대 당시 글로벌 팝을 주도한 뉴웨이브 록의 공법이었죠. 하지만 프랑스어 가사로 성공을 거둔 것은 이 노래 러벙투리에가 거의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프랑스 밴드 앙도신에게도 최초의 성공을 안겨준 곡이었습니다. 히트곡 이상의 의미도 뒤따라왔죠. 프랑스의 더 큐어 당시 뉴웨이브 록을 대표했던 영국의 밴드에 빗댄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칭찬보다는 비아냥에 가까운 별명이었다네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엉더신, 그들이 글로벌 뉴웨이브 록의 성지에 프랑스어로 쓴 깃발을 꽂으며 독립 선언을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왕도신을 이야기할 때 먼저 뉴웨이브 록을 프랑스의 이름으로 다시 전유한 밴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뉴웨이브 사운드에 동양의 무드를 결합한 유럽 록밴드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인도차이나라는 뜻의 밴드 이름만 봐도 이들이 처음부터 뭔가 작정했음을 알 수 있죠. 이 명칭은 밴드의 리더 니콜라 시리키스의 성장 배경과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195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프랑스 외에도 몰도바, 이 유대계 이주민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를 벨기에에서 보내며 프랑스어권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채 특유의 아웃사이더 정서를 체화했다고 하네요. 1981년 밴드를 결성할 당시 그는 영국 뉴웨이브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유럽을 넘어서는 그런 사운드스케이프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인도차이나를 뜻하는 엉도신, 이 밴드의 이름이 탄생한 것이죠. 이런 설정은 지금 생각하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백인이 제국 식민주의 사관을 거쳐 아시아를 낭만적으로 소비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식민 시절 아시아가 감내했던 상처를 팝 상업주의로 소비하는 철부지들의 음악. 엉더 시인의 성공을 두고 많은 프랑스 평론가들은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프랑스 팝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장르를 융합한 사례라는 평가도 받게 됩니다. 경쾌한 전자드럼 비트와 베이스라인을 수용하며 뉴웨이브 록 음악과 연대하는 동시에 멜로디에 이 동양의 전통적 오음계, 즉 펜타토닉 스케일을 과감히 끌어들인 공을 뒤늦게 인정받았다고 할까요? 리더인 니콜라 시르키스의 친아시아 감성은 이 경계에선 아웃사이더의 멜랑콜리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긴 생머리, 동양풍 의상을 선보인 무대는 이 마초 이미지를 내세웠던 당대 샹송이나 록 문화에 맞서서 양성적 이미지라는 안티테제였다는 평가도 곁들여야겠습니다. 엉더 시인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은 재평가의 말머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 뉴웨이브 팝록의 영지에서 프랑스형을 처음 선언하고 주류 문화에 맞서는 안티테제로서 동양성을 끌어들인 프랑스 밴드 엉더신이었습니다. 82년도 발표곡 그리고 2013년 발표곡 순서대로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먼저 곡은 러뱅투르의 모험가라는 곡이었고요. 발표 당시 프랑스 차트 2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 곡이 당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였고요. 2위 다음 3위 곡이죠. 영국 아티스트 데이빗 보위의 Let's Dance라는 곡이 바로 3위 곡이었답니다. 인기가 상당했네요. 그리고 12번째 정규 음반, 2013년 발표 음반에 수록된 Black City Parade라는 곡 방금 들으셨습니다. 확실히 사운드적으로는 진화가 느껴지네요. 예, 스타일도 변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그 이국적 동양 취향의 뭐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뭐 그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당시에 영국의 재팬이라는 그룹도 있었죠. 그 유명한 데이빗 실비안이 멤버였던 밴드. 이 재팬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을 때좀 코웃음을 치긴 했었는데, 저도 뭐 이런 취향까지 백인들이 재팬이라는 그룹명을, 또 약간 가부키 화장 같은 그런 시도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가부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이샤, 예, 느낌의 그 비주얼을 연출했던 앨범 커버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80년대 이 뉴웨이브 전반의 그런 공통 언어 중 하나인 이국 취향, 특히 동양 정서를 동경하고 끌어들이려는 앙도시인 같은 경우는 뭐 음악적으로도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편이니까요. 그리고 문학성, 이게 그러니까 정통 하드락이나 뭐 이런 좀 그런 영역에서도 이런 막 치장이나 분장 그런 걸 통해서 판타스틱한 그런 요소들을 끌어들이면서도 문학성까지 얘기하는 선은 아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편견인지. 제가 중학교 당시 학생이었는데, 이런 80년대 뉴웨이브가 막 인기를 얻으면서 제가 제 귀로 처음 접한 그런 시절이, 특이하게도 뭐 이국 취향, 문학성,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섹슈얼리티, 지금의 문법으로는 퀴어 코드의 어떤 직접 발화,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약간 혼돈은 있었는데, 요즘에야 뭐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를 통해서 당시 프레디 머큐리의 사정, 조지 마이클의 이야기도, 또 이들이 다 커밍아웃 하지 않은 시절에 음악을 통해서 보여지는, 쉽게 얘기하면 퀴어처럼 보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실제 그런 퀴어 정체성은 명시되지 말아야 하는 그런 특이한 대중문화적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엉도시인의 리더이자 작곡자인

니콜라 시리케이스 같은 경우는 커밍아웃 한 적은 없다는데요. 그 곡의 서사에서 1인칭 판타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어떤 섹슈얼리티에 대한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또 유지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밴드가 현재 진행형이군요. 평균 50대 후반 멤버들이 25, 26년 현재도 투어 중이고, 상당한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정보가 있네요. 팝차트에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들의 기록 중에서 2000년 중반, 2010년, 14년 무렵에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인 스타드 프랑스 스타디움 공연에서, 와, 규모가 그러니까 8만 관객 당일 매진. 4년 후에는 악천후 속에서도 15만 관객 동안, 뭐 이런 식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사운드적으로도 스타일적으로도 계속 변하는, 진화하는 엉더신의 이야기 였습니다.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 일본어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昔 大ファンだったよ.
0: 예전에 열성 팬이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6월이 찾아왔는데요. 나뭇잎이 더욱 푸르게 우거지듯 청취자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도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였다라는 명사의 과거형 봤다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였다.
1: 닷다. 닷다.
0: 명사에 연결돼서 보통형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뭐였다거든요. 그럼 여러분, 명사의 뭐뭐이다는 뭐였죠? 그렇죠. 다였습니다. 이 닷다는요, 다의 과거형입니다. 다는 이다, 닷다, 였다. 하루 종일.
1: 一日中,一日中,一日中,一日라고
0: 하면 하루. 뒤에 주는요,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앞에 나온 명사의 전체를 가리켜요. 一日中, 하루 종일. 아내.
1: 妻, 妻.
0: 남편은요?
1: 夫, 夫.
0: 그럼 남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요?
1: 옥상, 옥상.
0: 옥상, 조금 더 정중하게 하면요? 오크 사마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남의 남편은 어떻게 부르는지 궁금한데요?
1: 고슈징, 고슈징.
0: 다음 단어 볼게요. 대인기, 큰 인기.
1: 다이닝기, 다이닝기.
0: 이때 다이는요, 클 대라고 하는 한자를 써요. 매우 커다란, 엄청난 이란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클 대는요, 음으로 읽을 때는 다이, 뜻으로 읽을 때는요, 오라고 읽어요. 그럼 먼저 다이로 읽히는 다른 예 한번 살펴볼까요? 대성공.
1: 대성공. 대성공.
0: 대만족.
1: 대만족. 대만족.
0: 이번에는 오가 붙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대청소.
1: 오소지. 오소지.
0: 이번에는 큰 비.
1: 오아메. 오아메.
0: 지금 나온 대인기, 큰 인기는 다이를 써서 다이닝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열성팬.
1: 다이팡. 다이팡.
0: 여기에도 클 대가 사용됐네요. 다이 사용됐습니다. 다이팡이라고 하면 열성팬 정도로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팬레터는요?
1: 환레타. 환레타.
0: 아주, 완전히.
1: 습까리. 습까리.
0: 완전 여름이다.
1: 습까리 나츠다. 습까리 나츠다.
0: 그럼 이번에는 완전 어른이다. 다 컸네. 이런 뜻은요?
1: 습까리 오토나다. 습까리 오토나다.
0: 습까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전 여름이다, 완전 어른이다. 이런 의미 나타낼 수 있어요. 완전. 다음 단어 볼게요. 아저씨.
1: 오지상. 오지상.
0: 아주머니는요?
1: 오바상. 오바상.
0: 일본어에는 장음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아저씨는 오지상. 길게 해서 오지상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그리고 오바상, 짧게 하면 아주머니. 길게 오바상이라고 하면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장단 꼭 주의하세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훌륭하다.
1: 리빠다. 리빠다.
0: 리빠라고 하면 훌륭함입니다. 뒤에 다 연결해서 훌륭하다. 나 형용사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사문의 과거형은 명사 뒤에 다. 여러분, 이 다는요,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조동사였죠? 바로 이 다의 과거형인 닷다를 붙이면 됩니다. 이 닷다는 우리말의 였다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다는 이다, 닷다, 였다입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학생.
1: 학생, 학생.
0: 학생이었다.
1: 학생 닷다, 학생 닷다.
0: 학생 닷다.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닷다는 였다예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바로 붙여서 각세닷다라고 하면 학생이었다인데요. 학생은 각세, 학생이다는요?
1: 각세다.
0: 학생이었다?
1: 각세다다.
0: 아시겠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비
1: 아메. 아메.
0: 비었다.
1: 아메다다. 아메다다.
0: 아메닷다,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명사 뒤에 닷다, 였다. 아메닷다, 비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비는 아메입니다. 비다,
1: 아메다.
0: 비었다.
1: 아메다다.
0: 여러분, 다의 과거형은 뭐라고요? 닷다. 명사에 연결해서 뭐뭐였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고등학교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어.
1: 고고노 토키와 마지메나 각세이다타. 고고노 토키와 마지메나 각세이다타.
0: 고고노 토키와 고등학교 때는 마지메나 각세이다타. 마지메다 성실하다. 나 형용사입니다.

0: 나형 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나형 용사니까 나로 바뀌죠. 즉, 마지메다가 마지메 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세해뒀다, 학생이었다, 마지메나 각세해뒀다, 성실한 학생이었다, 성실한 학생이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우리 예전에 명사의 정중한 과거형 배웠잖아요. 뭐였죠?
1: でした.
0: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뭐뭐이다는 다였습니다. 뭐뭐입니다는요? 데스였죠. 뭐뭐였습니다는요? 데시다였습니다. 지금 오늘 배운 닷다는 였다였죠? 우리 각세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학생이다.
1: 学生だ.
0: 학생이었다.
1: 学生だった.
0: 학생입니다.
1: 学生です.
0: 학생이었습니다.
1: 学生でした.
0: 그럼 지금 나온 문장, 고등학교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어를 정중하게, 고등학교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1: 高校の時は真面目な学生でした.
0: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었어. 비가 내렸어.
1: 昨日は一日中雨だった. 昨日は一日中雨だった.
0: 昨日は 어제는 一日中 하루 종일 雨だった. 비었어. 비가 내렸어. 雨だ, 비다. 雨だった. 비었어. 라고 하는 뜻이네요. 선생님, 비가 내렸어요. 비었어요.
1: 雨でした.
0: 아메 데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뭐뭐이다라는 뜻의 다의 과거형은 닿다, 였다입니다. 그리고 뭐뭐입니다라는 뜻의 데스의 과거형은요, 데시다, 뭐뭐였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대학생으로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대학생이다,
1: 大学生だ.
0: 대학생이었다,
1: 大学生だった.
0: 대학생입니다.
1: 大学生です.
0: 대학생이었습니다.
1: 大学生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형 닫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관광지,
1: 観光地.
0: 관꺼지 다 연결해 봅니다. 관광지이다,
1: 観光地だ.
0: 관꺼지다, 관광지이다죠. 과거형으로 바꿔볼게요. 관광지였다,
1: 観光地だった.
0: 관광지였다. 여러분, 다를 뭘로 바꿔요? 닷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아사쿠사는 유명한 관광지였다.
1: 浅草は有名な観光地だった.
0: 아사쿠사와 아사쿠사는 지명입니다. 유메나 관광지였다. 유메다라고 하면 유명하다라는 의미의 나형 용사. 나형 용사가 명사에 수식하고 싶어요. 다를 나로 바꾸면 되죠. 유메나 유명한 관광지였다. 관광지였다. 아사쿠사는 옛날부터 유명한 관광지였다.
1: 浅草は昔から有名な観光地だった.
0: 아사쿠사와 아사쿠사는 昔から, 옛날부터. 여러분, 가라는 시작점,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유명한 관광지였다. 유명한 관광지였다. 아사쿠사는 옛날부터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다.
1: 浅草は昔から東京で一番有名な観光地だった.
0: 아사쿠사와 아사쿠사는 昔から, 옛날부터 도쿄에서 이치방 유메나 관광지였다.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다. 이치방은 가장, 유메나 유명하다, 유메다의 명사 수식형이죠. 그래서 유메나 관광지였다. 선생님, 관광지였어요는요?
1: 観光地でした.
0: 관광지 되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2: 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3: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2: ひどい。
0: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요시다 점장과 아내가 TV를 보고 있어요.
1: 에? 아노 히토 키무라 조?
0: 에? 아노히토. 저 사람 기무라조? 기무라조죠? 다시 한번

0: 들어보죠.
1: え、あの人、木村ジョー。
0: 이어서 보면요.
1: 昔は大人気アイドルだったね。
0: 昔は 옛날에는 大人気アイドルだったね。大人気アイドル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 이런 뜻이죠. 大人気アイドル다 라고 하면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다. 과거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다를 다따로 바꾸면 되겠네요. 大人気アイドル だった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다. 뒤에 종조사 네 연결해서요. 나이 인기 아이돌을 났다네.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昔は大人気アイドルだったね。
0: 이어서 보면요.
1: 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0: 私나 昔 예전에 나이 팬 だったよ. 열성 팬이었어. 나이 환다 라고 하면 열성 팬이다. 과거로 바꾸고 싶어요. 다를 다따로 바꿉니다. 나이 환다다. 열성 팬이었어. 뒤에 종조사 요가 있네요. 그 내용을 강조 혹은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종조사 요가 되겠습니다. 이마와 지금은 습관이 완전히 어지산네, 아저씨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0: 이어서 보면요.
1: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0: 나츠미모, 여기서 나츠미는 요시다 점장의 아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츠미모, 나츠미도 이마와 지금은 리빠나 오바산다요. 리빠다라고 하면 훌륭하다. 나형용사죠? 나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어미다를 나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빠나 오바상이라고 하면 훌륭한 아주머니. 리빠나 오바산다라고 하면 훌륭한 아주머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뒤에 종조사 요를 써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리빠나 오바산다요? 훌륭한 아주머니야.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ひどい。
0: ひどい、 너무해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형을 배우고 있는데 보통형이었잖아요. 우리 정중형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 사람 김우라 조죠?
1: え、あの人、木村ジョーですか？
0: 예전에는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죠.
1: 昔は大人気アイドルでしたね。
0: 나 예전에 열성 팬이었어요.
1: 私、昔大ファンでしたよ。
0: 지금은 완전히 아저씨네요.
1: 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ですね。
0: 나츠미도 지금은 훌륭한 아주머니예요.
1: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ですよ。
0: 너무해요.
1: ひどいです。
0: 여러분, 명사 뒤에 연결된 다, 뭐뭐이다의 과거형은 어떻게 해요? 다를 다따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다의 정중한 형태는요? 데스. 그리고 데스의 과거형은요? 넷이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え、あの人、木村ジョー？
3: 昔は大人気アイドルだったね。
2: 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3: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2: ひどい。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ソース、ソース、
0: 소스, 소스고요.
1: ドレッシング、ドレッシング、
0: ドレッシング, 드레싱, 소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1: オリーブオイル、オリーブオイル。
0: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ドレッシングラゴ入って、順がね、チョグミ있고、ハング語はモウムドタレに、パルミ연습많이해주시고요。ソース、オリーブオイルラゴ入っての、順がね、チャウミ있으니、注意해주세요。
0: 우리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소스,
1: ソース、
0: 드레싱,
1: ドレッシング、
0: 올리브 오일.
1: オリーブオイル。
0: 그럼 오늘의 랜덤 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랜덤 박스 지식, 기분은

0: 한국어에서 기분은 그날의 감정이나 마음의 즐겁고 슬픈 상태를 폭넓게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기분은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쓰이죠?
1: 네, 맞습니다. 주로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컨디션이나 신체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과 와르이라고 하면 단순히 불쾌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보통은 속이 울렁거리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먼저 전달되곤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기분이 좋아처럼 순수한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기모치라는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기분이 좋아는 기모치가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말에서 기분은요, 일본어에서 기분 혹은 기모찌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우리 이것만은 알아들까요? 감정이나 컨디션, 몸 상태를 나타낼 때는요?
1: 기분.
0: 기분이라고 합니다. 즐겁거나 상쾌한 마음의 느낌을 나타낼 때는요?
1: 기모찌.
0: 기모찌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체험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6월도 頑張りましょう.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다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昔は 格好良かったけど
0: 예전에는 멋있었는데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형 다따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따 어따라는 이형 형사의 과거형 깠다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체험
1: 다이켄 다이켄
0: 체험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다이켄입니다. 선생님, 체험담은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다이켄당 다이켄당
0: 체험단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다이켄당 체험하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1: 계획행 계획행
0: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 여보
1: 아나타 아나타
0: 아나타 2인칭 대명사입니다. 보통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아나타, 여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죠. 가늘다
1: 호소이 호소이
0: 호소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가 되겠네요. 선생님, 가늘다 반대말은요?
1: 후토이 후토이
0: 후토이 굵다 혹은 뚱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겠죠? 머리, 머리카락 혹은 머리숱이란 의미도 있는데요.
1: 가미 가미
0: 가미입니다. 다음 단어 털인데요.
1: 개 개
0: 그러면 머리카락 자체가 카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지금 나온 케를 사용해서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 가미노케
0: 가미노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
1: 료 료
0: 질은요?
1: 시츠 시츠
0: 다음 단어 볼게요. 길다
1: 나가이 나가이
0: 나가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형용사겠네요. 그럼 반대말 짧다는요?
1: 미지카이 미지카이
0: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머리 머리카락 카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같이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머리카락이 길다
1: 가미가 나가이
0: 가미가 나가이 머리카락이 짧다
1: 가미가 미지카이
0: 가미가 미지카이 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정중형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머리카락이 깁니다.
1: 가미가 나가이 데스
0: 가미가 나가이 데스 이형용사의 정중형은요? 기본형 뒤에 데스만 붙이면 되죠? 그럼 한 번 더 머리카락이 짧습니다는요?
1: 가미가 미지카이 데스
0: 가미가 미지카이 데스 이 뒤에 데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네네
1: 하이 하이 하이 하이
0: 선생님 네라고 하면 하이인데요. 이렇게 하이 하이 할 때는 보통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1: 하이 이 하이 하이라는 표현은 윗사람에게 사용하거나 혹은 반복해서 쓰면 알았으니 그만해 알았어 귀찮게 하지마 등의 퉁명스럽고 무례한 느낌을 줍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 하이 하이 윗사람한테는 사용하지 마세요. 가끔씩은 기분 좋을 때 하이 하이 이렇게도 사용할 순 있어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형용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바로 어미 이를 깠다로 바꾸면 됩니다. 즉, 이형용사 어간에 깠다의 형태가 되는데요. 그럼 정중형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형용사의 과거형 정중형은요. 깠다 뒤에 데스만 붙여주면 돼요. 여러분들 앞서 단어에서도 연습했었잖아요. 이형용사의 정중형은 어미 이 뒤에 데스를 붙였었죠. 나가이 길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요. 깁니다라고 할 때는 어미 이 뒤에 데스를 붙였어요. 즉 보통형 뒤에 데스를 붙여서 정중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현재형이었잖아요. 우리 이번 시간에 과거형 배우고 있는데요. 이 형용사는 과거형인 경우에도 보통형 뒤에 데스만 붙이면 돼요. 즉 나가이 나가이 데스 과거형은요. 나갔다 나갔다 데스 어때요 여러분? 쉽죠? 이형용사의 정중형은 보통형 뒤에 데스를 붙인다. 다들 기억하셨죠?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맛있다.
1: 오이시. 오이시.
0: 맛있었다.
1: 오이시카타. 오이시카타.
0: 맛있었습니다.
1: 오이시카타 데스. 오이시카타 데스.
0: 오이시카타. 맛있었다. 오이시카타 데스. 맛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이시, 맛있다. 이형용사고요. 이형용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이시, 오이시까따. 정중하게 할 때는요. 보통형 뒤에 데스만 붙여요. 그래서 오이시까따 데스라고 하면 맛있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즐겁다.
1: 다노시, 다노시.
0: 즐거웠다.
1: 다노시카타. 楽しかった.
0: 즐거웠습니다.
1: 楽しかったです. 楽しかったです.
0: 楽しかった. 즐거웠다. 라는 뜻이고요. 楽しかった です. 즐거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즐겁다는 楽しい. 이형용사의 과거형은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楽しい, 楽しかった. 정중형은요. 보통형 뒤에 です만 붙여요. 그래서 楽しかった です.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졌네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연습해 볼까요? 소금빵은 아주 맛있었어.
1: 시오팡와

0: でも美味しかった。塩パンはとても美味しかった。
1: 塩パンは소금빵은とても아주おいしかった。맛있었어。맛있다、おいしい、맛있었다。어미를까따로바꿉니다。おいしかった。선생님、맛있었어요。
0: 美味しかったです。
1: おいしかったです。보통형뒤에です。연결합니다。여러분、맛있다、おいしい、맛있습니다는요。이보통형뒤에です붙여서おいしいです。맛있었다는요。おいしかった。맛있었습니다라고하는정중형은요이보통형뒤에데스연결해서오이시까따데스데스만붙입니다정중형은요다음 문장 확인해볼게요어제 아와 오도리 체험은 정말 즐거웠어요
0: 昨日の阿波踊り体験は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昨日の阿波踊り体験は本当に楽しかったです。
1: 昨日の阿波踊り体験は어제 아와 오도리 체험은 헌터니 정말 다노시 까따 데스 즐거웠어요. 즐겁다는 다노시 과거형 만들고 싶어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노시 까따 정중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보통형 뒤에 데스 연결합니다. 다노시 까따 데스 즐겁다 다노시 즐거웠다 다노시 까따 즐거웠어요 다노시 까따 데스 자동하기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형 용사에 좋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 뭐가 있었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고 요이라고도 읽거든요. 그런데 이이 요이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었죠. 어미 이가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할 때는요. 요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활용하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형 용사의 과거형은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꾼대요. 어머나, 어미 이가 활용을 해요. 그러면 내가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고 싶을 때는 요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까따로 바꿔서 요깟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날씨가 좋다는요?
0: 天気がいい。
1: 그런데 과거형으로 날씨가 좋았다.
0: 天気が良かった。
1: 요깟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인 이 형용사 어간 깠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많다.
0: 오이.
1: 오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 과거형 만들어 볼까요? 많았다.
0: 多かった。
1: 오 깠다.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면 됩니다. 오이 오 깠다. 맛있는 가게가 많았다.
0: 美味しい店が多かった。
1: 美味しい店が多かった。맛있는 가게가 많았다. 美味しい 맛있다. 이형 용사죠? 이형 용사는 이 기본형의 형태로 뒤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美味しい 店が 맛있는 가게가 多かった. 많았다. 오이 많다. 多かった. 많았다. 식당 가에는 맛있는 가게가 많았다.
0: 레스토랑 가이 니와 오이시이 미세 가 오오 갔다.
1: 식당 가는요, 일본어로 레스토랑 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백화점 식당 가에는 맛있는 가게가 많았어요.
0: 데파토노레스토랑 가이 니와 오이시이 미세 가 오오 갔다데스.
1: 데파토노 레스토랑 가에니와 백화점 식당 가에는 오이시이 미세가 맛있는 가게가 오오카타 데스 많았어요. 많았다, 오오카타.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뒤에 데스만 연결합니다. 오오카타 데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まあまあ、すっかりおじさんね。
1: あなたも당신도인데요. 이 아나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해요. 이마와 지금은 습관이 완전히 어지산네, 아저씨네.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아나타모이마와すっかりおじさんね。
1: 이어서 보면요.
0: 昔はかっこよかったけど。
1: 昔は 예전에는 かっこよかったけど 멋있었는데, 가꼬이 멋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꼬 뒤에 뭐가 있어요? 이가 연결됐어요. 이 가꼬는요, 원래 풍채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좋다예요. 그래서 그두 단어가 합쳐져서 가꼬이 멋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됐거든요. 즉, 가꼬이의 이는 좋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이형용사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라고 하는 이형용사는 어미 이가 다른 단어로 활용할 때는 요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활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꼬 이의 과거 형태는 가꼬 욕같다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특이하니까 별도로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가꼬 욕같다, 멋있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캐도 연결해서 멋있었는데 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昔はかっこよかったけど、
1: 이어서 보면요.
0: 昔は細かったからね。
1: 昔は 예전에는 細かったからね, 호리호리 했으니까 말랐으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소히 가늘다, 마르다라고 하는 표현. 이형용사죠. 과거 형태 만들고 싶어요. 어미를 까따로 바꿉니다. 호소히 호소깠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하면 이유원이 나타낼 수 있죠. 호소까따까라. 말랐으니까, 호리호리 했으니까. 그 뒤에 네 라고 하는 종조사를 붙여서요.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昔は細かったからね。
1: 이어서 보면요.
0: 髪の毛も今より多かったよね。
1: 髪の毛も 머리카락도 이마 요리 지금보다. 이 요리는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요. 뭐뭐보다란 뜻이죠. 오 같다요네. 오이라고 하면 많다. 과거 형태는요, 어미 이를 까따로 바꿉니다. 오 같다, 많았다. 뒤에 요네 연결해서 뭐뭐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 같다요네, 많았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0: 髪の毛も今より多かったよね。
1: 이어서 보면요.
0: 髪の量は今も同じだよ。
1: 髪の量は 머리숱은 머리카락 양은이라는 표현이죠. 이마모 지금도 同じだよ, 똑같아라고 하는 표현. 뒤에 종조사 요는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어서 볼까요?
0: 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
1: 昔は 예전에는 髪が 長かっただけ, 髪が 나가이라고 하면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나가이 이형용사 과거 형태요. 어미를 까따로 바꿉니다. 나가이 나가깠다. 뒤에 닿게 연결해서 뭐뭐뿐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昔は 髪が 나가깠다답게, 예전에는 머리가 길었을 뿐이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髪の量は今も同じだよ。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
1: 이어서 보면요.
0: はいはい。
1: 하이, 하이, 네네 라고 하는 의미네요.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아나타모이마와すっかりおじさんね。昔はかっこよかったけど。
3: 昔は細かったからね。
2: 髪の毛も今より多かったよね。
3: 髪の量は今も同じだよ。昔は髪が長かっただけ。
2: はいはい。
1: 지금 들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0: 케찹, 케찹.
1: 케찹, 케첩이고요.
0: 마요네즈, 마요네즈.
1: 마요네즈, 마요네즈입니다.
0: 마스타드, 마스타드.
1: 마스타드, 머스터드, 서양 겨자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0: 하이, 마요

0: 마요네즈 마스타도라고 할 때는 자음에 주의해 주세요.
1: 랜덤박스 지시 테즈카 오사무와 6월 4일 벌레의 날. 일본에는 숫자 6, 일본어로는 무라고 나타내고요. 숫자 4, 시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 6과 4의 발음을 딴 무시노히, 즉 벌레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념일은 테즈카 오사무가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일본 곤충클럽에서 제정했는데요. 선생님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0: 하이, 이 테즈카 오사무는 곤충을 좋아해 중학생 시절 자신의 이름 뒤에 벌레 춘자를 붙여 필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곤충 채집과 관찰에 푹 빠져 있었고, 곤충 학자를 꿈꿨던 그의 열정은 우주소년 아톰이나 밀림의 왕자 레오 같은 작품 속에서 생명 존중과 자연 경험에 대한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1: 참고로 매년 6월 4일이 되면 가마쿠라 겐쩌지에서는요, 그의 뜻을 기려서 곤충들의 영혼을 달래는 곤충 위령제가 열린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3: 야사시 일본어 쇼다です.
2: 오늘의 타이틀은요?
3: 미세가 토테모 시즈카다타.
2: 가게가 아주 조용했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나 형용사의 과거형도 살펴봐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뭐뭐 했다라는 나 형용사의 과거형 닷다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거리, 마을,
3: 마치, 마치,
2: 역 앞,
3: 에키마에, 에키마에.
2: 보통 역 앞이라고 하면 앞인데 어디 앞이에요? 역 앞이에요. 즉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에 수식할 때는 노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에키노 마에 이 표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에키마에, 즉 에키마에 혹은 에키노 마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인데 어디 앞? 역이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만 에키노 마에라고 하시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에키마에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다음 단어 볼게요. 새롭다.
3: 아타라시, 아타라시,
2: 아타라시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인데요. 우리 이 아타라시가 수로가 될 때의 형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새롭다.
3: 아타라시.
2: 새롭습니다.
3: 아타라시 데스.
2: 우리 과거형 한번 가볼까요? 새로웠다.
3: 아타라시카타.
2: 정중형은요?
3: 아타라시카타 데스.
2: 아타라시카타 데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아타라시 새롭단데요. 반대말은요?
3: 후루이.
2: 후루이. 오래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까요? 가수.
3: 가수. 가슈.
2: 가수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가슈. 가수가 나오는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는요.
3: 온가쿠방금이.
2: 온가쿠방금이라고 합니다. 온가쿠, 음악이죠. 방금이라고 하면 주로 TV 프로그램을 나타내요. 그래서 온가쿠방금이라고 하면 음악 프로그램이란 뜻이죠. 다음 단어 볼게요. 폐점.
3: 헤이텐. 헤땡.
2: 폐점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헤땡. 개점은요?
3: 가이땡.
2: 가이땡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희한하다, 드물다.
3: 메즈라시. 메즈라시.
2: 메즈라시.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우리 활용 연습 한 번 더 해볼까요? 희한하다.
3: 메즈라시.
2: 희한합니다.
3: 珍しいです.
2: 과거형이요. 희한했다.
3: 珍しかった.
2: 과거형의 정중. 희한했어요. 희한했습니다.
3: 珍しかったです.
2: 다음 단어 볼까요? 점장.
3: 店長. 店長.
2: 마지막 단어입니다. 계속.
3: ずっと. ずっと.
2: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보기 전에 나 형용사의 기본형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나 형용사의 어간, 사전형 뒤에 다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기레에라고 하는 표현에 다를 연결해서 기레에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 다가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 명사 과거형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명사에 붙어가지고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냈던 표현 다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 형용사에서도 똑같은 다가 연결돼서 우리가 기본형을 만들거든요. 그럼 과거형 똑같겠네요. 여러분 다를 뭘로 바꾸면 돼요? 다를 닫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즉 나 형용사의 과거형은 나 형용사 어간 뒤에 닫다를 연결한 형태가 되는 거죠. 정중한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명사의 정중형은요. 학생입니다. 각세 데스. 학생이었습니다. 각세 데시다. 그렇죠. 뭐뭐였습니다는 데시다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우기에 나온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깨끗하다.
3: 기레에다. 기레에다.
2: 깨끗했다.
3: 기레에다다. 기레에다다.
2: 깨끗했습니다.
3: 기레에데시다. 기레에데시다.
2: 기레에다다. 깨끗했다. 라는 뜻이고요. 기레에데시다. 깨끗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레에다. 깨끗하다. 여기서 뭐뭐이다의 의미는요. 다가 나타냅니다. 깨끗했다. 과거형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다를 닫다로 바꿉니다. 그래서 기레에다가 기레에 닫다가 됐어요. 그럼 저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때는요. 현재형의 정중형을 과거로 바꾸면 돼요. 즉 깨끗합니다를 먼저 만듭니다. 기레에 데스. 이거의 과거형. 기레에 데시다가 되는 거죠. 이형용사 때랑은 조금 달라요. 이형용사 때는요. 보통형 뒤에 데스만 붙여가지고 현재, 과거 모두 정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나 형용사와 명사는요. 다의 과거형은 닫다. 데스의 과거형은 되시다.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멋지다.
3: 오샤레다. 오샤레다.
2: 멋졌다.
3: 오샤레다다. 오샤레다다.
2: 멋졌습니다.
3: 오샤레데시다. 오샤레데시다.
2: 오샤레다다. 멋졌다. 오샤레데시다. 멋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샤레다라고 하면 멋지다. 다로 끝났네요. 과거 형태는 다를 닫다로 바꿉니다.

0: 했어.
1: 東京の街はとても綺麗だった。東京の街はとても綺麗だった。
0: 東京の街は、東京의거리는とても아주きれいだった。깨끗했어。きれいだ、깨끗하다。과거형태는요、다를다따로바꿉니다。きれいだった。깨끗했어。선생님、도쿄의거리는아주깨끗했어요。
1: 東京の街はとても綺麗でした。
0: 이때、きれいでしたが됐어요。깨끗합니다는きれいです。깨끗했습니다는です의과거형でした를연결해서きれいでした라고하면되겠습니다。문장하나더볼까요?역앞에새카페는정말멋졌어요。
1: 駅前の新しいカフェは本当におしゃれでした。駅前の新しいカフェは本当におしゃれでした。
0: 駅前の新しいカフェは、역앞에새카페는이라는뜻이죠。本当に정말おしゃれでした。멋졌어요。おしゃれだ、멋지다。멋집니다、おしゃれです。이거의과거형태、おしゃれでした。멋졌어요。라는뜻이되었네요。우리다시한번연습해볼까요?멋지다。
1: おしゃれだ。
0: 멋집니다。
1: おしゃれです。
0: 멋졌습니다。
1: おしゃれでした。
0: 우리한번더다른거연습해볼게요。멋지다。
1: おしゃれだ。
0: 멋졌다는요?
1: おしゃれだった。
0: 여러분들 다 활용할 수 있으시죠? 자동화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명사와 나형 용사는 기본형이 다의 형태로 동일하기 때문에요. 명사와 나형 용사의 수로의 활용형은 동일합니다. 우리 명사부터 한번 보죠. 가수다.
1: 가수다.
0: 가수였다.
1: 가수 だった.
0: 가수입니다.
1: 가수 です。
0: 가수였습니다.
1: 가수でした。
0: 이번에는 나형 용사요. 유명하다.
1: 有名だ。
0: 유명했다.
1: 有名だった。
0: 유명합니다.
1: 有名です。
0: 유명했습니다.
1: 有名でした。
0: 다의 과거 형태 봤다. 데스의 과거 형태 되시다. 명사, 나형 용사 동일하게 활용하는 거꼭 알고 계세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형 용사의 과거형, 즉 나형 용사 어간 닿다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편리하다,
1: 便利だ。
0: 멜리다, 편리했다,
1: 便利だった。
0: 멜리닿다, 다를 닿다로 바꿉니다. 길 찾기 앱은 편리했다.
1: 道案内アプリは便利だった。
0: 道案内アプリ、길찾기 앱입니다. 그래서 道案内アプリは길찾기 앱은 멜리 닿다, 편리했다. 해외여행에서 길찾기 앱은 편리했다.
1: 海外旅行で道案内アプリは便利だった。
0: 海外旅行で해외여행에서 道案内アプリは길찾기 앱은 멜리 닿다, 편리했다. 우리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해외여행에서 길찾기 앱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1: 海外旅行で道案内アプリは本当に便利でした。
0: 海外旅行で해외여행에서 道案内アプリは길찾기 앱은 本当に정말 멜리 되시다, 편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되시다는요, 데스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昨日は忙しかったですか？
1: いや、全然。閉店まで暇だった。
0: へえ、珍しいですね。
1: それで店長がずっと不機嫌だったよ。 店がとても静かだった。
0: それは大変でしたね。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아르바이트 선배 사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 昨日は忙しかったですか?
2: 昨日は 어제는 忙しかったですか? 바빴나요? 바빴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忙しい, 바쁘다, 이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의 과거 형태는요, 어미를 까따로 바꿔요. 그래서 忙しい, 바쁘다, 忙しかった, 바빴다.

0: 정중한 형태는요, 이렇게 보통형 뒤에 데스 연결한다고 했죠? 이소가시 까따 데스, 바빴어요 라고 하는 표현, 의문형을 만들기 위해서 까 연결했습니다. 이소가시 까따 데스까? 바빴어요? 바빴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昨日は忙しかった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いや、全然、閉店まで暇だった。
0: 이야, 젠젠. 아니, 전혀. 해 때마다, 폐점 때까지 히마다따, 한가했어. 히마다, 한가하다. 나 형용사죠? 나 형용사의 과거형은요, 어미 다를 다따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히마다, 한가하다, 히마다따, 한가했다. 즉, 해 때마다 히마다따, 폐점 때까지 한가했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いや、全然、閉店まで暇だった。
0: 이어서 보면요.
1: へえ、珍しいですね。
0: 에, 메즈라시이 데스네. 오, 드문 일이네요. 메즈라시이, 흔치 않다, 드물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형용사. 이형용사의 정정 형태는요, 이 뒤에 데스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메즈라시이 데스, 드문 일입니다. 흔치 않습니다. 뒤에 네 연결해서요, 메즈라시이 데스네, 드문 일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へえ、珍しいですね。
0: 이어서 보면요.
1: それで、店長がずっと不機嫌だったよ。
0: それで, 그래서, 텐쪼가, 점장님이, 즈또, 계속, 쭉, 후키겐다따요? 기분이 안 좋으셨어. 후키겐다, 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다, 언짢다, 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입니다. 과거로 바꾸고 싶어요? 어미 다를 다따로 바꾸면 되겠네요. 후키겐다, 기분이 안 좋다. 후키겐다따, 기분이 안 좋았다. 뒤에 종조사 요가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それで店長がずっと不機嫌だったよ。
0: 이어서 보면요.
1: 店がとても静かだった。
0: 미세가, 가게가 とても, 너무, 아주 静かだった, 조용했어. 시즈카다라고 하면 조용하다. 나형용사죠? 나형용사의 과거형은요, 어미 다를 다따로 바꿉니다. 시즈카다, 조용하다. 시즈카다따, 조용했다라는 뜻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店がとても静かだった。
0: 이어서 보면요.
1: それは大変でしたね。
0: それは, 그건 다이엔데시다네, 힘들었겠네요. 다이엔다, 힘들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힘듭니다. 다이엔데스. 정중형은요. 다이엔데시다.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뒤에 종조사 네까지 연결해서요. 문맥에 자연스럽게 소레와 다이엔데시다네. 그것 참 힘들었겠네요. 라는 뜻입니다. 지금 김지우가 다이엔데시다네. 힘들었겠네요. 와 같이 정중한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보통형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 それは大変だったね。
0: それは 다이엔다따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昨日は忙しかったですか?
3: いや、全然。閉店まで暇だった。
2: へえ、珍しいですね。
3: それで店長がずっと不機嫌だったよ。店がとても静かだった。
2: それは 大変でしたね。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레타스, 레타스,
0: 레타스, 양상추고요.
1: 캬베츠, 캬베츠,
0: 캬베츠, 양배추입니다.
1: 피망, 피망.
0: 피망, 피망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양상추와 양배추는 레타스, 캬베츠와 같이 영어를 일본어식 발음으로 표현하니 주의해 주세요.
0: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양상추,
1: 레타스,
0: 양배추,
1: 캬베츠,
0: 피망.
1: 피망.
0: 그럼 오늘의 랜덤 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랜덤 박스 지식, 일본의 파출소, 코오방의 비밀. 선생님, 일본 여행 중 거리 곳곳에서 작고 아담한 파출소를 자주 마주치는데요. 이런 파출소,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1: 하이, 고방이라고 합니다. 기란에부터 분심을

0: 신고까지 도와주는 든든한 존재인 고방에는 사기의 교자와 차례 본자라는 한자가 쓰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왜 치안시설에 차례대로 교대한다라는 뜻이 붙은 거예요?
0: 하이, 그 유래는 근대 경찰 제도가 도입된 1870년대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찰관이 머무는 전용 건물이 따로 없었고요. 대신 경찰관들이 주요 교차로나 길목에 서서 순찰과 경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으니 여러 명이 교대로 번을 서던 데서 이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코오방,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거군요. 여러분, 일본의 파출소 코오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국열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 길이다.
1: 복습 많이 살 길이다. 이제 매월 첫 시간에는 복습을 하지 않고요.
2: 부후시.
1: 네, 그렇죠. 부후시. 인사를 드립니다.
2: 오.
1: 왜겠습니까?
2: 왜요?因为是第一天?
1: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첫 수업일 수 있거든요.
2: 아,是这样.
1: 반갑습니다. 저는 성구현이고요.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네, 왕 선생님이십니다.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 초급 중국어 난이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에게, 아, 초급 수준이구만, 딱 좋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 是的.
1: 목표를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20분 이 수업 동안에 단어 한 3개, 문장 한 2개만 확실하게 외우자. 이 컨셉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하루에 이 모든 걸, 지금 페이지가 뭐 많진 않지만 한 강마다, 이 단어를 모두 소화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2: 是的,不容易.
1: 유학생이 아닌 이상, 그죠? 네, 즐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디오 어학당에 다시 듣기 있으니까 그거 이제 편리하게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이 있어야 공부하시기 더 수월할 겁니다.
2: 没错.
1: 이상 책 판매자였습니다. 네. 자, 오늘 1과 지금 몇 시야? 어떤 분들은 이걸 이미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럼 에이, 너무 심리하고 이제 딱 페이지를 넘기지 마시고 글자를 써보시든지 아니면 예문에 파생된 단어를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부터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 라이 카인샤. 네, 힘들다.
2: 레이.
1: 사실은 기초 때 우리가 힘들다라고 안 외워요. 이거 어떻게 외우는 줄 아세요? 피곤하다라고 외워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사용 범위가 되게 좁아요. 인생 참 힘들다 이럴 때도 쓰이죠.
2: 是的.
1: 이 그 우리 그 카카오 땡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영어 좀 그만 쓰시고 까르페디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거 한 글자 따 써보세요. 레이 점점점 있어 보이잖아요.
2: 尤其是 점점점.
1: 네. 자, 뭐뭐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2: 死了.
1: 네, 피곤해 죽겠다 한번 해볼게요.
2: 累死了.
1: 아, 진짜 바빠 죽겠어.
2: 忙死了.
1: 여러분, 바쁘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2: 忙.
1: 忙死了에서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忙, 2번 死了. 뭐가 중요해요?
2: 1번?
1: 그렇죠. 당연히 忙이 더 중요하죠. 死了가 여기 있지만 사실은 忙이 더 중요한 거예요.
2: 没错.
1: 그렇죠. 지금 현재.
2: 现在.
1: 네, 사성이라 그래서 너무 现在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힘 빼시고 왕 선생님처럼
2: 现在.
1: 아아, 작은 음량으로도 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몇
2: 지
1: 몇 시
2: 지点.
1: 그렇죠. 중국은 3시 할 때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 점이라는 한자를 쓰네요. 1시
2: 이点.
1: 그냥 일성이에요. 이点. 2시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2시라고 안 하잖아요. 2시
2: 2点.
1: 그렇죠. 그럼 12시는 12点.
2: 12点.
1: 그렇죠. 10 이상부터는 량을 쓰면 안 됩니다. 12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선생님 중국도 13시, 14시 이런 거 쓰나요?
2: 13点, 14点.
1: 네, 네네.
2: 有时候用的.
1: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초급자분들이 한번 대신 질문해봤습니다. 쓴답니다, 여러분. 와, 15분. 영어 좀 할게요. 저 영어 잘하는 거 아시죠? 와. One quarter, 맞죠? 1쿼터.
2: 好厉害, 好棒啊.
1: 감사합니다. 1쿼터 들어볼게요.
2: 크.
1: 네, 그럼 숫자 1을 집어넣어야겠네요. 2크, 이게 15분이죠?
2: 네, 15분钟.
1: 그러면 45분은 뭐예요?
2: 3크.
1: 30분은 그럼 얼크, 량크. 아닙니다. 그냥 30분은 밑에 보이시죠?
2: 반.
1: 네, 2시 반 해볼까요? 2시 반?
2: 2点 반.
1: 그렇죠. 반 하지 마시고 반. 퇴근하다?
2: 下班.
1: 선생님, 저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시합반, 시합반, 뭐 괜찮아요. 근데
2: 不错啊.
1: 힘을 좀 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쌍비읍이 강하면 좀 별로예요.
2: 要更自然一点.
1: 해볼게요.
2: 下班.
1: 이거 이거. 어? 지금 왕 선생님도 쌍비읍 아닌가요? 어, 비슷해요. 근데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반 이건 아니에요. 비읍과 쌍비읍의 중간, 시합반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윗상자가 당연히 그런 반대말이겠죠? 출근하다.
2: 상반.
1: 모르겠으면 검색을 해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상반 그래요. 뭐뭐한 후에 이호 아니에요. 오유 발음은 어우예요.
2: 이호.
1: 밥 먹은 다음에.
2: 吃饭以后.
1: 퇴근한 다음에.
2: 下班以后.
1: 그 뒤에 문장이 이어지겠죠. 함께 together 같이.
2: 一起.
1: 보통 동사 앞에 옵니다. 같이 밥 먹다.
2: 一起吃饭.
1: 같이 퇴근하다.
2: 一起下班.
1: 그렇죠. 같이 마시다.
2: 一起喝.
1: 같이 맥주 마시다. 따라하고 계시죠? 같이 맥주 마시다.
2: 一起喝啤酒.
1: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야 돼요. 비지우 안 돼요. 비지어우. 비지우. 맥주 한 잔 마신다. 같이.
2: 喝一杯啤酒.
1: 그렇죠. 숫자 1을 빼도 돼요. 一起喝杯酒. 一起喝杯啤酒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비지어우 하지 마시고 비지우. 반삼성으로 뚝 떨어지는 센스. 빼이, 량, 빼이, 두 잔. 다섯 잔은요?
2: 우베이.
1: 요런 거 발음해보겠습니다.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책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면 이치 라이 티니샤.
3: 第一课, 现在几点?
4: 累死了。 现在几点?
3: 现在2点1刻。你几点下班?
4: 5点半。你呢?
3: 我也是。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累死了。现在几点? 现在2点1刻。你几点下班?
4: 5点半,你呢?
3: 我也是。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
1: 본문 들어보기 전에 제가 책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는데 분명히 어떤 분들께서는 또 그냥 제 말을 무시하시고 보시면서 들은 분들 계시겠죠. 사실 근데 안 보고 들으시면 더 잘, 더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답답하실 거예요. 보시면서 들으면 눈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린다고요. 네, 그래서 듣기 연습할 때는 안 봐야 돼요.
5: 오.
1: 궁금해 죽겠을 때 그때 보는 거죠. 네,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피곤해 죽겠어.
2: 累死了.
1: 네, 맨날 很累, 非常累만 하지 마시고 안 좋은 뜻에 많이 쓰겠죠. 뭐뭐해 죽겠다.
2: 死了.
1: 피곤해 죽겠다.
2: 累死了.
1: 지금 몇 시야?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2: 现在几点?
1: 现在几点?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지가 이성입니다. 지, 그 다음 삼성이 마지막 글자니까 반삼성. 现在几点?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지금 2시 15분이야. one quarter 써서
2: 现在2点1刻.
1: 같이 할까요? 시작.
2: 现在2点1刻.
1: 이 끌어올리셔야죠. 너 몇 시에 퇴근해?
2: 你几点下班?
1: 삼성이 3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성조가 달라집니다. 근데 주어부터 시작하는 삼성이 연속 3개 있으면은요, 앞에 이 니는 반삼성입니다. 올라가는 순간 틀린 발음이에요. 니 하면 안 됩니다. 니, 지디엔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들어보세요.
2: 你几点下班?
1: 이런 식이죠. 여기서는 결국 이성으로 올리는 건 지밖에 없어요. 你几点? 디엔도 올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뒤에가 사성이잖아요. 그럼 반삼성이에요. 你几点下班? 이렇게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몇 시에 퇴근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술목만 기억하니까 你下班几点? 이렇게 말해요. 几点이 목적어인 줄 알고.
2: 那么一定要记住哦是几点下班.
1: 몇 시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 你下班几点?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2: 我能听懂.
1: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몇 시에 퇴근해? 너 퇴근하니 몇 시에? 몇 시에 퇴근해? 너 똑같잖아요, 그죠? 네. 5시 반.
2: 5点半.
1: 삼성, 삼성.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죠? 5点半. 뒤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 And you, 너는?
2: 니나?
1: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Me too, 나도. 자꾸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이제 영어 안 할게요. 나도. 나도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워예 하고 끝나요.
2: 아, 我听好多人这么说.
1: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한 것 들으셨대요. 나도니까 워예, 워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중국인들은 계속 듣고 있어요. 말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나도 뭐 어쩌라고. 그죠? 나도입니다 이거예요.
2: 我也是.
1: 선생님, 사랑해요.
2: 我也是.
1: 저 빵 먹고 싶다요.
2: 我也是.
1: 빵 먹고 싶다요? 빵. 라면 먹고 싶다.
2: 我也是.
1: 그렇죠. 퇴근한 이후에, 퇴근한 후에 같이 가서 한잔 하자, 맥주 한 잔.
2: 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
1: 와, 이치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잖아요. 반삼성. 一起去喝. 동사가 연이어 붙어 있는 걸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연동문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2: 去吃饭吧.
1: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자. 가서 밥 먹자. 취취판. 술 마시러 가자. 취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베이피지어바 가볍게 바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보지 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 라이 티인샤.
3: 累死了现在几点现在两点一刻你几点下班五点半你呢 我也是。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累死了。现在几点？现在两点一刻。你几点下班？五点半。你呢？我也是。 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
1: EBS 초급 중국어 어법 포인트 10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어법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단어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다가 중국어로 으어. 배고파 죽겠어.
2: 饿死了.
1: 아, 바빠 죽겠는데 정말.
2: 망死了.
1: 열받아 죽겠어.
2: 치死了.

0: 그렇죠. 아, 기를 모두할 때 기라는 한자가 이게 화나답니다. 치스라. 선생님, 감정 섞어서 한번 해주세요.
1: 치스라.
0: 진짜 중국인이에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1: 또 한국인 经常 说 짜증나 죽겠어.
0: 오, 맞아요. 그런 말투죠. 치스.
1: 烦死了 也可以.
0: fan, fan 검색해 보세요. 이성.
1: 对.
0: fan 쓰라면 귀찮아 죽겠어. 아, 계속 선생님이 말 시켜 나한테 fan 쓰라 이런 식으로. 아, 뭐뭐한 다음에로 쓰이는 이 단어 보겠습니다. 퇴근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이후에란 말을 안 써요, 잘.
1: 뭐뭐 후에?
0: 그런 말도 잘안
1: 아니에요?
0: 쓰는 것 같아요. 밥 먹은 다음에,
1: 아하.
0: 다음에. 밥 먹은 후에란 말도 안 쓰죠, 잘. 밥 먹은 다음에 뭐
1: 음흠.
0: 해? 라고 할 때, 그 다음에를 이후라고 보시면
1: 오,
0: 됩니다.
1: 这样啊。
0: 네. 퇴근한 다음에, 나 마트에 간다.
1: 下班以后，我去超市。
0: 이후가 쉬웠습니까? 그럼 마트를 외우셔야죠. 超市, 한번 더.
1: 超市。
0: 그렇죠. 下班 이후가 아니라, 이후, 이후 기억하세요. 밥 먹고 나서, TV를 본다.
1: 吃完饭以后看电视。
0: 동사 뒤에 완이 붙었어요. 여러분, 결과 뭡니다. 다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다 끝난 다음에.
1: 说完以后。
0: 이렇죠. 다한 다음에.
1: 做完以后。
0: 다 들은 다음에.
1: 听完以后。
0: 완보다 중요한 게 팅, 쪼, 吃,
1: 说。
0: 네, 쇼 이런
1: 嗯哼。
0: 동사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후 맨 앞에 있으면은요. 앞으로 까불지 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의 뜻이 있어요.
1: 是的，
0: 들어볼게요. 앞으로 늦지 마.
1: 以后别迟到，
0: 지각하다 중국어로
1: 迟到。
0: 가슴을 손얹고 우리 청취자분들 내가 이 병음을 정말 이렇게 迟到 했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초급자분들은 迟到, 迟到, 쌍디귿이 너무 강해요. 힘 빼세요. 迟到, 迟到, 하지 마, 비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别迟到，
0: 이후부터 해볼게요.
1: 以后别迟到。
0: 네, 迟到 어떤 분들에게는 복습,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단어였겠네요. 모두 다 필기 혹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배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야죠. 3년 후에도 그러려면 노트 필기가 필수입니다. 11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 라이 카인샤. 저는 중국어 배운 지한 4개월 만에 시간을 배웠거든요. 조금
1: 오,
0: 늦은 편이었어요.
1: 아, 是吗?
0: 네. 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가 아니고 이 점이란 글자 씁니다.
1: 点,
0: 분.
1: 分,
0: 그래요. 재밌는 건 우리는 2시 2분 그러잖아요.
1: 嗯哼,
0: 중국은 2시 02분, 공을 꼭 집어넣더라고요.
1: 是的,
0: 5시 8분이 아니라 5시 08분.
1: 没错,
0: 그럼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2시 2분이에요. 볼게요.
1: 2:02.
0: 0이 뭐예요, 중국어로?
1: 零
0: 그렇죠. 요거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2시 2분 안 하잖아요. 2시 2분. 예, 2시 2. 분은 량이 아니라 얼입니다. 그리고 링꼭 쓰시고요. 10 미만일 때 여러분. 좋아요. 문제 내겠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같이 하늘을 보시고. 8시 5분. 저랑 같이 하시죠. 8시 5분. 왕 선생님 따라하세요. 시작.
1: 8:05.
0: 오, 맞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떤 분들 또링 빼먹었어요. 빠디엔 우펀 해도 알아들어요, 선생님?
1: 是的.
0: 네. 근데 링안 쓰는 사람 못본것 같아요. 다 쓰죠, 링을.
1: 嗯哼.
0: 오, 좋아요. 10시 반.
1: 10:30.
0: 오, 10:30이라고 하는 중국인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반 쓰시면 됩니다. 6시 45분.
1: 6:03.
0: 리오 디엔 올라간 순간 틀린 겁니다. 뒤에가 일성이니까 삼성은 반삼성입니다. 리오 디엔 산크어. 그렇습니다. 8시 15분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의하다, 회의를 시작하다 두 글자 제가 해볼게요. 왕 선생님 발음 교정해 주세요. 카이 후이. 네.
1: 开会.
0: UI 사이에 에 넣으세요. 회. 자, 8시 15분에 회의한다. 들어볼게요.
1: 8:01开会.
0: 이커 대신에 그냥 15번 해도 괜찮죠, 선생님?
1: 可以的.
0: 좋습니다. 더불어 카이회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확장 표현입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오늘 이치 라이 카인샤.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우리 왕 선생님께서 이치 진루 같이 진입하자 신화 련习 심화 연습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화는 3시 15분에 시작한다.
1: 电影 3:01开始.
0: 영화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시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1: 电影.
0: 네,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이응입니다. 띠엔잉 꼭 기억하시고요. 요즘 베이징은 더워 죽겠소.
1: 最近北京热死了.
0: 쯔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쯔에, 쯔에 이 발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하다가 중국어로
1: 毕业.
0: 졸업 후에 너 뭐하고 싶어?
1: 毕业以后你想做什么?
0: 삼성 삼성 또 나왔죠. 앞에 네가 이상이죠. 니샹. 샹은 무슨 뜻이죠, 선생님?
1: 하고 싶다?
0: 그렇죠.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입니다.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니? 아, 깜짝이야. 깜짝 놀라 죽을 뻔했네.
1: 吓死我了.
0: 스랑 러 사이에 워를 써도 돼요. 아까 우리 예문 들은 거 있죠? 치스러. 워 집어넣어서.
1: 气死我了.
0: 아, 热死了.
1: 热死我了.
0: 그래요. 러 아니고 热 발음 잘하시고요. 앞으로 이러지 마.
1: 以后别这样.
0: 이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1: 다음에 그러지 마.
0: 네, 그렇죠. 목소리 톤도 똑같네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한 개도 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现在几点?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不见不散.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2: 살길이다.
1: 두 문장을 여쭤볼 텐데 조금이라도 삐끗했다 싶으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깜짝이야.
2: 아, 吓死我了.
1: 그렇죠. 저 지금 12페이지 복습한 거예요. 안 보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吓死我了. 我를 빼고 그냥
2: 吓死了.
1: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몇 시야? 하나, 둘, 셋.
2: 现在几点?
1: 좋아요. 우리 왕老师와 똑같은 발음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오늘 제목입니다.
2: 明天你有空吗?
1: 혹시 시간 중국어로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 말고요. 그냥 시지엔 집어넣어서 明天.
2: 明天你有时间吗?
1: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 회화스러운 표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단어 뭐 이치라이 카이샤. 이성의 출발점은 낮아야 됩니다. 明天, 좋아요. 근데 힘들어요. 明天, 우리 왕 선생님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들어볼게요.
2: 明天.
1: 오늘 모르시면 검색하시고요. 오늘 시작.
2: 今天.
1: 어제. 하나, 둘, 셋.
2: 昨天.
1: 지금 청취자분들 꽤 많은 분들이 昨天 이렇게 했을 거예요. 봐요. 昨天 아니에요. 昨天 낮게 출발. 昨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틈, 여유.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시간보다 조금 더 회화스러운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2: 콩.
1: 그래서 요거 엄청 많이 쓰죠. 잠깐 시간 있어? 요 콩마.
2: 네, 요 콩마.
1: 콩의 특성상 보통 동사 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 음흠.
1: 아, 바빠 죽겠는데 정말 망설라. 我没有空.
2: 对,我没有空,我没空,都可以.
1: 매일을 요를 빼고 그냥 没空 해도 괜찮아요.

0: 한다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얼화를 쓰기도 해요, 또. 자,
1: 常常这样说.
0: 우리 왕 선생님, KONG에 R이 붙으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Your core.
0: Your core. 그 영어의 그 C-A-L-L, core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core,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안 쓸래요. 너무 어려워요. Your core, 좋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1: 不好意思.
0: 보통 우리가 对不起, 뚜이 아니에요. 뚜에이에요. 对不起 보단 조금 약한 거고, excuse me도 포함되어 있는
1: 不好意思.
0: 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일상생활에서 对不起, 不好意思 뭘 조금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1: 都用的.
0: 다
1: 都用.
0: 쓰신다고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不好意思였어요. 농담입니다.
1: 如果我真的错了的时候,
0: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
1: 对不起.
0: 그렇죠. 对不起를 많이 쓰고,
1: 네.
0: 가벼운 뭔가 실수,
1: 对,
0: 이런 거.
1: 不好意思,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 청할 때, 不好意思,你可以帮我吗? 이렇게.
0: 그렇죠. 그리고 잠깐 길 지나갈 때도,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不好意思.
1: 对,
0: 가벼운 거죠.
1: 是的,是的.
0: 네, 좋아요. 원하다,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정확합니다. 야오. 그런데 오늘은요, 동사 앞에 이 야오가 있으면 어려운 말로 조동사입니다. 뜻이 두 개입니다. 하려하다, 해야 한답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알아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발음 들어볼게요.
1: 要.
0: 나밥 먹어야 돼. 나밥 먹으려고. 다 돼요.
1: 我要吃饭.
0: 그렇죠.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예요. 한의원 할때 의원인가요? 병원, hospital 그러지 마시고 이제
1: 医院.
0: 이위엔, 일성사성일 때 일성 높이 해야 예뻐요. 이위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울어?
1: 怎么了?
0: 자, 말로는 이 특성상 보통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이죠.
1: 你刚才问我，我还以为，哦，我没有哭啊。
0: 지금 선생님은 진짜 나한테 왜 우냐고 물어본 줄 알았대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자, 말로는요, 좋은 뜻에도 쓰입니다. 네.
1: 是的.
0: 제가 웃을 테니까 한번 저한테 해주세요.
1: 哦，怎么了?
0: 中奖了.
1: 哦，你又中奖了。
0: 복권 당첨됐어라고 하니까 또또 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 자, 말로는 근데 7, 80%는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1: 是的.
0: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좋아요. 어디?
1: 哪里?
0: 혹은 얼화를 집어넣어서 그냥
1: 哪儿?
0: 좋아요. 삼성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난리. 뚝 떨어져야죠. 난리. 불편하다.
1: 不舒服.
0: 不舒服. 한번 더.
1: 不舒服.
0: 머리.
1: 头,
0: 토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더좀 다소 무조건 뒤에, 무조건 뒤에 안 좋은 뉘앙스라 보시면 됩니다.
1: 有点儿,
0: 좀 피곤해,
1: 有点累,
0: 이런 식으로 좀 아파.
1: 有点疼.
0: 그렇죠.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추측입니다.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1: 老师好像喜欢你.
0: 좋아하다, 喜欢, 동사 앞에 쓰이죠? 好像, 보통 수로 앞에 쓰입니다. 어머니 집에 계신 것 같은데.
1: 妈妈好像在家.
0: 이런 식으로요. 감기라는 명사 혹은 감기에 걸리다, 동사.
1: 感冒.
0: 동사로 해볼까요? 감기에 걸렸어, 시작.
1: 感冒了.
0: 感冒了. 감기 걸렸니?
1: 感冒了吗?
0: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여러분 다 같이 하시죠.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하나, 둘, 셋.
1: 我好像感冒了.
0: 그렇죠. 추측이죠. 정말 그렇게 쓰이는지 본문 한번 들어보시죠. 아, 참. 본문 절대로 일단 보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가리고 들으세요. 한번 이치 라이팅이자.
2: 第二课，明天你有空吗？明天你有空吗？ 不好意思，我要去医院。怎么了？哪里不舒服？头有点疼，好像感冒了。明天你有空吗？不好意思，我要去医院。怎么了？哪里不舒服？
3: 头有点疼，好像感冒了。
0: 자, 이제는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릴게요.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을 때는 최대한 안 보고 듣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1: 明天你有空吗?
0: 明天이라는 시간 명사는 주어 앞뒤에 올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 뒤에 넣어 볼게요.
1: 你明天有空吗?
0: 그렇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미안해. 对不起. 되죠?
1: 是的.
0: 같은 말, 비슷한 말로?
1: 不好意思.
0: 나 병원 가야 해.
1: 我要去医院.
0: 여기서는 야오가 무슨 뜻이죠? 하려하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하나, 둘, 셋.
1: 是하려한다?
0: 전 해야 한다.
1: 都可以吧.
0: 둘 다 정답. Uh-huh. 밑에 해석에는 지금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거죠.
1: 是的.
0: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 병원 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 Uh-huh.
0: 전혀 문제 없습니다. 没问题. 제가 해석한 것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네, 동사 앞에 쓰이면 want, need가 아니에요. 만약에 취를 빼볼까요? 我要 이유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야오디 병원사가 왔어요. 병원을 원하다. 네 병원 뺏어야겠어. 빰빰, 빠라밤. 그런 드라마가
1: 되는 거죠. 好大的梦想啊.
0: 아, 큰 꿈이래요. 그러니까 야오가 동사로 쓰이면 want, need, 조동사면 하려하다, 해야 한다. 꼭 필기하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 怎么了?
0: 어디가 불편해?
1: 哪里不舒服?
0: 삼성 삼성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죠. 哪里不舒服?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哪里不舒服?
0: 저는 북경 출신이기 때문에 날 많이 썼습니다. 哪儿不舒服? 어떻습니까?
1: 没问题.
0: 선생님 발음 듣고 싶어요.
1: 哪儿不舒服?
0: 머리가 아프다. 요디알 뺄게요. 머리 아파. 두통.
1: 头疼.
0: 주어가 더우고 수로가 덩이에요. 그 사이에 요디알 들어갔죠. 좀 다소예요. 안 좋은 뉘앙스죠. 머리가 좀 아파.
1: 头有点疼.
0: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도우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 더우. 삼성 삼성이면 앞에 요는 이성. 요디알텅. 디알이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가 이성이면 반삼성. 요디알텅. 이게 느린 버전이에요. 감기 걸렸다만 하시면은요. 감마얼러. 확실히 걸린 거죠. 근데 감기 걸린 것 같아.
1: 好像感冒了.
0: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好像, 정말 많이 쓰는 표현 好像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예문 들어드릴게요. 아까 한 거 똑같이 복습하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계신 것 같아.
1: 妈妈好像在家.
0: 주 어디? 동사 사이에 이 好像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펜을 책에다 끼우고 덮으신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시면서 따라하시죠. 어머니 이치라이 팅이샤.
2: 明天你有空吗? 不好意思，我要去医院。怎么了？哪里不舒服？头有点疼，好像感冒了。明天你有空吗？不好意思，我要去医院。怎么了？哪里不舒服？
3: 头有点疼，好像感冒了。
0: EBS 초급 중국어 어법 포인트 18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법이 쉬워도 해당 어법이 쉬워도 예문 통해서 단어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국어를 중국어로
1: 한유
0: 와유 발음 좀 도와드릴게요. 한위 알아듣지만 틀린 발음이에요.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쭉 내밀어보세요. 한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한유
0: 공부하다
1: 学习
0: 나 중국어 공부하려고 혹은 나 중국어 공부해야 해.
1: 我要学习汉语.
0: 좋습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같이 하시죠. 누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해.
1: 姐姐要喝咖啡.
0: 당연히 마셔야 한다도 되겠죠. 초급자분들 카페입니다. 카페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커피 발음만.
1: 카페.
0: 형은 핸드폰을 사야 해. 사려 하다.
1: 哥哥要买手机.
0: 언급을 해드려야겠네요.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买手机.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1: 哥哥要买手机.
0: 지금 이 예문 세 개에 몇 개 단어가 있습니까? 要, 学习, 한유, 姐姐, 喝, 카페, 哥哥, 买, 手机,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쇼우지예요. 手机, 쇼지, 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이미 다 뜻은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발음이죠. 나 너 좋아해 해볼게요. 好像 빼고.
1: 我喜欢你.
0: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1: 我好像喜欢你。
0: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0: 반삼성 我好像네 다시 들어볼게요.
1: 我好像喜欢你。
0: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언제까지 안 좋아? 不好 하실 겁니까? 불편하다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1: 不舒服。
0: 그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추측입니다.
1: 他好像不舒服。
0: 그렇습니다. 선생님, 舒服. 쇼파에 앉으면서, 아휴, 쇼파 봐라, 야.
1: 好舒服。
0: 선생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 번?
1: 好舒服。
0: 여기서 how는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용사 앞에 how는요, 뭐와 같은 말이죠? 很, 非常 같은 말이에요. 중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피곤해요. 很累도 좋지만,
1: 好累啊。
0: 엄청 배고프구만.
1: 好饿。
0: 요런 것도 부수적으로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예문 감사합니다.
1: 不客气。
0: 네, 무크치. You're welcome, 맞죠? 11, 19페이지, 우리,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 라이 카인샤. 여러분, 19페이지는요, 어법이라기보단 단어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시간 명사는 기본입니다. 기초고요. 이번 달을 중국어로.
1: 这个月.
0: 그럼 중국은 아래 하자가 아래란 말도 있지만 다음이란 뜻이 있어요.
1: 有的.
0: 다음 달이
1: 下个月.
0: 그럼 윗상자는 last겠네요. 그래서 지난달은?
1: 上个月.
0: 그렇죠. 나 이번 달에 북경 가.
1: 我这个月去北京.
0: 시간 명사는 주어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1: 这个月我去北京.
0: 그렇죠. 다음 주.
1: 下星期.
0: 시아랑 싱 사이에 거쓸수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샤그 싱치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거를 많이 빼셨겠네요.
1: 是的.
0: 샤싱치 하면 되겠네요.
1: 嗯哼.
0: 다음 주에도 뭐해?
1: 下星期你做什么?
0: 따라하고 계시죠? 저도 같이 따라할게요. 이번에는 니를 먼저 쓸게요. 다 같이 하시죠. 시작. 니 샤싱치
1: 你下星期做什么?
0: 자, 이성경성. 아하, 이거 들려야 돼요. 샤머보다는 샨머. 확실하게 아하. 이 발음 연습하세요. 뭐 먹어? 吃什么보다는 吃什么. 이렇게 발음하는 연습. 중요합니다. 발음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늘.
1: 今天,
0: 내일,
1: 明天,
0: 어제,
1: 昨天.
0: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기초 학생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쪼어티엔 이렇게 발음해요.
1: 아하.
0: 쪼어티엔.
1: 昨天.
0: 낮게 출발하는 센스 보여주시고요. 작년은 해가 가다 할 취, 가다를 씁니다. 작년
1: 去年.
0: 20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보겠습니다.
1: 好, 一起进入深化练习.
0: 살펴보겠습니다. 너뭐 먹어? 야오 빼고 할게요.
1: 你吃什么?
0: 너뭐 먹으려고?
1: 你要吃什么?
0: 와우. 你要吃什么? 你要吃什么? 선생님, 야오는요, 일상생활에서 중국인들이 조동사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是的.
0: 커피숍 가서 메뉴판 가리키면서, 뭐 마실래? 你喝什么? 잘안 쓰는 것 같아요.
1: 嗯哼.
0: 要喝什么? 이렇게.
1: 是的, 你要喝什么? 你要点什么?
0: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1: 你要点什么?
0: 点은 주문하다란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 시키려고?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야오, 친해지기 바랍니다. 바깥을 중국어로,
1: 外面,
0: 한번 더,
1: 外面,
0: 바깥에 좀 더워.
1: 外面有点热.
0: 러, 안 돼요. 热. 热 발음 잘하시고요. 삼성삼성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죠. 요디알热 잊지 마시고요. 저 사과는 맛이 없다. 好像 빼고 할게요.
1: 那个苹果不好吃.
0: 그렇게 발음하시면 어때요? 먹고 나서 말하는 거죠. 먹고 나서. 근데
1: 嗯哼.
0: 딱 보니까 먹기 전이에요. 아, 지금 맛 없는 것 같은데. 추측이죠. 好像 들어갑니다.
1: 那个苹果好像不好吃.
0: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1: 那个苹果好像不好吃.
0: 우리 왕 선생님이 왜 苹果, 구어를 이성으로 올렸을까요? 그렇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구어는 이성입니다. 苹果, 같은 이성, 아, 올라갑니다. 남동생은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 쉬려 한다.
1: 弟弟要回家休息.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시우 하지 마시고, 시어우, 시우시, 슈시, 안 예뻐요. 쉬우시.

0: 겨우시 지배가다를 중국어로 지배가다는 취를 쓰면 안 돼요. 돌아가다를 씁니다. 지배가다 한번 들어볼게요.
1: 回家.
0: 남동생은 집에 가서 쉬려 하다 들어볼게요.
1: 弟弟要回家休息.
0: 이 20페이지에 있는 표현 한 걸음 더 페이지가 본문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 표현이니까 본문이 쉽게 느껴지신 분들은 요것도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환경이 좀 시끄러워.
1: 这里的环境有点吵.
0: 선생님께서 지금 요디알 하셨어요. 근데 얼화를 빼도 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얼화 뺄게요.
1: 这里的环境有点吵.
0: 이런 식으로. 선생님, 요디엔, 요디알 다 말씀하시기 편하십니까?
1: 我都可以.
0: 좋습니다. 실력 다지기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明天你有空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5: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6: 살길이다.
4: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까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
6: 他好像不舒服.
4: 아, 발음이 좀 쉽지 않아요. 슈프 아닙니다. 슈프.
6: 슈프.
4: 원, 투, 쓰리, 포 할 때 포 생각하시면서 슈프.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좋아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6: 明天你有空吗?
4: 얼마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6: 明天你有空吗?
4: 콩, 콜 힘드시면 그냥 시간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6: 明天你有时间吗?
4: 시간, 시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문장 복습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3강. 너 주말에 보통 뭐 해?
6: 你周末一般都干嘛?
4: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만 이치라이 카인샤. 선생님, 교정해 주실 시간입니다. 제 발음을.
6: 음흠.
4: 초급자로 빙이 되겠습니다. 휙 바뀌었어요. 갑니다. 주말. 쪼모. 쪼모.
6: 아하. 应该是 쪼모.
4: 쪼우모어입니다. 왜? 오유는 어예요. 쪼우모어. 어로 끝내야 됩니다. 쪼모어. 들어볼게요.
6: 쪼모어.
4: 따라하고 계시죠? 주말. 한 번 더.
6: 쪼모어.
4: 주말 잘 보내세요.
6: 쪼모어 快乐.
4: 생일 잘 보내세요.
6: 생일 快乐.
4: 快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 주말 잘 보내세요. 쪼모 快乐 잊지 마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6: 일반.
4: 재밌는 건 일반 이 표현이 여러분 평가할 때도 쓰이죠.
6: 是的.
4: 초급 중국어 그거 들어봤냐 EBS? 들어보니까 어때? 들어보니까
6: 일반.
4: 일반.

0: 아, 有人这么说吗？
1: 우리 엄마요. 농담입니다. 이 이빨 하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100점 만점에 굳이 말씀드리면 6, 70점 그렇죠? 쏘쏘 이런 느낌이죠. 이 이빨 평가할 때 쓰입니다. 선생님 저 외모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저 어때요 생긴 거? 됐습니다. 이 이빨 그래 이런 식으로 무서워요. 모하니 중국어로 원래 쪼샤머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책에 없는 거 해볼게요. 모해 쪼샤머 발음 들어볼게요.
0: 干嘛？
1: 네, 같은 말이에요. 까마. 이 까마, 정말 또 회화에서 많이 쓰이죠.
0: 是的。
1: 이게 사실 모해란 말로 여기서 쓰였지만, 어디가? 이렇게 쓰일 수 있죠.
0: 对的，对的。
1: 왜? 심지어 왜라고도 쓰여요. 제가 갑자기 화를 낼 테니까 이거 한번 써주세요. 아, 네가 맨날 했잖아!
0: 你干嘛？
1: 이렇게. 너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래?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0: 是的。
1: 네,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까마였습니다. 어디 어디에서가 될 수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가 될 수도 있고 동사 앞에 쓰이면 진행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나밥 먹는 중이야.
0: 我在吃饭。
1: 나 집에 있어. 여기서는 어디 어디에 있다예요, 그럼?
0: 我在家。
1: 나 집에서 밥 먹어.
0: 我在家吃饭。
1: 초급 정도 됐으면은 이제 나 집에서 밥 먹어는 我在家吃饭 이 문장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자주 막 쓰는데 그 이유가 영어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나는 집에서 밥 먹다. 영어로는 뭐 in the home,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한국어랑 되게 비슷해요. 나는 집에서 먹는다, 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0: 电影.
1: 이 단어 참 제가 많이 가져오죠, 선생님.
0: 是的.
1: 초급자분들께서 띠에닝, 니은 발음으로 많이 해서 그래요. 띠엔잉 잊지 마시고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0: 电影.
1: 한명 혼자
0: 一个人.
1: 이거는 좋아요. 근데 우리 왕 선생님처럼 이성경성 아하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명
0: 两个人.
1: 우리도 이명이라고 안 하잖아요. 두명 그러죠. 얼이 아니라 량.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이거야.
0: 有时候.
1: 삼성이성 아아 들려야 됩니다. 有时호 아니죠. 오유는 어우 발음이에요. 허우예요. 요시호 꼭 기억하세요. 본문 통해서 이건 살펴볼게요. 자기 자신 스스로 다 됩니다.
0: 自己.
1: 너 스스로 먹어. 제가 저희 아들에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막 매겨달래요.
0: 你自己吃.
1: 그렇죠. 막 7살 때. 너 스스로 먹어야지. 하준이 니 쯔지 치 이런 식으로. 몸모와.
0: 跟
1: 여러분 중국어로 해보세요. 선생님과 하나 둘셋跟 러시
0: 跟老师
1: 그렇죠. 선생님과는 러시 건이 아니에요. A 건 B에서는 A만 생략 가능합니다. 선생님이랑 밥 먹어는 러시 건 칠판이 아닙니다. 뭐죠?
0: 跟老师吃饭
1: 요걸 잊지 마세요. 나랑 我 건이 아니라
0: 跟我
1: 요렇게 가는 거죠. 친구랑
0: 跟朋友
1: 좋습니다. 제가 뭘 강조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본문 들어볼 건데 보지 마세요. 본문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이치라이 티니샤.
2: 第三课，你周末一般都干嘛？
3: 你周末一般都干嘛？
2: 我一般在家看看电影。
3: 一个人看吗？
2: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3: 你周末一般都干嘛？
2: 我一般在家看看电影。
3: 一个人看吗？
2: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1: 이제는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 보통 주말마다 뭐 해?
0: 你周末一般都干嘛？
1: 하나씩 볼게요. 너
0: 你
1: 주말.
0: 周末，
1: 아까 단어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뭐 그냥 소소의 뜻으로 그냥 6, 70점이었죠.
0: 是
1: 평가할 때.
0: 的，
1: 근데 보통 뭐 하세요? 보통 뭐 먹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동사 앞에 쓰이면서. 보통, 주로.
0: 일반.
1: 요거 좋네요. 주로라고 한번 해보세요. 주로.
0: 是的, 주로.
1: 주로 뭐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0: 매일 밥 먹는다로 할게요. 밥 먹는다.
1: 매일吃饭.
0: 좋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밥 먹어.
1: 每天都吃饭.
0: 그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이반 뒤에 습관적으로 떠오를 많이 쓴다. 주말에 보통 할때그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도 주말에 보통 할때그 보통의 의미에 떠오를 많이 갖다 붙인다. 즉, 이반 떠오를 한 단어처럼 외워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좋아요. 나는 보통 집에서 영화 봐.
1: 我一般在家看看电影。
0: 동사 칸을 왜두번쓴 거예요? 객관식이에요. 1번 말 더듬 뽀뽀뽀뽀뽀 본다. 2번 한번 뭐뭐 해보다. 뭐죠?
1: 2번?
0: 그렇죠. 동사를 두번 쓰는 건 한국어랑 똑같아요. 야, 이거 좀 봐봐. 봐봐. 짧은 시간에 뭇뭇을 잠깐 해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동사는 경성입니다. 칸칸 이게 아니라 칸칸. 하나씩 볼게요. 나는
1: 我
0: 보통
1: 一般
0: 집에서
1: 在家
0: 잠깐 봐
1: 看看
0: 영화.
1: 电影。
0: 좋습니다. 일반 在家看看电影看看 동사 두번 어려운 말로 중첩이었습니다. 혼자 보니
1: 一个人看吗？
0: 그렇죠. 혼자 봐. 한번더 들어볼게요.
1: 一个人看吗？
0: 어떨 때는 혼자 보고, 어떨 때는 친구랑 같이.
1: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0: 와, 어떨 때는 못 보고, 어떨 때는 못 뭐야. 보통 두번 이렇게 많이 쓰죠, 선생님? 요시호 A, 요시호 B. 근데 요시호 올리지 마세요. 요시호 떨어져야 돼요. 요시호, 요시호, 요시호. 삼성이성, 아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책을 덮고,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周末一般都干嘛？
3: 我一般在家看看电影。
2: 一个人看吗？
3: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2: 你周末一般都干嘛？
3: 我一般在家看看电影。
2: 一个人看吗？
3: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0: EBS 초급 중국어 26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뭐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어디가 왜로도 해석이 됩니다. 너 인터넷으로 뭐해?
1: 你上网干嘛？
0: 인터넷 하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上网。
0: 재밌는 게 여러분, 문장 맨 뒤쪽에 까마 있으면은요, 문장에서 뭐하게, 문장에서 뭐해 이렇게 쓰이죠. 자, 이 까마를 샹왕 앞에 넣어볼게요. 니가 마샹왕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너 인터넷을 왜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1: 没错。
0: 그렇죠. 문장 앞에 쓰이면은 왜란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이 샤마와 되게 비슷한
1: 是
0: 뜻이죠.
1: 的，是的。
0: 뒤쪽 맨 뒤에 있으면 해서 뭐하게, 해서 뭐해 이런 느낌인 거죠. 와, 이거 여러분 빨리 필기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1: 你们在干嘛呢？
0: 너는 가벼운 말투예요.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그럼 니먼 자이 쪼어 샤머 해도
1: 可
0: 괜찮습니까?
1: 以的。
0: 자이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1: 하고
0: 진행형.
1: 있다。
0: 그렇죠.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너 베이징 가서 뭐 해? 베이징 뭐 하러 가는 거야?
1: 你去北京干嘛？
0: 그렇죠. 앞으로 당겨볼까요? 니가 마취 베이징 하면은 너 북경 왜 가? 이런 뜻이 되는
1: 是
0: 거죠.
1: 的。
0: 그렇죠. 다음, 이반. 다시 한번 강조. 이반 뒤에 떠가 함께 있으면은 의심을 하세요. 보통 이게 떠는 무슨 뜻이다? 보통 주말마다 할때그 마다의 뜻으로 쓰인다.
1: 是的。
0: 무조건 떠가 붙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반 떠 있으면 마다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나.
1: 我一般7点起床。
0: 삼성, 삼성. 제가 언급을 항상 해드릴게요. 치디엔, 아니죠? 치디엔, 치床. 삼성이성, 아아, 치床. 이 발음 기억하세요. 기상하다, 치床. 잊지 마시고요. 그녀는 보통 차를 안 마신다.
1: 他一般不喝茶。
0: 오, 저 보통 술안 마셔요.
1: 我一般不喝酒。
0: 그렇죠. 얼마나 많이 쓰는 이반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끼셔야 할 텐데, 느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27페이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오, 보시죠.

0: 본문에는 요시호 A, 요시호 B 꼭두번 쓰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1: 没错。
0: 보시죠. 조깅하다 중국어로 두 글자입니다.
1: 跑步。
0: 그렇죠. 나는 어떨 때는 조깅하러 가.
1: 我有时候去跑步。
0: 동사가 연이어 두개 있죠?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그렇죠. 밥 먹으러 간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밥 먹으러 간다.
1: 去吃饭。
0: 우리 연동문의 공식 예문이에요, 여러분. 네. 항상 그냥 跑步만 쓰지 마시고, 취 跑步, 라이 跑步, 이런 것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어떨 때는 아침 안 먹어.
1: 我有时候不吃早饭。
0: 아침밥을?
1: 안 먹는다?
0: 와. 선생님, 가능하세요?
1: 아, 我真的是有时候不吃。
0: 아, 저는 매일都吃.
1: 와, 你的老妻子好辛苦哦。
0: 자, 치즈는 먹는 치즈가 아닙니다. 치즈는 와이프를 뜻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미안해요, 와이프님. 제가 지금 근데 뭐라 그랬죠? 매일都吃 이랬어요. 자, 또는 뭘까요? 매일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지금 잘못 기억하셨어요. 제가 차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是吗? 와,
0: 그렇죠.
1: 나 你好厉害.
0: 아니, 와이프가 다 해줘요. 나 어떨 땐 아침 안 먹어. 다시 들어보시죠.
1: 我有时候不吃早饭.
0: 여러분, 못 찾겠으면, 모르겠으면 반드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밥 한번더 해볼게요.
1: 早饭.
0: 검색해 보세요. 모르면 점심밥은?
1: 午饭.
0: 午饭, 저녁밥은?
1: 晚饭.
0: 그렇죠. 맨날 吃饭만 하지 마시고, 吃早饭, 吃午饭,
1: 吃晚饭.
0: 吃晚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날씨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빠.
1: 这儿的天气有时候好，有时候坏。
0: 화이는 나쁘다의 뜻이에요. 심지어 망가지다의 뜻도 있어요. 휴대폰이 망가졌다. 망가졌다니까 러 써야겠네요. 들어볼게요.
1: 手机坏了。
0: 그렇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1: 坏人。
0: 좋은 사람이요. 좋은
1: 你
0: 사람.
1: 要说好人的反义词，对吧？
0: 그렇죠. 먼저 앞서 나가셨어요.
1: 네。
0: 좋은 사람은 제가 할게요, 그럼. 好
1: 没
0: 人.
1: 错，是好人。
0: 나쁜 사람은?
1: 坏人。
0: 그렇죠. 심지어 야구 인기가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스트라이크, 공 가운데 오면 스트라이크라 그러잖아요. 그 중국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1: 不知道。
0: 선생님 모르세요? 제가
1: 我不。
0: 오히려 안 해요. 好球.
1: 아하, 这个我知道。
0: 공을 집어넣어요.
1: 哦，
0: 공이 치어예요.
1: 好球，对，
0: 그럼
1: 我们常说。
0: 공이 막 여기 볼로 와요. 볼. 그럼 화이치어라 그래요. 네, 간단하죠?
1: 哇，
0: 나쁘다.
1: 你厉害。
0: 칭찬 받아야 될것 같아요. 중국인 선생님께서 모르신 거 제가 알았습니다.
1: 네。
0: 그래요. 나 어떨 때는 커피 마시고 어떨 때는 차 마셔.
1: 我有时候喝咖啡，有时候喝茶。
0: 삼성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입니다. 워 올라가야죠. 워요시호 이 리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28페이지 함께 하시죠.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교실에서 뭐해? 교실을 알아야 말을 하죠. 교실 중국어로.
1: 教室。
0: 너 교실에서 뭐해?
1: 你在教室干嘛？
0: 你在教室做什么？이런식으로 우리 가 做 什么 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형은 보통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
1: 哥哥一般去图书馆学习。
0: 한번 더.
1: 哥哥一般去图书馆学习。
0: 여기에 지금 동사가 뭐뭐 있죠, 여러분? 하나, 둘, 셋, 취.
1: 去
0: 또뭐 있죠?
1: 学习。
0: 여기서 쉐시는 공부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어렵게 해볼까요? 더 복잡하게? 중국어를 집어넣죠. 형은 보통 도서관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고민해 보시고요. 왕 선생님과 함께 해보시죠. 하나, 둘, 셋.
1: 哥哥一般去图书馆学习汉语。
0: 와, 좋습니다. 한번더 하시죠. 시작.
1: 哥哥
0: 哥哥
1: 一
0: 一
1: 般
0: 般
1: 去
0: 去
1: 图
0: 图
1: 书
0: 书
1: 馆
0: 馆
1: 学
0: 学
1: 习
0: 习
1: 汉
0: 汉
1: 语。
0: 语따라하고 계시죠? 아, 선생님, 성조 너무 어려워요. 당연하죠. 무한 반복하세요. 난 어떨 때는 서예를 하고 어떨 때는 그림을 그려.
1: 我有时候写书法，有时候画画。
0: 서예하다, 세 글자입니다.
1: 写书法。
0: 네, 동사가 시제가 되겠네요. 그림 그리다, 재밌어요?
1: 画画。
0: 같은 글자 같은 발음이죠? 앞에 있는 게 동사입니다. 그리다. 뒤에 있는 게
1: 그림。
0: 명사입니다.

0: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뒤에 암흑을 적고 그냥 화 글자만 딱 있어요. 그러면 뜻이 알아서 파악하는 거예요.
1: 맞죠.
0: 그리다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1: 有时候用名词的时候我们画
0: 아, 명사로 쓰일 때 얼화를 집어넣어서 활이라고도 합니다.
1: 有儿的话肯定是名词.
0: 그럼 무조건 명사죠. 그래서 그림 그리다 화활 할 수 있는 거죠. 난 평소에 영상 보는 거 좋아해.
1: 我平时喜欢看视频.
0: 누구랑 같이 마셔? 건이 먼저 와야죠.
1: 跟谁一起喝?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周末一般都干嘛?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백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백백백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겨울에 나무에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봄에 다시 자라겠죠. 혹은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그게 머리가 다시 또 자랄 겁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뭔가 재생된다는 그런 말. 혹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이나 힘을 회복한다는 그런 말. 자, 영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하나의 구동사를 가져다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란다는 얘기니까 뿌리 동사가 무엇일까요? grow라는 동사고요. 다시의 의미가 있으니까 back을 붙여줍니다. grow back. grow back.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머리카락에서 그럴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고 나서 머리카락 금방 다시 자랄 거야. 그런다면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머리 자른 게 아무래도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 걱정하지 마. 머리 금방 다시 자라. 그럴 때 쓰는 말이겠죠.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Grow back soon. 뒤임지고,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이해가 되시죠? 금방 이 문장은 쓰실 수 있는 문장일 거예요. Grow back. 뒤쪽에 힘잘 주시고. 나뭇잎에 적용을 해볼까요?

봄이 되면 다시 나뭇잎들이 자랄 거야.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봄이 되면 나뭇잎들이 다시 자랄 거예요.가 되겠죠?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Okay. 자, 이번엔 회복하다. Recover의 의미로 쓰는 grow back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신감 같은 거 잃었을 때 회복하다 이럴 때 많이 씁니다.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Grew back.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키워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grow 동사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었는데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하면 점점 더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가 되겠죠. 어떤 슬럼프 같은 데 빠져서 성적이 안 좋아서 자신감을 잃었다가 이내 곧 성적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말. 그럴 때 쓰기 좋죠. One more time.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Okay. 힘을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힘을 잃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We need time to grow back our strength. 그렇죠? 뭐 회사의 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의 힘이 될 수도 있겠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We need time to grow back our strength. 이 strength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겠고 어떤 기업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좀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것을 잃은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다 의미로 grow back을 쓸 수 있습니다. We need time to grow back our strength. 좋습니다. 자, 이 예문들 어디에 그러면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 좀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Will grow back soon. 힘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Will grow back soon. Back에 힘주고 soon 힘주면서 끌어주고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The leaves 길게 The leaves will grow back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과거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grew back, grew back, grew back. 뒤쪽에 힘 좀 됩니다.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그 다음에 We need time to grow back our strength. We need time, 시간이 필요하다, to grow back our strength. To grow back our strength. 백에 힘 들어가죠. To grow back our strength. Strength. 뒤치 발음 마무리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힘 잘 주고 읽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들을 제가 천천히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여러분이 바로 입영작을 해보세요. 머리카락은 곧 다시 자랄 거야. Your hair will grow back soon. 봄이 되면 다시 나뭇잎들이 자랄 거야. The leaves will grow back in the spring. 그는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했다. He slowly grew back his confidence. 우리는 힘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We need time. To grow back our strength.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뭔가 다시 자란다든가 잃었던 걸 회복한다라고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구동사 grow back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해서 잘 써보시길 바라요. 화이팅입니다. (목소리) 콕콕콕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회복한다는 말, 뭔가 이별의 아픔을 느꼈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극복을 해내고 마음을 추스린다는 말, 과거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는 말, 누군가를 좀 잊고 이제 내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는 뭐 그런 취지의 말. 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된다는 게 참 묘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영어로 get over라는 구동사 하나 있으면 되는데요. 자, get over 자체는 회복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이 모든 문장들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예문을 바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독감에서 회복하는데 2주가 걸렸다.
독감 걸리면 요즘 보니까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Get over the flu. 독감은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해서 완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get over라고 한다는 얘기죠. 힘은 당연히 뒤에 줘야 되고요. Get over the flu. 2주가 걸렸다. 다시 붙여볼게요.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의 질병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음의 상처에도 씁니다. 자, 이별의 상처를 겪었다고 할게요. 그럴 때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이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Breakup.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단어로 이별이란 뜻이죠. 그 이별을 극복하고 get over 마음을 추스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It was hard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To get over that breakup. 상당히 상처가 오래갔던 이별이란 얘기예요.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회복 극복의 의미만큼이나 그냥 받아들인다거나 잊고 넘어간다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유사한 결이에요. 완전히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You need to get over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죠. So get over the past는 마찬가지로 과거를 이제 잊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So 회복, 극복의 뉘앙스보다는 받아들이고 넘어간다의 의미. You need to get over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사람을 get over 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잊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남아있거나 그럴 때 You need to get over her. 뭐 이런 식으로 야, 그 친구 이제 잊고 넘어가야지. 그럴 때 쓰거든요. 자,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He's trying to get over her.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여자분에게 이제 마음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계속 미련을 갖고 있어서 그걸 잊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He's trying to get over her. Get over her. Get over her. 뒤에 힘주고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잊으려고 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잊고 넘어가다, 받아들이다 이렇게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상당히 뜻을 구석구석 잘 챙기는 그런 공부가 될 거예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잘 따라해보세요.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Over에 힘주시고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Get over that breakup.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You need to get over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You need to get over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마지막으로, He's trying to get over her. Get over her. Get over her. 그래서 get보다는 over의 힘이 조금 더 실리죠. 구동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병작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독감에서 회복하는데 2주가 걸렸다. It took me 2 weeks to get over the flu. 이별 후에 마음을 추스리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It was hard to get over that breakup. 너는 과거를 잊고 미래에 집중을 해야 해. You need to get over the past and focus on the future. 마지막, 그는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He's trying to get over 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get over라고 하는 구동사를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어디 벽면에 걸려 있는 그림 같은 것을 내린다거나 설치되어 있는 물건을 내린다.

구조물 자체를 해체한다. 건물 같은 것을 이제 철거하거나 그런다는 의미. 누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받아 적어서 메모한다. 혹은 기록한다. 자, 이렇게 상당히 좀 다른 의미를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동사로 해결합니다. 바로 take down이라고 하는 멋진 구동사인데요. 자, take down은 이런 예문에서 먼저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벽에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걸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저 그림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내리면 안 돼? 이럴 때 혹은 내려주세요. 이런 말이죠.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이건 뭐 거의 그대로 take down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뜻을 거의 다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Take down, 내리다. 건물을 철거할 때도 많이 쓴다는 게 특징이에요.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기존의 저 오래된 건물은 철거할 거란 얘기입니다. Take down 자체가. 그림을 내리는 것과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죠, 이거는요. 건물 자체를 부숴서 이렇게 철거하겠다는 얘기예요.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그리고 뭐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다. 그런 말로 유추를 할수 있겠죠.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그 다음에 기록하다, 받아 적다에서도 이 take down을 많이 씁니다.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거를 내가 받아 적겠다. 이게 꼭 연필로 종이에 받아 적지 않아도요. 요즘은 휴대폰 같은데 바로 쳐서 이렇게 입력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럴 때도 테이크다운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이 표현 자체가 휴대폰으로 한다 해서 못 쓴다 이건 아니거든요. So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주로 손으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쓰겠다는 상황에 쓰긴 쓰지만 전화번호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크게 무리 없이 쓸수 있습니다.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이것이 어디에 기록해두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이건 뭐예요? 그녀가 한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빠짐없이 적어 놓았다란 말이 되겠죠. 어디에 메모를 해놨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필기를 통해서 받아 적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음원을 들으면서 녹취를 해서 그대로 다 쳤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테이크다운 자체는 이렇게 받아 적다 의미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 자,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그러면 한 말을 빠짐없이 적어 놓았다는 말이 되겠죠.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 힘들어 가는지 잘 느껴보세요. 자, 같이 해보시죠.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Take down, take down, take down that painting.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기록하다 받아 적다란 말.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Every 힘주고,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네, 과거 시제여도 힘은 뒤에 들어가죠.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좋습니다. 자, 이 예문들이 그러면 이제 입에 좀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영작 연습 좀 해볼게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해보세요. 저 그림 좀 내려줄 수 있어? Can you take down that painting?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야. They will take down the old building. 연락처 좀 받아 적을게요. Let me take down your phone number. 나는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적어 놓았다. I took down every word she said.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take down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변화무쌍한 그런 구동사 하나를 연습을 잘 해봤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목소리)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옷을 조금 신경 써서 입어야 되겠죠. 그 밖에 뭐 할로윈이라든가 아니면 연극 같은 거를 할때그 의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캐릭터로 의상을 갈아입는다든가 그렇게 꾸민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영어에서는 같은 구동사를 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예쁘게 차려입다는 것과 어떤 의상을 때에 맞춰 입다는 그런 두 가지이며, 자, 바로 영어 구동사 dress up이라고 하는 구동사가 이럴 때 쓰이면 아주 적절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dress 자체가 옷을 입다는 얘기고요. up이니까 더 예쁘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되고, dress up, 그 다음에 변장을 하거나 의상을 뭔가 특별하게 입을 때또 dress up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You don't need to dress up too much. 뭐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자리인데 옷을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You don't need to dress up, dress up, dress up too much. 너무 예쁘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차려입을 필요는 없다. 자, 여기 dress up이 차려입다 의미였고요. 자, 누군가 옷을 정말 예쁘게 입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y are you all dressed up? 아니, 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 오늘? 어디 가? 이런 의미로. Why are you all? 여기 all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죠. Why are you all dressed up? Why are you all dressed up? 왜 그렇게 온통 예쁘게 차려입었냐? 이렇게 물어볼 때 dressed up. 그렇게 차려입은 상태를 묘사하니까 dressed up이 되겠죠. Why are you all dressed up? 이 문장은 통암기에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변장을 한다든가 특별한 의상을 입을 때 할로윈이 대표적이죠? The kids dressed up for Halloween. 자, 그 뒤에 이제 전치사 for가 나와서 어떤 그 상황이나 계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로윈이어서 할로윈 때 그렇게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The kids dressed up for Halloween. 커스튬 같은 걸 입었다는 얘기죠. The kids dressed up for Halloween. 이렇게 붙여줄 수 있고요. Halloween. 이건 뒤에다 강세 줍니다. Halloween. 그 다음에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그러면 아들이 아이언맨 캐릭터로 변장을 했다란 말이죠. 이것도 뭐 할로윈이라든가 이런 파티 때 그렇게 입었다는 얘기죠. 그 의상을 착용했다. Dressed up as가 나오면 뭐뭐로 어떤 캐릭터로 옷을 입었다.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디 힘들어가는지 보세요. 일단 dress up, dress up 뒤쪽에 연음되면서 sup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읽고 힘은 뒤쪽에. You don't need to dress up too much. You don't need to dress up too much. Why are you all dressed up? Why are you all dressed up? The kids dressed up for Halloween. The kids dressed up, dressed up, 이 뒤 붙여도 dressed up for Halloween.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그래서 dressed up 이렇게 연음 잘 해보시고요. 자, 입영작으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너무 예쁘게 차려입을 필요는 없어. You don't need to dress up too much. 옷을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거야? Why are you all dressed up? 아이들은 할로윈을 위해 변장을 했다. The kids dressed up for Halloween. 우리 아들은 아이언맨으로 변장했다. My son dressed up as Iron Man.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옷을 예쁘게 차려입다 혹은 어떤 의상으로 변장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dress up 알아봤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ction English. What a shame. Oh, what a shame. What a shame. What a shame. Shame이 뭘까요? S-H-A-M-E. Oh, that is a shame. 하면 뭐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을 shame이라고 표현하는데 What a shame, what a shame 하면 완전 반대 뜻이에요. 정말 안타깝다, 유감이다, 너무 아쉽다, 너무 안 됐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What a shame, what a shame. Shame on you 하고 완전히 다른 뜻이죠. Shame on you. 너는 누구한테 훈계할 때 Shame on you. 애들 혼낼 때 Shame on you. 너 잘못했어. Shame on you. Shame on you. 여기서는 What a shame.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감하거나 안타까운 일에 대해 동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What a shame.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표현으로 What a shame. What a shame.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What a shame. For example, you know, I didn't get the job I applied for. I didn't get the job I applied for. 내가 지원한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나 여기저기 지원했는데 정말 EBS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원했는데 못 들어갔어. 그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I didn't get the job. I didn't get the job. Oh, what a shame. What a shame 해도 되고 That's a shame 해도 괜찮아요. Oh, that's a shame. That's a shame. What a shame. 정말 안타깝다. 좀 유감이다. 아쉽다. You really deserved it. You really deserved it. 너라면 충분히 합격할 만한 사람인데 왜 안 됐을까? You really deserved it. You deserve 하면 너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충분히 합격할 만한데 왜 안 됐을까라는 유감을 표현하는 What a shame. 참 좋은 표현이죠. What a shame. What a shame. Next example. The event got delayed due to the rain. The event got delayed due to the rain. 비 때문에 이벤트가 지연됐다라는 뜻이죠. 지연됐다. Delayed 됐다. What a shame. 너무 아쉽다. 준비를 많이 많이 했었는데. 몇 주 동안 준비했는데. What a shame. What a shame. I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I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I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What a shame. 다행히 cancel이 아니고 delay이기 때문에 maybe next week. We'll wait and see. The event got delayed due to the rain. What a shame. I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All right, next. My phone fell into the water and stopped working. Oh no, my smartphone, my cell phone fell into the water and stopped working. 네, 휴대폰이 물에 빠져서 작동이 안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아이고, 유감이야. 아이고, 아쉽다. 안타깝다. 어떡해. What a shame. What a shame. Oh no, what a shame. You just bought that phone last week. 바로 지난주에 그 휴대폰을 샀는데 어떡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You just bought that phone last week. What a shame. What a shame. 너무나 안 됐다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Our picnic got ruined by the snow. Our picnic got ruined by the snow. Ruin, ruin, R-U-I-N. 과거형은 ed 붙여서 ruined, ruined by the snow.

0: Reaction English.
1: Oh, that's heartbreaking. That's heartbreaking. Oh, that's heartbreaking. Heartbreaking. 내 마음, 심장을 부러뜨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That's heartbreaking 하면 너무나 슬프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마음이 찢어지면 안 되죠. Heartbreaking. 상대방의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슬픔, 동정 또는 공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Oh, that's so sad. 너무나 안 됐다. 정말 슬프다. 라는 표현이에요. That's heartbreaking. 한 단어로 heartbreaking. Heartbreaking. Heartbreaking. For example, the fire destroyed Joe's home and all his belongings. The fire destroyed Joe's home and all his belongings. 화재, fire. 화재로 인해 조의 집이 완전히 불탔어요. 그리고 모든 소지품이 파괴됐어요. So his there was a fire in Joe's home. It destroyed everything. 파괴되다. Destroyed everything. And all of his belongings. 소지품, belongings, possession, belongings. He lost everything. Everything was destroyed in the fire. Everything was burned in the fire. The fire destroyed Joe's home and all his belongings. Oh, that's heartbreaking. That is so heartbreaking. 정말 가슴이 아프다. 어떡해? 가슴이 아프다. That's heartbreaking. I hope he's safe. I hope he is safe. I hope Joe is safe. 그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이죠. The fire destroyed his home and everything he has is gone. That is so heartbreaking. Next situation. Sally lost both of her parents in an accident. Sally lost both her parents in an accident. Sally가 사고로, 자동차 사고든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고 할 때는 accident. Accident. 사고로 부모님 두 분 다 잃었다 라는 표현이죠. Sally lost both of her parents in an accident. 정말 가슴이 아프다. 어떡해. 너무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 That's so heartbreaking. 그냥 that's heartbreaking 해도 되고 that's so 너무나 heartbreaking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at's so heartbreaking. I can't even imagine her pain. I can't even imagine her pain. 그 슬픔을 상상도 못하겠다라는 표현이죠.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누구누구와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괜히 더 밥 먹는 시간이 즐겁고 또 먹는 밥도 더 맛있게 여겨지고 그럴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나는 굳이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싶지 않은데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같이 라는 부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바로 with를 써보는 거죠. 이번에는 전치사 with로 함께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을 만들어 보는 거 연습해 보실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우리랑 저녁 같이 먹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는 먹어요 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겠죠. eat, eat, 먹어요. 그런데 같이 드세요 라고 우리말로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공손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로도 eat 말고 have 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 eat dinner 하면 저녁 먹어요 라는 말이 된다면, have dinner 라고 한다면 물론 먹어요 라는 뜻이지만 저녁 드세요 정도에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거죠. 자, have dinner 까지 말하면 저녁 드세요. 그런데 우리랑 같이 라는 말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with us를 이어붙이면 됩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도 우리말과 영어가 달라서 우리말로는 우리랑 함께, 우리와 같이 라는 순서로 말하게 되지만 영어로는 이게 바뀌어서 같이 우리, 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요. So with us 라고 하게 되는 거죠. With us, with us. 이렇게 일단 구조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입에 붙게끔 with us, 우리와 함께, with us, with us, 나와 함께 라고 한다면 with me, with me. 그리고 너와 함께 라고 한다면 with you, with you. 그들과 함께 라고 한다면 with them, with them.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단어들을 바꿔서 많이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게 될 때 머릿속으로 us with가 아니라 with us지 라고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Have dinner with us. Have dinner with us. 우리랑 같이 저녁 먹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와 함께 저녁을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한다면 Let's have dinner with us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Let's have dinner with us. 자, 같이 드십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이라면 우리랑 같이 놀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놉시다. 다 같이 합시다. 라고 할 땐 Let's play. Let's play with us. 우리와 함께 라는 말이 이 뒤에 오게 됩니다. With us, let's play 라고 하지는 않아요. 일단 먼저 뭐뭐를 하자, 뭐뭐를 하세요 부터 말한 다음에 뒤에 누구와 함께 라는 부분이 오는 거죠. Let's play with us. 만약에 조건을 말하는 문장이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뭐뭐와 함께라면 이렇게 말한다면, 자, 유명한 노래 제목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나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나 자신이 더 좋아요. 나 혼자일 때보다. 라고 한다면 I like me better when I am with you.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이렇게 말하거든요. When I am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When you'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훨씬 나는 좋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뭐뭐와 함께라면 더 좋다. 이런 문장 어떨까요? 그 케이크는 아이스크림과 같이 곁들여 먹을

네, 더 좋아요. The cake is even better with ice cream. The cake is even better with ice cream. 자, 그 케이크는 원래도 좋지만 더 좋아요. Even better. Even better. 언제? 아이스크림과 함께일 때 with ice cream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스테이크는 레드 와인과 곁들여 먹으면 맛이 참 잘 어울려요. The steak goes well with red wine. The steak goes well with red wine. 자, 이런 식으로 뭐뭐와 함께라면 더 좋다. 뭐뭐와 함께라면 참 잘 어울린다. 라는 뜻으로도 역시 with를 이어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와 같이 라고 할 때 with로 연결하는 걸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우리랑 같이 저녁 드세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Have dinner with us. 아시겠죠? 많이 연습하세요. Bye 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말 동안에 뭘 하셨나요? 여름 방학 동안에 나는 뭐뭐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동안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동안에, 글쎄요, 여름방학 동안에 뭔가 우리말로 따지더라도 어법상 이 동안에 라는 말이 잘 어울릴 때가 있고 좀 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쓸 때가 있고 이렇죠. 자, 이렇게 융통성이 많은 언어 생활이다 보니까 이걸 영어로 그대로 대입시키게 되면 조금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오늘 바로 이 동안에 로 우리가 알고 있는 while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while, W-H-I-L-E로 쓰고 발음할 때 while, while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중간에 H가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while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냥 while 정도로만 하게 되는데, 자, 이 while이라든지 혹은 겨울방학 혹은 여름방학, 휴가, 주말, 동안에 라고 할 때 그 동안에는 또 during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구분지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제 도전 문장 드립니다. 당신이 저녁을 만드는 동안에 나는 방을 치울게요.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녁을 만드는 동안에 나는 방을 치우겠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하겠다 싶으면요, 먼저 가장 중요한 말부터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방을 치우겠다가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I will 청소하다. Clean 어디를? 방을. The room. I will clean the room. 나는 방을 치울게요. I will clean the room.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저녁을 만드는 동안에 라는 이 부분이 온다라고 할 때 이 중간에 연결하는 것이 바로 동안에 라는 말로 while이 오게 됩니다. While, 동안에 먼저 말하고 you're making dinner. While you're making dinner.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저녁을 한참 만들고 있는 동안에 while you're making dinner.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uring이라는 단어를 왜 쓰지 않을까요? 똑같이 우리말로는 동안에라는 말이 되는데, 자, during이라고 할 때는요, 그 뒤에 오는 말이 딱 떨어지는 명사예요. 즉, 여름 방학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뭐 명절 기간이라든지 휴가라든지 딱 떨어지는 명사죠. 그러니까 during the summer vacation 하면 여름방학 동안에, during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during the vacation 휴가 동안에 이렇게 말하는 건 되지만 이렇게 뭐뭐가 한창 누가 뭐뭐를 하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해서 주어도 오고 동사도 오고 이럴 때에는 while 이게 동안에 라는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While you are practicing writing, 네가 쓰기를 연습하고 있는 동안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while 중간에 들어가서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라고 할때이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올수 있고 특히나 주어 다음에 맞는 비동사 그리고 동사에 ing을 붙여서 누가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 동안에 이런 식의 문장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건 과거형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볼까요?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에 나는 이 책을 읽었답니다. 라고 한다면 I read this book. I read this book while you were sleeping.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당신이 자고 있던 동안의 과거형이니까 이때 바꿀 것은 are를 were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I read this book while you were sleeping. 네, 아주 간단하죠?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전치사 while로 연결해서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녁을 만드는 동안에 나는 방을 치울게요. I will clean the room while you're making dinner. 많이 연습해보세요. Bye bye. By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제가 어제 말이죠, 운동을 하러 그 체육관에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를 하려고 뭐뭐를 했어요. 혹은 뭐뭐를 해요. 또는 뭐뭐를 할 거예요. 라는 문장을 우리는 평소에 참 많이 말하게 되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뭐를 하기 위해서 라는 부분을 만드는 바로 to 부정사라는 겁니다. to 부정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to 부정사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용어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to 부정사의 모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to, 이 to라고 하는 깜찍한 이 to라는 단어 뒤에다가 동사, 뭐 먹, 다, 뭐 영화를 보다, 자다, 만나다, 말하다, 일하다 등등의 여러 동사의 원래 모양, 즉 원형이라고 하는 걸딱 붙인 거. 이게 바로 to 부정사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to go, to eat, to make, to see 등등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겠죠? 자, 바로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의 부사적인 용법, 즉 뭐뭐를 하기 위해서 원인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말할 때 필요한 to 부정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너 보려고 왔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나너 보려고 왔지. 이 말. 나는 왔지. 왜 왔어? 너 보려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왔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할때그 왔어요. I came. I came. 그죠? 자, 오다라고 하는 원래 모양의 동사는 come. come 이지만 자, 이걸 과거형의 말로 그 바꾸려고 한다면 came으로 바뀌게 됩니다. I came. 그 다음에 너를 보기 위해서 라는 말이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너를 보기 위해서. To see you. To see you. 아, 자, 그러니까 내가 왔지 그 이유는 너를 보려고. I came to see you. I came to see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뭐를 해요 라는 문장은 참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나는 일해요. 왜요? 먹고 살려고요. 라고 한다면 I work. 나는 일해요. I work. 그 다음에 생활하기 위해서 라는 뜻의 표현이 있죠. 역시 to로 시작해서 to make a living. I work to make a living. I work to make a liv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괜히 뭐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생활을 하기 위해서 to make a living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to make가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떨까요? 나는 폴의 집으로 갔어요. 왜? 망치 좀 빌리려고 한다면 조금 말이 길어지겠죠? 나는 갔어요, 폴의 집으로. I went to Paul's house. I went to Paul's house. 그 다음에 빌리기 위해서 to borrow a hammer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망치를 영어로 hammer, hammer. 라고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나는 폴의 집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망치를 빌리기 위해서였어요. 라는 뜻으로 I went to Paul's house. 그다음에 to borrow a hammer라고 해서 그 이유가 되는 부분을 뒤에 to로 연결해서 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는 그 유명한 피자를 맛보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왔다. We came. We came. 뭐 하려고? 한번 맛보려고. To try. 그러면 try는 시도하다라는 뜻인데 맛이라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네,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떤 음식을 한번 맛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try 한 단어로 돼요. 자, 그렇다면 We came to try 그 유명한 피자를 That famous pizza 여기에서 he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붙여볼게요. We came to try that famous pizza here. 하면 우리는 바로 그 유명한 피자를 맛보기 위해서 여기 왔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나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뭐를 해요. 또는 뭐뭐를 했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뭐뭐를 하기 위해서 라는 부분을 to로 연결해서 to 부정사를 잘쓸수 있습니다. 나너 보려고 왔지. I came to see you. 아시겠죠? 많이 연습하세요.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

0: 소설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history. Right. So, what is that expression? Fake it till you make it.
1: Well, fake it till you make it means to be confident when you're not really confident or competent in this way. You know, you behave like you already have that skill
0: Right.
1: or that level of success, but you can eventually develop it over time.
0: 그래요. Fake
1: 그래.
0: it till you make it. 일단 라임이 되기도 하는데요.
1: 예.
0: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지금 내가 성공했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시작해라라는 느낌인 거예요.
1: Yeah, so like if at work, for example, if you have no management experience, you can fake it till you make it, by leading the project until you have confidence, right?
0: Exactly. 그래서 대표적인 유명인들 중에는요, 오프라 윈프리, 짐 캐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도 나는 성공한 그런 방송인이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됐죠. 아주 성공적인 방송인이 됐고, 짐 캐리는 아예 금액을 머릿속에 이제 딱 생각해놓고 10 million dollars.
1: Right.
0: 그 돈이 전혀 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없었는데 나는 10 million dollars를 받는 배우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1: Yeah.
0: 그래가지고 진짜 나중에 그 돈을 받게 됐죠.
1: So there's a sense of being optimistic and having confidence.
0: 맞아.
1: If you use it literally, that means you can be a con artist, perhaps, you know, if you're not careful about it.
0: 맞아요. 그 엘리자베스 홈즈가 그런 경우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예전에 실리콘밸리에서 Theranos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사 맞고 피 뽑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프릭 하나만으로 이게 딱한 번만 찌르면 모든 블러드 테스트, 모든 그런 피 검사를 다할수 있는 획기적인 기계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척만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안 좋은 경우예요. 이런 거는 fake it till you make it 하면 안 되죠.
1: In that case, they literally faked the test results, right, in
0: But they
1: their
0: didn't make it.
1: experiments, and they did not make it, no. But in this case, it's being more, being more brave. You know, there's another expression, put on a brave face, you could say, right? Or just play the part, right? Pretend and play the part as if you belong.
0: Yep, exactly.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play the part, act as if you're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번 idiom은 fake it till you make it였습니다.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Kylie Minogue and Jason Donovan, especially for you.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unday, the 7th of June. I'm your host, Choi Soo-jin.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Let's start off with Tony Bennett and Billy Joel, The Good Life.